서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바깥에 최외곽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기점을 삼아가지고 직선으로 연결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해남 주변의 해안도 아닌 거예요. 둘다 틀린 말이야. 디귿은 또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생각이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정답은 3번입니다. 지도 그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쉽게 그릴 수 있지 않니? 따라 그리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죠. 요 문제.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도를 그릴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은 128도하고 38도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하거든. 그쵸?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그렸다시피 경도, 위도 이렇게 다 주어지지 않아도 사실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곳을 지도에 A에서 E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영해 문제하고 GIS 문제하고 같이 섞은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본틀은 좀 GIS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GIS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GIS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GIS 두 가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을 묻는 경우. 자, 두 번째는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라라는 거예요. 총합을 구해라. 그치? 자, 그렇게요.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고려하면 돼, 우리가? 속어식으로 풀면 돼, 속어. 하나씩 삭제해 가는 거야. 조건에 맞지 않는 거 하나씩 이렇게 슬래시 해 가면서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합을 묻는 문제는요,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 돼, 계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요, 조건이 나온 문제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속어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속어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삭제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A, B, C, D, E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가 나와 있으면 항상 지도부터 보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E는, A는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G가 되겠죠. 왜? 직선, 기선, 바깥으로, 영해, 선, 바깥에 있으니까. 그치? 자, 다음. B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제주도하고 좀 가까이에 있네. 영해선 안쪽에 있으니까 B는 영해가 될 겁니다. 영해가 될 거고요. C도 똑같죠? 영해가 되겠죠? 다만, B와 C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B는 통상 기선이 적용된 영해이고 C는 직선 기선이 적용된 영해가 되겠죠. D도 통상 기선이 적용된 영해가 될 거고요. E는 우리나라 EEG가 되겠죠.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으면 이제 조건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 이거 나. 자, 올 이런 거 우리 작년부터 등장을 했었죠. GIS 문제에서 AND, 같이, OR, 또는, 그치? 둘다 적용이 되느냐? 둘중 하나만 적용해도 되느냐? 자, OR은요, 여러분들 여기 각주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 항상 각주를 잘 읽어야 돼, 여러분들. OR, X 조건과 Y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 하나만 만족하거나, 둘다 만족하거나, 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삭제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둘다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삭제해야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거 A하고 뭐가 돼요? 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 기선에 적용이 되는 영해 같은 경우는 B하고 D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C. C는 삭제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속어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조건 2입니다. 홈이 곧 기점을 지나는 위선이에요. 저 위선이라고 한다면 가로선이지.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 맘이에요. 자, 여기 홈이 곧 여기죠, 홈이 곧. 홈이 곧에서 위선을 딱 그어봐. 그치. 그리고 어디까지? 최남단까지. 최남단이 어디예요? 마라도가 되잖아, 마라도. 그럼 마라도까지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마라도가 통상기선 적용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마라도의 위치 아니? 홈이 곧의 위치.

위치 알아?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단순히 마라도 동상기선, 호미곶 직선기선 이런 식으로 풀면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들 지도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거 보니까요. 삭제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네. 뭐가 돼? 바로 A. A는 벗어났잖아. 그치?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 3입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동경 127도 30분? 너무 뜬금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뜬금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앙경선이거든요, 이게. 이 중앙경선 문제가요. 모의평가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야. 나 이거 낸다. 낸다.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대비한 학생은 이 문제를 맞춘 거고요. 아예 뭐 똑같이 나오겠지. 뭐 기출 한두 번 푸나.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틀렸을 거예요. 자, 우리는 127도 30분에 대해서 제가 막 직접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죠. 대신 뭘 가르쳤어? 132도를 가르쳤잖아. 104, 132도가 어디에 위치됐나 보니까요. 이거 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독도를 지나면은 132도이고, 그리고 여기 38도선, 이 38도선의 끝부분이 사실 124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기가 124도. 여기가 132도이지. 그럼 그 중앙값이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가 128도가 되는 겁니다. 128도. 128도. 잠깐만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중앙이 한요 정도 되겠네요. 128도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요. 124도하고 128도 사이가 바로 130도 정도가 될 거고, 그럼 130도하고 128도 정도 사이가 127도 정도 될 거고, 그럼 127도하고 128도 사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27도 30분이 되겠지. 바로 이 선이 127도 30분 선이에요. 어때? P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치? 128도라고 해도 사실은 알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7도 30분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128도 선이 어디 있는지, 사실 128도 이제 이런 걸 제가 가르칠 때 거의 남한에서 정중앙 정도 지나가면 128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긴 하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적용을 하셔야 되고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도 그릴 수 있었으면은 할수 있었잖아. 그치? 자, 그렇게 본다면요. 이제 뭐가 삭제되는 거야? B가 삭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두개 남았죠. 뭐 남았어? D하고 E가 남은 거야. 그럼 요 중에서 조건 1에서 3을 모두 만족하는 곳중 일출 시각이 가장 늦은 곳. 하필 이른 곳이라고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를 찍고 굉장히 좀 쉽게 풀수 있었을 텐데, 늦은 곳 하니까 가장 서쪽이잖아. 그래서 B를 찍은 친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치? 정답은 D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된다? 지도 그리는 연습 잘 연습하셔야 된다. 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8번 문제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영역과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라고 나옵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보기에서 골라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아름다운 섬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소개할 곳은 정부가 지정한 2025년 올해의 섬입니다. 올해의 섬이 대체 어딜까? 좀 궁금하지 않니?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한번 풀어봐. 그래도 재밌다니까, 나름. 이게 문제 풀때 막 죽상을 울상으로 막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니, 그렇게 풀면은 이 문제 풀다가도 막 정신력이 달아날 것 같아. 웃으면서 푸세요. 웃으면서 합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알겠죠? 자, 저는 지금 전남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 빨간색 너무 강렬하네. 잠깐만요. 어휴, 빨간색 말고 파랑색 쓸게요, 파랑색. 자, 전남 완도와 제주 사이의 수역에 위치한 여서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글 봤다. 이제는 이제 뭐부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려보는 거야. 그냥 한번 그려봐. 그려볼게요.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나만 그리는 건 정말 쉽단 말이야. 벌써 다 그리지 않았니? 그치? 자, 전남 완도하고 제주도 사이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되겠지. 그치? 전남 완도가 이쪽에 위치한 섬이니까. 그냥 이걸 좀 확대했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인 거야, 사실은?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된 섬이라고 하니까 뭔가 요 사이쯤이 어딘가 위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치? 그 중간쯤에 뭐한 여서도가 있지 않을까? 뭐한요 정도에 한 여서도가 있으려나? 그치? 이게 한 니은 정도 되려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야. 자, 이곳은 우리나라 영해 기점이 있는 선이래요. 아, 기점이 되는구나. 그럼 기점이 뭐라고 했어? 기점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직선기선하고 관련되어 있다. 아니, 서남해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직선기선 관련되어 있겠지. 직선기선이 기선의 기점이 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럼 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나라 영해가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영해 기점은요, 북위 33도 58분, 동경 126도 55분 26도에 위치합니다. 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유추하기 어려웠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유추해도 돼요. 마라도보다 위에 있네? 동경 126도면은 조금 124도보다는 좀 동쪽에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그치?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기역에는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기역. 전남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 아니죠. 어디여야 돼? 이어도는요,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진 곳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어도는 이쯤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아니죠.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지 않죠. 물론,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말고요. 뭐 다른 해양과학기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능이라는 문제는요, 결국 이 교과서 기반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해양과학기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교과서에서도 이어도예요. 네, 뭐 다른 게 아예 막 언급조차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다른 종합 해양과학기지 뭐 위치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내용상에 녹여서 거기가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뭐, 종합과학기지이든 아니든 몰라도 이 내용상으로 그냥 녹여내서 문제 풀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래서 기출이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어쨌든 아니라는 거고요. 니은과 완도 사이에는요. 자, 여서도와 완도 사이에는요. 자, 여기가 이제 기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쪽, 이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선기선. 그치. 그럼 기점과 완도 사이에는 간척 사업을 했을 때 영해 범위가 확대되니 직선 기선 안쪽과 완도 사이는 뭐여야 돼요? 여기는 내수잖아. 내수잖아요, 내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내수에 간척 사업하면 영해가 확대되나요? 아유, 선생님,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아는데. 왜? 완도와 기점 사이에 위치된 지역에 위치된 바다에 간척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냐고요. 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 기점과 영토, 육지 사이에는 내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내수에 간척 사업을 하면은 당연히 영해는 아무 관련이 없지. 영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직선 기선, 기점과 이 육지 사이, 이 완도라는 그런 섬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간척한다고 하더라도 영해는 변함이 없겠구나. 결국 A는 B다. 알고 B는 C다. 알잖아. 그럼 A가 C다. 이것도 알아야지. 그치?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력, 요하는 문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아요. 절대 대충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확대되지 않습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는요, 디귿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거 맞죠? 리을. 리을은 지리 정보 중 공간 정보에 해당된다. 그쵸. 공간 정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공간 정보라고 한다면 공간과 관련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위치를 설명하거나 형태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치. 이 지도상 이렇게 모양이 주어져 있으면 그것도 공간 정보고요.
그리고 수리적 위치 이런 식으로 위치가 주어졌을 때도 공간 정보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 교과서에 기반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쉽게 풀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제가요. 좀 니은 지문이 어렵긴 했으나 디귿과 리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리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정답 디귿 리을이었고요. 다음 자료는요, 우리나라 영토 끝 여행기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오호,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적용하는 문제가 벌써 6월부터 등장했어. 그러니까 6월에서 이미 경고를 한 거야. 앞으로 수능 낼때 외워서 내는 거잘안낼 거야. 적용해서 내게 할 거야. 적용해가지고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잘 한번 풀어봐. 알겠지? 외워선 안 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야, 사실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국토 최남단인 뭐가 돼요? 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토 최남단이니까 마라도가 되죠. 마라도. 마라도. 아유, 마라도가 됩니다. 를 가기 위해 목포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고 합니다. 추자도 인근에 통과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목포항이라고 나와 있잖아.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 한번. 자,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 역시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훨씬 잘 보이죠, 여러분들, 훨씬.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목포항이잖아, 목포항. 자, 목포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뭐가 있대? 추자도가 있었대. 그럼 이 항로 사이에 추자도가 어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자도 인근에 통과한 후약 4시간 30분 만에 제주항에 도착하였다라고 합니다. 서둘러 이동하여서 모슬포 운진항에서 여객선을 탄후 도착한 마라도에서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쓰인 표지석을 실제로 볼수 있었다. 그럼 이 추자도에 대한 문제도 분명 나오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를까봐 항로도 이렇게 표시해준 형태입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국토 최동단인, 쉽죠? 독도가 되겠죠? 그치? 독도를 가기 위해서 어디서요? 포항항에서, 포항항에서 어디까지 울릉도 찍고 독도 가는 거잖아. 그치? 올랐다라고 합니다. 포항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영해 기점을 이은 선을 통과하였다. 자, 영해 기점을 이은 선. 무슨 선? 직선기선. 그럼 여기도 뭐야? 직선기선을 통과한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직선기선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직선기선을 통과한 겁니다. 그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뭐 나머지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필기 안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어지거든. 그렇지? 이렇게 짠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독도가 되겠고요. 저, 그래서 여기 남아있네요. 앞으로 이렇게 좀 필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 직선기선, 직선기선. 그렇죠? 직선기선 통과했구나라는 겁니다. 기역 주변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요. 어디? 기역이라고 하는데 목포항이죠. 목포항 쪽은 뭐가 되는 거야? 내수가 되겠다. 그렇죠? 내수의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가 확대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항상 내수가 확대되면은 내수에 간척하면은 영해 확대되니 안 되니 이거 물어봤다면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목포항이 내수인 거 알아? 목포항 주변 내수인 거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보니까요, 여기는 전부 다 우리나라 내수 쪽이거나 기점을 지나거나 아니면은 영해를 지나가는 곳이네.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 수가 없죠. 그치? 디귿은요, 직선 기선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지? 이거 자체가 사실 직선 기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영해 기점을 연결한 선, 직선 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사고력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외워서 풀게 이제는 안 해요. 아시겠죠? 4번입니다. 가는요, 마라도는요, 나, 독도보다 동경 127도 30분을 지나는 선. 자, 동경 127도 30분. 주어졌죠. 아까 뭐 나왔어? 문제에서? 수능에서?
127도 30분 하고 이렇게 거리를 통해서 독도를 지나는 그런 경선에서 127도 30분까지 그 사이에 위치된 지역을 고르라라는 GIS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어떻게 보면 좀 언지를 한 거야. 힌트를 준 거죠. 127도 30분 어딘지 좀 알아야 돼, 이제. 이제 너희들 극동과 극서 지역만 이해하지 말고 127도 30분이 어디 정도 지나가는지는 좀 파악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미리 언지를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야. 아,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6월, 9월 잘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최단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독도, 마라도. 이거 한번 그려볼까, 그냥 한번. 금방 그리잖아. 그치?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쩍쩍쩍쩍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제 숫자는 제외할게요, 그냥. 그랬을 때. 진짜 빨리 그리잖니?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대충 그려도 정말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좀 신기하지 않니? 그치? 그러면은 127도 30분은 128도보다도 좀 서쪽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선을 물어보는 거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27도 30분이 되겠죠. 자, 최단거리 가까운 곳 가에요, 나에요. 가가 되는 거잖아. 쉽잖아. 그리니까 쉬워. 그치? 그리니까 쉬워. 아닙니다. 가는 나로부터 12L 이내 수역은 한일 중간 수역에 해당된다. 이것도 전혀 해당되지 않지.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독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라도 같은 경우는 통상 기선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그 12L 이내 수역은 영해가 되는 거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 아시겠죠? 그냥 문제 풀고 끝. 이거 아니야. 자, 마지막 10번 문제. 오늘은 10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 텐데요. 자, 충남 태안군의 서경렬비도가 나오네요. 자, 서경렬비도, 이거 나왔다고 해서 막 서경렬비도 위치까지 이렇게 막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있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항상 그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면 된다.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그리면 되지, 그리면 되지. 자. 자, 다시. 자, 이렇게 그랬잖아. 제주도, 마라도. 그치? 여기가 바로 태안이잖아요. 태안 앞바다에 있는 서경렬비도가 영해 기점이 된다고 하니까 좀 최외곽섬이 될 거예요. 여기가 아마 기역. 서경렬비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니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기점이니까. 그치? 그러면서 이 기점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점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거는 직선 기선과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기선, 기점 하면은 직선 기선이구나. 그치? 통상 기선에는 기점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최저 조이선이지, 그냥. 맨들맨들하니까. 매끈매끈하다. 그치?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요. 기역, 니은 찾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직선 기선이 뭐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여기가 직선 기선이 되는 거고요. 섬의 서쪽으로부터 약 90km를 가면은 뭐가 있대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대요. 여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대요. 그렇지? 이렇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 있대. 그러면은 여기 이 기점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뭐가 되고 영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영해 바깥으로는 이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알겠죠? 리을 종합해양과학기지는요, 어디 있어요?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진 어디? 이쪽쯤에 위치되어 있겠다. 자, 여기가 바로 리을이 되겠죠. 그리고 국토의 최남단은 바로 미음, 이쪽이 될 겁니다. 마라도. 이렇게 찾으면 되게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니은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선은 통상기선이다. 자, 니은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선 통상기선. 이 기점 자체가 뭐라고?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점들이라고요. 그렇지? 결국 직선기선이 적용되는 거는 통상기선이 적용되니? 이거 물어보는데 직선기선은 통상기선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디귿의 수직 상공은요. 한중 잠적 조치구역의 수직 상공은 절대 우리나라 영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영공은 어디까지? 여기 이지 안쪽인 그 영해 선에서 육지까지. 그렇죠?
그치? 포함한 그런 곳의 영공이 되겠죠? 아닙니다. 리을은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북서쪽에는 한중잠정 조치 수역이 있고요. 남동쪽에는 뭐가 위치되어 있어요? 한일 중간 수역이 위치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니까. 아니죠. 기역과 디귿 사이의 수역은 내수가 위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지. 그치? 그냥 점 찍어놓고 내수인이 이건 이제 너무 쉬워.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 사이에는 내수가 위치되니, 그러지가 않죠. 이지하고 영해로 구성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지와 영해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이제 하나밖에 안 되죠. 미음은 기역보다 독도와의 최단 거리. 자, 독도는 어딨어요? 태안 끝에 독도가 있다라고 했어. 그치?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마라도는 대각선이고, 그치? 그리고 태안 앞에 있는 서경유비도는 직선이야. 1대1 때막 루트 2 이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직선 거리. 더 가깝겠죠. 뭐가? 대각선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독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리기만 한다면 어때요? 그래도 좀 생각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니?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의 꿀팁은 뭐야, 사실? 꿀팁은 그려라라는 거야, 그려라.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 그리는 거, 선생님처럼 연습하잖아요? 10초밖에 안 걸려, 10초밖에. 진짜 농담이 아니야. 10초 투자하면 진짜 쉽게 문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생각으로만 풀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겠죠. 어쨌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준 포인트 잘 짚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럭키 세븐, 네, 7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의 가장 마지막 중단원, 탐구 절차 연구 윤리 파트 들어갔어요. 앞부분에 조금 문제 풀어봤었고요. 최근에 정말 최신 기출 경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 풀 거예요. 문제풀이 강의. 자, 여러분들 전부 다 문제 풀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93번부터 가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떠한 연구가 나올지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합니다. 네. 자, 연구자 갑은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 주제로 설정.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네, 좀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흥미, 호기심, 관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지 1번 바로 가니까 시옷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 설정의 단계는요,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일단은 너 틀렸겠는데 싶어요. 자,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게임 이용자들 간의 서열이 형성된다라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서열 자체가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선행 연구에서. 이어 서열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게 어떤 식으로 파악이 그 서열이 형성되냐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갑은요,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해서 10개월 동안 게임 이용자로 활동,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를 재확인했지만 게임

사용자들의 대면 모임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그들의 연령과 학력, 소득 등이 드러난 이후에는 자, 기존에 형성되었던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 간의 서열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행 연구를 통해서 결국 이들 간의 어떤 게임 유저들 간의 서열이라고 하는 건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게임 실제로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 관찰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맞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대면 모임을 한 거야. 실제로 막 정모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사실 이 사람을 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알수 있는 게임 캐릭터 레벨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면 모임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서열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갑은요,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반화하려면 조금 더 대규모의 표본이 필요하겠죠. 양적 연구를 좀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추가 연구를 실시하고요.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갑은요.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은 게임 캐릭터 레벨에 의존해서 서열을 형성을 하더라. 그런데 대면 모임, 직접 정모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요.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형태가 온라인에만 집중이 되냐 또는 대면 모임도 하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서열 형성의 과정과 그 결과가 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 선지에 우리 아까 시옷을 안 갔는데 시옷에 나와 있는 요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거, 즉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선 당연히 가치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버리는 순간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과 시옷을 묶어버릴 수가 없어서 1번은 틀린 선지. 자, 이어서 두 번째. 미음에서요. 비읍은, 미음이 어디 있어요? 추가 연구에서 비읍은 표본 집단, 그리고 이응은 모집단에 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지금 요 앞부분은 표본 집단이 맞죠. 연구 수행을 위해서 따로 이제 수집을 한 그런 모은 그런 집단이 되니까.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는 전체 모집단이라고 볼수 없죠. 이건 오히려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라고 모집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틀렸고, 3번. 리을에서 추가 연구에서 리을은 어디 있습니까? 리을은 위에 있나요? 연령과 학력, 소득. 자, 그리고 니은은 종속 변수에 해당을 한다. 게임 캐릭터 레벨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미음이라고 하는 추가 연구에서의 그러한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만남의 형태라고 봐야겠죠. 이응처럼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만 만나냐, 또는 대면 모임이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실시하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만남의 형태에 따라서 서열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독립과 종속 변인을 지금 달리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지읒은 어디 있어요? 마지막. 디귿의 결과 중, 디귿, 요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결과 중, 대면 모임 이후 발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갑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여기, 요 중간에 그 참여 관찰을 했었던 결과, 대면 모임을 했을 때 서열이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관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질문지법을 통해서 대규모의 표본 수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4번처럼 그 결과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의 경우에 디귿과 미음은 모두 양적 연구다. 자, 두 번째로 이루어진 하단의 요 후속 연구, 설문지를 활용을 한 질문지법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가 맞지만 앞서 수행되었었던 연구의 경우에는 요거는 참여 관찰을 한 거기 때문에 양적 연구라고 보기 어렵죠. 이 전반부에 수행했었던 연구가 양적 연구가 아니어서 결국에는 일반화를 위해서 양적 연구를 수행했다라는 논리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칙 발견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좀 어려움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94번을 볼게요. 바로 아래 문제인데요. 자, 연구자 갑은 집단 구성원 간의 친밀감에 의사소통 시 소셜미디어 사용 여부가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원인과 결과.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되죠. 그리고 의사

의사소통을 할 때, 이러한 소셜미디어, 이런 SNS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억이 종속변인이라는 것, 그리고 니은이 독립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가설 설정하고 연구 진행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성인 20명을 모집을 해서 1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눠서 2주간 각 집단끼리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A 집단은 대면 소통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소통을 병행을 하게 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때 SNS를 함께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한 거죠. 자, 처치하지 않는 집단인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A 집단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 이거 실험 집단이고 미음 밑줄 쳐져 있는 B 집단의 경우에는 첫그 비교 집단이 되겠구나. 이 비교 집단 내지는 우리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처치를 가하지 않는 집단. 대면 소통만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활용을 안한 거죠. 자, 2주 후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의 정도, 개인적 정보 공유의 정도 등을 측정했다. 여기 비읍에서 얘기하는 요게 이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 지표, 이제 지수가 될 건데, 요게 결국에는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 결과 B집단에 비해 즉, 통제 집단에 비해서 실험 집단의 구성원 간의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이 수용됐다. 아, 역시 그냥 단순하게 대면 소통만 하는 것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교류를 한다면 훨씬 더 친밀하게 느끼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자, 1번부터 지금 독립과 종속변인이 반대로 서술돼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디귿은 방법론적 이원론. 근데 여기 지금 가설 설정했어요. 실험법이라고 하는 걸 수행을 했습니다. 고로 이건 오히려 방법론적 이원론을 활용을 한 거죠. 자, 3번. 리을은요. 통제 집단, 앵, 실험 집단 반대로 설정이 됐고요. 자, 4번. 비읍은 기억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을 한다. 측정을 위한 구체화된 지표, 지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시옷이라는 거, 가설이라고 하는 거, 의사소통 시 소셜미디어 사용이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여러분, 가설이 받아들여졌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연구자가 설정했었던 가설은요, 이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고로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9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 36쪽으로 갑니다. 36쪽. 36쪽은 이제 또 새로운 연구, 95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연구자 갑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엄청 연구 많이 하죠? 예.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잘 봐. 연구 주제를 잘 봐야 돼. 변인 여러분들 그 방향, 독립과 종속을 헷갈리면 안 돼.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목표 지향성이 독립변인이 되는 거고요. 직무 만족도라고 하는 걸 종속변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갑은요,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요. 목표 지향성을 자신의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두 가지로 세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학습 목표 지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업 달성에 중점을 두는 수행 목표의 지향성으로 하위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는데 Y변인, 즉, 종속변인은 직무 만족도로 같아요. 그런데 X변인, 즉, 독립변인, 이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두 가지로 나눴죠. 각각 니은과 디귿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연구자 갑이 설정한 이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는 높을수록 높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갑니다. 갑은 무작위로 선정을 한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학습 목표 지향성, 그리고 수행 목표 지향성, 직무 만족도를 지수화해서 측정합니다. 제가 어디 밑줄 칠까요? 그렇죠. 지수화해서 측정. 자, 여기서 지수화해서 측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여기에다가 체크. 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 목표의 지향성이 높을수록

자, 요게 높을수록요, 실제로 직무 만족도가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아, 가설이 수용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런데 수행 목표 지향성은요,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둘 간에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두 번째 가설의 경우에는, 아, 이거는 이제 기각되었겠다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그리고 1번.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서로 달라야 돼. 그 행위 이면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쓰는 방법, 질적 연구의 방법을 지칭하는데, 가설 설정 딱 보자마자 양적 연구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기역은요,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자, 1차 자료라는 건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라는 건 기존의 연구를 검토했다라는 것이니 1차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2차 자료가 되겠죠. 자, 3번. 니은은, 니은 어디 있어요? 니은 여기 있다. 독립변인. 디귿은 종속변인. 그럴 리가요. 틀렸죠. 자, 이둘다 어쨌든 독립변인에 대한 하위 요소로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리을은 모집단. 에이, 이거 지금 모집단 아니고 뭐예요? 표본이죠, 표본. 표본.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가설 1의 경우에는, 네, 가설 2와 달리 수용되었다. 이 결과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거. 두 번째 가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얘기할 수가 없고 기각됐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네, 가설 1의 경우에는 수용이 됐기 때문에,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설 검증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핵심은 가설이 기각된 것도 어쨌든 가설 검증을 한 겁니다. 수용만 무조건 검증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96번 문제로 갈까요? 자, 96번은 문제가 기네요. 거의 방금 봤던 거 거의 두 배. 힘내봅시다. 연구자 갑. 또 나왔어, 갑. 정부 정책의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에서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어떤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다. 자, 가설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양적 연구. 실제로 양적 연구 절차가 문제로 내기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가 나온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질문 방식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A. 정부 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를 제시해. 어쨌든 정보 제시하죠. 자, 그런데 그 정보의 성격이 중립적인 거야. 정부 정책에 대한,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거. 이게 유형 B. 마지막 유형 C의 경우에는, 자, 이것도 정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와 달리 B와 C는요, 둘다 정보를 제시를 하는데, 다만 그 성격이 하나는 중립적인 거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거야. 성격이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의 가설을 보면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응답 반응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다음과 같이 두 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 1단계를 보니까 동일한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이미 수집된 자료를 지금 활용을 하는 거죠. 자료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 기존의 어떠한 이미 수행이 되었었던 연구 자료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 요거는 2차 자료를 확인했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나름의 좀 이거를 확신을 가졌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갑이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성인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실험을 실시하는 거죠. 양적 연구죠. 자, 유형 A를 배부를 합니다. 유형 A는 뭐였죠? 정보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아까 유형 A가 정보 제시 안한 거였죠? 결과, 응답자의 60%가 제안된 정책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200명이었으니까 120명이 이제 반대를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120명에 반대한 사람들을 40명씩 무작위로 세 집단, 40, 40, 40으로 나눠서요. 첫째 집단은 유형 A에,
정부 제시 없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동의 여부를 묻는 거고요. 둘째 집단에 해당하는 유형 B, 정보를 제시를 하긴 하는데 그 성격이요 중립적인 거고요. 셋째 집단에는 유형 C입니다. 정보 제시하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정보를 제시,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아요. 세 집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 간, 그리고 첫째와 셋째 집단 간에는 제한된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자, 여러분 보면 A, B, C에서 자, 지금 여기서 B와 C는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정보가 제시된 거고 A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A, B와 A, C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둘째와 셋째, B와 C 간에는 사실 정보의 성격이 달랐을 뿐둘다 정보 제시가 된 집단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과,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자, 1번부터 가면 2단계에서 갑은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단계 연구에서 지금 처음 먼저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어땠어요? 유형 A를 배부를 해서 찬반의 여부를 물었을 때, 여기 반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다시 A, B, C 세 집단을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절차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유형 B에 응답한 사람들은 통제 집단, 유형 C에 응답한 사람들은 실험 집단. 자, 여러분, 자,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게 처치입니다. 그런데 B든 C든 정보의 성격이 다를 뿐 정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B와 C가 모두 실험 집단이라고 보셔야 되죠. 오히려 여기서의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가 되어 있지 않은 A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기억은 리을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아, 이거 눈 크게 뜨고 봐야 돼. 기억은 응답 반응이야. 그리고 리을은 어딨어? 요거야. 찬반 여부. 그럼 이거 대충 읽으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충 보지 마.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라고 하는 게 응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한 거다. 그러면 이 응답 반응이라고 하는 Y 변인, 종속 변인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이 리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억, 그러니까 리을이라고 하는 게 조작적으로 정의가 된 거죠. 그런데 3번을 진술문을 보니까 기억은 리을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라고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오히려 리을이 기억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치사하다. 자, 4번. 자, 니은은 질문지 작성 시 특정 요거 응답을 유도한 것이므로 갑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이거는 실험 처치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없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2단계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디귿, 즉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실제로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96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일단 제시문이 길고 연구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기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 검증을 통해 위해서 이렇게 실험법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자, 이어서 우리 97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연구일까요? 뭐 집단 간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쟁. 집단 간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단이 서로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속한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을 하고 무작위로 네모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모둠 A와 모둠 B는 숲 체험, 아, 좋겠다. 숲 체험 활동. 자, A와 B는 숲 체험 활동을 하고요. 모둠 C는 모둠 A에, 모둠 D는 모둠 B의 활동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잘 봐. 모둠 C와 D가 있긴 한데 이들은요, A와 B를 각각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연구 수행을 위해. 1일차에 A와 B. A와 B 보면은, 자, 이들은 서로의 존재,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숲 체험을 하는 동안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은요, 2일차에 모둠 A와 B에게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A에게는, 야, 사실은 너네랑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B라는 모둠이 있어. B에게는 A라는 모둠이

괜히 여기서 관찰이라는 표현과 기록이라는 표현, 이것 때문에 뭐, 이 참여 관찰했나? 라고 해석하면 안 돼. A와 B라고 하는 집단, 어쨌든 이들에게 경쟁이라고 하는 처치를 가했죠. 근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집단 성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둠 C와 D가 이렇게 기록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갑이요. 모둠 C와 D가 이제 관찰해서 기록한 자료, 분석한 결과, 모둠 A와 B 모두에서 1일차 대비, 2일차에서 소속 모둠원에 대한 칭찬 횟수가 증가했고요. 비난 횟수는 감소를 했대요. 즉, 비난을 덜 하고, 너를 더,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준다라는 건, 우리 모둠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가 더 올라갔다. 2일차에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렸더니 그러더라. 라는 얘기는 결국 집단 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을 네, 잘 이렇게 딱 맞췄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은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모두 활용했다.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양적 연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활용되지 않았고요. 자, 2번입니다. 모둠 A와 B는요, 실험 집단이고 모둠 CD는 통제 집단이다. 자, 우리 실험법에서 실험 집단이라는 건 어떤 실험 처치가 가해지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가 가해지지 않는 비교 집단, 비교군에 해당을 했죠. 근데 모둠 C와 D는 뭐예요? A와 B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칭찬 비난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애초에 통제 집단도 아니고요. 당연히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한 일종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에요. 자, 3번.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 변수에 대한 처치 이루어졌다? 니용. 1일차에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다가 2일차가 돼서 서로 사실 A가 있어. 사실 B가 있어. 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1일차에는 처치 없었고요. 4번. 기억은? 기억 어딨어요? 기억. 여기 있다.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1차 자료라고 하는 건 연구 목적과 의도에 맞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지칭을 하는데, 이 연구자가 가설 검증을 위해서 어쨌든 실험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수집한 자료에 해당을 하므로, 4번에서 얘기하는 요 밑줄 친 기억은요, 1차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번의 경우에는 디귿은 니은과 달리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은 어딨어요? 비난 횟수. 자, 니은 어딨어요? 칭찬 횟수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여기 둘다 묶어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지수화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라고 네, 얘기할 수가 없겠죠. 특히 더더군다나 이 니은 자체를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칭찬 횟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요 5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좋아요. 자, 97번의 정답 얘기했죠? 네,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98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98번은 좀 이제 두려울 수 있어. 왜 두려울까? 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와 버리니까 뭐야? 왠지 막 숫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근데 문제를 풀어 보니까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이긴 했습니다. 자, 갑은요.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아 이거 진짜 심각해.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자, 이에 갑은요. 비속어 사용 예방 프로그램인 어떤 동그라미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 고등학생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비속어 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의 독립 변이는 프로그램의 수강 기간이라는 게 되겠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비속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뒷부분에 비속어 사용 정도라고 하는 거, 자, 요거를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설이 두 개예요. 프로그램을 장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이 단기간 더 짧게 수강한 고등학생에 비해서 아무래도 비속어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요첫 번째 종속 변인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비속어를 실제로 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네,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속어 사용률도 낮추고 비속어에 대한 인식 자체도 더 부정적이 될 것이다. 갑은요.
고등학생 100명을 모집을 하고 50명씩 A와 B

A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두 집단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정도가 동일함을 확인하고, 일단 여기에서 격차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보니까 비슷해. 동일한 거야. A집단은요, 1개월. 그리고 B집단은 6개월. 그럼 지금 A집단의 경우에는 단기간, 그리고 B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이렇게 되겠죠. 자, 수강하게 했고, 이후 검사지를 사용을 해서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그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요 결과값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봐. 지금 X축 가로축에 있는 비속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 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가설 1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종속 변이인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보니까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즉 1개월을 수강을 하나, 6개월을 수강을 하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증가 정도는 어때요? 둘다 지금 이게 정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런데 세로축 변인에 있는 비속어 사용의 감소 정도를 보니까 A 집단은 단기 수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요렇게 좀 요만큼 덜 사용을 해. 그런데 6개월간 수강을 한, 장기간 수강을 한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덜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가설 1 같은 경우에는 기각. 이에 반면 가설 2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속어를 덜 사용한다라는 거 수용이라는 결과 알수 있죠. 자, 그럼 1번. 기억은 모집단. 기억이 청소년.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자,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이 안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지금 이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비속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년 전체로 볼 수는 없고요. 모집단을 우리는 청소년 안에서도 고등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생 전체. D급 부분의 표본, 요거는 맞고요.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니은은 리을과 달리, 니은은 리을과 달리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다. 근데 이 니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로 했다. 나 이게 관심이 좀 있어. 그래서 연구를 해보자가 해. 해보려고 해. 라고 하는 나의 관심, 흥미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 설정의 단계, 이 니은 자체는요, 오히려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리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자,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는 자료수집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필요한 단계고요. 자, 3번이요. A 집단은 통제, B 집단은 실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A와 B 집단, 이두 집단 모두 처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다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독립 변이는 프로그램의 수강 여부. 이거를 수강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구분한 게 아니라 1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기간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수강 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5번에서 얘기한 가설 1 기각, 그리고 가설 2가 수용된다고 하는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38쪽에 9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9번은 자, 직장인의 업무 과부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둘 간의 관계,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 파악이죠. 자, 기업 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량, 업무 이해도, 직무 스트레스를 각각 5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어쩌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한다라는 순간, 요두 가지 변인이 지금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조작적 정의가 됐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자, 분석해서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를 높인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업무적으로 너무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한편, 을은요, 여기서 끊기고, 자,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인 지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자, 을은 갑의 연구를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량과 업무 이해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아, 이러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업무과 부하를 양적 과부하로 이렇게 두 가지로 업무과 부하를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업무 이해도에서 비롯된 업무과 부하를 질적 과부하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다음으로 세무기업 고충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요 기업의 직원 중 양적 과부하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무작위로 뽑았대요. 자, 여러분들 요 옆에를 좀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업무.

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이해도. 이렇게 두 가지. 이게 결국에는 업무 과부하의 세분화된 요소, 그리고 조작적인 정의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을 같은 경우엔 요첫 번째를 양적 과부하, 그리고 요두 번째를 이제 질적 과부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을 같은 경우에는 상사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유의미하게 스트레스를 낮추냐, 라고 하는 걸 보고자 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 40명을 무작위로 뽑아요. 이 사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A 집단에 배치를 하고, 여기는 특히 요, 그 업무량으로 인한 양적 그 과부하로 인한 요 부분을 이제 A 집단에다 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질적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직원을요, 이번에는 이제 B 집단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이 집단을 나눕니다. A 집단이라고 하는 걸 A1과 A2로 구분을 해요. 20명씩 나누고요. B도요, B1과 이제 B2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A1과 B1에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A1과 B1이라고 하는 요 집단에다가만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뢰 연구에서 여기서 요 상사의 정서적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러한 연구 절차에 따라 수집된 사전 사후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땠을까? 상사가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내 스트레스가 어떻게 낮춰질까? 보니까 상사의 정서적 지원은요, B 집단이 겪는 유형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됐대. 이 부분은 유의미하게 도움이 됐는데,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의 질적 과부하를 겪는 그러한 업무 과부하의 형태의 경우에는 상사가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네,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라는 결과를 얘기하죠. 좀 복잡하네요. 자, 1번입니다. 갑의 연구에서 표본은 동그라미 기업의 전체이고, 의뢰 연구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기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맞죠. 자, 그리고 의뢰 연구에서 모집단은요, 세무 기업 직원 전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뢰 기업에서의 이 모집 연, 의뢰 연구에서의 이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전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자, 의뢰 연구에서 디귿은 기역의 조작적 정의. 자, 디귿이 양적 과부하였는데, 자, 기역의 조작적 정의에 그리고 리을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게 아니라 이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을 뿐인 거고요.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변인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수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의뢰 연구에서 직속 상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격려와 신뢰를 표현한 것은 실험 처치에 해당을 한다. 애초에 연구 자체가 상사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오답 선지가 될 텐데요. 의뢰 사후 검사 결과에 따르면 B1의 여기에 직무 스트레스 수치는 A1의 직무 스트레스 수치보다 낮을 것이다. 자, 여러분, 4번 선지 의미 있게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B라고 하는 이 집단이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스트레스가 낮아졌는지 사전 사후의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A와 B라고 하는 집단 간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마지막 5번. 의뢰 연구 결과는 업무 과부하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네, 갑의 연구를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99번의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연구였어요. 자, 이어서 100번입니다. 와우. 자, 100번 문제는, 자, 갑은요, 반려견의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을 하고 연구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이미 이제 5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어. 그런데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니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반려견을 키운 기간과 실제로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려견을 키워도 하루에 조금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누구는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달리 하겠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울감의 정도와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했다. 이거는 결국에 여기에 Y 변.

즉 종속 변인인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지수화,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한편 을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석해서 결론 도출. 한편 을은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 아, 질적 연구의 냄새가 난다. 자, 이를 위해서 을은요.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A, 이번에는 있는 사람들을 B로 이제 나누고요. 10명씩 구분을 해서,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면서 자료를 해석합니다. 후반에 이어지는 의뢰 연구는 질적 연구, 특히 그 안에서도 면접법이 수행이 되었다.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라는 거볼수 있는데요. 먼저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에서 독립변수는 기억은 첫 번째 가설에 되는데, 반려견의 양육 경험의 유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지. 오히려 이거는 반려견의 양육의 뭐 정도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가 얼마나 반려견과 시간을 같이 보내니? 그 기간이 어떻게 되니? 아무래도 뭐한 5, 6개월 반려견 키운 사람과 또 누구는 막 5, 6년 이렇게 보낸 사람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험의 유무가 아니고, 자, 니은. 니은은 비읍과 달리, 니은은 비읍과 달리, 비읍은 여기 있고요. 해당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오호, 옳지. 자, 지금 애초에 여기에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양적 연구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의뢰 연구 면접법의 경우에는요, 이거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와는 달리 여기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어서 디귿입니다. 디귿과 시옷은 요 자료, 그리고 요 자료는요, 모두 연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해 얻는 1차 자료다. 아, 여기서 갑자기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구 절차, 탐구 절차 부분이 공이번 주제에 나왔었던 자료수집 방법이랑 같이 결합해서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면접법이든 질문지법이든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 티키타카 필요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을인데, 리을은 동제집다. 아, 읽자마자 불편해. 실험법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우리는 101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01번은 또 다른 연구인데요. 와우. 101번 딱 보자마자 제시문이 깁니다. 또 얼마나 복잡한 연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힘내십시오. 연구자 갑은 타인의 존재와 개인의 과업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 연구죠. 자,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선행 연구 A, B를 검토합니다. 선행 연구 검토. 자, A에서는, 자, A, 어쨌든 기존에 수행됐었던 연구예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이클 선수들을 무작위로, 예, 두 집단으로 막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은 각자 따로 출발을 하게 하고, 자, 그리고 다른 집단은요, 여러 명이 함께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역 집단 달리, 이 니은 집단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함께 출발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존재라는 처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근데 그 결과, 함께 달린 집단, 니은 부분에 해당하는 요 집단이요. 따로 달린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다. 아,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타인이 함께 할때 훨씬 더그 과업 수행 자체가 좋아지는구나. B에서는요. B가 뭐냐면 우리 선행 연구 두개 보기로 했는데 요 A 첫 번째 연구였고요. 이제 또 다른 연구 B.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업과 관련해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 와, 이거 좀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떠한 논리냐면, 일단은 첫 번째, 타인의 존재. 잘 보이나요? 타인의 존재.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독립 변인이 있어요. 근데 요거 자체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큰 틀에서 이 연구 자체는 비슷한데 두 번째 B의 연구에는 또 다른 변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개인의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나중에 좀 공부하면 뭐 조절변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개인의 기본 역량이 만약에 이렇게 높은 집단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타인의 존재가 이 과업 수행을 높이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근데 이에는 반면, 이와는 달리 역량이 낮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존재가 오히려 과업 수행에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설을 설정했죠. 그래서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선발한 당구 동호인을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과, 요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죠. 실력이 높은 집단과 실력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요. 각자 당구 게임을 수행하게 했어. 그리고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하니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각 집단을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당구 게임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아까랑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누가 생겼어? 타인의 존재, 즉 관찰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게임을 하도록 했는데, 어머나, 측정 결과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높아졌어요. 원래 이제 이 당구를 되게 잘했었던 사람은 관찰자들이 있어 타인이 존재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과업 수행을 보였다. 그런데 실력이 낮았었던 집단 같은 경우에는 게임 수행의 점수가 더 낮아진 거예요. 막더 긴장을 했나 봐요. 막 손이 막 떨리고 그랬나 봐요. 네. 자, 갑은요. A와 B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갑은 A에서는 타인의 경쟁자로, B에서는 관찰자로 설정한 점, 그리고 B에서 개인의 기본 역량이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비슷한 연구인 듯 하면서 지금 디테일이 다르고 타인의 어떠한 그 존재에서의 그 역할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이제 또 다른 변인이 또 추가됐던 거고. 자, 이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다각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타인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관찰자인지 아니면 경쟁자인지 또 과업 에 대해 그거 과업 수행을 위한 행위자의 기본 역량을 변수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선지 1번 가면 갑은 실험법을 사용해서 자료 수집했다. 선생님, 막 지금 우리 막 실험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A와 B는요, 선행 연구예요. 그러면 갑이 실험법을 사용했다고 볼수 없지. 이거는 오히려 갑은 그냥 기존의 문헌을 검토한 문헌 연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 자, 그리고 두 번째. 갑이 검토한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한다. 양적 연구 쓰고 있죠.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자, A에서 기역은 여기는 실험 집단, 그리고 니은은 통제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니은 같은 경우에 처치가 이루어졌죠. 여러 명이 함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 둘이 지금 반대로 서술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4번. 디귿 리을의 차이로 인해서 B의 가설이 수용되었을 것이다. 자, 지금 여기 실력이 높고 낮고 이 집단 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집단에서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어떻게 됐냐, 요걸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지금 비읍과 미음이 완전 반대로 서술되어 있죠. 자, 여기서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립변수가 되겠죠. 이게 원인이 되는 것일 것이고, 자, 그리고 오히려 이 미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종속변수가 될 것입니다. 원인 결과 그 방향을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02번으로 갈게요. 102번. 자, 연구자 갑은요,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이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이거 비슷한 연구 우리 봤었죠. 옛날에 한창 되게 유명했었던 그 연구. 초콜릿 한개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뭐 어쩌고 하면서 자신의 이 기다림 행동 정도를 예측해서 기입하게 합니다. 예측해서 기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질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구해서 통계 분석한 결과 끝까지 기다린,
즉, 자기 통제력이 강한 집단이 나머지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라는 결과를 냈어요. 자, 이어서 연구자 을은요, 가베 가설을 다시 재검증하기 위해서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다림 행동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수집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를 해서 지금 새로운 변수가 나왔어요.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가설 검증을 위해서 분석한 결과 기다림 행동 정도, 즉 이거를 우리는 자기 통제력이라고 얘기하죠. 기다림 행동 정도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대. 아까 같은 경우는 유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 두 번째,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자, 이거는 오히려 가정의 경제적 배경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번 가면 갑실험법 아니고요. 예측해서 기입했기 때문에 질문지법입니다. 되게 실험법인 척하고 있는 질문지법이었어요. 아마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기억은 어딨어? 요거. 갑을 연구에서 모두 수용됐다. 우리 아까 갑은 수용이 되었지만 두 번째 의뢰 연구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입니다. 니은은 갑을 연구에서 자, 니은은 요 기다림 행동의 정도인데 독립 변수, 즉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서도 독립 변수로서 기다림 행동 정도라는 건 자기 통제력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4번을 보면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자, 디귿은 학업 성적이죠. 자, 갑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가 맞나요? 자, 보면은 학업 성적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영향을 받는 그 결과값이었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미음은 의뢰 연구에서 종속 변수냐. 자, 이 미음이라고 하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 근데 잘 보면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 성적의 차이야. 그러면 여기서 학업 성적의 차이 요 부분이 이제 Y가 될 것이고 학업 성적이라는 게 앞부분에 나오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바로 독립 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자, 의뢰 연구에서 미음은요. 독립변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마지막 5번. 리을은요, 두 집단 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단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 통제 실험, 무조건 이럴 것이다. 실험법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애초에 지금 의뢰 연구 같은 경우에도 기다림의 행동 정도나 학업 성적을 갑의 연구랑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예측해서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험법이 아니라 질문지법이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 5번도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3번으로 갈게요. 자,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간의 관계, 가설 설정하고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 질문지법 느낌 나네요.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 지수, 부모의 통제 지수, 자녀의 의사 반영 지수를 측정을 하고, 요거 자체는 결국 이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라는 것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과정이죠. 지수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구체화시킨 거니까. 부모와 자녀 동의를 얻어서 자녀의 모의평가 성적을, 예, 이게 학업 성취가 될 텐데요. 학교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정의 영향력을 갖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학업 성취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종속 변수가 될 것이고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는 독립 변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부모가 양육하면 할수록 자녀가 학업 성취도가 성적이 높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실제로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 보면 자료 분석에서 1차와 2차 자료가 모두 활용이 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1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연구자가 의도를 갖고, 직접 내가 수집한 자료에 해당을 하죠. 근데 직접 이제 수집을 했어요. 이런 걸 측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 2차 자료 활용이 됐나요? 학교로부터 모의평가 성적을 제공받았죠. 그러면 이거 모두 활용됐네. 맞네. 자, 그리고 니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죠. 부모의 개입지수에서부터 요 지수 측정했고요. 이 학업성취라고 하는 건 모의평가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에 나와 있는 거, 학업성취 양적 자료, 모의평가 성적, 그리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라는 것도 지수라고 양적 자료로 수집되고요. 마지막 리을입니다.
수용된 가설은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부모의 민주적 양육, 이거 대충 읽으면 리을 딱 넘어갔을 수 있는데 잘 봐. 종속 변인이 지금 학업 성취예요. 그러면 지금 XY가, 즉 독립과 종속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지 않니?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 성취,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리을 선진 틀렸죠. 그럼 103번은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10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답은요,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 자, 그러면 이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결과, 주변인의 영향, 이 주변인 자체가 연구에서 독립변인에 해당을 하겠죠. 자료 수집을 했는데요.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사에 참여할 100명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A 집단에다 60명, B와 C 집단에 각각 20명을 배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갑은요, A 집단, 요 60명이죠. 설문조사는 사실 연구의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방에 이제 나 연구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이 가설 자체가 재난 상황에서잖아요. 무해하니까 설문지를 그냥 작성하는 척해. 그러니까 A는 일종의 이 연구 수행을 위한, 처치를 위한 연구 그 일종의 연기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 B와 C 집단, 각각 이렇게 20명씩 배정받은 요 집단에게는 연기에 대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설문조사 열심히 응답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후 갑은요, 격리된 방 40개를 마련을 해서 20개 방 각각에는 A 집단 학생 3명과 B 집단 학생 1명이, 그리고 또 다른 20개 방 각각에는 A 집단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A 집단 여기 없어. 주변인 없이 그냥 C 집단 학생 1명만 들어가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아, 지금 처치 자체가 다르죠.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A 집단이라고 하는 연기하고 있을 그러한 주변인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C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C 집단만 존재하는 거. 자, 갑은요, 설문조사 시작 1분 후 연기를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서 B와 C 집단의 행동을 관찰을 했는데 연기가 들어오니까 B 집단 중에서 5명은 A 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20명 중에 5명은 저들이 그냥 설문조사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나는 일단 나간다.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라고 나갔는데 절대 다수인 네, 20명 중에 15명은 막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왜 저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설문지를 그냥 계속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C 집단, 아까 A 집단 학생 없었죠. 여기는 연기 들어오니까 오히려 반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로 나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5명만 계속 작성.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기역은 요거 사전 검사에 해당한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게 일종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그냥 일종의 그냥 그 설계 자체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전검사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니은은 모집단. 니은 오 대학생 100명인데요. 이거 모집단이라고 볼수 없죠. 자, 이거는 오히려 표본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A 집단은 표본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A 집단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선 오히려 B와 C만 표본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ㄷ은 독립변인. ㄷ 어딨어요? ㄷ 여깄다. A, B 집단과 C 집단. 그리고 리을. 여기는 종속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B 집단과 C 집단 학생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Y, 즉, 종속 변인에 해당을 하겠고, 여기서 리을이라는 A 집단 학생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주변인이라고 하는 오히려 독립 변인이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여기 3번에서 반대로 서술하고 있네요. 그래서 틀렸고, 4번입니다. 자, B 집단은요, 실험 집단, C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이 실험 집단이라는 건 실험법에서 실험 처치를 가했어. 자,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A 집단 아이들이 연기를 하고 있었지, 주변인이 존재했지, 실험 처치가 있었던 반면 C 집단은 그러지 않았지, 비교군으로서 완벽하지. 그러면 문제 정답은 4번이겠죠. 마지막 오답 선지 바로 5번 가겠습니다.
갑은요,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 연구 윤리상, 아, 내 가설이 무조건 맞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네, 발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문제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연구 절차, 탐구 절차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정말 다양한 연구의 내용을 봤지만 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평가원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모집단과 표본 구분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헷갈리지 말고 자료수집 방법이랑 아까 결합되었었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38쪽에 100번 문제 선지 디귿을 보면은 질문지법과 면접법 공통된 특징을 도출해서 풀수 있는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원과 연합돼서 출제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꼼꼼하게 문제 분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지는 105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진이 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진이 정규빈입니다. 아니, 제가 이러고 와도 진이인지를 아시더라고요. 그게 신기하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제가 아무 생각 없이는 아니고 나 열심히 이제 꾸민 거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볼 수가 있을까? 왜냐면 그잖아요? 근데 선생님 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으면 성공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어쨌든 이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가운데에 달 것인가 옆으로 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디다라도 웃기지만 가운데 다니까 좀 더 웃긴 것 같아서 목표가 웃김이에요. 제가 원래 진이를 하겠다 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 드라마 예쁘게 이렇게 송혜교 배우님이 이렇게 예쁜 지니아가 이제 여자 그 지니의 이름이래.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혹시 말씀하시냐고. 아니요, 저는 김우빈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쁨 추구가 아니고 웃김 추구예요. 그러니까 김우빈님은 너무 멋지지. 근데 내가 김우빈님처럼 하겠다고 하면 웃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목표는? 그냥 웃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구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수능 개념 때 항상 뭔가 그런 뭔가를 준비를 하거든. 근데 그게 나름 제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 선생님 우주복 입을 때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너 몇 년도 친구구나. 아 선생님 농부일 때 들었어요. 그럼 아 너 몇 년도 친구구나. 약간 이러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니 친구들, 알았죠? 기억하도록 하세요. 나의 지니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나가볼 거고요.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따끈따끈하게 좀 데워주는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인생이 무기력할 땐 청소를 해보아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책상 뭐 많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 책상 정리를 하게 된다 이러는데 매일매일 책상 정리만 하고 있으면 그건 좀 그렇지만 사실 한번 정리가 되면 또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한 데에서 정리할 수는 없을 거고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나의 그 복잡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간단한 뿌듯함을 갖고 오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정리 지도 자격증 이런 거를 따려고 막 공부하러 다니시고 그러셨었어. 근데 그첫 수업을 듣고 오셔가지고 서랍장을 다 꺼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때 엄마의 이야기가 이거였어. 정리의 1번은 버리는 거래? 이러면서 내 것을 이렇게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정리가 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정리의 1번이 비우는 거래잖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치우고 비우고 하다 보면 에너지를 써야 되죠. 무기력한데 쌤 정리할 힘이 어딨어요? 근데 정리라는 게 생각보다 하고 나면 뿌듯함이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간단한 정리, 대단한 정리 말고요. 그리고 뭐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뭐 그렇다고 엄청 힘쓰는 정리 말고 그냥 퉁퉁퉁퉁 깔끔하게 넣어놓는 거, 불필요한 것들, 쓰레기들 갖다가 버려놓는 거, 간단한 청소 정리만 해놔도요, 그 주변이 깨끗해지면서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면서 훨씬 효과적으로 공간 활용도 되면서 뿌듯함이 찾아오면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할 땐 청소를 해보아요 라는 말이 되어 있나 봐. 정신이 복잡할 때도요, 정리정돈 청소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청소를 좀 해놓으면 그냥 몸을 어쨌든 간에 작게나마 움직이게 돼. 제가 해보니까요. 무기력하고 약간 울적하고 이럴 때 들어 누워 있고 싶거든. 사실. 왜냐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사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느낌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키기 위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울적하면 움직일 힘이 없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을 공감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그렇게 계속 들어 누워 있으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에너지가 더 빠지고 더 우울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일어나서 양말을 깼어. 진짜로. 너무 힘든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빨래가 되어 있는데 건조기에서 그걸 꺼내는 것조차 저 싫었거든요. 빨래 수건을 내가 왜 개야 할까? 안 개면 안 될까? 저기서 그냥 갖다 쓰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들 오만 가지 하다가 그냥 일으켜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수건 몇장 접고 양말 이렇게 넣었는데 그랬더니 다른 거 하나 더 정리할 게 보이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좀 생겨나더라고요. 지난 주말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이야기. 청소를 한번 해봐요. 대청소 말고 소청소. 오케이? 그런 의미로 이제 살짝살짝 움직이고 우리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띄워놓고 쟤를 머리를 빼야지. 이게요, 머리를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무튼. 아, 그리고 피디님 이거 또 찍어주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옷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밑에도 되게 잘안 보이지? 궁금하죠? 아무튼 이것도 약간 그 항아리처럼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느낌이 있어. 근데 그 무엇보다 좋은 점은 뭐냐면 편안해요. 여러분. 옷이 있잖아. 아우, 편안해요, 여러분. 아주 그냥 공부에 최적화된 옷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문제는 하나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1강부터 3강까지가 전부 복습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찬찬히 한 문제 남겨놓은 거 처리하고 갑시다, 우리. 자, 4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얘가 왜 등장한 걸까? 약수의 개수가 대체 지금 웬 말이야? 라고 하는데, 약수의 개수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사실 곱의 법칙이 엄청나게 영향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그쵸? 자, 540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를 고르는 거기는 한데요. 일단 540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오도록 할게요. 그 밑에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할까요? 540을. 예스, 쪼개요. 소인수 분해해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그냥 큰 덩어리로 빡 쪼개서 쪼개 하는 게 좋잖아. 3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쓰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기억나죠?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배운 수학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학교 수학, 오, 당연히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못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소인수 분해라는 중학교 1학년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 먼저 등장을 했었고, 소인수 분해한 결과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여러분?

지수들에다가요, 선생님, 1씩 더해가지고요, 곱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요, 3 곱하기 4 곱하기 2예요. 24개예요. 맞아요. 왜? 왜? 자, 그러면 말문이 턱 막힌다.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식이 주어졌을 때 그냥 열심히 외우고, 그걸 가지고 그냥 문제만 푼 거예요. 이유? 알고 싶지 않아. 난 그냥 문제만 풀면 돼. 그렇게 공부를 해오잖아. 그럼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을 텐데, 수학 싫어하게 됐었을 거고요. 잘할 자신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인데, 수학은 재밌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왜? 왜 지수에다가 1씩 더해? 그렇게 약간 삐딱한 태도로 물어봤었어야 돼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해야 했었어야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재 교과서에 전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을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소인수의 종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요. 2의 거듭제곱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가 2가 없거나 2가 하나 있거나 2가 두개 있거나입니다. 3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가 3이 없거나 하나 있거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1이랑 곱해서 3가지, 3가지, 6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답을 얻냐면, 그렇지. 왜 1을 더하냐고? 2의 거듭제곱꼴에서 2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개 있거나잖아. 3의 거듭제곱에서 그럼 어땠겠어?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개 있거나 세개 있거나. 그래서 네 가지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의 거듭제곱꼴에서 만들 수 있는 약수요. 그죠? 3의 거듭제곱, 3의 세제곱이잖아. 3의 거듭제곱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요. 자, 근데 그들을, 그럼 그 각각의 개수를 왜 곱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종류의 소수만 나오는 것을 중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3차원으로 그림은 못 그리니까요. 요세 개에 대해서는 왜 곱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뭐뭐뭐 있다고요? 2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개 있거나. 3의 종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3의 거듭제곱 종류에서 3이 하나 있거나, 그러니까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개 있거나 세개 있거나까지 가능해요. 5의 거듭제곱에서는 없거나 하나 있거나까지 가능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해서 우리가 약수를 만들어내요. 그 봐봐. 여기서 하나 골라. 여기서 하나 골라. 여기서 하나 골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3. 여기서 2 고르고 3 고르고 1 고르면 6. 이렇게 지금 약수가 결정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고, and, 이 중에 하나를 고르고, and,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우리가 약수를 완성할 수 있죠. 고르고, 고르고, 골라야 한 경우로 완성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곱한다 그랬잖아.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24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 맞아? 자,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할게? 여러분은 이걸 밑에다가 다시 한번 쓰세요. 약수의 총합이라는 제목을 밑에 쓰시고, 나는 재활용할게. 어떻게 한다고? 약수의 총합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곱한 다음에 더할 거잖아. 각각 다. 111 고른 거랑 115 고른 거랑 뭐 12제곱 31 뭐, 그러니까 이제 2제곱 31 고른 거랑 이렇게 해서 다 더할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싹 곱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죠.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수능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이런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약수의 개수라고 나오는 것과 약수의 총합이라고 나오는 것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때 나왔던 그 약간 공식처럼 외웠던 것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거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지? 제 약수의 총합은 요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밑에다가 한 번씩 적어주도록 하세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540의 약수 중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할까? 짝수는 2 곱하기 어쩌구여야 돼요? 2 곱하기 어쩌구 형태의

약수의 개수를. 그죠? 2 곱하기 어쩌고 형태의 약수들만 모아서 형태의 이러한 약수만 모아서 그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2를 미리 하나 줄까요? 미리 줘. 그럼 남은 거는 2가 하나 있고 3이 3개 있고 5가 하나 있는데 이거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집어넣어도 되고 한개 집어넣어, 2 집어넣어도 되고 5 집어넣어도 되고 2 곱하기 5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는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의 약수의 개수와 같은 표현이 되죠. 개를 이렇게 못쓸 일이야.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야. 짝수라며 그러면 2는 하나 미리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2나 3들이나 5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다면 들어갈지 말지 들어가거나 말거나 하는 방법의 수를 결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약수의 개수구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로 나눈 27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소인수문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두 개, 여기 난1 더하니까 네 개, 여기 종류가 두 종류, 정답은 16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답은 16개가 되어주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별거 아닌데요. 문제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되게 멋져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하는 눈.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내가 잘 해석을 해내는 거거든. 그것만 잘해도 되게 얻는 게 많아.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 1단원에 해당하는 쉬운 내용 지나가고 두 번째는 이제 순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까지. 자, 여기서부터 보여요. 고1 거.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뭐다? 과거에 배운 것들이다. 그것만 잘해 나가도. 그죠? 자, 순열의 가장 기본은 배열한다, 나열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이 차이점을 1번은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다른 자리에 배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거야. 그럼 회장하는 자리를 그려놓겠죠. 여기다가 이름을 쓰게 되겠지. 부회장이라고 쓰고 그 이름을 쓸 자리를 써놓겠죠. 그럼 후보는 5명이야. 회장이 될수 있는 후보는 몇 명입니까? 5명이요. 근데 회장에 우빈이가 앉았어. 후보 중에 우빈이가 있었겠지. 그지? 콩콩 뭐뭐 하는 그런 게 약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자. 그 5명 여기 앉았어. 5명 중에 한 명이 회장으로 뽑혔어.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았어, 우빈이가. 그럼 이제 우빈이를 제외하니까 후보가 몇명 남아있어요? 부회장의 후보는? 예스, 4명이에요. 각각의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에 5명이었잖아요. 라고 하지만 회장으로 한 명을 당선시키면 부회장 후보는 한명 줄어서 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후보수라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가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후보 중에 우빈이가 회장이 되고, 우빈이가 됐으니까 유빈이가 되는 걸로 할까요, 이제?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아내보자. 우빈이가 회장이 되고 유빈이가 부회장이 돼야 한 경우를 예쁘게 완성을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우린 뭐 하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 한 경우를 예쁘게 완성하잖아.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이게 순열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건 한번 봐봐요. 5장의 카드 중에서 세 장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때는요,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 5가지. 그 다음은 5를 사용했다면 4가지. 2를 사용했다면 하나, 둘, 3가지. 요렇게 되죠. 자, 이두 문제는 어때요?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다른 자리에 배열하기라는 표현과 일렬로 나열하기라는 표현이 둘다 합쳐서 각각의 다른 자리에 배열하기인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자리에 배열을 하는 거잖아.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 어때요? 다른 자리들이죠. 다른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열이고요. 순열의 기호부터 찬찬히 한번 따져볼게요. 기억나니? P라는 기호.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뒤에 조합의 기호는 엄청 중요해요. 조합의 기호는 제가 조합의 기호 그 자체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순열은 기호 자체를 거의 활용은 안할 거예요. 근데 활용을 안 한다 그랬지 몰라도 된다고 한건 아니잖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자, NPR. 의 N부터 시작해서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NPR이? 서로 다른 N개에서 한글로 써줘요. 서. 내가 언제 이거 떨어뜨렸나 봐.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는 R개를 뽑아 나열할게요. 하는 방법의 수를 NPR이라고 씁니다. 자, 어차피 R개를 뽑아 나열할 거라서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R개의 자리를 만들어요. 어차피 나열할 거면 각각 다른 자리에 배열하던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맨 앞부터 시작해서 R 자리를 만들어서 각각 나열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후보 몇 명이에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니까 yes, N개예요, 그냥. 후보 N. 두 번째 자리는? 한 명이 앉았잖아. 후보는 하나 줄어. 몇 개? N-1, yes. 하나 더 줄어. N-2, yes. 이런 식으로 곱해, 곱해, 곱해, 곱해.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 그냥 알게 곱하면 돼. 그지?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하러 외워? 외우지 마요. 자, 예시를 들어볼까? 방금 전에 했던 5P3. 어떻게 한다고?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몇 개를 곱한다고? 3개를 곱한다고. 이게 3이어서 여기다 3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설마? 10P3이면 10, 9, 8 이렇게 3개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수의 그 N-R 플러스 1 이거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빈칸으로 둬도 되는데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다음 시간 조합을 위해서 그래서 잠깐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살짝 우리도 써놓을게. 두 번째일 때1 빼고 세 번째일 때2 빼니까 한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 N-R-1을 빼면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N-R 플러스 1이랍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유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외우려고 하잖아? 그럼 모르면 우리가 약간 찍어요. 아니, 아니.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내가 유도해내면 되지. 두 번째일 때1 빼고 세 번째일 때2 빼니까 R번째일 땐 R-1 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1에도 제가 써놨어요. 굳이 P로 표현하여 경우의 수를 계산할 일은 없어요. 비추천이라고까지 적어놨어. 그지? 그냥 뭐야? 곱의 법칙. 그래서 순열은 사실 곱의 법칙이야. 왜요? 지금 보세요.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후보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정한 다음에 그게 다 정리가 되어야 한 경우로 완성하기 때문에 곱하잖아요. 그게 곱의 법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곱의 법칙으로 열심히, 열심히 문제를 푸는 거고요. 순열이 쓰이는 경우가 언제, 언제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 다른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뭐냐면 이줄 세우기예요. 팩토리얼. 괜히 지운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쓰면 되니까. 자, 전체를 줄 세우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하고 느낌표가 있는 요것을 우리가 n의 계승,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릅니다. 개가 그 연결되는 개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마지막 2 곱하기 1까지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다 곱해 나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것이든,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하는 것이든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둘다 여러분들 써놔 주시면 좋겠고요. 얘가 결국은 p로 표현하면 뭘까?

이런 거 이제 외우는 방법을 막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막 기억나. 짜파 깨띠 이런 거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얘기하면서 이것도 한 졸고 있던 친구한테 선생님이 일어나 일어나 너 이거 내가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끼역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 나 너무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두 가지 얘를 엔 이렇게 읽은 거랑 끼역 띠긋 찌읒 삐읍이랑 괜찮지 않아요? 쌍 디귿보다 쌍기역보다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했어. 이게 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고 이게 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것들 중에 획기적인데? 했었어. 왜 엔팩이라고 읽는 것보다 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얘는 좀 문제가 있지. 끼역은 진짜 괜찮다고 내가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는 이제 나는 엔이라고 읽었다고 생각해도 그게 강조가 안될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줍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모두 다 저것을 3팩, 5팩, 7팩, 6팩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뒤에 팩 이렇게 붙여서 읽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내 인생을 왜 힘들게 하면서 나왔는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때 되게 편안해져요. 그 감사함을 오히려 생각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쓰기도 은근 귀찮잖아. n개 중에 n개를 뽑아 나열했어. 그럼 어떻게 돼? n-1 n-2 쭉쭉쭉 해갖고 그것을 n개 곱하니까 2 곱하기 1까지 가잖아. 그래서 얘가 n팩이 됩니다. 라는 흐름으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n팩토리얼, 계승, n의 계승에 관한 이야기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팩토리얼의 표현과 관련된 거 같이 연결을 할 거예요. 제목이 순열의 팩토리얼 표현이잖아. 사실 오늘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내용을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 조합과 연결되기 위한 개념적인 소스고요.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다뭐 한다고? 곱의 법칙으로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알았죠? 유형 문제부터는 다 그렇게 가니까 요때까지가 딱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순열의 팩토리얼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NPR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N-1, N-2 이렇게 해서 몇 개? R개를 나열하면서 곱해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마지막 수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외울 필요는 없지만 n 빼기 r-1 하면 되잖아. 두 번째일 때 1, 세 번째일 때2 빼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유도도 해드렸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 거야. 이 뒤에 어떤 게더 붙어 있었을 거냐면 하나 더 줄여봐. 또 줄여봐. 또 줄여봐. 계속 초록색 부분을 더 갖다 붙이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뭐예요? n팩토리얼이란 말이야. n팩토리얼에서 어떤 부분이 없어진 거냐면 이 부분이 나누어서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npr 부분만 남는 거죠. 맞아? 그래서 n팩토리얼에서 이 부분을 날려보내는 거. 근데 이 부분 봐봐. 1, 2, 3, 4, 5, 6, 7, 8에서 n-r까지의 곱이니까 얜 뭐라고 쓸수 있어요? n-r팩토리얼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순열을, 이 npr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몰라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 r자리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봐요. R이 0일 때면 NP0이야. NP0이 뭘까? NP0. NP0이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개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안 뽑아서 나열하니까 그냥 없어 없어 0 가지 방법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를 유도를 해야지. 이제 여기다가. R에다가 0 집어넣어봐. 뭐예요? 1이에요, 1. n개 중에 한 개도 뽑지 않는 방법은, 한 개도 뽑지 않아서 그냥 나열을 하는 방법은 넵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np0은 얼마다? 1이다. np0은 1이다. 헷갈릴 때는 찍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아래다가 한번 n을 집어넣어 봐. 그럼 좌변이 뭐냐면 npn이에요. 우리 NPN은 뭔지 앞에서 이미 배웠잖아. N팩토리얼이라고. 근데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 N 집어넣으면 0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N팩이에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이라는 건 얼마야?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니까 그냥 0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라는 거야. 0 팩토리얼은 1이고 NP0은 1이고 요런 것들. NPN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요런 것도 하나 더 정리해 놓으시고 얘도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을 제가 밑에다가 다잘 정리해 놨어요. 팩토리얼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치? 그 제가 그냥 녹여서 한꺼번에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되게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0 팩토리얼은 1이라는 것 정도는 눈도장 찍어 놓으세요. 쟤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혹시라도 내신 문제를 다루는데 뭐잘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옳은 건 옳지 않은 것할때0 팩토리얼 이런 거가 등장을 한다면 1이야, 0 아니야.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이거 보여드렸어요. 알았죠? 그런 과정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문제를 한번 쓱 풀어보고. 자, 방금 전에 했던 거와는 이제 다르게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뭐 이런 거. 그치? 어쨌든 간에 일렬로 나열할 거야. 아니면 다른 자리에 배치할 거야. 이런 걸할때 쓰이는 조미료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조미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친구는 여기저기 쓰이는 조미료예요. 자,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주머니로 묶으세요. 이건 있잖아요. 그 교과서든 개념서든 이런 걸 찾아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문제를 풀때 필요한 조미료잖아. 지금 아니면 여러분 정리를 못 해놔요. 그래서 꼭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웃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들을 주머니로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하세요. 한 명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배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머니 배열도 다시 체크하세요. 체크. 자, 방법을 제가 길게 길게지만 적어 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웃하는 애들은 주머니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배열하실 것들 다 배열하세요. 이게 배열하면 돼. 그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주머니 안의 배열도 한번더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단계 딱 보이죠? 이거 한번 봐봐.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배열을 할 거야. 일렬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배열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자, 남학생끼리는 이웃하겠대. 남학생끼리는 이웃하겠대. 그러는 순간 어때요? 남학생 3명을 주머니로 묶어버려. 이렇게. 그리고 여학생 몇명 있어요? 그럼 총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의 덩어리 5명이에요. 5명을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5 팩토리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지? 주머니 안에 배열을 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3명을 배열하면 3 팩토리얼. 그리고 그들을 곱합니다. 왜 곱해요? 아니, 주머니와 여학생 4명이 배열되고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남학생까지 배열이 되어야 한 경우를 완성하잖아. 그럴 땐 곱한다고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찬찬히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써놔.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끼워넣기라고 쓰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웃하지 않는다잖아. 그럼 끼워 넣으면 돼요. 무슨 이야기야? 자,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요. 비교적 자유로운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해 주세요. 여일이, 여이, 여삼이, 여사 이렇게 할게요. 여자 4명을 배열을 합니다. 그냥 배열해 줘.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체크해 봐.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일, 여이 사이, 2, 3 사이, 3, 4 사이, 4 뒤에. 총몇 자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있죠. 저 다섯 자리에 남학생 3명이 들어갈 수 있어. 자, 이 중에 한 명씩 집어넣읍시다. 남이라, 너 어디 들어갈래? 여기요. 다섯 가지. 남이리가 고르는 방법. 남이야, 너 어디 들어갈래? 네 자리 있단다. 저는 여기요. 그러면 여기도 네 가지. 자, 남삼아, 너 어디 들어갈래? 전 여기요. 그러면 남삼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세 가지였잖아.

이들을 어떻게? 곱해야 되겠죠. 괄호할 필요 없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신 다음에 끼워 넣을 자리에 가서 이게 뭐냐면 다섯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뽑아 나열한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5P3으로 써도 여러분들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쓰셔야 되니까. 그냥 저 하듯이. 그냥 남이라 너 어디 들어갈래? 남이야 너 어디 들어갈래? 남삼아 너 어디 들어갈래? 해가지고 각각의 선택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거는 진짜 자주 쓰이는 조미료예요.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좀잘 알고 있으셔야지 아주 중요해. 오케이. 지금부터는 밑에 있는 내용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질 지니을 착한 지니 버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착하게 착하게 들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듣는 족족 다한 번에 이해가게 해주세요.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 제 최근에 봤던 거에서도 그랬는데 아니 옛날에 영상에도 있었어. 그 수학 수업을 듣는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처음에 막 선생님 수업할 때다 이해가 하다가 잠깐 뭐 연필을 떨어뜨렸나 그래갖고 이렇게 연필을 주웠다가 딱 해서 칠판을 쳐다봤더니 교수님이었거든. 약간 해외 영상 같은 거. 한 바닥을 다 쓰시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다가 쓰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수학 공부를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집중이 흐려져서예요. 수업을 듣는 족족 다한 번에 이해가 갈수 있게 찬찬히 해요, 우리가. 근데 대신에 당연한 거는 수업을 듣는 때 모든 걸다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수업 듣는 족족 이해하려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복습 시간은 좀 가져주셔야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50분 안 되는 시간이잖아. 나랑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어야지 우리가 수업을 듣는 족족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듣지를 않는데 족족 이해를 시킬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랑 같이 공부를 하는 50분 동안에는 집중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집중만 하신다면 다 이해가게 해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다 내가 한꺼번에 나중에 복습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딱이 50분 안에 유비쌤 말하는 저 모든 것들을 내 걸로 다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게. 대신에 이 눈빛이 기본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그 눈빛을 안 보내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이루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함께 이걸 지켜나가도록 해요.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이해하는 게 베스트야. 나중에 복습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수업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는 배속 기능을 막 쓰세요. 두 배로 내가 빨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들리니까. 근데 수업하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배속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 두 배로 배속해서 들었을 때잘안 들릴걸? 나말 은근 빨라. 그래, 나 천천히 말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음 생에는 제가 좀 천천히 말을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싶은데, 이번 생안 되더라고. 내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새해에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 약간 천천히 교양을 담아 이야기 해보자. 매 새해 그런 꿈을 꿨는데요. 이번 생은 안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될것 같아. 자, 이번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무엇이 오도록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순열할 때.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여집합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라고 제가 적어는 놨는데 뭐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온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렵지 않아. 앞에 여학생이 오고, 맨 뒤에 남학생이 오거나, 얘네 둘이 순서를 바꿔서 맨 앞에 남학생, 맨 뒤에 여학생이거나, 그지? 두 번째 케이스는 여학생이 양 끝에 오거나, 이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자, 맨 앞에 올 여학생을 골라볼까요? 경우의 수 4가지. 맨 끝에 올 남학생을 골라볼까요? 경우의 수 3가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곱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오는 여학생, 맨 뒤에 오는 남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학생들은 누구예요? 몇 명이야, 그냥?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상관없어. 그냥 다섯 명이 남아있어. 사람 다섯 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사람 다섯 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얼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게몇 가지라고 곱하기 2 해야지. 왜? 여기 지금. 그 남녀를 자리받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끝납니다. 밑에 것도 해볼까요? 맨 앞에 오는 여학생. 맨 뒤에 오는 여학생. 그죠? 여기 네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럼 여긴 어때요? 또? 그냥 사람 다섯 명이 있는 거지. 사람 다섯 명을 배열해 볼까요? 5팩토리얼. 그럼 이제 케이스로 나누었습니다. 겹치지 않잖아요. 더하면 되겠죠? 더해 볼까요? 오! 4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얼이네. 그런 게두 개에다가 한개총세 개네. 즉,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킵해 둘게요. 되었어? 그죠? 자, 솔루션 2는? 아니, 적어도라며요, 선생님. 맞아요. 얘를 위해서 지금 비교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온다면 전체 경우에서 뭐만 하면 되겠어? 양 끝에 남학생이 오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지? 그죠? 자, 전체가 몇 명이에요? 7명을 배열합니다. 해서 뺄게요. 양 끝에 남학생이니까 맨 앞에 올 남학생과 맨 뒤에 올 남학생을 골라야 되겠죠. 맨 앞에 올 남학생의 후보 몇 명? 3명. 맨 뒤에 올 남학생 후보 몇 명? 2명. 그리고 사람 5명이겠죠. 남 1명과 여 4명인데 그냥 사람 5명을 배열합니다. 끝. 되었어? 자, 만나 볼게요. 얘가 얼마야?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이제 6 팩토리얼로 써도 될까? 그치? 오케이, 오케이.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6팩과 6팩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야. 7 빼기 1 곱하기 6 팩토리얼이 되어서 지금 여기 계산한 것은 6 곱하기 6 팩토리얼입니다. 같은 값인지 한번 볼까요? 이걸 2로 쪼개봐. 2, 3은 6 곱하기 5팩 하니까 이렇게 해서 6 팩토리얼 되죠? 6 곱하기 6 팩토리얼 맞죠? 같은 값이네요. 6팩토리얼을 내가 계산할 생각이 애시당초 나는 없었던 거지. 뭐하러 계산을 하겠어? 그냥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묶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묶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구구구.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요 밑에 있는 것들. 이제 적어도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았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 더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의 느낌이겠지? 아니, 여집합이라고 해놓고 이웃하지 않는다를 갖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일단은 이웃하지 않는다를 갖고 왔으니까 방금 배운 대로 이웃하지 않는다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니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하려면 남학생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여학생 4명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 4팩토리얼이겠죠? 4명 배열이니까. 그러면 여. 4명이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남학생 2명은 어디 갈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를 골라 들어가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은 4팩토리얼 한 다음에 첫 번째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 두 번째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죠.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을 굳이 제가 솔루션 2로 여집합을 이용하는 풀이 한번 해보려고. 이웃한다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두 명일 때만 가능해요. 이거는 두 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만. 의 여집합은 두 명이 이웃하는 거야. 두 명일 때만 가능해요. 두 명일 때만. 왜냐면 세 명이 되면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다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가길 원해. 그것의 여집합은 세 명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명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생각할 게더 많아져요.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되면 무조건 끼워 넣기야. 근데 딱두 명이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다의 여집합은 이웃한다가 되거든. 딱두 명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 6명을 배열하는 거에서 어떻게 한다고? 남학생 2명을 이웃시켜. 그리고 여학생 4명이야. 그럼 총몇 명일까요? 4명에다가 하나 덩어리. 5명을 배열하는데,
남학생 2명의 주머니 안 배열을 생각할게요. 자,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5팩으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6백이 2죠? 그래서 얼마야? 4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되다 보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네요. 왜? 이게 5팩토리얼이잖아. 아, 애시당초 계산하지 않아도 될 때는 팩토리얼을 끌고 다닐 거지 계산하지는 않겠다는 이렇게 표현한 의지를 갖고 계산하잖아요. 그치? 제가 계산한 것들을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이 팩토리얼을 어떤 식으로 쪼개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도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쵸?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시험에 착 붙는 문제들을 한번 착착착착 풀어볼 건데 너무 쉬워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1번 한번 봐봐. 자, 치얼업. 치얼업을, 그치? 모두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이끼리는 서로 이웃한대. 서로 이웃한다는 말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묶어, 그치? 이렇게. 그럼 지금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을 하는 거야. 맞아? 여섯 개를 배열한 다음에 주머니 안에 배열을 생각을 하려다가 똑같은 이들끼리 배열한다는 게 있어요? 내가 순서를 바꿔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은 이들끼리는 배열하는 방법이 그냥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곱하기로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끝. 정답은 6팩토리알이고요. 이건 얼마야? 4팩 24잖아. 5팩토리알은 여기다 5 곱하니까 120이잖아. 6팩토리알은 여기다 6 곱하니까 720이 되겠죠. 외우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한대. 그것까지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끼워 넣으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의자는 6개고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둘, 남셋, 5명. 그러면 사람 5명에 여둘 남셋이고 의자가 6개면 어떤 의자가 생기죠? 빈 의자가 생겨요. 얘네를 배열하시면 됩니다. 빈 의자는 무생물 한 명으로 치는 거예요. 무생물인데 한 명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그치? 빈 의자 여 1, 2, 남 1, 2, 3, 그리고 빈까지 해서 6명을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획기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획기적인 생각을 배우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빈, 마음에 들어. 빈자가 있어서. 빈이라는 의자까지 하나를 배열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렵지 않아? 이런 것도 읽어야지.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기만 하면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여학생들은 결국 누구누구? 빈과 남 1, 남 2, 남 3을 먼저 배열을 해주세요. 얘네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여학생 어떻게 끼워 넣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여일아 너 어디 갈래? 다섯 가지. 여이야 너 어디 갈래? 네 가지.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똑똑하죠? 요렇게 풀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계산해 주세요. 얼마야? 120. 아까 했잖아. 4 곱하니까 480.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이라는 의자 하나까지 배열한다고 생각하는 데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하면 빈 의자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이 빈이라는 의자를 집어넣는 거. 요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3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신나는 조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난이도가 있다기보단 재밌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쭈르륵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고배 법칙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순열이라고 안 쓰고 급기야, 그렇지?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따져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열하기라고 쓰든, 아니면 뭐, 다른 자리에 배열하기라고 쓰든 다 똑같이 각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팩토리알이 등장을 하고 있죠? 3, 팩, 이런 뭐예요? 3, 2, 1 곱하는 거. 그리고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실제로 P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고배 법칙으로 계산을 훨씬 더 많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P를 알아야 C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습 잘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3번부터 해서 쭉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덟 번째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8강은요, 수능 특강 8단원에 해당하는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능 특강의 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시험 문제 자체도 많이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빠르고 풀어주셔야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선거와 선거제도 같은 문제들을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시면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춘다. 물론 다른 단원도 나오면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치 과정과 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 과정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 요 그림 하나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이랑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제일 첫 번째, 과연 정치 과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펜으로요, 체크 한번만 해주세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해서 평가와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말로 읽었던 내용들을요, 바로 그림으로 옮겨볼게요. 여러분은 분명히 교재 바로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사람들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는 투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투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이나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투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뭔가를 넣는 거야, 뭐를 넣는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 결정 기구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몰라서 시험 문제에서 어렵진 않지만 요 정도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시민단체, 정당, 이익 집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봤어요? 지금 요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이 된다. 자, 그러면은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서 무언가 뿅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를 우리는 바로 산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산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은 무엇이야?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요, 국회가 법을 만든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공적으로 내린다 등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산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요, 요 정도까지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기구가 무엇인지. 자, 우리 정책 결정 기구라는 건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쉽게 설명하면 국가기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둘 수가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결정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디까지 본 거예요? 여기 산출까지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언가 뿅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있는 산출물에 대해서 평가해서 다시 재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환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환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기반해서 수정, 보완,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환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은요, 정치 과정 외적인 요소로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정치 외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내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정치 과정에 있어서 선거는요, 투입의 기능도 할수 있지만, 투입뿐만 아니라, 환류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에게 한표 행사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무언가 산출물을 내놓았어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마음에 들면, 다음번 선거에서 한번더한 표를 행사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투입뿐만 아니라 환류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정치 과정의 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스턴의 정치 체계는요, 위에 나와 있었던 그림을 한번더 그림으로 글씨로 옮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내용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정치 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자체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봤었던 정치 과정 있었죠. 그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들을 바로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정치 참여 하나도 안 어렵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을 바로 정치 참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치 참여의 의의도 뭐 어렵지 않아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의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인식, 자신감 같은 거예요. 내가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냈더니 이게 되네? 이게 변하네? 내 목소리로도 이걸 변화시킬 수 있네? 라고 하는 일종의 인식, 자신감을 바로 우리는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우리 요 정도는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죠? 직접민주주의 방식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투표입니다.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 부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 체크합시다. 개인적인 정치 참여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 혹은 단체를 결성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 그러면 집단적 정치 참여와 개별적 정치 참여, 개인적 정치 참여를 그냥 나누라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 세모예요. 나누라고 하는데 그냥 나누시오! 라고 나오지는 아마도 않을 거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사례 형식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어떤 사례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오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 운동을 펼쳤어. 을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집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나의 의견을 제출했어. 라는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온 거는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 앞에 나온 거는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려울 내용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정치 참여 변화 양상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얘들아,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까? 바로 전자 민주주의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전자민주주의가 뭐냐면요. 정보화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바로 전자민주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 참여 형태가 가능해졌다. 왜냐면은 대의민주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대표에 의해서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대표에 의해서 시민 의사가 왜곡될 수도 있고 정치적 무관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어떻게 내가 집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얘들아 요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례 제시형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 왜 그런 사례 들었었지? 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내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어. 이게 바로 전자민주주의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 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진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쓱 읽어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뭐이 부분을 학교에서 다뤄주셨다면은 정치적 무관심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든지 혹은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한다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쓱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정말 75쪽 맨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시험 문제 그냥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지만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머릿속으로 넣어둡시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내신 시험이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언론까지 4종 세트로 시험에 나오는구나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는 각각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의 차이점, 공통점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정당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정당이 뭐냐면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를 우리는 바로 정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요, 이제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76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76쪽으로 넘겨주세요. 되셨어요? 76쪽으로 넘겼다. 자, 우리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정권의 획득이 목적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정당의 목표는 뭐다?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거다. 또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 정강이 뭐냐면은요, 쉽게 정치적인 강령이에요. 아니, 이랬더니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영자가 헷갈리죠. 자, 우리 요거는 쉽게 고개라든지 혹은 산맥 같은 걸 의미하는 경계 떠올려 보세요. 즉, 정치적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의 큰 줄기 같은 거, 혹은 이념적 기반 등등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의 큰 줄기, 큰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다. 결국에 목적은 뭐다? 정권의 획득과 유지다라는 거를 계속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내용 토대로 이제 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정당의 목표 뭐라고? 정권 획득. 그래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 오세요. 선거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당을 위해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 오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합니다. 공천이 뭐냐면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걸 공천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목표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목표는 정권 획득이야. 얘들아,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것들이 유리할 거야.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공익을 도모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목표는 뭐야? 정권 획득이야. 정치적 권력을 획득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책임도 져야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로 투입과 환류 중에서 그렇죠. 투입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내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투입과 산출 중에 무엇을 담당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무엇을 담당한다? 주로 투입을 담당하는 거지 산출은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정당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목표는 뭐라고? 정권 획득. 자, 그래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 오기 위해서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정치적으로 구성원을 보충한다. 정치적 충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론 형성 및 조직화. 여론이라는 것이 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요, 토론회,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쉽게. 자, 우리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다 보면은 내가 배우는 거야. 뭐를?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 사회화의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매개 단어 뜻이 뭐야? 그렇죠. 뭔가를 연결하는 거죠.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정 협의회를 통해. 자, 우리 당정 협의회가 뭐냐면은요. 여당과 행정부가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를 당정 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양자 간의 매개적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부 감시 역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정당의 기능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정당 제도의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큰 그림 먼저 한 번만 그려보자. 정당 제도의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요, 우선적으로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정당제가 다시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얘들 우리가 방금 봤었던 정당의 기능, 정당의 역할 있죠? 개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정당 제도의 유형이 내신에서 또 다른 시험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일당제와 복수정당제의 비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제는 쉽게 정권 획득을 위해서 경쟁하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는 정당 제도 유형을 일당제라고 합니다.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다른 정당들이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는 정권을 획득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독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 하나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요,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는 복수정당제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수정당제 유형에 따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당이
두 정당, 양자, 대결 할 때처럼 두 정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당제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이세개 이상 존재하게 되는 걸 우리는 다당제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둘 중에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어딜까? 상대적으로 양당제겠죠. 그것도 머릿속으로 하나, 둘 중에 고르라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 내용 기억하면 나머지 장점과 단점 굉장히 쉽습니다. 양당제는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정당이 두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결국에는 과반 의석을 한 정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어쨌거나 양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강력한 정책 추진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의해서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이 정치적 실수 혹은 정치적에 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겠죠?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자, 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정당 선택이 용이합니다. 반면에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은 곤란하게 되는 거겠죠. 얘들아,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이 곤란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그렇지, 바로 양당제니까.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는 둘다 싫은데. 둘이 아닌 그 가운데 어디쯤을 택하고 싶은데 그런 정당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양당 간 대립해. 그때 가운데에서 중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될지는 굉장히 쉽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정당 선택의 범위가 좁다라는 단점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당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당제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두개 이상 존재하는 거를 바로 우리는 다당제, 세개 이상 존재하는 걸 다당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개 이상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양당제의 단점이었던 게 다당제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소수 이익이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정당 간 대립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다당제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한다, 4개, 5개까지 존재한다면은 아무래도 정해진 의회 의석을 4개, 5개의 정당이 쪼개서 가져가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전국 불안정이 우려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양당제보다는 낮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 추진이 곤란할 수 있고요. 정치적 책임 소재, 이거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불분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정당제도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수 정당제는 국민주권주의,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었다라는 내용까지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대충 몇 문제 낼수 있을까?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나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네 문제 낼수 있어. 정치과정이랑 관련되어 있는 사례 4, 그리고 정치과정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림, 개념 요소 하나 4,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랑 관련돼서 양당제, 다당제 나눠, 그 다음에 정당의 기능 4. 이렇게 하면 나 4개 충분히 낼것 같은데. 지금 벌써 여기서만 네 문제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밑에 내용 보도록 할 건데요. 정당을 통한 심의 참여 방법의 한계.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시냐면요.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과 한계 한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눈으로 쓱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니까 77쪽에 이익집단과 시민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이익집단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익집단도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요.

특정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얘들아, 이해관계가 뭐냐면은 이익, 손해가 얽혀 있는 거야. 이익과 손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적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래. 직업적 특성이 비슷할수록 이해관계가 비슷해지겠지. 자, 이 사람들이 집단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로 압력을 행사한다. 압력단체라고 합니다. 자, 왜그 압력단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 즉, 집단의 특수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집단 그들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로 압력단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 체크. 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들만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에 목표니까. 자, 또한 데이지는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에 귀 기울이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익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어서 요 부분 체크합시다. 정당 정치와 데이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무조건 하나 체크하자. 이거 서술형이건 아니면은 객관식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등장할 겁니다. 어떻게? 이익 집단은 데이제와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왜 보완한다? 데이제라든지 정당 정치에서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없으니까.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하는 이익 집단을 통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익 집단의 특징과 기능 옆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투입과 산출로 나눠본다면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투입의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산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인데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머릿속에 쓱 가볍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번에는요, 이익집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익집단의 경우에는요,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체크했던 거, 여기.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여러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예시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구성원들의 특수이익 실현이 목표다. 요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민단체랑 관련된 내용 나오겠습니다. 물론 언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3개 세트 중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성한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하지. 시민단체는 무엇을 목표로 한다?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에서부터 다 출발할 겁니다. 뭐라고? 공익 실현을 목표로, 공공선의 실현을 목표로. 자, 그래서 공공선의 실현을 목표로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해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내용.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공익 추구. 요 부분.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해서 데이제 및 정당 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조금만 위로 넘어가 봐. 아,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위로 넘기면 되겠네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익 집단 중에서 요 부분 찾았어. 데이제와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없으니까 데이제와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야. 이번에 시민단체는 데이제의 대표가 의견을 전달해. 정당 정치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 역시 데이제 및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얘들아, 우리 밑에다가 요 내용 한 번만 적어봐. 이거는 바로 시민단체와의 공통점.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시민단체와의 공통점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고요. 특히 얘는 뭘로 나올 수 있다? 선원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왜 그렇다?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의 한계점을, 공통점을 하나 쓰시오. 라고 한다면은 요 내용 쓰실 수 있으니까.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요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언론과 시민 참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언론은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3종 세트에다가 플러스 1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그 주체를 바로 언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언론은요, 요 정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왜? 언론 역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언론이라는 것 자체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요거는 특히 언론이 하는 거.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입니다. 예를 들면 의제 설정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냥 사회도처에 다 깔려있는 문제들이었어. 근데 그중에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의논할 만한 주제로 던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바로 언론의 기능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내용 하나만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내용 어디다가 적어 주시냐면은 77쪽 여백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77쪽 아래 여백에 적어 주셔도 되고요. 77쪽 오른쪽에 날개 보이시죠? 그 날개 여백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공부했죠. 자, 우리 내신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주관식 주제 알려드릴게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공통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로. 우리 다 정리하진 못하고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셋다 정치, 사회화 역할을 수행한다. 세 집단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엇을 통해서? 투입을 통해서 정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요. 시험 문제에서 공통점으로 등장했을 때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특히 정치 사회화랑 관련된 부분은요, 셋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으로 너무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까지 정리했습니다. 요 내용들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언론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함께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78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발문 봐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제도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요. 요거 자체가 기본 문제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시면 안 되는 문제에서 꼭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야 돼. 국가별 제1당과 제2당의 의석 점유율을 나타내는데 의석을 차지한 정도. 의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정당제도를 판단하면 갑구군 이거 늘구군 이거 병구군 이거래. 자, 지금 정당 개수는 4개래. 그리고 무소속 의원은 없대. 그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 을구, 병구 한번 나눠볼게요. 얘들아, 우리 갑구의 경우를 보니까 제1당과 제2당을 합치니까 몇 석이 나왔어? 99%라고 하는 의석 점유율이 나왔어. 을국의 경우에는 둘을 합쳐보니까 60%라고 하는 의석률이 나왔어. 병국은 이렇게 둘을 합쳐보니까 이 둘로 다야. 그런데 심지어 한 정당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형태야. 얘들아, 그럼 일단 병국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 그렇죠. 바로 일당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먼저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랑 나를 이제부터 나눠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봐봐. 갑국의 경우에는 일당 54.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그다음에 45야. 그럼 만약에 그다음이 있더라도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양당제랑 다당제 비교하는 거야. 정당과 대립했을 때 제3의 정당이 없는 것. 그렇죠.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더 불분명한 건 뭘까? 더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분명한 건 양당제야. 불분명한 건? 그렇지. 바로 다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2번은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가락 나니까 양당제, 다당제 비교하는 거야.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해서 두 개의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정부 형태인 양당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는 정답은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나랑 나를 비교하는 거야. 다당제랑 일당제를 비교해봐.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에 더 용이한 거는 어디겠어? 그렇지. 더 용이한 거는 다당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는요, 적어도 두개 이상 있어야지 교체가 가능한 거야. 교체가 돼야 하는 거니까. 따라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용이하다고요? 일당제가 그거 아니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전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문제 1번 한번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등장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을 거야. 뭐, 당장 다음 주일지, 뭐, 내일 모레일지 몰라. 시험 문제 푸는 팁 줄게. 이런 문제 나오면요, 밑줄 친 내용 위주로 보세요. 밑줄 친 내용, 앞뒤의 내용을 주로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밑줄 친 내용을 보자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 1번부터 봅시다.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대. 밑줄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고요? 아니죠.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친 거잖아. 투입 활동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2번도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미음 살펴보니까 세무세무법 개정안이 통과됐대. 어디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의해서 정책이 뿅 튀어나왔다. 무엇에 해당이 된다? 산출. 자, 이제 시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네. 하나 체크 빠진 거, 청원. 얘들아, 청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앞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대?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대. 근데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를 국가의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겠죠. 이래서 우리 일단은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기역이랑 디귿 비교해보자. 시민단체와 달리 디귿 동그라미 동그라미 당. 기역은 시민단체, 디귿은 정당이죠. 둘다 모두 정치 참여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마저 읽어보니까 정책 결정 기구를 찾으래. 누구랑 누구? 비읍이랑 리을 중에. 이래서 내가 이 문제 갖고 온 거야. 봐봐. 지방의회도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리을에 해당하는 국회도. 그러니까 뭐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비읍과 리을 모두라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에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2번 바로 밑에 있는 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려워할까 봐 한번 같이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정당제도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체크해봐. 의원 내각제라고 나오면은 분명히 정부 형태를 활용하는 문제로 난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든 거고 온 겁니다. 자, 이제 힌트가 되는 거다 찾자. T시기와 T+1 시기에 갑국에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3개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국에서. 자, 무소속 의원은 없다. 그리고 정당제도 유형은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갑국이랑 을국 중에 어디가 양당제고 어디가 다당제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갑국의 의의를 살펴보니까 T시기에 둘을 합치니까 의석 점유율이 92%예요. T+1 시기에도 둘을 합치니까 의석 점유율이 92%.
2%입니다. 나머지 정당 하나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정당이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네요.

0: 예, 그럼 두 개의 정당이 거의 번갈아가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갑국의 경우에는 양당제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반면에 을국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T시기를 살펴보니까 43, 32 더하면 75야. 나머지 제3의 정당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영향력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우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요, 둘을 합치면은 46%야. 그럼 나머지 정당은 약 54%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을국의 경우에는 다당제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내용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요 내용들 토대로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 T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누구일까요? 의원내각제례 과반의석을 차지한 어느 정당이 되는 거예요? A당이 되는 거겠죠. T 플러스 1 시기에는요, 과반의석을 차지한 B당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갑국에서 T시기 행정부 수반, T 플러스 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다를 것입니다. 기억, 옳은 설명.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니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면은 두 개의 정당에 해당하는 의석 점유율만 더해보더라도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디귿이랑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찾아보세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건더 어디일까요? 그렇죠.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에 더 용이한 건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일 겁니다. 그럼 둘 다? 을국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우선 디귿 되는 거고요. 둘의 순서 리을은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문제는 정답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이랑 6번 세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세트 문제 제시문의 형식으로도 많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 계속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스타일 문제 정말 많이 나올 거야. ABC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을 고르래. AB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래. 이제 우리 문제 푸는 팁 줄게. 힌트가 되는 내용을 찾아. 어떻게 힌트가 되는 내용을 찾는 거야?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A,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다? 바로 시민단체가 된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요 정강으로 내세운 B에 소속된 의회고요. 정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의회 의원이 있대. 그럼 B는 정당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플라스틱 생산 회원 업체들로 구성된 시의 회원으로서 힌트가 되는 내용을 앞뒤에서 찾으세요. 그럼 시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바로 이익 집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거 토대로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법률 개정 권한은 누가 가져요? 국회가 갔는데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정권 획득을 위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 정당.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건 시민단체. 틀린 설명. 리을, ABC 모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론 형성이라고 하는 게 언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집단적인 방법인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리을 선지 때문입니다. ABC 모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셋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으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같은 제시문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밑줄 친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랑 연결시켜 봅시다. 니은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이 된다. 끝까지 읽어야 돼. 일회용품에 대해서 입법례를 조사했대. 다른 사례를 조사를 한 거야. 얘들아, 조사를 한게 산출에 해당이 돼? 아니죠. 산출은 쉽게 설명하면은 무언가 정책과 결정이 뿅 튀어나와야 돼. 이거는 정치 과정에서 산출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 그냥 그러한 사례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결정기구의 집행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리을이 누구인데요? 바로 선거니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선거는 투입과 환류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래서 니은, 옳은 설명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이 된다. 기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이용해서 제안한 것. 디귿, 공청회를 개최한 것. 그러면은 공청회 개최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한 거는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투입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시민들이 자신의 요구와 지지를 모아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과 달리 의정의 정치 참여 방법은 공무담임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갑을 병정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은 이 내용이었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제안을 했대.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사람 누구 나옵니까? 그렇죠. 을이에. 을은 비에 소속된 의회 의원 을이 된대. 을이 이렇게 입법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를 한 거야. 한편 병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었어. 플라스틱 생산업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의 회원으로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은 평소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으로서 선거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우리 살펴보면은요. 갑, 병과 달리 을, 정의 정치 참여 방법은 공무담임권 행사라고요. 잘못된 설명이죠. 특히 정의 정치 참여 방법은 한 표를 행사한 선거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꼭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실전 5번 문제와 함께 등장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A, B, C, D는 각각 언론,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B, C, D가 어디인지를 찾아주셔야겠죠? A에서 잘 보세요. 문제를 보도했대. 그럼 A는 어디가 됩니까? 언론이 됩니다. 자, 이번에 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뒤가 되는 힌트가 되는 내용 봐주셔야 돼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오케이. 그러면은 B는 누가 된다? 시민단체가 된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상인들로 조직된 C는 C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그렇지. 지금 B의 활동이 C 소속 회원들의 이익과 상충될까봐 걱정이래. C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모세모 상인들로 조직된 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무엇에 해당이 된다? 바로 이익 집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저는 공직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D. 오케이. 공직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겠죠? 이렇게 일단 A, B, C, D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이 문제 왜 갖고 왔는지 이제부터 눈치채봐. 여기다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B와 C를 비교해 봐. 지금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A랑 C는 어디랑 어디야? 언론이랑 이익집단이야. 언론이랑 이익집단은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의사를 표출하는 건 누구야?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그렇죠. 바로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정부의 의사를 표출하는 게 D와 달리 B는 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모두 아닌 설명인 거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구와 달리? D와 달리. 됐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는 언론 해당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A와 달리라니.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정답은 8번에 4번이라고 우리가 모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요 내용도 여러분 내신에 나왔을 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진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호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국민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가 3단원까지 공부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8강부터 4단원 유전의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세계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아마 지금 이 단원을 마주한 여러분들은 많은 걱정들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습이 불충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굉장히 계속 틀리는 경험만 하게 되는 그런 조금 위험성이 있는 단원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을 좀 버려놓은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한번 이해해봐야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봐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이 4단원 유전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전의 첫 부분에서는 유전 정보와 염색체라는 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는 사실상 이 후반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와 유전자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뭐 이런 용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핵형과 핵상이라는 용어, 이 중요한 용어인데 이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와 대림유전자라는 용어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얘네들의 속성이 어떠한가 그리고 얘네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서 요거를 진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뭐 한 문항, 두 문항 정도. 예를 들면 염색체의 구조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뭐 DNA가 어떤 부분이냐, 그 다음에 뭐 염색체는 어디냐, 동원체는 어디냐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핵형 분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핵상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정도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은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뭐 이런 세포 분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기본 지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유전병까지도 오늘 배우는 이런 주제들이 다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지식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세포 주기,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이 첫 번째 파트, 이 유전정보와 염색체 파트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이 감수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수분열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때의 DNA 상대량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그럴 때 조금 쉽게 나오는 것은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형태로도 가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학교 시험의 어떤 난도 수준을 먼저 좀 가늠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번 시험이 이 유전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를 좀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연습할지 가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생명과학원이 3학년 내신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했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출문제의 수준까지 막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가늠을 좀 해놓고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좀 정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수 분열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감수 분열 문항을 풀어내기 위해서 앞선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감수 분열의 어떤 상황을 주고 뭐 거기에서 세포를 매치시키는 문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술형 문항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쉽게 나올 때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뭐 표를 완성한다던가 그런 둘을 비교하는 그런 속성 비교 문제들이 논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염색체의 구조부터 같이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8페이지, 수능특강 108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요런 그림은 한 문항 정도, 뭐 1번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의 주인공은 염색체죠. 왜냐하면 지금 제목이 염색체의 구조니까. 염색체는 요런 식으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응축해 있는 그런 유전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게 염색체 한 개의 그림이다. 근데 이 염색체는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실제로 그 염색체에서 중요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 DNA와, 여기 DNA 있죠?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DNA와 그 정보가 너무 소중한데 혹시라도 손상되고 얘가 뭔가 망가질까봐 그걸 잘 정리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이런 단백질들. 그 단백질의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세포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막의 존재에서 물질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이나 아니면 효소로서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단백질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나 막 기타 등등등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지금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은 DNA라는 요 아주 가늘고 긴 구조를 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이 너무 얘가 가늘고 길다 보니까 꼬일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고 손상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잘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인 겁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을 동글동글 이런 모양을 형성을 하면 거기에 DNA가 이렇게 감고 지나가고 또 감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 뉴클레오솜인데요. 이 뉴클레오솜은 이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감고 지나간 이 구슬 모양의 구조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된 이런 구슬 모양의 기본 구조가 뉴클레오솜이고요. 이 뉴클레오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잘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염색체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보기 중에 뭐 우리 앞으로 이제 간기랑 분열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세포 주기는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인 분열기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시기, 간기로 크게 나눠지는데, 근데 이두 시기에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가 언제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기 중에 하나씩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기에 어떤 상황을 주고, 이때 뉴클레오솜이 있느냐, 또는 분열기에 있느냐, 물어보는데요. 얘는 언제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언제나. 간기에도 존재하고, 요 정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는 간기든 분열기든 항상 요거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DNA나 히스톤 단백질도 항상 간기든 분열기든 존재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 좀 챙겨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선생님이 염색체 하나를 그린 거라고 했는데요. 얘를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한 가닥이 옆에 똑같이 생긴 한 가닥과 가운데 요 부위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가닥이 만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도 써놨는데, 동원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가닥은 어떤 그 상황이냐면, 지금 얘를 구성하는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DNA가 이제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텐데, 요 한 가닥을 구성하는 DNA랑 요쪽을 구성하는 DNA는 완전히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복제본입니다. 원래는 한 가닥이었는데, 얘를 복제하고 나서 응축해서 만든 형태가 우리가 보는 이런 염색체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두 가닥을 이루는 유전 정보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염색 분체. 그래서 얘랑 얘랑 완전히 복제본의 관계인 그런 염색 분체 관계다. 분체. 이렇게. 이두 가닥은 염색 분체 관계인데 유전 정보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복제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동원체라는 부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이렇게 아직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동원체는 이 염색 분체들끼리 다 있는 이런 부위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이 염색체가 이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 옆구리에 와서 붙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실모양의 구조물이
방추사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걔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고 동원체는 염색 분체들이 붙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방추사라는 구조가 와서 붙는 부위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 이렇게 응축돼서 덩어리로 보이는 염색체의 형태는 분열하고 있는 분열기의 세포에서만 관찰이 되고요. 분열하지 않는 세포, 요걸 아까 간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분열하지 않는 시기. 간기에는 요게 지금 핵이에요. 핵이라는 요막 안에 유전물질이 막 이렇게 다 풀려 있습니다. 뭐 요런 형태로 이제 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풀려 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는 간기, 그다음에 분열할 때는 이사 가는 것과 맞먹는 그런 지각변동이기 때문에 요걸 잘 나눌 수 있는 컴팩트한 크기로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얘네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네 가지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 좀잘 해야 돼요. 특히 만약에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된다면 얘네들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건 DNA와 염색체죠. 얘네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DNA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어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래요. 그럼 어떻게 유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 DNA라는 물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DNA에 많은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뭐냐? 유전자는 개체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이런 물질이 있죠. 물질,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모든 이 부분에 빠짐없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종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여백면도 있고, 그쵸? 뭐 표지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정보가 써 있는 그런 부분도 있듯이. 그래서 이 DNA라는 이런 물질에 실제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부분은 드문드문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 정보가 실제로 저장된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 실제로 정보가 저장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한 가닥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드문드문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라는 물질을 만약에 다른 세포에 전해준다. 그러면 뭐 유전 정보를 그대로 전해주니까 이런 유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는 아까 잘 응축해가지고 움직이기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막대 모양으로 응축을 해놓고 만약에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에 접근해서 생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풀어서 여기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사가는 그 분열기에만 얘를 잔뜩 응축해가지고 잘 이사 갈수 있게 그때만 잠깐 그런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색체는 DNA라는 것이 응축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죠. 왜?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축돼서 만들어진 결과인 염색체에도 여러 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유전체란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 그래서 요거는 제일 쉬운 개념이라서 그냥 전체. 어떤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뭐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용어를 한번 구분해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핵형과 핵상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핵형이라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순서상. 핵형은 형을 기억하세요. 형. 형태적인 특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의 형태적인 특징이 아니고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형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맨눈으로는 못 보겠죠. 뭐 현미경을 이용해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관찰을 할수 있는,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은 요 형태적인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 어떤 모양이냐, 크기가 크냐, 작냐, 요거는 그런 외형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핵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의 핵형을 분석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염색체는 몇 개인지, 뭐 각각의 염색체가 어떻게 생기고 크고 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핵형은 생물 종들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핵형이 정해져 있고 또 다른 종은 다른 식으로 핵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형을 비교해보면 이게 어느 종인지, 얘랑 얘랑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마다의 고유한 특성들, 뭐 염색체의 개수도 정해져 있고 각각의 뭐 1번부터 생김새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해보면 종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단 같은

종이에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구성이 비슷하겠죠? 그런데 성별까지 같다면 핵형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사람이고, 만약에 여자끼리는 핵형이 같다. 그 다음에 사람이고, 남자들끼리는 핵형이 같다. 그러면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는 핵형이 같을까요? 그건 같지 않습니다. 성염색체 조성이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종이 같고 성별까지 같을 때 우리는 핵형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이 다르면 어때요? 핵형은 무조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종이야. 근데 똑같이 수컷이야. 당연히 핵형은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르면. 그래서 종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종이 다르다, 핵형은 반드시 다르다. 그런데 가끔 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동물과 식물의 종에서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데 염색체 수는 우연히 같더라도 각각의 염색체 모양까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결국에는 핵형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핵형을 분석한다면 우리는 염색체에 응축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의 세포를 쓸 수밖에 없느냐? 염색체가 응축된, 분열하는 시기의 세포를 봐야만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어요. 평소 간기에는 풀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형 분석할 수 없고 딱 응축이 돼서 분열하는 시기에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체세포 분열의 중기, 이따 중기가 어떤 시기인지 공부하게 될 텐데 중기에 가장 명확하게 생김새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를 우리가 분석에 이용한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성염색체 조성도 알 수 있고 염색체 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정상적인 개수를 다 갖고 있는지, 염색체 수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종에서도 핵형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사람이라는 종의 핵형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자의 핵형, 이쪽은 남자의 핵형입니다. 같은 종이어도 성별이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면 다른 거예요. 근데 구분이 됩니다. 다른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22번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성염색체 조성이 얘는 큰 걸로 두 개 똑같은 것 같고 이거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눈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핵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 X염색체 두 개로 가지면 우리는 여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서로 다른 걸로 한 쌍을 이루는 걸로 가지면 우리는 XY 조성의 남자구나. 그렇게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거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여자애도 다 있고 남자애도 다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요거는 남녀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다 해서 상염색체라고 부르고 상염색체 마지막에 XX거나 XY 이렇게 돼 있는지 요 한 쌍이 성염색체입니다. XX 조성이거나 아니면 XY 조성으로 가지고 있는 한 쌍이 성염색체 조성이다. 이 성염색체 조성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이 되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Y염색체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X염색체를 꼭 두 개 가져야만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끔 X염색체를 한 개 가지는 염색체 이상도 있는데 그때는 Y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여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염색체가 있으면 남자, Y염색체가 없으면 여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1번부터 22번까지는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키순으로, 그죠? 크기순으로 배열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우리 나중에 사람의 유전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유전자가 뭐 이런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남자도 그거 두 개 한 쌍 갖고 여자도 그걸 똑같이 두 개 한 쌍 가지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발현 빈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Y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럼 그거는 남자에서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또는 X염색체에 존재하더라도 남자는 한 개 같고 여자는 두 개 같기 때문에 그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가 X나 Y의 성염색체에 존재하면 남녀에서 발현 빈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유전에서는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꼭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구분해서 그 형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각 번호에 해당한 애들이 다 두 개 한 쌍씩이란 말이에요. 1번도 두 개, 2번도 두 개, 3번도 두 개. 다 두 개 한 쌍씩이고

심지어 성염색체도 두 개를 갖고 있다. 왜 두 개인 것이냐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라는 거.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수를 갖고 있다면 1번부터 22번까지가 각각 두 개씩. 그럼 44개죠. 상염색체가 총 44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 XX든 XY든 두 개 한 쌍. 그래서 두 개 다 더하면 총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방금 얘네들이 왜 두 개 한 쌍씩인가, 1번도 두 개, 2번도 두 개, 왜 두 개씩일까?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상동염색체의 상동은 서로 상의 같을 동자, 서로 같은 생김새를 가진 한 쌍의 염색체를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요거죠. 얘네 둘이 상동, 얘네 둘도 상동, 얘네 둘도 상동. 다 두 개 한 쌍인 얘네들 다 상동염색체라고 불릴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럼 도대체 왜 두 개 한 쌍이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데, 출처가 둘 중에 하나는 엄마,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번 염색체도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 받아서 한 쌍이 된 거고, 2번 염색체도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줘서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1번부터 22번까지 각각 한 개씩 주고, 성염색체도 각각 한 개씩 우리에게 생식세포에 담아서 줘서 우리가 그 수정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1번도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될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각각 하나씩 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출처가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엄마, 둘 중에 하나는 아빠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서 받은 건지 모를 수 있어요. 20번 지금 두 개 있죠. 뭐가 아빠로부터 온 건지 모를 수 있지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상동염색체다라는 거. 근데 지금 대립 유전자는 이름에 유전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그냥 염색체, 그 두 개 똑같이 생긴 그 염색체랑 그 덩어리에 대한 내용이고,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에도 여러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대립 관계에 있는 유전자? 이게 뭘까? 그래서 얘에 대해서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조건이 중요한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 한 쌍입니다. 그러면 상동염색체를 그려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염색체 몇 개예요? 염색체는 한 개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이렇게 동원체에서 붙어있는 염색체 한 개를 그린 거예요. 그럼 얘 상동염색체는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 더 그려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똑같죠?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엄마,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아서 수정되고 나니까 한 쌍이 됐네. 그런 관계예요. 근데 대립 유전자는 거기에 같은 위치.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있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 얘 대립 유전자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는 아닙니다. 왜?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 관계가 아니고 염색 분체 관계예요. 그냥 똑같은 정보입니다. 얘네 둘은 똑같은 정보야. 그러면 얘네들의 그 대립 유전자는 어디 있는 거냐면 상동염색체의 같은 높이, 같은 위치, 여기 있는 게 대립 유전자 관계입니다.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그냥 복제본 관계예요. 똑같은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인 것이다.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랑 얘는 어차피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 관계가 아닌데 얘네랑 같은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 있는 얘네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대립 유전자 관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대립 유전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해요. 그 한 쌍이.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있는 요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보조개라는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요런 어떤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질이라는 거는 그냥 생물이 갖고 있는 그냥 온갖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징. 그래서 형태적인 특징도 되고 성질에 해당한 특징, 뭐 지능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온갖 특징들, 각각의 특징들은 다 우리가 형질이라고 생명과학에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개도 그런 생김새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고, ABO식 혈액형이 A형이냐 B형이냐 뭐 이런 것도 다른 서로 다른 특징이니까 그것도 형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쌍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나한테 B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복제본이니까 똑같은 정보겠죠. 그렇죠? 근데 아빠는 나한테 A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건 어차피 복제본이니까 똑같은 거겠죠. 그럼 나의 혈액형은 엄마 아빠가 준 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AB형이 되겠죠. 요렇게 받았다면 AB형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조합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상동염색체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상동염색체라는 건 뭐였어? 출처가 다른 사람이야.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예요.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정보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가 있을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둘 다 A형이어서 나한테 A형이 되게 하는 정보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명은 A형, 한 명은 B형이어서 A형과 B형이 되게 하는 정보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염색 분체에 있는 요 유전 정보는 항상 같아야지. 왜? 복제본이니까. 이거는 출처가 다르지 않죠. 복제본이니까 같아야 되고 엄마로부터 온 것과 아빠로부터 온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상을 볼게요. 방금 우리가 상동염색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개념을 적용해서 이 핵상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핵상은 요거를 발음 나는 대로 기억해라. 선생님은 요렇게 가르치는 편인데, 핵상, 쌍이냐 아니냐, 쌍이냐 아니냐가 주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라고 우리가 요거를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상동염색체 쌍이 그 세포에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상동염색체 쌍이 요 세포 안에 같이 있어? 그러면 EN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아, 이 세포는 EN 상태구나. 상동염색체가 함께 존재해서 항상 짝꿍이 있구나. 그런데 가끔 우리가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세포들 중에서 1번 염색체도 한 개만, 2번도 한 개, 3번도 한 개, 22번까지 다 한 개, 성염색체도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동염색체 쌍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하나만 있다? N이에요. 근데 종류별로 두 개씩 짝을 이룬다? 그러면 EN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핵상이다. 그래서 핵상이 EN인 것은 보통 일반적인 체세포. 체세포의 경우에는 EN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고, 얘가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배운 내용의 감수분열이거든요. 감수분열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만들어진 세포다, 생식세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종류에 하나씩 N 상태인 그런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그냥 보통의 세포들은 거의 다 EN 상태고, 그 다음에 그 EN짜리 세포에서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일부 세포들만 N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는 세포 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포 주기.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이 세포의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면 분열을 하는 시기와 분열을 안 하는 간기로 나눠질 수 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는 시기와 분열하지 않는,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 시기다 해서 간기라는, 사이 간자에 그래서 간기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우리 그 하루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겼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도 낮 다음에 밤이 오고 다음날 또 낮과 밤이 반복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세포들의 어떤 사이클도 이 분열기와 간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분열 끝나면 다시 간기, 준비해서 다시 분열, 이렇게 가는 건데, 간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G1S, G2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G1S, G2기가 나눠지는 것은 이 선형의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 한 바퀴의 주기를 이렇게 뭐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분열기잖아요.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DNA 복제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봅시다. 원래 어떤 세포에 DNA가 뭐 이만큼, 요만큼 있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세포

부부가 분열해서 그 정보를 만약에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반씩 나눠 가지면 그럼 얘네들은 온전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그냥 동그라미로 그래서 다 같은 정보인 것처럼 보여도 예를 들면 이건 눈만 드는 정보, 이건 코만 드는 정보, 입만 드는 정보, 귀만 드는 정보라고 그냥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그두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개만. 얘도 그 중에 두 개밖에 못 받았으니까 뭐 입이랑 귀만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 코, 입, 귀다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똑같은 거를 한 세트 더 복제해서 만들어 둡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선생님 지금 색깔을 달리해 놨을 뿐이지 같은 정보거든요. 그러면 복제한 거 중에 예를 들어서 원래 원본 정보 얘를 줘. 그럼 얘는 눈, 코, 입, 귀다 만들겠죠. 근데 얘는 복제된 거죠. 그래도 정보는 똑같아. 눈, 코, 입, 귀다 만들 수 있어. 요렇게. 그래서 분열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도 모든 유전 정보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분열에 앞서서 똑같이 정보를 복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기에 반드시 DNA 복제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복제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일단 이 간기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얘가 그냥 이 세포 자체가 자기의 생명활동하는 시기도 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명활동하고 있었어. 근데 아, 지금쯤 이제 분열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중간부터 DNA 복제를 시작합니다. 간기 중간에 DNA 복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간기 끝에서 딱 분열, 이 복제 끝나자마자 분열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DNA 복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복제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복제가 끝나는 지점이 간기가 끝나기 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제 끝나고 나면은 복제 잘 됐는지 확인하는 시기. 그다음에 분열을 진짜 준비하는 시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DNA 복제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는 S기, 합성의 synthesis 해서 S기라고 합니다. DNA를 새롭게 한 가닥 더 합성하는 거니까, 한 가닥씩 더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S기라고 부르고, 그 S기의 전 단계인 간기, 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G1기, S기 끝나고 분열기 들어가기 전에 그 남은 시기를 G2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대 G1기와 G2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단 분열, 간기의 한 중간에 S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S기 앞이 G1기, S기 뒤가 G2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열기를 M기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우리 교재의 이 내용입니다. 교재의 저기 10, 112쪽, 112쪽에 이런 표가 존재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간기에 G1기, S기, G2기 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렇게. 근데 G1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냥 요 세포가 살아가는 시기.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물질 같은 것도 많이 합성해 놓고, 만약에 나중에 분열할 때뭐 세포 소기관도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뭐좀더 만들어 놓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기가 중요하죠.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러면 DNA 복제 일어나기 전에 G1기가 갖고 있던 유전 물질이 제일 적을 거고, 복제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딱두 배가 돼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G1기에 비해 G2기는 두 배의 유전 물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S기의 복제를 다 했고, G2기는 그럼 복제가 다 끝났어요. 복제가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진짜로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가 G2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추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렇게 염색체 옆구리, 이렇게 여기 붙어가지고 염색체가 끌려가는데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방추사 얘기를 했는데, 그 방추사는 M기, 분열기에만 볼수 있어요. 그런 구조를. 방추사라는 구조는 M기에만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추사라는 거를 조립하는 그 단위들, 기본 단위들, 그거는 G2기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재료는 미리 G2기에 만들어 놓고, 그걸 조립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건 M기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기에는 실제로 유전 물질인 DNA가 두 개로 나눠지는 핵분열과, 그 다음에 진짜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는 세포질 분열로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체세포 분열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의 주된 내용은 체세포 분열은 아닐 거고요. 감수 분열일 건데, 근데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비교하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체세포 분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일단 요 과정을 보니까 일단 간기부터 시작합니다. G1SG2기, 간기. 간기에서 자기 생명활동 한창 하다가 DNA 복제 끝났어. 그 다음에 준비 다 했어. 그러면 분열기로 들어가는 건데 분열기에서도 유전 물질을 나눠가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는 거고 핵분열 끝나면 실제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세포질 분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분열은 시기에 따라 그 시기는 뭘로 구분하느냐 염색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로 과학자들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집니다.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체세포 분열의 중기 세포를 이용한다. 이때 제일 모양이 명확하게 응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핵분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기의 S기 동안 DNA가 두 배로 복제가 다 된 상태예요. 그 두 배로 복제가 된 것들이 응축이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을 갖게 되는 건데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어떤 그림이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동염색체상에 다 함께 있는 2N짜리 세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전체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4개 정도의 염색체를 갖는 가상의 세포로 가정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보면 얘네 둘이 짝꿍이고요. 얘네 둘이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짝꿍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엄마,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이거 두 개도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은 겁니다. 그래서 2N 상태면서 전체 총 염색체 수 4개인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할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얘는 아무 변화도 없을 예정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핵상도 처음에 얘가 2N이었어? 그러면 분열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도 다 2N이야. 처음에 얘가 4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분열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도 다 4개의 염색체를 갖는 지금 분열하기 전의 상태랑 똑같은 두 개의 세포로 그냥 세포 수만 늘어나는 그런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 세포 수를 좀 늘려야겠는데 하면 원래 원본이랑 똑같은 유전 정보 갖는 복제본 세포 두 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세요. 체세포 분열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서는 앞부분, 중간 부분, 후반부, 완전 마지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그 밑에 요렇게 전기 밑에 동그라미 1, 2, 3, 말기 밑에 동그라미 1, 2, 3, 중기와 후기는 각각 동그라미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틀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좀 헷갈릴 일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전기는 이제 분열을 막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제 막 분열하려고 해. 원래 간기였는데. 그래서 분열기의 첫 단계니까. 그러면 이제 분열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핵막이라는 거는 우리 간기에는 핵막이라는 이 막으로 다 유전 정보가 예쁘게 쌓여 있거든요.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어. 근데 우린 지금 뭘 할 거냐면 그 유전 정보를 양쪽 두 개의 세포로 나눠 가질 거예요. 근데 그 테두리가 그대로 있으면 두 개로 나눠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 해당하는 핵막을 부셔서 없앱니다. 조각조각 나면서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울타리에 해당하는 핵막이 점차 붕괴해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이 DNA가 좀 풀려있는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막 이사 가야 되니까 잘 나눠 갖기 위해서 염색체로 응축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점점 응축돼서 중기에서 제일 응축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끌어가기 위한 방추사라는 구조가 이제 막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방추사는 분열기인 M기에만 만날 수 있는데 이 재료는 그 전 단계인 G2기에 먼저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요거를 조립하는 일이 M기에 들어와서 전기부터 이제 시작돼서 방추사라는 구조물이 관찰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는 뭐냐면요. 중앙 배열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염색체가. 염색체가 중앙 배열하는 시기를 중기라고 하는데 보면은 지금 얘는 가운데에 한 줄 서기 합니다. 한 줄 서기. 그래서 가운데에 한 줄 서기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인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그냥 뭐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줄 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후기에서 얘네들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분리돼야 돼? 지금은 일부러 분열하려고 복제해놓은 복제 관계의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 복제본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끌려가면 이거를 우리가 훅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말기는 이제 끌려간 애들 잘 마무리해가지고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열기를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전기의 반대로 이제 다시 두 개의 새로운 핵막을 만들어주고 이제 서로 다른 세포가 될 거니까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두 개의 서로 다른 핵막을 만들어주고 염색체는 이제 좀 풀어주고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그래서 생명 활동할 수 있게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분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추사라는 거를 이제 없앱니다. 그래서 전기 1, 2, 3에 반대에 해당하는 것이 말기 1, 2, 3이다. 요게 지금 체세포 분열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얘랑 누구랑 감수 분열을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감수 분열의 목적은 생식 세포라는 특수 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냥 대체로 일어나는 분열은 체세포 분열인데 생식 기관에서 일부 세포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감수 분열인 거예요. 감수 분열도 복제는 합니다. 한번 복제하는 건 똑같아요. 역시나 S기에, 간기 S기에 한번 복제하는데 다른 점은 분열을 연속 두번 한다. 곱하기 2만 한번 해놓고 두번 연속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핵상도 변하고 염색체 수도 변화하는데 감수 2분열에서는 이미 다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감수 1분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수 1분열 먼저 볼게요. 우리가 봤던 체세포 분열이랑 큰 틀에서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순서도 똑같고. 그래서 보시면 요 틀도 얼추 비슷하죠. 뭐만 다르냐? 전기에 4번이 존재한다는 거. 요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기에 일어난 사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핵막 사라지고 테두리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염색체로 응축해서 명확한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방추사가 끌어가려고 조립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있냐?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한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가 염색체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체세포 분열을 한다면 얘네 둘이 짝꿍이긴 한데 굳이 막 붙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감수 분열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옆구리가 붙어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끼리 옆구리가 붙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한 쌍의 염색체도 이렇게 옆구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옆구리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요 덩어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요 덩어리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감수 1분열에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중기의 가운데에 배열이 될 건데 옆구리가 붙어버렸네? 그러면 한줄 서기가 돼요? 절대 안 되죠. 두 줄로 설 수밖에 없어요. 강제 두줄 서기.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거는 우리가 중기의 특징인데 그게 두 줄로 배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형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줄 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기는 분리되는 시기인데 지금 분리될 수 있는 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걸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까는 그냥 하나씩 있었으니까 복제본끼리 찢어지면 되는 거였는데 얘네들은 가운데서 잘라? 그러면 옆구리가 붙어있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가 계속 연달아서 있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리고 말기 1, 2, 3은 전기 1, 2, 3의 반대. 막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상동 염색체가 나눠져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딸 세포는 상동 염색체를 같이 가질 수가 절대 없겠죠. 다른 세포로 나눠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세포들은 다 N짜리 세포 두 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상과 염색체 수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변했어. 그 다음 2분열은 거들 뿐입니다. 감수 2분열 과정 볼게요. 여기도 전중 후 말이죠. 그냥 연속 2회 분열인 거예요. 그래서 1, 2, 3, 1, 2, 3,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내용은 체세포 분열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다른 점은 감수 1분열에서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또 테두리 없어지고 염색체 응축되고 방추사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옆구리 붙었어요? 안 붙었잖아요. 옆구리 안 붙었을 때는 무조건 한줄 서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서는 시기 중기 한줄 서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줄 서게 했으면 나눠줄게? 복제본끼리밖에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의 변화는 감수 1분열에서 다 일어났어요.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랑 거의 그냥 완전히 똑같은. 지금 얘는 N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 빼고는 일어나는 일 자체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두 개의 핵으로 유전 물질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 이제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두 개의 핵에서 나눠 가졌기 때문에 반절로 떨어진 거예요. 자, 감수 분열도 얼추 비슷합니다. 요 1이었는데 그게 S기 지나면서 두배 되고요. 첫 번째 분열, 뭐 응축하고 뭐 이동하고 지지고 볶고 해도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얘도 두 개로 나눠지면 각각의 세포에 요거를 나눠 가지니까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한번더 일어나죠. 그래서 한번더 분리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각각을 또 요, 얘가 갖고 있던 걸또 나눠서 가집니다. 요렇게. 염색 분체끼리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걸 간단히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일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공통점은 DNA 복제가 한 번, 간기 S기에 딱한번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핵 분열. 이 유전 물질을 나눠 갖는 이 분열이 몇번 일어나느냐. 체세포 분열은 딱한번 일어나죠? 그때 분리가 되는 것은 복제본인 염색 분체.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서 나눠 가진 그두 개의 딸 세포. 걔네들은 복제본을 한 가닥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완전 동일해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을 한다라는 점은 달라진 점이고, 다른 점이고, 처음 분열할 때 상동 염색체가 나눠지잖아요. 엄마가 준 염색체랑 아빠가 준 염색체가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가 가진 유전 정보랑 얘가 가진 유전 정보는 완전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그 얘기했죠. 출처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 준 염색체에는 다른 유전 정보의 조합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눠질 때 이걸 받았느냐, 이걸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식세포가 갖는 유전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상동 염색체가 처음에 분리된다. 그리고 나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거, 요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의 접합. 다른 말로, 이가 염색체의 형성.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일은 체세포 분열에선 일어나지 않고요. 감수 분열에서도 1분열에서만. 감수 1분열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2분열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가 언제 관찰되냐면,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관찰되는 것이 바로 이 이가 염색체라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딸 세포의 수와 핵상인데, 이거는 딱한번 분열하니까 두 개의 딸 세포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딸 세포는 다 이엔 상태인 딸 세포. 그 다음에 요거 감수 분열은 두번 연속 분열하니까 결국엔 네 개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 세포는 네개 만들어지는데, 이미 첫 번째 분리가 일어날 때, 이엔에서 엔으로 바뀌잖아요. 이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4개 딸 세포 모두 N자리에, 그죠? 핵상이 N인 한 종류에 하나씩만 갖는 그런 딸 세포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잘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식세포 유전자형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원이 들어가는데요. 세계화,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세계화가 어떠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가와 그 세계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세계화에 따른 세계 도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짚어보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내용을 개념 펼쳐줌으로 펼쳐보겠습니다. 교재 부분은 교재 부분 페이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세계화와 평화가 시작되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그 문제가 큰 두 테마라 그랬고요. 그럼 먼저 세계화의 양상을 생각해 보면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라는 현상도 생겨나고요. 여기에 세계 도시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발생해요.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세계 도시의 문제가 문화화가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런 세계화가 발생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를 뒤에 단원에서 받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문제로 세계화에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에 도시와 도시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 그러니 개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짚어볼 거고 또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물론 지역화라는 양상이 그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서는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이걸 거스르기 힘든 그런 문제가 돼요. 문화가 세계화에 통해서 통합되고 획일화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가 되면서 더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더 많은 그 통합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보편윤리나 특수윤리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도 역시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계화, 그 문제, 그 중에 조그만 주제로는 세계 도시를 이야기하는 핵심 단원의 방점을 포인트를 만들어 드렸고요. 요 내용을 실제로는 어떻게 문항에 나온다는 건지 제가 별표 쳐드린 부분이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교재 241쪽에 있는 문항을 미리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가원 예시 문항이에요. 질의 기반한 문항인데요. 텍스트가 짧지 않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게 되죠. 먼저 텍스트의 제시문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레이더 차트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각 A, B, C, D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제시문에서 세계화, 세계 도시, 그 세계 도시 크게 종합순위 4순위까지 설명하면서 그 4순위까지에 가고 있는 6가지의 기능을 지표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레이더 차트로 갔을 때에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도시들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위와 함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A, B, C, D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찾는 것인데 자 국제 직항 노선수, 세계 500대 기업수, 특허 등록 건수, 외국인 방문자 수라고 하는 것이 각각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주, 경제, 문화, 교류, 연구개발, 접근성, 환경이라고 하는 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잘 푸실 수 있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묶어줌. 가보죠. 개념 묶어줌 표 있는 페이지 펴주시고요. 펜하고 형광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리 이번 단원이 세계화라는 것을 짚어보는 단원인데요. 먼저 이 세계화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새삼스럽지도 그 이전과 변화의 양상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분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시선을 넓게 해서요 그 이전의 시대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세계화된 것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특성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37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새로운

세계화의 의미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계화의 의미를 정리하려면 먼저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는지 가장 중요한 배경을 한번 짚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게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 단원에서는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렇게 해서 발생되게 되는 도시와 또 지역의 특성들을 이미 단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핵심적인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의 그 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주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당연 이 세계의 움직임에서도 큰 변화의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경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경제적인 가치들에서 보면은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세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는 세계 어떤 도시, 혹은 그 기업의 연구소가 위치하는 도시, 그 기업의 생산 공장이 위치하는 도시, 지역이 서로 다르게 분배되어서 각자 목표로 하는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요. 그러니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도 혹은 그러한 목표를 국제적인 관점, 한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굉장히 잘 증대시킬 수 있는 장이 훨씬 커진 것이죠. 한 나라를 넘어서서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커진 장 안에서 우리들의 소비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너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K-POP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례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문화도 해외로, 또 해외의 다양한 문화의 아이템들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이미 그렇게 되어서 이러한 것들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되는 도시들, 또 위에서 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점이 되는 도시들도 나타나게 돼요. 세계에서. 또 이러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정치적으로나 혹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인권,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치들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만약 어떠한 지역, 어떠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잘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이전에는 자기 지역, 국가에서만 이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의 발전 양상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들까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이 잘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더 문제시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세계화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배경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인 공동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세계화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계화의 변화 양상이 굉장히 강하다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지역화라는 것도 챙겨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계화가 되게 되면요, 위와 같은 특성과 함께 장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비슷한 문화와 생활 양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각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획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여기에 오히려 각 국가들이 자신들 국가에 혹은 지역의 고유한 생활 양식, 혹은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들을 잘 살렸을 때, 그것이 세계화와 잘 조화를 이뤘을 때, 오히려 더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가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어서 모두 다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원래 향유했었던 문화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도 세계화와 잘 조화를 이루실 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고려 혹은 그 접근이 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요,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특산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장소 마케팅과 지역에 대한 브랜드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을 이미지 상품화하거나 상품과 축제를 브랜드화하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 앞에 단원에서요, 교통 통신의 발달 단원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각 지역 무슨 축제 하면서 그 지역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브랜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화 행사 같은 것을 다양하게 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 love New York 같은 그 문구, 대표적인 그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도 각인되는 현상.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 대표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지역화의 한 예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토대로 해서 그러면 세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세계 도시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계 도시 체계에 기반해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사용하는 말인지 개념을 용어 정의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세계 도시라고 하는 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교통과 통신의 핵심적인 결절지, 그리고 자본의 집적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도 우리가 결절지와 집적지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앞 단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 도시화에 따른 양상으로 그 도시들의 계층 구분도 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야기하면서 결절지, 집적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개념들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심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곳으로 되죠.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그 지역의 기능, 서비스 등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심적인 지역. 결절지 그리고 집적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지역으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그러한 업무 처리나 서비스를 위해서 도달하게 되는 그 지역까지를 또 배후지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 그 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절지와 집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는 부드럽게 읽힐 수는 있는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저러한 핵심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결절지, 집적지라는 개념을 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이 방사된다,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이 결절지와 집적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결절지와 집적지에 당연 중심 업무 지구가 형성돼요. 이것도 앞에 단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 중심 업무 지구로서 핵심적인 도시와 지역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중심 업무 지구에는요, 예를 들자면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한다던가, 그래서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혹은 이 도시에 이렇게 접근하게 하는 그 기능이 커진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이거나 경제,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거나, 기업 측면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다거나,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된다거나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는 말은 많이 하죠. 생산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서비스업을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어떠한 상품이나 물품, 서비스를 소비하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혹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하게 되는 서비스업 등을 얘기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금융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의 서비스 등을 대표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소비하게 되죠. 거기에 법률, 법률 서비스 등도 많이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심 업무 지구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업들이 소비하게 되는 생산자가 주로 소비하게 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또 다른 그 회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리 잡으면서 더그 도시가 확장되는 것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되는 세계 도시의 특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그런 세계 도시가 발생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장 배경을 썼는데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교통 통신의 발달 빼놓을 수 없죠. 또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더 활발화가 된다는 것,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 금융의 국제화가 이뤄진다는 것, 위에서 말한 세계 도시가 발생하게 된 의미 배경 특성들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발생된 세계 도시를 분류해서 볼수 있거든요. 위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를 적어 놨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고 사항으로 이 세계 도시를 이야기하게 될때 위에 이야기한 세계 도시 체계에 의해서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그것이 주변 지역으로 방사하는 역할 등 영향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도시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상위 도시예요. 두 번째는 상위 도시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 하위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최상위 도시는요, 여기서 말할 도시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런던, 뉴욕, 도쿄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상위 도시로 간다. 그럼 파리,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브뤼셀이 들어갑니다. 하위 도시에 우리 서울이 들어가요. 토론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도시가 시드니. 그래서 문항에 나올 때는 이 최상위 도시, 오늘 만나볼 문항의 경우에는 최상위 도시와 상위 도시의 도시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나누고 있다라는 거에 어떤 나라의 도시들이 들어가고 있는지까지 한번 메모를 드려봤고요. 이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항에서 집중하고 있는 최상위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최상위 도시, 세계의 최상위 도시 예시인데요. 이 최상위 도시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기관, 의 기준에 따라서 이 도시의 순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최상위의 도시의 핵심적인 이

기능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면요. 먼저 1순위로 런던을 먼저 얘기하죠. 런던. 굉장히 오래된 금융 중심지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다수 위치하고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금융 중심지나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위에서 말하는 중심 업무직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런던 중에서도 시티 오브 런던 지역. 이 부분이 런던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유엔 본부가 있어요. 국제기구의 본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여기에 월스트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도시 중에서도 중심 업무 지구로서 역할을 더 대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미국의 뉴욕이에요. 그럼 세 번째 도시 가볼게요. 세 번째 도시는 우리와 가까워요. 경제력도 대단히 높고요. 또 세계적인 본사도 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도시입니다. 동아시아 위치에 있어요. 바로 도쿄예요. 이 도쿄 중에서도 위에서 말한 중심 업무 지구가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마루노우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시티 오브 런던, 마루노우치와 같은 지역까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메모해서 이세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 기능들의 측면에서 특히나 뉴욕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본부가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서가 될수 있고요. 그 뒤에 런던의 경우에는요, 뭐 금융부터 해서 그냥 다양한 측면에 이제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높은 순위를 랭킹하는 도시예요. 이세 가지에 다음에 파리, 로스앤젤레스 등의 다른 도시들도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 예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러한 도시들이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통신뿐만 아니라 바로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다국적 기업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국적 기업은요,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져요. 서로 초국적 기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초국적 기업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유. 아니, 한 나라 안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가게 되면 교통비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달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 본국의 대도시에는 경영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업무 지구로서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인적 자본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본사를 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선진국에 많이 나타나는데 연구 밀집지 아니면 대학들, 주요 대학들이 있는 근처 등의 고급, 그러니까 두뇌 인력들이죠.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는 인력들이 근처에 있는 곳에 연구소가 입지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선진국에 더 많아요. 또 반면에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는 저임금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산 공장이 입지해요. 그래서 사례들 중에 보면은요, 자동차에서 본사와 연구소와 생산 공장의 예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예들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본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와 연구소에서 더 특화해서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 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해야 하는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물론 이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생산 공장이 무조건 선진국이 아닌 지역에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진국 내에서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진국의 어떤 지역에 생산 공장이 입지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요. 다국적 기업의 분포 양상, 입지 양상, 요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역 확대 영향 세계화를 통해서 무역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본국과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 앞에 단원에서요. 무역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역이 잘 발생되면 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계산하는 단원이 있었죠. 그 단원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우리 크게 봅시다.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해외 수익을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될수 있고, 그 투자를 유치받는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고용이 창출되죠. 고용이 창출된다는 건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 소비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되는 나라 입장,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선진 기술, 경영 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면을 갖기도 해요. 물론 이것이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해외의 수익을 자 다른 나라에, 이제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투입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놓칠 수 없기도 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나 브랜드 등이 유출되는 문제들도 나타나기는 해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이런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해외에 대한 투자와 유치를 통해서 본국 내에는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요, 자국의 기업들이 피해가 될수 있죠. 왜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치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그 생산 공장을 갖게 된다거나 혹은 기술력을 이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더 영향력과 확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대기업, 그 유명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 그런 상호 관계성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분명히 이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런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 그 나라의 자생력을 좀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외 투자로부터 유치를 받게 됐을 때에는 지금 말한 대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으로 해서 이 문제들이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장점이자 단점,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역의 확대에 따른 영향까지 한번 짚어봤어요. 그럼 이제는 이런 국제 무역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양상들과 문제점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종합적으로 볼까요? 이 얘기는 특별히 이론화시키거나 개념화시키지 않아도 우리 통합사회 전반을 통해서 논의되었었던 내용이에요.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흐름대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표에 나타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일어나요. 거점 도시도 생기고요. 세계적인 최상위 도시도 생기고요. 또 어떠한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뭐 생산 공장을 다른 나라에 만들면서 경제적으로도 혹은 정치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 생활권으로 엮이게 돼요. 그랬을 때 빈부격차도 세계적으로 확대가 돼요. 어떨까요? 선진국의 입장에서 기술력, 자본력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 기술력과 자본력을 따라가기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죠. 이 격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선진국이나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갈등이 갖고 있는 그 부가 집중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분배되기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영향에 산업 기업 경쟁력 문제, 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 아이템, 상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만들더라도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준과 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품목들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끊임없이 고착화되거나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내용 볼까요? 만약 선진국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그 투자를 받는 유치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는 있겠다. 또, 공정무역이나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자, 어떤 다국적 기업, 하나의 기업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면서 횡포를 부리는 것, 대해 이게 시장 논리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민해 봐야 될 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도나 정책적으로 물론 세계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내 시장만큼 강제력을 갖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노력은 하긴 해야 되겠죠. 또 부가 집중되지 않은 그러니까 빈부 격차 중에서 그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들도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다음 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또 문화의 획일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소멸되는 양상이에요.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류가 확대되면서 세계화가 되니 자신들의 고유한 특성은 이제 잃게 되고 보편적인 그 문화 양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들은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안타까운 점은 주요 언어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수 언어, 어떤 소수의 특정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곳들조차도 소멸되는 위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이라는 것도 이루어졌고요.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무조건 편승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지역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자신들의 고유한 것을 지키고 브랜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는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인구가 정치, 경제적인 이유들로 혹은 환경적인 이유들로도 이동이 돼요. 문화가 많이 교류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그 지역에 있지 않았었던 새로운 사람들,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종교적인 영향 속에서 다양한 윤리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그 신뢰를 놓지 않으면서도 특수 윤리 혹은 어떠한 지역이 그 문화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 정도의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쭉잘 따라와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자료 효과 중 가서요. 한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자료와 함께 자료 분석으로 한번 더. 세계 도시의 도시 경쟁력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세계 지도에서 도시,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와 함께 핵심적인 도시들이 나타나 있어요. 가장 먼저 이런 도시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도 몇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의 거점 도시, 핵심이 되는 도시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경쟁력 순위가 아예 밑에 부분에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적합성, 환경, 교통, 접근성 등을 토대로 해서 런던, 뉴욕, 도쿄, 파리의 순위가 쭉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순위대로 최상위 세계 도시 세 개, 그리고 상위 도시 하나, 그래서 네 가지의 도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이네 가지 도시가 평가원에서 나왔던 그 도시 네 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의 순위가 최상위 도시부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서요. 여기에서 자료 분석을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세계 도시 중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 금융 중심지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파리, 도쿄, 밀라노와 함께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근데 이 여기는 세계 최상위 도시 중에 지금 요 기준에 의하자면, 이 재단의 기준에 의하자면, 연구기관에 의하자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는 네, 런던이야. 그래서 런던 지역이 이렇게 최상위 도시 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해두고, 두 번째, 아시아에 위치한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다. 국제적 사업에서 거점 역할을 한다.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 아시아에 있다라는 점에서 단연 도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세계 최상위 도시 중에 들어가는 거였죠. 다음, 이건 꼭 나와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다. 여기에 문화적으로도 음악, 패션, 산업 등에서도 영향력이 큰 데다가 월스트리트, 경제적으로도 거점이 되는 도시다. 그럼 뉴욕이에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뉴욕까지 세 가지의 대표 도시 짚어봤어요. 자, 다음은요.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 특성 보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다국적 기업이 이 세계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본사와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그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입지해 있는 여러 대표적인 곳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 중에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에서도 앤아버와 몽고메리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앤아버는 연구소가 입지했고요. 몽고메리는 생산 공장에 입지했어요. 이 지점에서 보자면요. 미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인데 연구소가 있다는 건 이해되는데 왜 생산 공장이 있을까? 이런 점에서 재밌죠. 앤아버는요. 근처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유명한 중요한 브랜드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앤아버 지역에는 핵심적인 연구소들이 많이 입지해 있고요. 몽고메리에는 미국에서도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 공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생산 공장들이 선진국에 입지하면서 이제 주변의 시장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갖기도 합니다. 또 혹은 인도로 가볼까요? 하이데라바드와 첸나이가 있는데요. 하이데라바드는 연구소고요. 첸나이는 생산 공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지역은요, 대표적으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연구 중심지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그래도 그 지역,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나라들마다 핵심적으로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이 기능별로 입지한다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공부했는데,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나타날 수가 있구나. 이거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고 지도로 짚어봤던 거를요, 텍스트로 한번 정리 빠르게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뭐뭐 자동차가 있죠. 그 회사가 해외에도 연구소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세계적 규모의 경영 체제를 구축한 다국적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그 기업이 이게 본사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본사는 우리나라에 두지만 미국, 독일 등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인도, 브라질 등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장까지 확보를 해요. 특히나 2023년 기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전용 생산 공장은
미국 내 판매 시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왜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을 유치하지? 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 확보 문제, 그리고 또더 넓게 보면 관세의 문제들도 많이 영향을 주게 돼요. 이러한 요소들로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걸 정리를 해봤고요. 이걸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의사결정, 전문 인력, 자본, 정보의 유통이 유리한 대도시에, 본국의 대도시에. 그리고 나서 생산 공장은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역 장벽 해소 문제랑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선진국에 입지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기. 다음, 핵심 기술과 디자인 개발 기능은 대학, 연구시설이 밀집한 곳에 주로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현지 연구, 현재 시장 연구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그 지역에 있기도 하고 혹은 개발도상국에 위치하기도 하는 그 현지로 가는 연구소의 입지적인 특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큰 틀로 정리해 봤고요. 세계화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무엇이냐인데요. 이건 극명하게 1980년과 2023년을 기준점으로 보자면 두 지점 사이에, 시점 사이에 국가별 평균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나타낸 것이 약 53배에서 106배? 그러니 거의 100, 이거 50배, 2배 정도가 더 확산되면서 선진국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하위 빈국에 해당되는 국가의 총 생산과 GDP와 최상위 부국에 해당되는 GDP 간에 이렇게 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가별 1인당 평균 소득도 보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아요.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부국에 해당되는 나라들로 가봤을 때그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세계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 문제다라는 거예요. 텍스트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공정부여, 윤리적인 소비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적인 이 질서가 세계로도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이 빈부격차의 양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윤리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또 문화 획일화와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세 가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중에서 도표와 자료로 표시되기에 더 유의미한 것은 이러한 빈부격차, 경제적인 격차 문제는 이렇게 GDP로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화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자료 여과중까지 갔고요. 정답 맞춰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세계 도시에 대한 것이고 A부터 D 기능에 해당되는 자료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제시문의 텍스트 안에 그런 A, D 기능에 대해서 6가지 기능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6가지 기능을 토대로 해서 종합순위 1위부터 4위 도시까지 어떤 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지 텍스트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텍스트로 설명하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레이더 차트로 ABCD, ABCD 기능을 찾으라는 게이 문항의 의도인 거고, 환경과 거주 부분은 이 문항에서 이미 준 조건이에요.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 세계 도시의 주요 기능을 6대 기능, 6가지의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내는 지표다. 그걸 통계 자료로서 이해를 해봐라. 그 이해를 하면서 나머지의 두 가지 환경이나 거주 조건은 줄 테니까 나머지 네 개의 이 지표 조건이 무엇인지 너가 한번 해석해봐라 라는 걸 묻는 자료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A부터 D축이 가르치는
기능을 그 문항에서

얘기하는 키워드랑 연결시켜야 돼요. 선지로 가게 되면 그 기능이랑 똑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자, 문화교류라고 하는 건 외국인 방문객 수와 연결되고요. 접근성이라는 건 국제 직항 노선 수와 연결돼요. 연구 개발은 특허 등록 건수, 경제는 세계 500대 기업 수. 근데 선택지에는 뒷부분에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항 속에서 주어지는 이 표현이 제시문에서 주어지는 이 6대 지표, 6가지 지표 내용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기본에 깔고 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시문에 연결시켜 보면요. 종합순위 1위부터 4위까지의 도시가 제시되어 있고, 그 지표 중에서 1위 도시는 문화교류와 접근성에서 1위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항목에서 1위인 거거든요. 그럼 레이더 차트에서 두 가지 항목이 1위인데를 먼저 출현해 보세요. 그럼 뉴욕과 런던으로 추려지는데, 2순위로 가게 되는 텍스트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줘요. 거주와 환경에서 30건으로 밀려났다? 그럼 뉴욕이죠. 30건으로 밀려난 곳이 여기니까. 그래서 2순위는요, 뉴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주와 환경은 주어진 상태에서 뉴욕에서 제시했었던 경제 및 연구 개발 부분이 B와 C이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문항의 전체 조합 중에요, B와 C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 중에 경제와 연구개발의 조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에 굉장히 가까이 올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일단 돼요. 그 상태에서 순서대로 3위로 가볼게요. 3위인 도시에는요, 이 도시의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문화교류, 거주, 연구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항목이 3위잖아요. 그럼 도쿄잖아요. 그 중에 거주는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C와 D 부분, 즉 거주가 아닌 C와 D 부분이 문화 혹은 연구 개발이 도쿄이겠다. 그 항목이겠다. 도쿄 항목이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4위 문화교류에서 2위예요. 2위 하나인 거고, 그게 문화교류예요. 8위잖아요. 그럼 D가 문화교류다라는 건 정리가 됐어요. 문화교류면 외국인 방문자 수 조합까지도 맞죠. 그러니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교재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순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순서로 정리가 되는데, 그 각각의 항목의 경우에는 A의 국제직항 노선수, B의 500대 기업수, C의 특허 등록 건수, 특히 2단계에서 잘 정리가 됐고요. D의 외국인 방문자 수. 그래서 이렇게 4순위까지 가게 되면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번 시간 우리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 해결 방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 나오면 꼭 득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이더너닝 끝 원소의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유효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배웠고요. 오늘은 이 유효액전화 배웠으면 원자핵과 전자사의 인력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전자사의 반발력도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전자 1모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단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유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하면서 하나 더 사실 했던 게 있는데요. 유니크 기출풀이 1번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오늘 1번이 어디 갔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저번 강좌 보시면 짜잔 있을 거예요. 오늘은 2번부터 해서요. 모두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원소의 주기적 성질, 오늘 배울 이온화 에너지까지 모두 합쳐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정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체 상태여야 돼요. 액체랑 고체 상태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체 상태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 몇 몰? 딱 1몰을 떼어내어서 기체 상태에 플러스 1가 양이온 1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탕을 이렇게 뺏어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힘이 세면 셀수록 제가 가하는 힘은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힘이 약해요. 그럼 나는 이거 가하는 힘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떼어낼 때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만약에 작아요. 작은 경우면 떼어내기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겠죠? 그럼 만약에 작아? 그럼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떠한 금속이 있어요. 그때 1가 양이온을 만들 거예요. 그럼 전자 1몰을 떼어내줘야겠죠? 그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것이 바로 뭐다? 이온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는 게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죠. 전자를 두 번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떼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딱 1몰만 떼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예시 볼게요.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 가장 바깥에 전자 하나 보이나요? 이거를 떼어낼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496kJ래요. 퍼 몰이니까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게 바로 496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하나 떼어져 나갔네. 그래서 1가 양이온 되었다. 전자 하나 나간 모습이에요. 그럼 질문. 만약에 496보다 크대요. 그럼 나트륨에 비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떼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원자의 구조할 때요. 이온화 에너지를 앞에서 한번 딱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서 무엇을 언급했냐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수소 원자가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있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떠버려요. 근데 이게 들뜰 때 얘네가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네 번째 가서 무한대로 확 가버린 거야.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수소 원자를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완전히 원자에서 분리를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51쪽 가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로 유니크 루트인데요. 제가 오른쪽에도 이온화 에너지에서 볼게요 라고 해놨거든요. 자, 그 의미가 혹시나 기억 안 나는 친구는 다시 한번 더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어의 원자 모양은요. 사실 현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만 수소 원자는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좀 보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세 가지 전자 전이,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얘네가 만약에 전이라 하고 싶으면 에너지가 들뜬 상태로 간다라는 건 흡수해줘야 된다. 높은 거기 때문에 불안정적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 돌아올 거면은 그만큼

커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 좁아져요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라는 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상황, A라는 건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상황이라서요. 가장 간격이 넓은 건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게 가장 간격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A보다 크다라는 건 틀린 선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욕을 하는 건데, 사실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수치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거라고 표현하면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312입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제가 간다라고 했냐면, 얘네가 음의 값이에요. 음의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2의 제곱분의 1312, 4분의 1312와 1312 비교하면 1312가 더큰 숫자지만 음의 값이기 때문에 1312가 더 작다. 마이너스 1312가 더 작다. 그래서 얘네가 음의 값인데 점점점점점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래서 커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9분의 1이,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분모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비율 자체는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전자껍질이 무한대에 가게 되면 이 무한대 에너지는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바닥 상태에 있는 이 전자를 내가 무한대로 가져간다라는 건 완전히 분리시킨다. 전자일몰을 떼어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바닥 상태에서 마이너스 1312, 그러면 가장 들뜬 상태에서는 0이란 뜻이죠.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얘는 아예 분리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만큼 필요한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1310 빼주면 1312만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C가 일어나면 1312kJ/몰만큼 흡수하게 되면 그 이온화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바닥 상태 수소 원자는 양이온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울 거는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트륨이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 거죠. 여긴 전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낸 거고요. 다른 걸 떼어낼 땐 가장 바깥에서 하나씩 떼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유효 획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제가 저번 시간 유니크 블룸으로 꼭 정리해둬라라고 했었는데요. 같은 주기다, 같은 족이다라고 할 때, 모두 다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커졌어요. 하지만 같은 족에서는요, 전자 껍질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가 약간 증가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따라올게요. 같은 족부터 할 겁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합니다. 그럼 유효핵전화가 대체로 증가해요. 하지만 무엇이 증가한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다라는 건 원자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중요한 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하면 떼어내기가 힘들고 약하면 떼어내기가 쉬워요. 그럼 여기서 보자. 더 멀어졌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큰가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액자나 증가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전자 껍질이 늘어났다라는 건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인력이 약해져요. 그럼 그만큼 떼어내는 건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이온화 에너지 작아진다. 그럼 리튬과 나트륨 비교하면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 누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떼어내기가 쉬워진다라고 했죠? 리튬이 더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리튬은 520이고요. 나트륨은 496. 그래서 리튬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 더 크다? 아,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구나. 그리고 같은 주기는 어떻길래, 원래 제 순서는 모두 다 같은 주기랑 같은 족이었거든요? 근데 왜 같은 족부터 했을까요? 같은 주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보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익 전화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아까 제가 위에 써놓은 건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증가를 하며 원자액과 전자세 이력 증가하니까 떼어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요,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전자 껍질이죠. 유익 전하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사 이력은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증가했어?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이게 뭐지? 일단 이거 보류하고요. 일단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익전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요거 생각하고 산소랑 플로린 비교해 볼게요. 산소 플로린 비교하면 플로린이 당연히 원자번호 더 크니까 이온화 에너지 더 커질 겁니다. 유익전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플로린 더 크다. 그래서 1314와 1680 비교하니까 플로린 더큰거 맞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인력도 중요하지만 전자 배치에 따라서 이 에너지 중위에 따라서 더 떼기 쉬운 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전자쌍의 이 위치에 따라서 배열에 따라서 반발력에 의해 조금 더 떼기 쉬운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 번호가 커질 때 이온화 에너지가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원소가 무엇인지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 배치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에 대한 이유를 꼭 기억하셔야 이 원소가 가려져도 전자 배치를 보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 이상한가 봤더니 일단은 제가 베릴륨과 붕소에 대해서 빈칸으로 그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교재는 채워져 있더라도요. 한번 옆에다 그려보세요. 일단 베릴륨은 4개 있잖아, 전자가. 그럼 1s 2개, 그러면 2s 2개. 제가 파울리 베타울리를 위배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2개, 2s도 2개. 자, 붕소는 5개죠. 1s 2개, 2s 2개, EP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다라는 정의는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 여기 있는 거 하나 떼볼게요. 그럼 베릴륨은 2s에 있는 전자,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거예요. 자, 그러면 붕소라는 거는 바로 EP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낼 거예요. 그럼 ES와 EP 중에서 누구의 전자를 떼어내는 게더 쉬운가? 이걸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베릴륨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바로 ES에 있는 것부터 떼어내겠죠? 자, 붕소는 EP에 지금 하나 있죠? 이거 먼저 떼어낼 거예요. 에너지 준이 누가 더 높은가요? EP가 더 높습니다. EP가 더 높다라는 건 그만큼 불안정적이에요. 그럼 떼어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 떼는 게더 쉽기 때문에 베릴륨과 붕소를 비교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가 원래 개념은 원자 번호가 5번이 더 크네. 얘가 더 커야 돼. 하지만 실제 값은요. 베릴륨이 899kJ 정도, 붕소는 801 정도예요. 그래서 베릴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전자 배치에서 EP에 있는 전자 안에 떼어내는 게더 수월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붕소 베릴륨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붕소에서 베릴륨보다 전자를 떼어내는데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릴륨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2주기 2족 13조, 그리고 3주기 2족 13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그리고 여기에서 베릴륨과 붕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네가 예외적인 경향을 띈다. 그런데 사실은 한번 전자를 떼어내고 나면 베릴륨이라는 건 전자 배치가 이제 리튬과 같아지게 되고요. 붕소라는 거는 바로 베릴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떼어내고 나서 이 전자 배치에서는 원래 순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자 떼고 나서 이 배치도 그려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요. 베릴륨의 전자 배치가 되고 탄소가 붕소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예전 경향이 다른 곳에서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바로 할 거니까요. 여기도 한번 그려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15족, 16족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일단 질소, 산소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그렸습니다. 그려보니까 이제 전자 일몰을 떼어낼 때 질소는 EP에서 하나를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에너지 준이 같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를 떼어낼 거고요. 산소는 어디에서 떼어내나 봤더니 여기 지금 쌍을 이룬 오비탈 하나 보이나요? 얘가 어쩔 수 없이 쌍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자를 하나 더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홀전자에 비해선 굉장히 반발력이 클 겁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여기 하나를 떼어내고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 대상이 2p에서 홀전자 떼는 거와 2p에서 짝을 이룬 전자를 떼어내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 것인가? 바로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는 바로 2p에서 쌍을 이룬 이것을 떼는 게더 쉬워진다. 그래서 원래는 7번에서 8번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요, 바로 이 질소에 있는 2p 홀전자 떼어내는 게더 어렵기 때문에 얘 값은요, 여기서 한1402 정도 되고요, 여긴 131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가 더 크게 나타나요. 산소는 하나의 2p 오비탈에 쌍을 이룬 전자가 있어요. 얘네들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홀전자만 있는 질소보다 더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질소가 더 크다. 2주기에서 15족, 16족, 질소와 산소, 3주기에서 인과 황, 여기도 예외적인 경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전자를 떼고 나서 질소는 지금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아져요? 바로 탄소랑 같아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에서 산소는 누구랑 같아져요? 질소랑 같아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전자 하나 떼고 나서는 이 산소가 질소의 전자 배치 같고, 플로리는 전자 하나 떼면 산소의 전자 배치 같겠죠? 여기서 또 예외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 떼고 나서도 어떤 모습을 갖는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외적인 경향을 제가 설명했어요.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이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경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같은 주기에서는 커진다라고 했는데 같은 족은 어떻게 됐어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아까 전자 하나씩을 더 떼어낸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바로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전자 하나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있는 만큼 더 떼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볼게요. 마그네슘이 있어요.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다가요, 바로 아래 첨자 1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이 1가 양이온, 마그네슘 이온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 떼볼 거예요. 자, 그럼 전자 하나 더 뗐습니다. 그럼 2가 양이온 됐고, 전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도 전자 1모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바로 얘는 두 번째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뭘까 했더니, 아, 우리가 1모를 떼어냈고, 다시 한번더 1모를 차례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단계마다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고요. 이때 그대로 얘는 두 번째에 대한 거야.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한번더 떼어내면 이번에는 제3, 제4, 제5, 제6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 마그네슘이 가장 바깥에 전자가 지금 두개 있거든요. 하나 떼어낼 때가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떼어낼 때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같을까요? 서로 지금 어떨까요? 하나를 일단 떼어냈어요. 그러면 전자 사이 반발이 감소돼요.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더 세지겠죠? 그러면 그다음 거 떼는 거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1보다 제2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떼어낼 때, 차례대로 떼어낼 때,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제1보다 제2가, 제2보다는 제3이 더 점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특이한 거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에 대해서 738, 1451 증가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땐 훨씬이 커집니다. 와,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마그네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는데, 마지막 전자 껍질에서 한번 떼어내고, 그 다음 떼어내고 나면, 누구의 전자 배치랑 같아져요? 바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 가까워져요. 엄청 가까워져서 그만큼 인력이 커져요.

그럼 유액전하가 엄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자껍질이 급격하게 하나가 줄어든 순간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한다? 전자껍질 바뀌었네. 그럼 내가 여태 떼어난 거는 원자과 전자 순회. 아, 다시 한번 더. 한번 떼어낸 듯 쉬웠고 두 번째도 나름 쉬웠는데 세 번째 어려워요. 전자 몇개 있었어? 두 개. 원자과 전자수 몇 개? 두 개요. 다시 한번 더. 나트륨 하나 쉬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에서 커졌죠? 원자과 전자 몇 개란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급격하게 커진 이 에너지를 찾아주시고 이 에너지가 몇 번째인지 보면 1을 빼주면 원자과 전자수 2 이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알루미늄 급격히 커지는 구간이 바로 네 번째, 제4 이온화 에너지죠? 그럼 여기에서 1을 빼주면 원자과 전자수 3이구나. 한번 떼고, 두번 떼고, 세번 떼고, 괜찮은데, 이제 어려워. 전자껍질 바뀌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3이요. 마그네슘에서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커지는 거 맞아요. 세 번째 때 급격하게 커져요. 그걸 통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2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부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삼가 양이온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요. 전자 3개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아, 제3 이온화 에너지 2745만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떼어내고, 두번 떼어내고, 세 번째 떼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에너지를 더해준 값입니다. 제1, 제2, 제3을 모두 더해준 것이 바로 이 삼가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우리 한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붕소랑 베릴륨 2족과 13족 예외적이고 여기도 지금 15족과 16족 예외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엇갈리게 지금 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2족, 13족, 15, 16족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떼고 나면 전자 배치가 여기 있던 베릴륨은요. 누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리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붕소는 원래 탄소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탄소의 모습이 아니라 베릴륨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베릴륨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제 탄소는 붕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역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탄소라고 써놓은 건 얘가 지금 붕소에 대한 전자 배치, 붕소라는 거는 베릴륨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씩 이동한다, 왼쪽으로. 그럼 이번에는 질소라는 거는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탄소랑 같아질 거고, 플로린 떨어져 갔다 산소, 산소 떨어가는 질소. 그럼 여기에서 전자 배치에 의해서 예외적인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와 그리고 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을 때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역순되는 구간이 겹치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기 표현에서 원래는 숫자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요. 여기 마그네슘과 산소가 있어. 제이 이온화 에너지 비교해 볼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를 물어볼 때 우리는 실제 값은 모르지만 경향성으로 파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이 실제 숫자로 하고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N1분의 N2 이 나눠준 값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제 값이 보여서 할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N1에서 큰 애가 누구예요? B. N2에서 큰 애는 4, A죠. 그러면 우리는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나눠주는 거고 B는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나눠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큰 상황일까요? 이 비율, 나눠준 비율은 당연히 A가 더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아, 그럼 큰 애에서 작은 애 나눠준 거, 작은 애에서 큰애 나눠준 거, 얘네들의 비율을 물어볼 때, 아, 큰 애, 작은 애로 되어 있는 애, 얘가 더클 것이다. 큰 애에서 작은 애 나눠준 거. 자, 여기도 가볼게요. 마그네슘과 산소입니다. 어려우면 산소 써주고, 얘 2주기죠? 3주기에선 황. 그리고 나서 황과 마그네슘을 비교해주면 돼요. 그러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요, 예외적인 구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작아져야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산소. 그런데 여기서 전자 한번더 떼게 내면 제3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얘가 가장 큰

크는 몇 쪽일까요? 2족입니다. 두 번째 떼는 거 쉬었다? 세 번째 엄청 커지죠? 엄청 커져. 그럼 큰 애에서 작은 애 나눠준 거, 작은 애에서 큰애 나눠준 거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누가 더 크다? 마그네슘이에요.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유니크 루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표는 원자 A에서 C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산소, 플로린, 나트륨 중 하나인데요. A에서 C를 찾아볼 건데 제1분의 제2예요. 엄청나게 큰 애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누구 때문에 큰 거야? 제2이온화 에너지 때문에. 제2이온화 에너지 크려면 몇 쪽이어야 돼요? 2 빼기 1. 하나 뜰땐 괜찮았어? 두 번째 때 커져? 바로 1쪽인 애 누구예요? 나트륨. C가 나트륨이구나. 그럼 나머지 이제 A와 B를 비교해 볼 건데요. 산소랑 플로린. 제1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런데 전자 하나 뗐을 때는 산소가 질소랑 같아지고요. 플로린 산소와 같아지죠. 그러면 이때 전자 배치를 우리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비교하면 누가 더 힘들어진다? 질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 산소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나눈 값이 더큰 비율이겠죠? 그럼 2.0보다 2.6이 더 크니까 얘가 산소, 얘가 플로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애에서 작은 애, 작은 애에서 큰 애, 이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유니크 기출 풀이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1번은 저번 강의에서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바닥 상태의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2, 3주기, 그리고 13, 14, 15 중, 원자 중 하나이래요. 사실 6가지니까 쓰는 게더 빠르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홀 전자 수가 명확하게 주어져서 그냥 쓰지 않고 푸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홀 전자 수가 2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13, 14, 15 중에서 홀 전자 수 2개 가질 수 있는 애를 생각해 보세요. 13족은 하나, 14족은 2개, 15족은 3개. 무조건 얘는 몇 족이다? 14족이다. 그럼 14족은요,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2주기와 3주기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2주기에선 전자 2개 들어있는 건 1s, 2s만 채웠으니까 2개. 거기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거, 2개 아니어도 돼요. 홀 전자 수 지금 각각 하나씩 2개 있죠? 2개. 그래서 1의 비율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주기에서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요. 1s, 그리고 2s, 2p 다 채우고 3s까지 채워야 3주기 갈수 있겠죠. 그래서 6분의. 왜냐면 14족이니까 3s까지 채우고 3p에서 하나, 둘, 홀 전자 2개죠.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2p에서 3개에다가 3p에서 2개, 토탈 5개입니다. 그럼 6분의 5던가 아니면 1이던가 해야 돼요. 근데 Z에서 6이래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나누기 6을 해주면 1이 가능해지고요. 또는 여기에서 6분의 5를 만들기에는 조금 복잡한 숫자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분자가 5고 여긴 6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에 대한 비율로 맞춰줬더니 여기도 똑같이 6으로 나눠주고 6으로 나눠줌으로써 실제 값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지 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전자가 2개 되는 오비탈 수가 여기서 이미 저희가 셌어요. 3주기에서 6개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3s까지 채우고 2p에선 짝을 이루면 안 돼요. 그때 여기에서 p 오비탈은 4개래요. 2p 3개에다가 3p 하나까지 건드렸네. 3p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3s까지 채웠고 3p를 2개 건드렸어요. 홀 전자 수로요. 그래서 얘는 3p2구나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야 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는요, 지금 3p1이죠? 홀 전자 수는 우리가 따로 보지 않아도 p 오비탈에 하나 있겠네. 1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X에서 Z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를 찾아볼 건데요. 여기 X에서 Z에 대해서 각각의 원자 번호를 쓰지 않아도 여기가 3p1, 3p2, 그럼 Z라는 건 몇이어야 돼요? 여기 2주기니까 2p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당의 원자 번호 가장 큰 거는 Y일 겁니다. 그래서 Y가 가장 크다. 사실은 얘는 탄소니까요. 2p2예요.
디귿, 원자 반지름 나왔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비교했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고, 만일 같은 조개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점점 얘네들은 전자껍질이 늘어나서 커진다라고 했죠? 그럼 같은 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 같은 족이냐, 이거를 구분해주면 되겠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근데 X에서 Z니까 같은 주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서로 어때요? 주기가 달라요. 주기가 달라? X랑 Z 주기가 다르면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3주기 있는 애가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인 얘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3P1은 사실 알루미늄이고요. 여기에서 2P2는 탄소예요. 그래서 3주기에서 비교하고 2주기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3주기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족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교해주면 충분히 원자 반지름 비교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는 원자 W에서 Z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W에서 Z는요, 리튬, 베릴륨, 붕소,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냥 제1 이온화 에너지니까 나열 한번 해볼까요? 모두 다 2주기, 나트륨만 3주기. 그래서 여기 나열해주면 리튬, 베릴륨 아니에요. 왜? 예외적인 경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붕소, 베릴륨. 나트륨, 리튬보다 어때요? 작죠? 같은 족에서 작다라고 표현을 했다.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얘가 나트륨, 그 다음 여기 리튬, 여기가 붕소, 여기가 베릴륨. 다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W 나트륨인가요? 네, 맞습니다. 니은. A와 B를 비교하면 이제 조심해야죠.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제2 이온화에서 다시 떼갈 때는요, 붕소라는 거는 전자 배치가 베릴륨이랑 같아지고, 베릴륨은 리튬과 같아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여기선 예외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누가 커져야 돼요? 붕소가 원래대로 커져야 돼요. 원자번호 크면 원래 컸었는데, 여기 제1에서만 예외적이었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디귿.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큰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아까 배웠어요. 큰 거와 작은 거 나누기, 작은 거에서 큰거 나누기. 그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Y가 누구냐면은 붕소예요. 그럼 이거 다 비교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봐봐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나누는데 그큰게 엄청 크면 되거든요. 제3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크다라는 건 원자가 전자 몇일 때? 2일 때. 그러면 2족 이내를 찾으면 제3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클 겁니다. 요거를 찾아줘! 라는 뜻이에요. 그럼 2족 이내 누가 있어요? 아하, 베릴륨 있네요. Y가 아니라 Z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Z가 가장 커야 되는데 잘못 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 제3 이온화 에너지로 원자가 전자 찾아봐라는 문제로 읽어주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기역과 니은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 나왔을 때는 원자가 전자 큰거 찾아라라는 문제인가 한번 찾아주고 이게 아니네? 그럼 비교해주고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4번 가볼게요. 4번은 예외적인 구간을 잘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소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X에서 Z의 원자 번호는 각각 7, 8, 9, 11, 12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것도 원소를 쓰지 않고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XYZ에 대해서 제1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봤더니 X보다 Y가 Y보다 Z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 예외적인 경향이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나는 XYZ를 모르니까. 자, 근데 제2 이온화 에너지도, 뭐야? XYZ 똑같은데요? 그럼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떼어내기 전에도 예외적인 경향이 절대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칸이 좁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2족과 13족이 만나게 하면 안 되고요. 15족과 16족도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한 칸씩 떨어뜨려 놓으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7입니다. 7과 8이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7을 소거하게 되면 8과 9가 나중에 하나 떨어져 나갔을 때 만나게 돼요. 예배적인 구간 7, 8처럼요. 그래서 8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소거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 지금 뭐가 숨어 있냐면, 제2 이온화 에너지가 1쪽에서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데, 그런 애가 없어요. 그래서 나트륨 1쪽도 안 되게 됩니다. 1쪽 안 돼요. 갑자기 커짐으로써 우리가 급격히 변한 구간을 통해서 원자과 전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1안 돼. 그래서 우리가 7, 9, 10이고요. 여기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 큰 애가 바로 2주기에서 원자 번호 큰애 9. 그게 Z. 그러면 그 중간 7, 여기는 11일 것이다. 사실은 여기가 마그네슘 12번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끝에 인이 있고, 인보다 큰 질소가 있고, 질소보다 큰 플로린이 있는 배치로 마그네슘, 질소, 플로린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보면요. X는 2족 원소다. 12번이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아닙니다. 12번이니까. 12번이 2족 원소가 맞죠? 제가 2주기로 착각했어요. 2족 원소가 맞습니다. 니은. Y의 원자 번호입니다. Y는 7인데요? 그래서 틀렸어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다라고 하는 건요, Y랑 Z를 비교할 때 원자 번호 큰 애가 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Y가 아니라 Z가 커야 된다. 틀렸구나. 그래서 답은 기억 1번만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굳이 원자 번호로만 우리가 접근해도 되는데, 이 밑에다가 나는 써야지 잘 보여 하면 써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향을 번호로만 해서도 빠르게 할수 있으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래 시간이 조금 많이 소비되는 단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풀수 있다라면 한번 안 쓰고 하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 8, 9, 11, 12 예외적인 게 지금 7, 8번이네. 뒤에서는 지금 15, 16쪽 애들이 없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 2, 4번을 통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분수표 나왔습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문제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자 A에서 C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인데요. 제1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A가 가장 크대요. A가 가장 커? 그럼 왜 클까? 제1이 커서 그런가? 제2가 커서 그런가? 왜 클까? 바로 보여야 돼요. 혹시 여기에 1족 원소 있니?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커질 텐데, 혹시 있니? 네, 누구예요? 나트륨이요. 그래서 A라는 거 나트륨이요라는 거 찾아주면 되고요. 그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네요. 우리 유효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제가 유효핵전하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은 같은 주기에서 이 경향성은 원자 번호를 준 거랑 똑같애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 나트륨 A 소가 됐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만 찾아내주면 되니까 누가 더 크다? 마그네슘보다요. 알루미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B, 마그네슘 C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돼요. 그럼 기억부터 해볼까요? 원자과 전자수는요. B가 가장 크다.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만 봐도 여기 1족, 여기 2족, 여기 지금 13족, 원자과 전자수, 여기 3개 가장 큰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장 크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니은. 원자 반지름은 A와 C랑 비교했을 때 A라는 건 나트륨, C라는 건 마그네슘이죠?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져요. 왜? 유핵전하 커지니까 원자핵과 전자사의 이력이 강해져서요. 전자 그럼 수축된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나트륨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묻고 있어요. 이번에는 C와 B를 비교하라라고 했으니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비교할 건데, 어허,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니까 당연히 알루미늄 큰거 아니야? 아니죠. 왜요? 여기 지금 예외적인 경향. 바로 2족과 13족. 그래서 2족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요 디귿 선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번 가주시면 돼요. 모두 다 맞았으니까 5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위에서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예외적인 경향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보기에서 훅 들어왔습니다.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전자 껍질 수가 변할 때 우리는 원자가 전자 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이 있을 거다. 이걸 통해서 누군지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요. 한번더 다시 보시고 6번을 오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6번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전자 배치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3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전자 두개 들어있는 거, 여기에서 이온의 반지름, 유효액전화 비교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더. 유효액전화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질 거고요. 그럼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전자 껍질에 의해서요, 이 이온의 반지름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주기에서는 얘네가 감소하는 건 맞지만 같은 족에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기 음성도가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3단원에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할 때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이 능력,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능력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건데 가장 큰 애는 플로린이에요. 그래서 플로린을 기준으로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고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W에서 Z 중 W가 가장 크다. 라고 해서 무조건 플로린은 아니고요. 플로린 없이 나머지 애들이 주어졌으면 그 안에서 큰 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힌트는 나중에 활용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전 아직 이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3단원 보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지만 전기 음성도가 계속 묶어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인데요. 원자 번호가 8부터 14까지 있는데 모두 홀 전자가 존재해야 되니까 빠르게 계산할게요. 8이라는 거홀 전자 수 2p에 몇개 있다? 2개 있다. 자, 9라는 거 2p에 지금 몇개 있다? 하나 있다. 10이라는 거홀 전자 수가 없다. 2p 모두 다 채워져 있다. 그다음 나트륨. 이제 10이라는 거는 없고 11에서 하나가 생긴다. 3s1이 생기고요. 그럼 12라는 거 3s에서 2개 채웠다? 없다. 그럼 13에서 2p, 3p죠? 3p 하나 채워진다. 자, 14는요, 3p에서 2개가 홀전자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홀전자 있는 애들이 빠르게 써봤어요. 근데 우리한테 찾으라고 한건 W, X, Y, Z 네 가지거든요. 여긴 지금 다섯 가지예요. 하나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플로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써선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우리 아까 열심히 배웠죠? 1s, 2s, 3s. 근데 여기에서 최소가요, 무조건 산소 기준으로 했을 때 2s 채웠고 2p에서 한 개까지 채웠기 때문에 1s, 2s, 2p 두개 채워진 건 최소 3개. 최대는 몇개 넘으면 안 되냐면 1s, 2s, 2p 다 채웠고 3s까지. 그래서 6개예요. 그때 얘네들 비율이 2대 2대 1이에요. 실제 값은 아니야. 근데 최소가 몇이라고? 3. 그래서 최소는 무조건 3으로 만들어 줄 거야. 3배 줬더니 6대 6대 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을 가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예요. 누구게요? 8번 산소뿐입니다. 왜냐면 플로린은 하나 더 채워져서 두개 들은 오비탈 수가 4개가 돼요. 그래서 아, Z라는 거 누구다? 산소다. 나머지 X, Y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볼게요. 얘네가 무조건 6개 있어야 돼? 그럼 혹시 나트륨은 3s 다못 채운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얘다못 채웠어요. 얘두개 들어있는 거 5개예요. 그래서 나트륨 소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전기음성도 큰 애는 제가 플로린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로린 누구다? W고요. 여기서 가장 작은 애는 그럼 원자 번호가 13, 14 비교했을 때 14가 크죠? 아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4가 13보단 클 거야. 그래서 가장

0: 작은은 13이겠다 라는 걸 알아서 얘가 누구다? X. 14가 누구다? Y다 라는 걸 찾아줬습니다. 기억! Z라는 건 2주기 원소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Z는 산소죠? 그래서 2주기 원소 맞고요. 니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졌어요. 이온의 반지름입니다. X라는 거는 알루미늄, 삼가양이온, 그리고 W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플로린이나 이온이 되겠네요. 같은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당연히 이온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근데 순서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온의 반지름인지 꼭 확인하라.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원자 반지름일 때와 이온 반지름일 때 경향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꼭꼭 주의해라. 등전자 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요. Y라는 게 지금 바로 14번. 그래서 얘는 규소고요. X라는 거는 여기에서 13번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굳이 원자 번호로만 하는 이유가 원자 번호가 크면 유핵전하 크거든요. 그래서 Y가 커 이렇게 가주면 돼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규소랑 알루미늄 비교하면 규소가 원자 번호 크네. 그래서 유핵전하 크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찾아낼 때 이 전기음성도다 라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3단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자쌍 끌어당기는 능력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 작아질수록 커진다. 근데 여기서 플로린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플로린이 무조건 여기 있다라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나중에 다 남고 여기 후보에서 플로린 남아있으면 그때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에 대해서 최소와 최대값을 가지고 실제 비율로 제가 찾아주었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 Z를 찾아냈어요. 또한 아 11번 바로 나트륨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소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끝이 났는데요. 이걸로 마무리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유니크 블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많네요. 이온화 에너지의 외적인, 이게 예외적인 거 있었죠? 2조과 13조, 그리고 15조과 16조, 그 예외적인 경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건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에서 전자 껍질이 달라질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사실은 전자 배치가 바뀔 때,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예외적인 경향이 걸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를 한 번 더 연습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표를 가지고 얘네가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네. 그럼 얘네가 살짝씩 전자배치 달라지네 라는 거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단 안에서 만날게요. 안녕.
1: .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작 유사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막강입니다. 15강이었는데 지금 15번째 강이니까 1강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이 수능 특강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던 참 아주 좀 효율적인 강의가, 가성비가 아주 높은 그러한 강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1, 2차 세계대전까지 배웠으니까 그 이후에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교재에는 12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페이지로는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44 갑니다.

냉전 체제의 전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누구와 누구가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이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들,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런 전쟁이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성공했던 미국과 공산권 진영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소련 간의 그러한 이념 대립,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은 콜드 워죠. 얼어있는 전쟁과 같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반적인 전쟁은 열전입니다. 총을 쏘고 대포가 날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걸 눌러버리면 핵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류가 같이 공멸하기 때문에 긴장도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막 총을 쏘고 포를 쏘고 주먹을 날리는 열전의 형상과는 좀 다른 그러한 상태나 상황, 이런 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의 대립을 우리는 흔히 냉전이라고 하고요. 자, 요표 너무 중요합니다.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권 진영으로 넘어가게 돼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권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 포인트가 되었던 지역이 있는데요. 요쪽에 있는 그리스와 요쪽에 있는 튀르키예까지 소련이 공산권 진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입장에선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전 유럽 자체가 다 공산화가 되겠다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발표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은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거 이래선 안 됩니다. 우리가 유럽의 경제 이 전후 복구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이 바로 마샬 계획이었어요. 당시에 국무장관 이름이 마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소련 지역도 공산당 정보국, 즉 코민포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산권 진영 간의 경제 원조, 즉 코메콘 등을 만들면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립이 가장 그걸 보여주었던 지역이 바로 베를린이었었어요. 베를린은 어디죠, 여러분? 독일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 그런데 이 독일은 서독과 요쪽에 서독과 동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누어서 통치를 했었고요. 이 동이 돼야 되겠죠? 예, 동독. 동독 지역은 소련이 통치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더 중요했던 건 동독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동독의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에 있는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은 소련 지역 안에 있었지만 베를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베를린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를린을 좀 확대하면 베를린의 반을 나눠서 동베를린은 소련이 했지만 요세 지역으로 나눠서 서베를린은 역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 주변은 다 어디죠? 동독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화폐 단위를 통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독일 관할 지역에, 특히 여기에 있는 서베를린 지역에 새로운 통화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소련의 동의 없이,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모든 지역, 철도나 도로 등을 다 끊어버려요. 이걸 우리는 베를린 봉쇄라고 합니다. 1948년부터 49년까지 있었어요. 요 연도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막 비행기에서 막 물자를 떨어뜨리면서 여기 지역 사람들을 막 겨우 이제 좀살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러한 게 하면서 이들 간의 대립을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이것은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었었고, 자, 그렇게 되자 미국 지역은, 미국 진영은, 야, 그러면 우리 진영 주변에서의 군사적 동맹체를 하나 만드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토가 결성되었습니다. 1949년도에. 그렇게 되자 소련도, 그럼 우리 진영도 하나 만들지 뭐! 라고 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약자로는 WTO인데요. 그것을 결성했습니다. 그게 1955년입니다. 자, 이게 마샬 계획이에요. 마샬 계획.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소련. 소련이 있었다가 이쪽에 있는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공산화되고, 여기에 있는 그리스, 터키, 과거에 터키였지만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 공산권으로 넘어가려고 하게 되자 트루먼 독트린 나왔고, 트루먼 독트린에서 마샬 계획이 시행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토입니다. 나토는 어디요? 예, 미국 중심의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체였었고요. 언제 만들어졌다? 1949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는 반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 대 소련과 중국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의 대립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포인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 내용 제 필기노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공산화에 맞서서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고요. 마샬 계획이 실행되자 정부국인 코민포럼과 경제 원조기구인 코메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베를린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게 되자 베를린 봉쇄로 공산권 진영에서 맞서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공산권 진영은 또 대항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에 보이는 엄청난 대결 구도, 이런 걸 우리는 냉전 체제의 성립이라고 하고요. 이 냉전의 심화,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6.25 전쟁,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것 중에서 북쪽의 북한, 공산권 진영이겠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당연히 자본주의 진영이겠죠. 그들 간의 대립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여기 같이 참전하게 되면서 냉전의 심화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설치가 있었고요. 1961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62년입니다.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가 미국의 쿠바 봉쇄로 대응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었고요. 이 당시에 정말로 전 세계가 너무나 긴장해서, 와, 이제 진짜 조금만 잘못했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약간의 양보로 인해서 큰 무력 충돌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 전쟁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쿠바 미사일 위기 62년,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 설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를린 있죠? 베를린에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기억. 그래서 요 지도는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에 쿠바. 쿠바는 공산주의가 여기를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여기가 여러분 플로리다 반도예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밑에, 미국의 목 밑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려고 했던 걸 미국이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철수시키지 않으면 나 이거 버튼 누를 수 있어, 핵 버튼 누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긴장이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미국도 역시 튀르키예일 때막 미사일 기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씩의 양보를 통해서 큰 무력 충돌 없이 그래도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냉전의 격화. 대표적인 게6.25 전쟁. 1950년에서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었고요. 61년에는 베를린 장벽 설치. 62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 그리고 64년부터 베트남 전쟁 자체는 75년까지였는데, 73년에 미군은 다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마무리되었었고, 75년에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이게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3세계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통치에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미국 수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비동맹 중립주의, 즉 독자 노선을 표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도 싫고 소련도 싫다, 자본주의도 싫고 공산주의도 싫다라고 하면서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시아, 아프리카가 실제로 열강들에 의해서 많이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국가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평화 5원칙,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원라이가 발표했고요. 평화 10원칙, 요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1955년에 어디에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즉 반둥회의에서 발표했던 것이 평화 10원칙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비동맹회의, 제3세계 협력과 결속을 강화를 선언했던 것이고요. 요것은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라는 데에서 있었던 것이 1961년도에 1차 비동맹 회의가 되겠습니다. 요것까지 같이 기억. 평화 5원칙 같은 건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걸로는 시험 문제 세계사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주장했던 게 평화 5원칙. 그리고 이것이 더 확대되었던 것이 반둥회의에서 발표되었던 평화 10원칙. 반둥회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회의라고도 해요. 29개 국가의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들이 모였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대표회의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1960년에 독립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1961년도에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라는 장소에서 1차 비동맹회의가 개최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이러한 냉전의 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의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우린 이것을 대탕트 시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소련의 후르쇼프. 후르쇼프는요, 참고로 아까 그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우리 너무나 세게만 하지, 서로 세게 하지 말고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라는 걸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닉슨 독트린, 1969년, 요거는 우리 지난강 마지막 문제 풀 때도 요게 선지로 나왔었죠.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1969년. 그러니까 여러분,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 주의,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독트린은요, 트루먼 독트린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요? 1947년. 이걸로 인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이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은 1969년. 이걸로 인해서 냉전의 완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직접적으로 막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리고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협정, 이걸 SALT라고 하는데요, 체결했습니다. 이게 1972년 제1차 미소 전략무기 제한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전략무기라는 게 뭐냐면 아주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무기를 전략무기라고 그래요. 전략무기보다 조금 짧은 거리 갈 수 있는 걸 전술무기라고, 이렇게 뭐 전술무기 배치 뭐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술보다 훨씬 더, 전략무기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먼 거리, 그래서 대륙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전략무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다가 핵무기 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별다르게 쿠바에 아니더라도 이게 점점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련에서 눌러버리면 미국 보낼 수 있고, 미국에서 보내버리면 소련 보낼 수 있고 하면 정말로 전 세계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전략무기 같은 건 서로 제한하는 게 어때? 라고 미국과 소련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 철수했고요.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누가? 미국이. 이게 1979년이에요. 자,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을 통해서 동독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 간의 본격적인 관계를 노력했습니다. 이 동방정책이라고 써놓고요. 빌리 브란트라고 하나 써놓으실래요? 빌리 브란트.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었는데 그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이제 동독을 너무나 무력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공산주의 안에서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냉전체제 전체는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리 브란트의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세기에 한 사진으로만 따지면 10대 사건 중에 하나는 들어갈 만한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 당시에 이 바르샤바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국립현충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 희생자들의 이 넋을 기리는 터에 가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별다른 예고 없이 보통 이 정도 급 때는 총리급이면 뭐 가서 어떤 제스처를 하겠다라는 게 미리 사전으로 좀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네, 별다른 공지 없이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왔대요. 그런데 독일을 대표하는 서독을 총리로서 본인들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인들의 만행을 반성하는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무릎을 탁 꿇고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죄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자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마음이 많이 희생자들의 마음이 많이 풀리게 돼요. 그 관련돼 있었던 유족도 그렇고 이게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빌리 브란트의 무릎 내지는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라고 하는 1970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었고요. 자, 1980년대의 전 세계 주요 지도자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예, 당시에 수상이었었고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요 세 명이 있습니다. 일단 요 두 명,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은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 경제적 이념을 정리해보자면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비두면 무조건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비두면 잘 돌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내비두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뭐가 있었죠?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수정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아,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땐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거죠, 수정 자본주의에.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쓸데없이 국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기도 하고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기도 하고 그게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정부의 실패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신자유주의, 즉 다시 민간으로 내보내야 된다를 주장했던 인물이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이게 1970년대 말 8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던 개념인데요. 복지 예산 삭감, 세금 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조 활동의 규제, 기업의 자유 보장, 이런 게 핵심입니다. 미국도 비슷해요. 복지 비용의 지출 축소, 각종 규제 철폐, 소득세 인하 등등을 주장했던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끝판왕이 뭐죠? 예, WTO. 예, 세계 무역 기구가 1995년도에 출범하게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자유롭게 우리가 무역하자. 경쟁적으로 무역하자라고 하는 게 이것의 그 일맥상통한 모습이고요. 소련 같은 경우 이 두 명과 조금 다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추구해요. 아, 그동안 소련이 냉전 체제에 의해서 미국과 이념 대결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도 개혁 개방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러시아어로는 뭡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예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를 추구하면서 냉전 체제 종식이 개혁했고요. 그 결과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고르바초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르바초프, 공산당 관료 체제 강화와 통치 체제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로 경제가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되자 누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로스트 개방을 표방하면서 시장 경제의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요.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과 언론 통제 완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우리 그동안 동유럽에서 조금만 일 있으면 예전에 브리즈네프라는 그런 서기장은 그 체코에서 조금 약간 그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되자 땡크로 갖고 밀어버리잖아요. 그게 이른바 프라하의 봄 아닙니까? 1968년도에.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뭔가 조금만 공산주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땡크로 밀어버렸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할게. 너네 각각의 국가 알아서 좀 해. 우리도 우리 살길

찾을 테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 뭔가 이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이 고르바초프입니다. 자, 그 결과 소련이 붕괴합니다. 옐친의 주도로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했고요.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꼬마 때만 하더라도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가 지도에 없었어요. 왜? 전부 다 소련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소련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가 러시아가 되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 키르기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독일의 통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었고요. 동서독의 교류,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인 1990년에 독일 통일했어요. 동독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고요.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가 89년. 자, 그러면 퀴즈. 베를린 장벽 설치 1961년입니다. 61년에 설치되었던 게 89년도에 붕괴되었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붕괴 계속 봅니다.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정책 간섭이 악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는 자유노조 운동을 이끈 바웬사, 사람 이름 기억합니다. 바웬사 잘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바웬사가 1989년 총선거에서 승리했고요. 이후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습니다. 1990년의 일이죠. 그리고 헝가리 같은 데서는 다당제와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다당제. 여러분이 사회파트 공부를 좀 하셨다면 다당제는 현재 현대의 민주주의에서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공산권 진영은요, 일당 독재예요. 당이 하나야. 공산당 다야. 그런데 다당제가 나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상당히 민주화의 기초가 되었구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경제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는 하벨, 사람 이름입니다. 하벨의 주도로 정치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그 하벨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당시에 공산주의와 조금 관련이 있었던 나라들. 폴란드에서는 누가요? 바웬사가 집권했습니다. 1990년에. 그다음엔 헝가리에서는 자유선거가 진행되었었고, 요 루마니아라는 나라에서는요, 차우세스쿠라는 정말로 최악의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그 차우세스쿠 정권이 89년도에 붕괴되었었고요. 불가리아에서도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라, 이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나라에서는요, 티토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참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이 정말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혼재해 있었던 이 유고슬라비아를 하나로 통합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티토의 지도력이었었는데, 티토 사망 이후 각각의 국가로, 뭐 지금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나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나 이런 국가들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체코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 독립했고요. 원래는 체코 슬로바키아였었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각각 독립을 했고,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던 게 1989년, 그리고 1년 뒤인 1990년에 독일이 동서독 간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자, 소련 해체 이런 거 억지로 외우진 마세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나가 다 소련이었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이었다가, 이제는 러시아는 우리는 러시아라고 하고 러시아가 뛰어나가니까, 아, 그래요? 카자흐스탄, 키르기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등으로 각각의 국가로 독립했다. 이런 국가를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아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990년대 초, 정확히는 1991년에 소련의 해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제 필기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냉전의 완화. 냉전의 완화의 가장 상징적인 건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앞으로 개별 국가의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닉슨 독트린. 그러고 나서 닉슨은요, 중국을 방문하게 돼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게 1972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미소 전략무기 제한협정. 1차가 1972년에 있었고요. 미중 수교가 있었습니다. 1979년에. 그래서 이 시대를 긴장의 완화를 뜻하는 프랑스어.

상트 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기쯤에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도 있었습니다. 중소분쟁 등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 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기도 했었어요. 1966년에.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지만 이때 이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토 국가들, 특히 미국과 약간 이렇게 그 사이가 좀안 좋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토 탈퇴했다.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66년에 프랑스의 나토 탈퇴도 있었습니다. 자, 냉전의 종식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 있던 인물 누굽니까? 고르바초프. 1985년에 그가 이제 소련의 서기장이 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개혁 개방을 추진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소련의 해체, 소련 해체하면서 이제 옐친이 그 중심에 있었고 독립국가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독일의 통일 90년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티토의 사망 후각 공화국으로 독립했고요. 폴란드는 누구? 총선 승리하고 사람 이름 바웬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혁명 등으로 인해서 하베리 대통령으로 되기도 했고요. 자, 중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언제요? 1949년의 일이죠. 자, 보자면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요거 여러분 흐름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1차 국공합작 언제죠? 1924년에서 27년. 그러다가 대장정 있었고요. 그렇죠? 1934년에서 35년 내지는 36년. 그리고 나서 2차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1937년부터 45년. 그리고 나서 국공 내전이 있었어요. 국공 내전이란 게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중국 내의 전쟁이었죠.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국민당이 지고 공산당이 이겨요. 그래서 공산당,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정부가 세워집니다. 우린 그것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1949년에. 즉,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였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실시했고요. 마오쩌둥 주도로 대약진운동 전개했습니다. 인민공사를 조직하여 농업집단화를 추진했고, 또 하나, 문화대혁명을 추진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란 건 뭐냐? 아니, 이 국공합작을 할때 중국 농민들한테는 아, 공산주의만 되면 천국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산주의가 49년도에 됐거든요? 근 10년가까이 지났는데, 오히려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막 이러한 불만이 나오게 되자, 이때, 어떤 걸 추진하게 되냐?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1958년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인민공사라는 조직 만들어서 우리 좀만 하면 얼마 안에 저 영국 따라잡고, 아, 얼마 안에 우리 미국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어, 마오쩌둥 뭐야? 뭐야? 아, 천국을 준다며? 오히려 이건 거의 지옥인데? 라고 하자 비판이 나오게 되자 그입 다물어. 지금 나 비판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요소 있는 거다. 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나왔던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앞세워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의 반대파를 몰아내었던 것이 문화대혁명이고요. 문화대혁명은 참고로 1966년부터 76년까지입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파괴해요. 요거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 왜 선생님 전통 문화는 왜 파괴했나요? 이 전통 문화 자체가 하나의 종교화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특정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통 문화를 파괴하는 모습도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6년 마오 쩌둥의 사망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 이때 나왔던 그 유명한 게 흑묘백묘론이죠. 검은 고양이든 튀는 고양이든 뭐가 중요하냐? 인민을 배불릴 수만 있다면 고양이의 색깔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 일부를 도입했고요. 동남해안 지대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경제 성장 등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빈부격차와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죠. 자,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테난먼 사건입니다. 테난먼에 학생 지식인들이 테난먼 광장에서 부정부패 추방과 정치민주화 요구를 했지만 당시에 덩샤오핑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
강경하게 진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태난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바로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했고요. 58년에 대약진운동. 그렇죠? 그렇지만 대약진운동은 자연재해에다가 노동력 감소, 소련 원조 축소 등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었었고 그러한 와중에 바로 1966년부터 76년까지 바로 마오 쩌뚱이 주도했던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마오 사망 이후 등장했던 인물이 덩샤오핑, 흑묘백멸원 등의 경제특구, 경제개방국 등의 자본주의 요소 받아들이는 거 있었고 미중수교까지 하면서 80년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태난먼 사건으로 강경 진압하게 되면서 중국 자체가 상당히 이때 80년대 말 좀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처했던 것이 이때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토벅고로입니다. 토벅고로는 대약진 운동의 대표적인 거죠. 아니 용광로를 꼭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 있어? 마을마을마다 만들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경제의 기억도 몰랐던 거지. 왜? 용광로는 여러분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산업 같은 거예요. 크게 만들어서 많이 한꺼번에 만들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나오는 건데 이걸 마을마을 단위로 만들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철강 생산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쓸데없이 또 그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철을 녹여서 철 덩어리를 만들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문화대혁명 당시의 포스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화대혁명 당시의 핵심적인 인물들 홍위병이 되겠습니다. 고르바초프와 덩샤오핑. 자, 고르바초프는 언제 등장했다? 1985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소련 해체 기여했고요. 자, 덩샤오핑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등장했으며 흑묘백멸은 주장하면서 바로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 덩샤오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태난먼 사건 당시에 그 유명한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왕웨이린의 모습이죠. 자, 21세기의 세계에서 보자면 분쟁의 발생, 민족, 종교, 인종, 영토 등 다양한 원인이 두루 겹쳐 갈등이 고조됩니다. 대표적인 게 카슈미르 분쟁,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분쟁이 있었죠. 여러분 이 세계사 교과서는요, 이 수능 특강 자체가 세계사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을 바로 반영은 안 돼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수 내용이 바로 교재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 적어도 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교재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뭐 루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이런 건 사실 조금 지난 이슈긴 하거든요. 세계 전 세계 이슈에서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 아프리카 내에서의 여러한 갈등 등도 있었고요. 팔레스타인 분쟁. 선생님 이건 최근 거잖아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분쟁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가다가 최근에 가자지구에서 좀 다시 이스라엘과 그 이제 좀 충돌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체첸과 러시아 분쟁. 사실은 체첸과 러시아 분쟁이 아니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충돌. 뭐 이런 게 사실은 나오면 아주 현대적이겠지만 사실 그건 지금의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카슈미르 분쟁이죠. 카슈미르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여러분 인도잖아요. 인도고 여기 파키스탄이거든요. 인도 파키스탄의 요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입니다. 이 카슈미르의 원래 별명이요,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려서 이게 실제 되게 아름답대요. 경관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도령 지역과 바로 파키스탄 지역 간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게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 간의 이런 대립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그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고요. 두 지역. 요게 가자 지구고 요게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인데 이 서한 지구 내에서는 온건파가 좀 많아서 큰 충돌이 없지만 여기 가자 지구 자체가 좀 강경파가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엄청나게 무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그런 모습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분쟁. 1948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이들과 기존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분쟁입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밑줄 그어주셔야 되는 거 브레턴 우주회의.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브레톤 우즈라는 것은 미국의 지역이에요.

맨해튼 우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 1944년도에 44개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죠. 어쨌든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가는데 어떻게든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경제력 회복을 시켜야 될거 아니냐. 어떻게 회복시킬까? 라고 하면서 미리 회의를 한 거예요. 전쟁 끝나기 전에.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 모여서. 그래서 우린 이 회의를 브레튼 우주 회의라고 해요. 여기에서 크게 세 개가 결정됩니다. 첫째,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이걸 IBRD라고 하는데 그거 만든다.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우리나라한테는 참 아픔의 단어죠. IMF.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IBRD 만든다. IMF 창설한다. 이 세 개가 브레튼 우주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가 체결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역화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역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우리가 이걸 아세안이라고 합니다. 196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죠. 19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1993년에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우린 그것을 나프타라고 하죠. 1994년에 발효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EU, 유럽연합입니다. 이 EU는 무슨 조약에 의해서 시작됐냐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2년에 시작했는데 너무나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주도했던 게 우리 유럽인데 라고 하면서 유럽이 그 주도권을 가져오자 라고 했던 게 이것의 이 EU가 만들어진 사실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동 외교, 안보, 유럽 단일 통화 등을 결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좀 대응해보자. 경제적으로 또 그 영향력 면에서 대응하자 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레튼 우주 체제는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나타났던 체제를 얘기합니다. 세계가 결정됐다고 그랬죠? IMF, IBRD 하나 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했다. 가트,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1947년도에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끝판왕이 바로 WTO, 세계무역기구죠. 언제 만들어졌다? 1995년. 예.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요. 자유무역을 확대시켰던 것이 이것의 모습입니다. 자, 지역간 경제협력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건 세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기억하시고요. APEC, 1989년도에 등장했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동남아시아 10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국가들이 포함된 것이고요. 이것은 언제? 196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EU, 유럽연합은 무슨 조약에 의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1993년도에 등장했던 게 EU입니다. 공동외교, 정치 강화, 유로화로 단일 통화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세계화는 세계무역기구 창설 1995년입니다. 요건 연도로도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요. 예, 과학기술의 혁명, 양자역학의 발전이라든가 유전공학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이 있었고요. 인공지능, 즉 AI의 진화 등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뭐니뭐니 해도 빈부격차 심화를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유주의와 세계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남북 문제예요. 남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고요. 남북 문제는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적도라고 하죠? 적도 위쪽으로는 북반부, 남쪽으로는 남반부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느 국가들이 좀 그 경제적으로 잘 살까요? 북반부와 남반부를 비교해보면. 북반부 국가들이 잘 삽니다. 그래서 북반부와 남반부 간의 경제적인 차이, 빈부격차 차이, 국가 간의 빈부격차 차이를 남북문제라고 해요. 이 단어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 및 소수자 차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편견과 차별, 종교적 피부색 등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도 있고요. 에너지 환경 문제도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에너지 고갈,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각 신종 질병의 출현, 뭐 최근에 있는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여기 이제 해당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의 오늘과 내일은
민족 종교 간의 대립.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립, 카슈미르, 어디,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보스니아 내전 등도 있었고요. 자, 남북 문제는 뭐와 뭐의 문제라고요? 북반부와 남반부 간의 경제적 차이. 그다음에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최근에 있었던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겠죠. 분리 독립, 뭐 영국과 아일랜드, 그다음에 중국과 티베트 간의 그런 분리 독립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남북 문제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보면 어디가 북반부에 있는 국가들, 북반부에 있는 국가들이 남반부에 있는 국가들보단 경제적으로 잘 살죠. 예, 이런 것을 남북 문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북반부의 국가들이 남반부의 국가들보단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경제적 격차에 대한 문제를 남북 문제라고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7페이지에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모평 문제죠?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신생 독립국은 국들은 기존 연방에 종속되지 않고 상호 존중의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였대요. 한편 러시아는 독립국들이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처럼 서로 적대하여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을 막아야 했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3개국이 독립국가 연합을 만들기로 합의했고요. 이후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이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아하,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건 뭐죠? 자,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냉전의 종식의 핵심은요,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소련의 해체가 되겠죠.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개의 이제 국가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티토 사망 후 유고슬라비아의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게 되면서 독립국가연합을 만들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각각의 국가가 독립적인 국가로 나아갈 때 어떻게 이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했던, 이것은 소련의 해체, 내지는 냉전의 종식,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프리스트의 봉기의 결과를 분석한다? 여러분,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는요, 1825년이에요.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 보세요. 냉전의 종식은 이거 언제입니까? 1990년대 초죠. 차티스트 운동이요.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있었죠?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이거 언제였습니까? 1838년부터 48년까지입니다. 신경제 정책의 추진 목적을 조사한다. 신경제 정책은 언제? 1921년. 레닌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제1차 비동맹회의의 개최 배경. 제1차 비동맹회의는 언제? 1961년이고, 1차 비동맹회의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미국도 싫고 소련도 싫어. 자본주의 진영도 싫고 공산주의 진영도 싫어. 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거야. 대표적인 게 반동회의, 그다음에 제1차 비동맹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냉전의 종식과는 관련이 없고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이거겠죠? 예,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골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몰도바 등이 독립을 선언했대요.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독립국가들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편 옐친과 러시아 의회는 독립국가 러시아를 수립하고 있었고요. 옐친은 러시아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경제 행위를 러시아가 통제하도록 했대요. 이제 연방은 껍데기에 불과하였고요. 결국 그는 연방의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크렘린 궁 꼭대기에 연방 휘장은 러시아 국기로 대체되었다. 저기서 말하는 연방 휘장이라는 건 뭘까요? 소련. 소련이 뭡니까, 여러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이죠. 그 연방 휘장은 뭘로 바꿨답니까? 러시아 국기로 대체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로 받게 되는, 이것은 뭐그 소련의 붕괴 내지는 냉전의 종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립국가연합의 결성.

0: 독립성을 주도하였다? 여기에 있는 그는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했던 건 아니죠. 뭐 이것은 뭐 옐친이라든가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그는 바로 고르바초프니까, 만약에 고르바초프가 답이 되려면 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유럽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했다라든가, 뭐 정치 민주화를 인정해 주었다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략무기인 제한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략무기 제한협정은 여러분 1차가 있었던 게 언제라고요? 1972년. 미소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1차가 이때 있었다고 했었죠. 2차는 79년에 있었는데, 고르바초프는 언제 등장했습니까? 1985년에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는 맺을래야 맺을 수 없었겠죠. 정치 민주화와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거죠, 뭐. 정치 민주화와 시장 경제 도입. 시장 경제 도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를 뭐 주창하였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였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은 수립됐던 게 언제입니까? 1922년.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레닌 때 수립이 되었죠.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의 시도로 미국과 대립했던 것은,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1962년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었고요. 소련의 서기장은 후르츠초프였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번 완강까지 다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특히, 이번에 이제 짧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혹은 부족했으면, 이제 본 강의 가서 보충해 주시고요.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 좀더 보충된 내용으로 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계속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이후 수능 완성해서 뵀으면 좋겠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능 특강 본 강의나 수능 개념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또 만나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EBS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7회차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유종의미를 걷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1번부터 20번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스키 점프를 하는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피에 정지해 있던 선수는 점피에서 점큐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큐에서 도약을 하게 되고요. 큐에서 도약한 선수는 점R까지 포물선 운동을 해서 R에 착지를 하는데 원운동 등을 통해서 속력을 줄여서 정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키점프 선수가 운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억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에서 Q까지 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선수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아래 방향으로, 즉 P에서 Q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그렇지,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Q에서 R까지 선수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선수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 얘들아, 선수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력이죠, 중력. 중력이고요. 중력. 이 중력의 방향과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물선 운동을 할때그 포물선 매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힘의 방향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A는, 즉,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자, 원운동은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하지만 빠르기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운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전자기파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문항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비행기의 운항과 관련된 전자기파 ABC에 대한 설명이고요. ABC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자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의 유리는 파장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A를 대부분 차단해서 조종사와 승객의 피부 화상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조종사는 파장이 0.2m인 B를 이용해서, 자, 힌트 나오네요. 위성과 통신하면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B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 마이크로파에 해당이 된다. 판단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파장이 2.5m인 C를 이용해서 관제탑과 무선통신을 주고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C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이건 마이크로파건 라디오파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가 아니라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습도 할겸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잖아요. 자,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그렇지, 증가하는 것이고,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뭐였어요? 자외선, 그 다음에 B는 마이크로파였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디귿. B는, 즉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이용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기파를 분류하고 전자기파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전형적인 2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형태이죠. 자,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책상면 위에서 용수철과 연결되어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이 책상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을 학생이 보고 있어요. 자, 이 책상에는 마찰이 존재하고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영원히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딱 하고 멈추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학생 ABC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봅시다. 자, A 보세요. 이 현상은 가역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역적. 자, 우리가 대부분의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역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현상이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마찰에 의해서 멈추게 되잖아요. 반대의 현상으로 다시 원래처럼 진동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꾸로 가는 현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역적 현상이 아니다. 비가역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 보세요. 책상면은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마찰을 하게 되면 나무도막과 책상 사이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학생 C를 보세요. 이 현상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 B만 맞고 AC는 틀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B에 해당이 되겠죠. 자, 3번도 간단하게 해결해 볼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4번 에너지 준위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 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를 보세요. 나는 가에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세 가지 전이에 해당되는 스펙트럼만 파장에 따라서 딱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얼마래요, 여러분들? 4람다, 5람다, 그다음에 20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자가 양자수 4인 상태에서 2인 상태로 전이를 할때 방출하는 파장이 빛의 파장이 20람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20람다가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방출할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광장계 에너지가 파장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관계 있어요? 그렇죠.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파장이 증가할수록, 즉, 4람다에서 20람다 쪽으로 갈수록, 이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4람다인 빛이 파장이 20람다인 빛의 5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람다하고 20람다는 비가 몇대 몇이냐면 파장비가 1대 5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에너지의 비는, 그렇지, 5대 1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4람다가 20람다의 5배인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살펴봤을 때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전자가 4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전위를 할때 파장이 4람다인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4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세 개의 빛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죠, 가장 큰 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가장 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궤도에서 어느 궤도로 전위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4에서 1로 빛이 방출하는 상황에서의 빛의 파장이 4람다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전위를 하게 될 때, 전자가 전위를 하게 될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4람다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 4에서 1로 갈 때는 빛의 파장이 4람다인 빛이 방출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파장이 5람다인 빛이 방출될 때, 자, 여기에요. 5람다. 5람다인 빛이 방출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0.2 일렉트론 볼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람다인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제의 조건에서는 일단은 4에서 2로 전이할 때가 20람다인 파장인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니은에서 찾았듯이 4에서 1로 갈 때가 4람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람다인 빛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0.85에서 빼기 마이너스 13.6.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75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4람다인 상태에 그 빛의 파장이 4람다인 빛의 에너지를 왜 구했냐면, 자, 요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 파장의 관계가 4대 5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면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대 4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5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2.7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구했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12.

3.75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몇 분의 몇에 해당되냐면 5분의 4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기역리언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에 관련된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광자한계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또 무엇에는 비례했더라? 그렇지, 진동수에는 비례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광다이오드 그리고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이네. 그치?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파란색 필터가 연결된 전화 결합소자 CCD에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빛 AB를 동시에 비추었대요. 이렇게 동시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PN 접합 면에서 동그라미 A가 발생을 했대요. A가 발생해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저항에는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그렇지, 전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광다이오드에서 빛에 의해서 광전효과에 의해 전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기억 한번 볼게요. 전화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자, 광전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광전효과 대표적인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A는 전자이다. 우리가 문항을 통해서, 문제 조건을 통해서 전자임을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에 포함된 파란색 빛의 세기는, 자, 빛의 세기예요, 여러분들, 세기. 이 빛의 세기는 B에 포함된 파란색 빛의 세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A하고 B의 빛의 세기를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빛의 세기가 센 경우에는,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빛의 세기가 센 것은, 그렇지, A에 해당이 되겠죠. 해서 디귿은 틀린 설명,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6번 문항,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자, 정지에 있답니다. 정지에 있는 행성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관찰자 BC 같은 우주선이 각각 속력 VB, VC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는 행성 PQ가 정지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정지에 있는 요 PQ 사이에서 BC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BC에 대한 어떤 정보가 각 관성계별로 PQ 사이의 그 거리로 D0, 0.9D0, 0.8D0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건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A의 관성계에서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봤을 때 BC의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A가 우주선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B하고 C의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VB와 VC를 비교해 보니까 VC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성계를 잘 보세요. B의 관성계랑 C의 관성계에서 B는 VB로 달리고 C는 VC로 달리고 있는데, 이 P와 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A가 봤을 때는 D0이지만 BC가 봤을 때, 즉 달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밖에 있는 물체나 어떤 밖에 있는 두 지점을 봤을 때 길이가 수축되어서 보이게 되는데, 길이가 수축된 결과인 거는 알겠는데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C가 더 많이 수축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지, 이를 통해서 B의 속력과 C의 속력 중 C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설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보세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의 우주선 고유 길이는 B가 탄 우주선이 C가 탄 우주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B하고 C의 우주선의 속도를 보게 되면 C의 우주선 속도가 더 어때요, 여러분들? 빨라요. 그쵸? 자,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A가 봤을 때 C가 훨씬 더 B보다 빨라요. 빠르니까 C의 길이가 더 많이 수축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초에 C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B보다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B보다는, 자, 우주선 길이에요.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C가 더 길어야 된다. C가 더 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 니은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조건, A가 봤을 때 우주선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관찰자 자신이 탄 우주선이 P와 Q 사이를 지나는 시간은, 자, 시간 나왔네요.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분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은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B의 관성계와 C의 관성계에서 일단은 BC의 우주선 속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BC 중에서는 C가 더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요. 그죠? 자, 그리고 길이를 보게 되면, 즉, 거리를 보게 되면 B와 C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B하고 C 중에서 C가 더 사이가, 거리가 더 깁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C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더 오래 걸려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역학 문제예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에서의 역학 문제가 나왔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죠? 자, 조건 나옵니다. 0초일 때 A의 속도는 0이고 B의 속도는 크기가 V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일단은 초기에 VA는, 초기는 0이고 B 같은 경우에는 VB로 운동을 한다라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초라는 시간 동안에 A하고 B는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8m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해서 A의 이동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A는 초기에 정지인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분의 1 AT 제곱 식을 바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A의 가속도의 크기를 EA,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자, SA는 2분의 1 EA에 시간은 4초니까 제곱하면 16. 이걸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8m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B에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SB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거는 초기의 속력이 있어요. 얼마로? VB로. 그럼 VB 곱하기 얼마? 4 더하기 2분의 1에 가속도 a 시간 16 제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2만 약분해 버리면 요값 자체가 얼마가 돼 버리죠? 얘가 4가 돼요, 4. 그리고 4를 넘기면 8 빼기 4니까 또 4야.
그리고 VB 앞에 있는 4로 나눠보니까

결론적으로 VB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m per sec입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A를 구하세요 라는 것과 같은 거고, E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6, 즉 8을 양변으로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 per sec 제곱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VB는 1m per sec이다. 방금 구해놨어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3초일 때 상황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가속도도 구했고요. B의 초기 속도도 구했기 때문에 3초일 때는 이제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3초일 때 B는 A보다 얼마 앞서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이동 거리는 자, 2분의 1에 가속도 얼마라 그랬어요? 1. 그리고 3초니까 9. 즉, 3의 제곱이니까요. 자, 2분의 9m가 나오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B도 한번 해보죠. SB는 자, 초기 속도 얼마? 1. 시간은 3초 더하기 2분의 1에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가 절반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왜냐면 A는 EA, B는 A니까. 그지? 그리고 시간은 3의 제곱 9. 그럼 3 더하기 4분의 9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4분의 12 더하기 9에서 21m.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분의 21에서 2분의 9를 빼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4분의 3에 해당이 되니까 0.75m 앞서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0.8m가 아니라 0.75m 앞서 있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역학 문제였는데 등가속도 2번식을 활용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 무슨 문항이에요? 이제 전반사, 클레딩, 코어, 광통신과 관련된 문항이겠죠? 그쵸?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광통신에 쓰이는 광섬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네모 박스를 잘 보세요. 전기 신호를 A 신호로 바꿔서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 전피해 입사를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호가 무슨 신호가 되겠어요? 그렇죠. B 신호로 바꾼 거겠죠. 그래서 A는 B 신호다. 빛으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 입사각 I로 입사해서 뭐 한대요, 여러분들? 전반사를 한대요, 전반사.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전반사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될까요? 전반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빛이, 그렇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게 뭐였냐면, 그렇지.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되냐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빛은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무엇을 한다? 전반사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보세요.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대요? 무슨 반사? 그렇지, 전반사. 자, 전반사를 하려면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 굴절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진행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는 클래딩에서가 더 빠른 거예요. 그지? 그래서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디귿. I는, 여기 입사각 I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요? 그치, 커야 합니다. 근데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지.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 광통신에 관련된 갈

XY는 PQ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X라고 하는 금속판에 A하고 B를 각각 비추었더니 결과가 어때, 얘들아? A를 비출 때는 방출이 된대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금속판 X의 문턱 진동수를 F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진동수는 뭐예요? 이 FX보다는, 그렇지, 크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B를 비출 때는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어떻다. 그렇지, 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요첫 번째 행을 통해서 요런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이번에는 금속판 Y예요. Y에다가 A하고 B를 모두 다 비추었을 때둘다 방출이 된대. 그럼 그 말은 A의 진동수, B의 진동수가 금속판 Y의, 그렇지,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A, B가 모두 다 Y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는 Q이냐, 아니면 X가 P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의 요 진동수, 그러니까 P는 F0, Q는 3F0. 요 동그라미 친 아이들이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맞아요. 문턱 진동수를 뜻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가 더큰 Q라고 하는 것이 X에 해당이 될 거고, 문턱 진동수가 더 작은, 즉 F0인 P가 Y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X는 P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니은 보세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때야 돼? 커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와 B를 동시에 Y에 비추었을 때, 자, A하고 B를 동시에 비췄어요. 나머지 한 상황은 뭐야? A만 비췄대요. 자, A하고 B를 동시에 비춘 상황에서도 진동수가 더큰 A의 영향으로 A를 단독으로 비춘 효과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 B를 동시에 비추건 아니면 A만 단독으로 비추건 상관없이 모두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이렇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나오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의 이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판단을 바로 하시고, 표를 통해서 비교된 요 FA와 FB 중에서 누가 AB인지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또 X하고 Y 중에서 누가 PQ인지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다음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스틱으로 쳤더니 AB가 각각 수평면을 따라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네요.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 뭐 질량 A를 EM이라고 한다면 B를 M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림 나는 AB를 스틱으로 치는 순간부터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역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3t일 때. 그럼 그래프 바로 봐야겠지, 여기? 3t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맞는지 판단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A하고 B, 즉 실선과 점선 보면은 3t일 때 공통점이 있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을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보면 운동량 P는 M,

V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A하고 B의 속력이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1대1입니다. A, B의 속력이 1대1이야.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A 대 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도 A 대 B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요? 2대 1이 나와야 합니다. 그지? 왜냐하면 속력이 같을 때 운동량과 질량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운동량의 크기가 A가 두 배죠, B의.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보세요. 0에서부터 2t까지. 자,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0에서 2t까지예요. 0에서 2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보게 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0에서 2t까지는 여러분들 A하고 B 중에서 자, A의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V에 해당이 돼요. 자, B의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알수 없어요. 하지만 V보다 그렇지 작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델타 P는 M 델타 V인데, 자,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M 델타 V인데 속도의 변화량이 A하고 B를 비교해봤을 때 A가 더 커요. 그치? 그리고 질량도 보면은 A가 B의 몇 배냐면 두 배예요. 우리 그냥 대소 비교만 해보자. A가 더 커. 그러면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이 모두 다 A가 더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A가 B보다 큽니다. 그 말은 충격량의 크기도 A가 B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디귿 볼게요. 0부터 2t까지 A가 스틱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t까지예요. 그리고 0부터 3t까지 B가 받는 스틱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디귿도 식을 써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충격량은 F 델타 T 이고요. 얘는 델타 P와 같고 델타 P는 M 델타 V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A는 0에서부터 2t까지 V만큼 변해요. B는 0에서부터 3t까지 속력이 V만큼 변해요. 아, 그러면 A하고 B의 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1대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비가 우리는 2대 1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안쓴게 있어. 자, 그래프의 시간. 0에서 2t, 0에서 3t. 시간에 대한 조건을 써야지. 자, 델타 t가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t까지니까 2.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t까지니까 3t. 그래서 2대 3. 그지? 그러면 F가 몇대 몇이어야 결과적으로 2대 1이 나올까요? 그렇죠. 3대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임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이다? 3배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파동 문항입니다. 봅시다. 자, 그림 가는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파동 문제가 나올 때는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파동이 진행하는지를 이렇게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문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즉 0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났을 때 변이가 플러스 y인지 마이너스 y인지를 가지고서 파동이 A에서 B로 진행하는지, B에서 A로 진행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줄,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 점선은 물결파의 골. A는
A에서 이웃한 실선 사이의 간격, 즉 파장을 뜻하겠죠? 그 파장이 바로 D0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 각이 30도, 60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나는 가의 B에 고정된 점 P, 여기에서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랬을 때 기역니은 디귿을 봐야 되는데 물결판은 어디로 진행을 합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변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돼. 자, 시간이 초기에서부터 진함에 따라 초기 변위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렇지, y 방향이에요. 그러면 P 기준에서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즉 A에서 B로 진행한다고 하면 P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마루가 와야 돼요. 마루가 와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 변위가 플러스 y라는 건데, 그럼 얘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P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다음 이제 골이 오게 되니까 변위는 마이너스 y겠네. 즉, 나의 제시된 그래프와 같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질 B에서 A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물결파의 굴절각은 60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각도를 보고서, 아, 뭐 60도네, 아, 30도네,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굴절각과 입사각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그쵸? 파동이 진행을 할 때, 파동의 그 진행, 입사 광선과 또는 입사 파동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보고요. 지금 이 파면에 수직한 형태로 진행 경로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각은 30도. 그리고 이 둘도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요 각은, 그렇지, 60도.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입사각이 60도인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매질 A에서도 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60도인데 직각이니까 이 각은, 그렇지, 30도에 해당이 되겠다. 즉, 굴절각이 30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60도가 아니에요. 그쵸?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이 디귿을 풀때 우리가 바로 굴절 법칙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굴절 법칙 우리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매질 B분의 매질 A의 형태로 식을 써볼게요. 자, 사인 60도 분의 사인 30도라고 식을 쓸수 있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비교하라고 하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B에서의 속력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A에서의 속력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우리 속력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속력은 여기다 써보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A의 주기는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지, ET0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장은, 그렇지, D0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 60도분의 사인 30도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VB라고 하는 값은 ET0분의 루트 3D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맞음으로 3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굴절 법칙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매질 두개 있잖아요? 매질 두 개, A, B. A, B의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B에서의 각을 사인 세타 B, 그 다음에 세타 A를 이용해서 세타 A의 사인 값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매질 B분의 A잖아요? 그럼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 속력도 B분의 A, 그리고 파장도 B분의 A.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집혀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굴절률. 굴절률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NA분의 NB. 얘만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굴절 법칙 적용할 때 굴절률만 체크를 잘 해주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봅시다. 그림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사용하는 투과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표는요, 투과 전자현미경의 정지에 있던 전자를 가속시킬 때, 자, 가속시키는 거예요. 가속을 시킬 때 가속 전압에 따른 운동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물질파 파장도 제시를 하는데 A만 첫 번째 상황만 알려줬어요. 이 기억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투과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광학 현미경에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해능이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파장이 짧아야 됐었잖아. 그러니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훨씬 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 V0가 V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속 전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옆에 있는 운동 에너지 잘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밑에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V1일 때가 더 빠르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속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의 가속이 더 빠르게 된 상황인 거고, 그에 따른 속력 비교해보면, 그치, V1일 때가 더 빠른 거지.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도 더 크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2분의 람다 제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요런 관계가 있죠. 물질파 파장은, 그치, 운동 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형태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 현재 1대 4란 말이지?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 몇대 몇이지? 1대 2에 해당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루트 2K와 람다는 반비례하니까 람다는 2대 1이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2일 때가 람다 제로이기 때문에 기역은 얼마에 해당이 되겠어요? 2분의 람다 제로. 그래서 디귿도 보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 문항에서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의 관계,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가속 전압 사이의 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 PN접합 다이오드를 가지고서 만든 회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PN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가지고서 회로를 만들었는데요. 자, 실험 결과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S1하고 S2를 둘 중에 하나만 닫아놓고, 즉 S1만 닫아놓고 S2는 열린 상태에서 방출되는 LED, 빛이 방출되는 LED를 보니까 D1, D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1이 이렇게 닫혀 있고요. S2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돌 건데, 자, D1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로는 반드시 전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자, D1을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서 요 갈림길에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봤더니, 일단 아래로는 갈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D2에서 빛이 방출됐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D2를 반드시 지나겠죠. D2에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노란색 상황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전지의 플러스극과 연결되어 있는 요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 그렇지, P형 반도체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D2도 뭐 한번 해보게 되면은 D2도 P형, 그다음에 N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S1은 닫혀 있고 S2는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상황이죠?
D3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보는 표현이네.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뭐가 흐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D3에는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PN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바로 이두 번째 상황일 텐데 뭐냐면요. S1이 열려 있고요. S1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다음 S2가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D1은요. N형과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상황이고 D2는 플러스와 P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전류는 요두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S1 쪽으로는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고 D3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D4를 통해서 음극으로 요렇게 들어오게 되겠네. 그지? 요게 바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방출되는 LED를 체크한 것인데, 자, 이때는요. 두 번째 경우는 D2 지나죠? D3 지나죠? 그리고 D4를 지나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는 거는 2, 3, 4, 세 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회로 문항은요, 여러분들, 각각의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요 각각의 경우를 차분차분히 회로를 하나하나씩 이제 전류를 이동시켜 보면서, 전류를 흘려 보면서, 아, 여기는 역방향이야, 여기는 순방향이야, 이걸 따지면서 전류의 그 유무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의 흐름, 유무를 판단을 할 때는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 그럼 역방향, 순방향은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지.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각각 P형은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에 연결되면, 그렇지. 순방향. P형이 마이너스, N형이 플러스면 역방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우리 14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에서 매질 A의 입사각 I로 입사한 후,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임계각으로 입사를 해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한대요. 자, B와 C의 경계면에서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그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고, 요 각이 바로 임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B와 C 사이에서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전반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치?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치.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을 해줘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이. 입사각이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보통 이제 입사각 I로 표현을 하고 임계각은 I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두 조건이 모두 다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지금 BC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기는 커요. 그런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안 커. 그러니까 전반사는 못했어. 그치? 이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피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자,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1순위로 뭐를 파악해 주셔야 되냐면 경계면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이 누가 더 큰지, 어느 매질에서 입사각이 더 큰지, 즉 뭐냐면 요렇게 I로 입사를 했을 때 요게 굴절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굴절각은 A에서 B로 갈 때의 입사각과 같아요. 요두 개가. 그러면 요 입사각하고 이게 세타 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요 각이니까. 요 각이니까 얘를 세타 B라고 해볼게요. 자,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는 거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런 그림에서 입사각이 어디지? 굴절각이 어디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굴절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입사각으로 한다거나 뭐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리고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룬 요 각. 요게 바로 굴절각입니다. 자, 요두 개의 각을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세타 A하고 세타 B 중에서 세타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리량들의 대소 비교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A의 속력은, 즉,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작고요. 파장도 보면 람다 A가 람다 B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바로 굴절률입니다. 이 굴절률은 이 모든 대소 비교와 반대예요. NA가, 그치, NB보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굴절률도 같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굴절률 비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기억 해결해 볼까요?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굴절률은요,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B에서 C로 갈때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요 상황이 바로 임계각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뭐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랬어? 전반사, 그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다는 틀렸어요. 그죠?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자, P가 공기에서 A의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면,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면,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에서 A로 진행을 할때 입사각이 작아지면, 무엇도 같이 작아질까? 그렇죠.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이 상황에서 법선을 그려봤을 때요 입사각이 A에서 B로 가는 요 입사각이 전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증가가 되었죠? A에서 B로 갈 때는 입사각이 증가된 거네? 그러면 이제 모두 같이 증가가 되어야 돼. 그치. 입사각이 증가되었으니, 지금 AB 상황을 보는 거예요? AB에서의 입사각이 증가했으니, 그치. 굴절각도 같이 증가를 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입사각 증가했네? 그럼 굴절각도 같이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또 이제 BC 사이에서의 입사각 굴절각을 따져줘야 되는데, 법선을 그려보았더니, 보세요, 여러분들. 요 각은 B에서 C로 갈 때에 무슨 각에 해당이 되냐면, 입사각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응. 근데 잘 봐봐. B에서 C로 갈때요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임계각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임계각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요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임계각보다 작다. 그러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전반사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0: 그렇기 때문에 B와 C에서는 전반사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디귿 보면은 입사각이 커졌네, 작아졌네를 가지고서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특정 경계면에서의 전반사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보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것을 만약에 평소에 헷갈려 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14번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문항들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도 있었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5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 해볼 거고, 다음번에 풀 문항들은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미리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실전 모의고사 정말 실전처럼 우리 이제 최종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났는데 벌써 우리가요, 7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문항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 이제 정말 끝까지 왔거든요. 우리 최종 마무리 점검하는 거니까요. 이 7회분에 있는 내 모의고사에 있는 이 모든 문항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 끝까지 좀 가지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문항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개념들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개념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탄소화합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화학결합, 특히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같이 많이 좀 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조금 뒤에 연결할 것은 이 공유결합과 이제 분자의 구조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쌍자 모멘트까지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원소의 주기, 그 다음 우리 원자의 구조, 그래서 동위원소, 오비탈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마지막에 용액의 농도 이거 계산해가지고 몰수와 관련해서 항상 연계돼서 문항이 좀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문항 속에서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는 그냥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제시된 글을 보면 제설제로 이용되는 염화 칼슘을 물에 용해시키면 열이 발생한대요. 이거 보자마자 다 그러면 물에 이 용해되는 반응은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 A가 기억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라고

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학생 A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세트산은 식초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수용액을 수산화 나트륨, 그럼 아세트산, 우리 수용액에서 수소 양이온을 만들어내는 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산화 나트륨, 우리 녹아서 OH- 수산화 음이온 만들어내고 있는 염기가 되겠죠. 그럼 산과 염기의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 이런 중화 반응은 중화 열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반응하면 주위로 열이 방출돼라고 얘기하는 학생 B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니은은 탄소화합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 산소, 인황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와 산소 공유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되겠죠. 따라서 학생 C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모두 옳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여러분 A, B, C를 모두 골라준 5번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탄소화합물과 가장 끝부분에 있었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열의 출입과 연결돼서 문항 출제되는 거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개념들 정리하고 넘어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의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네 가지 분자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후보군을 줬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한테는 이 기준 가와 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걸 우리한테 먼저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고 다중결합 존재합니까? 요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와 나를 일단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혹은 같은 평면에 위치합니까? 요거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지금 FCN이라고 하는 것만 예로 나와 있고 아니오에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단 우리가 동일한 평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동일 평면에 있는데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입체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가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 가에서 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한번 표현해 보면 플로린과 탄소는 단일결합, 질소와는 탄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단일결합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가는 다중결합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고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모두 동일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 나가 되겠죠. 그러면 모두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여기 FCN이 와야 되고요. H2O라고 하는 것도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도 놓치면 안 되냐면 여기에 있는 BF3도 있어요. 얘도 그렇죠. 평면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니은에는 하나만, 메테인 분자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극성 분자입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극성 분자 한번 넣어볼게요. FCN 그대로 와야 되는 거고요. 또 H2O 물도 극성 분자가 되죠. 하지만 평면삼각형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네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요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도 찾았고 모두 배치를 했으니까요. 기억번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는 다중결합이 존재하는가? 이거 가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분자는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고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니은과 리을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니은과 리을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메테인이 되겠죠. 여기 정사면체형이 분자의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 확인 정도의 문항이었으니까요. 개념 확인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A 도시에서 밀폐된 진공 연기에 W g의 이산화탄소를 넣은 모습을,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모습이죠.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모습을 표는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에 드라이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드라이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이 드라이아이스를 W g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네는 승화성 물질로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되면 다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반응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 하게 될 건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도 이 안에 W g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질량 지금 시간 첫 번째에 W g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드라이아이스였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도 없었겠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만큼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바로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이 같은 걸 통해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요만큼 정리하고 기역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드라이아이스로 승화되는 속도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속도는 점차점차 빨라지는 거죠. 따라서 T3일 때가 T2일 때 평형 전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기역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T3일 때와 T4일 때 용기 속에 이거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인 거죠. 그 양은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으니까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교재 볼게요. T4일 이후에 그러면 평형에 이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일어나는데 그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든 칸을 메꿔놓은 올수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용기에 이두 가지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원자량비를 줬습니다. 이 원자량비라고 하는 것은 A 대 B를 줬는데요. A 대 C를 줬는데요. A 대 C라고 하는 것이 4대 5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요 질량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Y분의 X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한테 이 원자량의 비가 있고 이걸 조합하면 분자량비를 알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반응이 일단 어떻게 일어났는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서 계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B4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BC가 반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C4가 만들어졌고 B2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그럼 A는 그대로 하나가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C가 4개거든요. 그래서 이 C도 제가 맞춰주려고 앞에 4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 여기 4개, B 여기 또 4개 있으니까 총 8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두 개짜리가 한 세트니까 이 앞에도 4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생긴 거냐면, 이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몰수비는 1대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질량의 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량비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 질량비가 우리 몇대 몇이라고 지금 준 거냐면 21대 1입니다라는 걸 바로 찾아내 주실 수가 있고, 우리 그럼 앞에 있는 몰비가 1대 4의 비로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나누어 주시면 우리는 바로 분자량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84대 1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A 하나에 C 4개예요. 그러면 24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B2는 몇인지를 우리 비례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7분의 1을 해야 24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7분의 2가 되는 것이더라. 그럼 B2에 해당하는 것이 7분의 2니까 B 하나에 해당하는 건 7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A 대 B 대 C를 모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4대 B를 제가 7분의 1로 찾은 거고, 그 다음 5예요. 그럼 다시 적어 보면 28대1대 35라고 하는 원자량비를 갖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이 원자량비 이용해가지고요, 요 질량비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우리 몰수비 이용해서 1대 4인 걸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분자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자량비를 28에 B 4개가 있는 거니까 요거 4해서 더해주시면 3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하나 더하고 C 하나 더하고니까 36대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도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9분의 2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정답 4번에 있었어요. 4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국에 몰수 찾고 분자량비 찾고 그리고 질량비 이들의 조합 가지고 원하는 미지수를 얻어낼 수 있었는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원자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고, W부터 Z는요,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 탄소, 그리고 산소입니다. 또, 17족이 두 개예요. 그래서 플로린과 염소 나타낸 거고요. 또, 우리한테는 W와 Y의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일단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X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X가 탄소였구나라고 볼수 있고, 탄소와 Z는 이중 결합하고 있는 원자과 전자 6개 가지고 있어서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W랑 Y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전기 음성도로 힌트를 준 것이고, 둘다 17족이 되는 거죠. 따라서 W 전기 음성도 1등입니다. 플로린이 되는 거고, Y가 염소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염소가 되고요. 얘가 플로린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 염소, 염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산소였구나. 그럼 모두 우리 결정을 한 거예요. 기억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탄소입니까? X는 우리가 이미 탄소라고 찾은 거고요. 니은에 보니까 가에서 Z는 얘 지금 산소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산소와 탄소 보면 전기 음성도 2등이 산소였거든요. 플로린이 아니면 얘는 전자상의 치우침이 산소 쪽으로 갈 거라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게 되겠죠? 부분적인 음전하 띱니다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 가, 나, 이 비율을 좀 보라고 했는데, 가와 나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예요. 그리고 나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노련해지면
여기다 곧장 3을 쓰고 여기다 4를 적어주셔도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양성자 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원자 번호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6번, 플로린 9번이고요. 산소 8번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7이라서 17 두 개 곱하면 34 더해주시면 얘는 4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기도 해볼게요. 17, 17, 34에다가요. 요거 8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0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14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나가 더 큽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항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거나 시간 단축이 어려웠던 보기들이 있다면 빠르게 여러분 것으로 연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항에 우리 먼저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요, 원자 W부터 Y에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 일단 요 표현을 보면서, 아, 제2이온화 에너지분의 제1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건 사실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였거든요. 이게 1쪽 원소가 가장 크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1쪽 원소가 제일 작겠구나 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요, 원자 X부터 Z의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후보군을 줬는데 후보군은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일단은 W부터 제가 누군지를 찾아라 라는 문항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각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네 지금 16, 17쪽이니까 예외 구간 아니고요. 1쪽, 2쪽도 예외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2주기가 3주기보다 클 거니까 일단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플로린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될 거고 그 다음이 나트륨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2이온화 에너지인데 일단 누가 가장 클 거냐면 그렇죠. 1쪽 원소가 가장 클 거예요. 따라서 나트륨이 클 거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얘는 15, 16쪽이 되죠. 그러면 예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크다, 요 바뀌는 부분을 확인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로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르긴 몰라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작은 걸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나트륨이 가장 작을 거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또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이 값이 플로린이 요 나눠준 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린이 산소보다는 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안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얘가 플로린이고 산소고 나트륨일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풀고 아니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 우리 그냥 원자 형태로 적을게요. 이렇게 플로린,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물론 이온의 반지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온의 전화라고 하면 얘는 2, 1, 1,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요, Y가 혹시 가장 작은 나트륨인가?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Y가 얘가 지금 나트륨이 될 수 있나? 라고 보면 나트륨 여기에 있죠. 그럼 얘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건 산소와 마그네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산소가 마그네슘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X가 혹시 산소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X가 우리 산소가 되니까 요 Z에 해당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었겠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우리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W, X, Y, G였는데 W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 X가 산소, 그리고 Y가 나트륨, 그 다음 Z가 마그네슘입니다. 라고 1대1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법부터 볼게요. W와 X 요 두 개가 같은 주기입니까? 같은 2주기. 그럼 기억은 오른 보기가 되겠죠.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거든요. 요 X와 Y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3주기가 2주기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Z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그다음 전기 음성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Y와 Z 얘네들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하는 거니까 마그네슘이 더큰 것입니다. 요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여러분 기억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빠르게 비교해서 모두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그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원자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후보군은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가부터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래요. 이게 좀 중요한 힌트였거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일단 W 그리고 X, Y, G 얘네가 누군지 1대1 연결을 해야겠다. 후보군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다른 데에는 모두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아마 눈이 가셨을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공유 전자 쌍수 5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 쌍수가 5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 원자가 탄소는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탄소 하나 가지고는 요거 만들기 어렵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가 되어야 하니까. 아, 그러면 탄소와 일단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 이하를 만족하면서 공유 전자 쌍수 5개가 나오게 되죠. 아, 그럼 나이에 해당하는 것이 C2F2였구나. 그럼 얘가 C가 되고 탄소가 되고 Y는 플로린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채워볼게요. 얘는 공유 전자 쌍수가 4가 되는 거고, 얘도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W를 우리가 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유 전자 쌍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아, 탄소, 양쪽으로 산소와 이중결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떠올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구성 원소 하나가 산소가 되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이다라고 결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3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그럼 Z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질소였겠구나. 그러면 질소와 플로린이 공유 전자 쌍수는 3개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질소가 있고 플로린 3개 요렇게 하면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가 되고 공유 전자 쌍수는 3개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두 우리 모두 결정을 했으니까요. W는 탄소였을 거고 X는 산소고요. 그다음 W는 탄소, X는 산소, Y는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Z는 질소였다라고 모두 1대1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보기부터 볼게요. B를 우리가 4라고 찾은 거고 A는 3이었거든요. 그럼 4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가와 나의 쌍극자 모멘트는 모두 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 지금 무극성 분자, 여기도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모두 0이다라고 하는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나와 다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까? 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그러나 다는요, NF3였거든요. 따라서 무극성 공유결합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체크해 주실 거라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눈에 익혀뒀던 그 분자가 문항에 출제가 된 것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걸 빠르게 C2F2로 특정하면 문항을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내가 원활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요, 7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문항이라서 여러분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트륨과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예, X의 기역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고 가설은 옳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녹는 점을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 점차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물론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 세 개로 봤을 때 경향성이 커지고 앞에가 큰 걸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둘 중 이 기역에 들어가는 것은 원자 반지름과 전기 음성도 둘 중에 하나라고 했고 기역이 클수록 녹는 점도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경향성 같은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근데 반지름은 보니까 점차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녹는 점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음성도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기역에 기역은 전기음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이 X, 이 미지수 있어도 우리가 위에 있는 전기음성도를 보면서 이 X는 996보다는 작고 747보다는 크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지금 F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이 플로린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띕니까? 그렇죠. 이 플로린의 경우에는요. 지금 4.0 전기음성도 1등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플로린이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기게 되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귿번까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냥 가설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탐구의 내용을 이해만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문항이었으니까요. 그런 추론들이 가능했는지만 점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8번의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에서 좀 미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혹시 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다음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미지수들의 조합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정보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소 X와 Y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 동위원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고 그 질량수와 지금 원자량을 같게 봐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질량수 같으니까 얘는 결국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중성자수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원자량에서 중성자수를 빼주게 되면 그건 결국 양성자수에 대한 정보겠구나. 근데 양성자수는 동위원소에서 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M에서 N 뺀 거,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을 빼도 N 마이너스 N이 되죠. 얘도 N 마이너스 N. 여기 위에서 아래를 빼줘도 역시나 N 마이너스 N이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얘도 위에서 아래를 각각 빼준 값은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n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m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7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인데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대로 지워주니까 n만 남을 거고요. 얘는 모두 그냥 지워지겠네요. 얘가 11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돼서 넘어가면 결국 n은 12였구나라고 하는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2였구나. 그럼 얘들을 모두 14 이렇게까지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넣어주실 수 있는데 계산하면 7

79가 될 거고, 얘는 8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XY2 일몰에 양성자 수라고 되어 있고, 그게 우리 N을 10이라고 찾았기 때문에, 84에서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8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것에 양성자 수는 이제 M에서 12를 빼주시면 되죠. 아, M에서 12를 빼준 거 하나. 그 다음에 Y는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Y 두 개를 한번 적어 볼 건데,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9에서 얘를 빼줄 건데, 빼고 빼고 하면 얘는 더하기니까, 83에서 2M을 빼준 것. 이 값이 82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적고 나면 내가 M에 대한 값을 계산해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우리 m을 먼저 정리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4m이 되니까 더해주면 3m, 옮기면 3m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166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으니까 빼주시면 154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82도 빼줘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7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분을 바로 해줄게요. 그러면 M에 대한 것은 24였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그럼 얘가 24가 되는 거고, 얘 25가 되는 거고, 26이 되는 거죠. 여기도 24를 그대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48이 되면서 4를 빼면 44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얘는 4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두 결정해 주시고, 그럼 여기를 보면 얘가 결국에는 24.3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존재 비율이 A 대 B 대 B래요. 그러면 일단 얘네 둘만 보면 존재 비율이 1대 1인 거죠. 따라서 이두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딱 중간이 바로 25.5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균이. 자, 그러면 결국에 24라고 하는 것과 25.5라고 하는 게 A 대 EB의 비율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24.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수직선 풀이로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24고요, 하나는 20 4고요. 그리고 얘는 25.5가 되죠. 근데 우리 구했을 때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24.3이 됐대요. 그럼 요만큼은 0.3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은 몇이 되냐면 1.2가 되니까, 아, 이거 비율이 1, 아니, 지금 내분선이 1대 4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 반대로 크로스해서 결국에 얘가 그러면 80%로 존재하는 거고, 얘가 20% 존재한다는 거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A에 해당하는 것이 80이었고, 얘네 두 개가 20이었으니까 10, 10 나누면 B에 해당 하는 건 10이었구나. 그럼 A가 80이었으니까 8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50대 50으로 존재하는 거고, 1대 1이었겠구나. 그럼 79와 81의 딱 중간이 바로 이 Y 80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모든 미지수 우리가 다 특정한 것 같아서 정답을 한번 넣고 구해 보도록 할게요. Y를 우리가 80이라고 찾았어요. 80.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것은 12였고요. B에 해당하는 건 10이었어요. 그 다음 M은 24였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요거 2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8이 되죠. 그럼 이렇게 또 지워주니까 결국에 4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4가 어디에 있었냐면 정답은,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구한 값이 4라는 뜻이고요. 정답은 5번에 있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항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보면서, 원자량에서 일단 중성자수 뺀게 양성자수니까 그게 같겠구나, N의 값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냥 넣어가지고 바로 M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N 값과 N 값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 보면서

존재 비율 구하는 연습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A와 B를 특정해 주시면 A 값을 넣어서 결국 요 Y에 대한 값도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바닥 상태의 알루미늄 원자에 전자 배치에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이에 대한 자료래요. 알루미늄이니까 일단 바닥 상태라고 하면 3p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는 가나 달하를 특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3p 오비탈까지 있으니까 3p 오비탈이 크고 3s 오비탈과 2p 오비탈은 같은 값을 가지고, 그 다음 2s 오비탈, 그리고 1s 오비탈,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요, 지금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거에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얘네들도 거꾸로 되겠죠. 아, 그럼 순서가 지금 우리는 다, 나, 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이 값이 라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양자수를 보면서 p 오비탈의 경우에는 1이고 s 오비탈의 경우에는 0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라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나와 다는 반드시 p 오비탈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의 경우에도 3p 오비탈, 나의 경우에도 p 오비탈로 2p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다라고 하는 게또 등장.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의 경우에는 3p 오비탈이라고 해서 그럼 넣어보면 3, 그 다음에 부양자수 1, 몇을 뺐는지 모르지만 얘네가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얘네가 혹 2, 1, 0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요 적양자수라고 하는 게 1만큼 빠지면 얘가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면 1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요 값이 몇인지를 볼게요. 부양자수 1에다가 주양자수 3에다가 얘 1을 빼주시면 그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건 나와 다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양자수 1이고 2에서 몇을 뺀 것이 2가 되어야 하냐면 0을 뺀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양자수는 0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나 가 순으로 봤기 때문에 가는 요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 가에 해당하는 것이 2의 값을 가지려면 2 빼기 0 0이 되겠죠.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2s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요 라에 해당하는 것은 0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얘가 1s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얘가 만약에 1s를 가지면 1, 0, 0 그럼 1이 되니까 요 작은 0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라에 해당하는 것은 2p 오비탈이 되면서 2에서 p 오비탈이니까 1을 빼고 다시 1을 빼줘야지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자기양자수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수 조합을 그럼 다 하고 나면 우리는 기억법부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2s 오비탈입니까? 가는 우리가 2s 오비탈로 찾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다와 라이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옳은 보기. 디귿에 보면 라이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입니까? 근데 라는 2p 오비탈, 여기에 이미 전자 2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여러분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 정답 3번으로 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수 조합하는 거에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렸는가, 주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냈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면 다음은요. 25도씨에서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자료의 일부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가부터 그 가나 그다음에 중략되어 있고 마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일단 우리가 질문부터 좀 확인을 하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어떠한 실험 도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가에 보니까 기역으로 식초 A 3ml를 취하여 정확한 부피, 액체 취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쵸? 바로 피펫이다. 이렇게 기역을 연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해서 어디에 넣다라고 되어 있고, 식초 A 3ml가 든 니은에 물 적당량과 페노프탈레인 용액 두세 방울을 넣어가지고요. 수용액 30ml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미지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탠드에 이것을 고정하고 여기에다가 0.1 몰농도 용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용액 넣는 거죠. NaOH 표준 용액을 채운다.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뷰렛에 넣습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피펫 삼각 플라스크 뷰렛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정답 4번으로 어렵지 않게 먼저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문항으로 좀 돌아가서 이번에는 X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보면 가이에서 만든 수용액 30ml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그렇죠. 요 몰농도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 몰농도는 몇인지 모르지만 30ml를 적정해 사용했구나. 근데 우리가 표준 용액은 0.1 몰농도짜리 쓴 거거든요. 이거 지금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 뷰렛의 꼭지를 잠근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까지 삼각 플라스크에 가한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부피는 30ml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요 농도를 몰랐던 것 얘도 역시나 0.1 몰농도였겠구나라는 것은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식초 A의 밀도를 D g per ml라고 할 거래요.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은 이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몰농도에 대한 정보로 찾아낸 거니까 10분의 1 몰농도예요. 그럼 몰농도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죠. 몰수로 가기 위해서는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부피 얼만큼 썼냐면 30ml를 쓴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리터로 곱해주셔야 되니까 아, 100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몰수까지는 왔어요. 질량으로 가려면, 그렇죠. 분자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 발문에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보가 여기 있었네요. 60이다라고 준 거죠. 따라서 60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우리는 질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지워주시면, 100분의 18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이 식초 A의 밀도를 D g per ml라고 할때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전체 몇 그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3ml.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밀도를 제시해 준 거니까요. D 밀도라고 한 D g per ml 요거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아, 3D g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량 백분율 퍼센트를 그대로 계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3D분의 이거 0.18 곱하기 대신 100을 해야 퍼센트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8이 되는 거고요. 그냥 6으로 나눠주시면 3으로 나눠주면 6이 되는 거니까 D분의 6 퍼센트입니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여러분 2번에 있었어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이 몰롱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고 바로 우리가 몰롱도 계산했어요. 그럼 몰롱도에다가 우리가 부피를 곱해주면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질량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줌으로써 질량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을 넣어준 거고, 다만 식초 A 속의 아세트산의 함량, 질량 등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이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부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전체 질량을 계산을 해서 온 거죠. 그러면 계산한 값을 3D라고 하는 그람으로 나눈 다음에 %였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D분의 6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항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내가 혹시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이 될 거고요. 다음은 A 수용액에 관한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A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않게끔 잘 표시를 하면서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 40이라고 했고요. 우리한테는 X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고체 A의 X그램을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 50g을 만들었대요. 얘가 지금 현재 몰롱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된 정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가 A 몰롱도다라고 한번 미지수를 저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에서 만든 수용액, 얘가 A 몰롱도라고 우리 설정한 거고, 15ml에다가 0.2 몰롱도 A 수용 액을 조금씩 넣어줄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첨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결국 더해주면 결국에 최종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일단 몰롱도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부피니까 내가 몰롱도와 부피를 곱하면 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지점을 줬으니까 이각두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지점, 뒤에 지점을 먼저 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몰롱도라고 하는 거에 우리 지금 B를 보면 5대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아, 몰롱도는 5대 6이었구나. 그럼 이제 부피의 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1대 3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이미 15ml에다가 0.2 몰롱도 A 수용액을 5 넣어준 거니까 최종 수용액의 부피는 그렇죠. 얘는 20ml였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15ml에다가 얘는 15ml를 더 넣어준 거니까 최종 수용액은 30ml였던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간단하게 나타내면 부피의 비가 2대 3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몰롱도의 비, 그리고 부피의 비가 있으니까 용질의 양에 대한 비를 바로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18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5대 9의 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요,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그리고 넣어준 용질의 양을 더해서 각각의 비가 5대 9를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식 하나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 몰롱도다라고 했는데, 그거 15ml, 우리 그냥 밀리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5A에다가 0.2 몰롱도 5ml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1이 돼요.
1, 대, 그 다음에 원래 여기 15A, 15A가 있었던 거에다가 0.2에 이번에는 15ml를 넣어준 거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얘네 비율이 지금 5대 9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5A는 동이라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

둘의 지금 간격 차이가 이간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간격 차이도 여러분 빠르게 2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지금은 4 차이가 나니까 절반으로 줄여 주시면 되죠. 그러면 2.5 대 4.5가 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결국에는 2.5 대 4.5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 1을 빼면 얘가 1.5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A라고 하는 것은 0.1 몰롱도 우리가 만들었던 얘는 0.1 몰롱도였구나라고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X를 물어본 거니까 이제 요 질량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일단 몰롱도를 우리한테 준 거니까 앞에서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거. 자, 이거 몰롱도 10분의 1입니다. 그럼 몰롱도로 줬으니까 이제 그렇죠. 부피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 몇인지 곱해 주려고 봤더니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수용액 50g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50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준 정보 가지고 부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있었냐면 가에서 만든 수용액의 밀도가 d g per ml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 지금 50g인데 얘를 부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d g per ml 요렇게 밀도를 나눠 주시면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ml가 아니라 리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1000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요렇게 2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곱해 주시면 20d분의 1이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부피, 몰롱도에다 부피 곱해졌고, 그 다음에는 분자량 4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요. 계산해보면 이거 이렇게 또 지워지니까 5d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일단 요 부피에서 실수하지 않았는지, 그럼 몰롱도의 비 부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용질의 양의 비를 계산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혼합하는 과정 너무나 연습 많이 했던 거라서 비례식 세워 주신 다음에 얘네 몰롱도를 확정했으면, 몰롱도에서 부피 곱해서 양 가지고 오고, 분자량 곱해서 질량에 대한 정보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 것은 우리 오늘 앞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었거든요. 이거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혹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뺀값 이렇게도 좀 자주 주거든요. 어떤 형태가 제시가 되었든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 대략적인 그래프만 좀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예외 구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똑같은 그 모양을 그려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이거 얘기하면 가장 큰 값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쪽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항 풀다 보면 여건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1쪽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빠르게 몇 쪽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이는 나는 바로 그 다음에는 13쪽과 16쪽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문항 풀면서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위아래가 바뀌어서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문항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느냐,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까지 가면 여러분 예외 구간 잘 챙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한번 눈에 잘 익혀주시면서 1쪽에서 가장 컸는데 1쪽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건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빠르게 그때 13쪽과 16쪽을 고려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여러분 마무리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0: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7회분의 모의고사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교재에 7문항 남아있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끝까지 문항과 한번 씨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 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하나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역시 머스트 체크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2번, 54번, 55, 56번 집중적으로 잘 보시고요. 여러 번 문제를 푸셔야 되고, 물론 전 문항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문항을 좀 쉽게 풀 수 있다면 요 문항에 더 집중을 하시라는 말이고요. 한번 5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51번은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보시면 딱 보기에도 간단합니다. 자,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 뭐냐면요. 일단 전체를 잘 봐야 돼요. 전체를 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변화가 어떤지를 보는 게 양적 관계에선 가장 핵심이고,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반응량의 비가 몇 대 몇인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 굳이 반응량의 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핵심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모든 물질이 다 기체인데, 비가 과량으로 남았네요. 어쨌든 다 기체인데, 여기서 전체 부피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핵심이지. 전체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건 기체에서는 전체 분자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분자수 변화가 없으려면 항상 개수의 관계는 어때야 돼요? 반응물의 개수압이 4면 생성물의 개수압도 4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는 바로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쉬운 문제죠, 사실. 이 관계만 보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답으로 요구하는 것도 되게 간단한 게, 반응 후 C양이 2몰일 때 개수만큼 반응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A는 또 한계 반응물인 상황이니까 개수만큼 있었구나. 바로 얼마? 1몰이다. 문제는 끝났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얘는 쉬운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네, 52번 또 문제가 또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볼게요. 필요한 내용만 썼습니다. 자, A, E, B, C. 일단은 개수비는 나와 있어요. 1대 2대 1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상황이 B를 첨가하는 유형이야. 이게 바로 첨가 유형인데요. 앞에서도 비슷한 거 풀었죠. 자, A가 W g 일정량이 있었는데 B의 질량을 달리하면서 늘려가면서 넣어주면서 계속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이 A가 일정량 있어. W g. 근데 여기다가 B의 양을 처음에 8g 넣어서 반응시켰어. 그때 반응 후의 부피가 V. 그 다음에 22g까지 넣었어. 그러니까 추가로 얼마 더 넣은 거냐면 14g까지 더 넣은 거야. 누적해서 22g, 또 2g 더 누적해서 넣어서 24g. 넣었을 때 반응 후의 전체 부피와 이제 밀도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핵심은 이 문제도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게 얘가 A가 일정량이 있었는데 A의 개수가 1이잖아.

C도 1인 거야. 자, 이러한 반응의 특징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자, 이러한 반응 특징 앞에서 정리해드렸죠? 어떠한 특징이 있다? 만약에 A가 제가 정할게요. 3몰이 있었어, 반응 전에. 그럼 B가 뭐 2몰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죠? B가 한개 반응물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3몰, 0, 1이야. 반응 후의 몰수 몇 몰이야? 처음에 A가 있었던 양만큼 반응 후도 전체 3몰로 유지가 돼. 자, B를 더 넣었어. 첨가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B를 더 넣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반응식을 쓰고, 자, A가 지금 뭐 똑같이 3몰. 시작 똑같이 볼게요. 누적해서 가볼게. 얘 3몰이야. 누적해서. 더 넣은 거죠? 2몰을 더. 더 넣은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다 반응하는 건 여전히 얘야. 역시 얘가 한개 반응물? 그러면 전체 몰수는 역시 변화 있을까, 없을까? 반응 후에 전체 몰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2대 4대 1대 2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얘 이만큼 없어지면 얘 2몰만큼 생겨요. 이 변화가 항상 같아. 이 변화가 항상 같다고. 어떻게 반응해도. 무조건 반응했으면. 더불어서 B는 넣어줬지만 바로 없어져. 한개 반응물. B는 넣어줬지만 바로 없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반응 후의 몰수는 얼마예요? 2몰 났고 2몰 생기니까 반응 전 A 몰수랑 같은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몰수가 3몰로 유지가 될까요? B가 한개 반응물로 작용할 때까지는 계속 3몰로 유지가 되겠지. 자, B가 8몰 들어왔어. 그럼 이때 둘다한개 반응물이죠? 그럼 3몰, 8몰, 3몰로 해서 역시 C만 3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역시 3몰, B가 한개 반응물이 아닐 때, 즉 A가 한개 반응물일 때로 가보면 똑같은 상황으로 얘가 3몰 있었는데 얘를 이제 9몰 넣어준 거지. 8몰일 때까지가 B가 한개 반응물이 있어서 전체 몰수 변화가 없었는데요. 9몰 더 넣어줬어요. 1몰 더 넣어준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다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 1몰 남아. 얘가 3몰 없어지면 얘는 3몰 생기겠죠. 역시 이 변화는 똑같아. 근데 얘가 남는다고, 1몰이. 남는 양만큼 전체 몰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처음에 A가 3몰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B가 들어온 후에 첨가된 후에 반응 후에는 몇 몰이야? 총 5몰로 과량으로 B가 남은 양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거야. 요 상황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상황을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잠깐 오른쪽에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B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처음에는 A만 일정량 있었다고. 그게 3몰이라고 난 정했어. 자, 요 반응에서. 반응식만 똑같이 쓰고 양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 문제랑 상관이 없이. 그럼 A가 3몰 있었는데 B가 들어가. 언제까지 3몰로 유지가 되냐면, B가 다 반응할 때까지, B가 한개 반응물 때까지, 즉, 반응 후에 C만 남을 때, 그때까지, 완결점까지는 계속 3몰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때 B는 몇몰 들어가냐면, 1대2로 반응하니까, 이게 A의 몰수잖아요? B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때는 B가 몇몰 들어가야 돼? 8몰 들어가야 돼요. 이때 반응 후에도 역시 몇 몰? 3몰인 거죠. 즉, 이 Y축은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써준 거야.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여기는 뭐 A의 몰수지만, 그다음부터는 반응 후에 1몰 넣었다. 역시 3몰. 2몰 넣었다. 3몰. 언제까지 3몰? 8몰 넣었을 때까지 3몰인 거야. 그럼 이때는 C만 3몰이 있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죠. 무조건. 얘를 넣어준 양만큼 그대로 증가한다고. C의 양은 계속 변하지 않겠죠. 더 이상 반응은 안 해요. 그럼 C의 양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유지가 돼요. 3몰로. C3몰에다가 B를 과량으로 넣은 만큼 계속 B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야. 자, 이게 어떠한 상황이라고? 개수 A, 일정량 있었던 물질과 생성물의 개수가 같을 때, 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네의 개수만 같다면 무조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이 문제 데이터에 맞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A하고 C의 개수 같으니까 예상을 바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B가 들어가기 전에도 A 양은 V였다. V였다. 그럼 A가 V, 뭐 1몰이다 보셔야 되고요. 이게 A가 이만큼 존재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언제까지 V다? 반응 완결점까지. A, B가 다 반응해서 C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계속 전체의 반응 후 몰수는 같은 몰수로 유지가 돼. 그러면 여기서 반응 완결점 파악할 수가 있는 게, 3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8g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만큼 반응한 거니? 여기서 반응 후에 8g 남아있다. 그럼 16g까지 반응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즉, 얘가 B가 8g이 과량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6g까지 반응했다라는 반응 완결점을 알려준 거야. 그럼 16g이 어딨냐면 요 사이에 위치해 있겠지. 그럼 여기가 반응 완결점이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V 몰수로 유지가 돼야 돼. 전체 몰수가. 그죠? 그 이후에 2V인 거야.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이게 이 V만큼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V만큼 증가했을 때, 자, 이때는 어떤 상황?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드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B가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A만 있고. 계속 V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지금 이 V가 된 거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 들어간 과량에 B가 얼마? 2V가 된 거니까 B가 얼마? 8g만큼 과량이죠? 8g만큼 과량에 이 간격이 8g이겠지? 여기가 16g, 여기가 24g이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8g만큼의 몰수가 결국 얼마야? V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V몰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V몰이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과량으로 B가 8g만큼 있을 때 이게 V리터에 해당을 한다.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게 문제가 계수분 바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B가 16g일 때는 몇 부위야? 2부위지. 아, 그래서 개수비가 A가 처음에 1몰 있었을 때, 완결점에서 16g의 B는 2몰이고, 그때 생성물 C도 1몰이다. 그래서 1대 2대 1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V. 그럼 여기가 16g일 때 몇이야? 2부위. 이게 완결점에서 B의 양. 그 다음에 C의 양도 반응 후의 상황이니까. 이때도 V로 남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개수비를 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질량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밀도를 나타내라. 몰수와 질량 관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W가 몇인지를 구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나와 있는 밀도는 1번과 3번이니까 여기 데이터를 이용해줘야겠죠? 7대 4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 얼만데? 여기는 Wg에다가 AWg 원래 있었고, 거기다가 B를 8g 넣어준 거니까, 여기서의 질량은요, 반응 전의 질량은 W 플러스 8이야. 근데 어차피 질량은 보존되니까 반응 후에도 W 플러스 8이죠. 그럼 여기는요, W 플러스 24지. 반응 전과의 질량 보존된다. 이렇게. 그 다음, 부피는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부피는, 1부, 2부이니까 1대2로 했을 때이 밀도가 몇 대면 7대 4다라는 걸 이용해서 W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W가 얼마가 나오냐면 104가 나와요. 자, W는 104가 나옵니다.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W가 104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X를 또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X 나타낼 때 W는 구했으니까 뭐 질량하는 관계는 다 알겠어.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전체 몰수를, 전체 부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네. 어떻게 쓰면 될까요? 16g의 완결점이죠? 그 16g, 이때는 2V야. B 기준으로 2V 몰이야. 또는 2몰이야.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얼만큼 증가했어? 과량으로 넣어준 게 6g이죠? 아까 B가 8g일 때 V 몰이라면서, 그쵸? 그럼 B가 6g일 때는 몇 몰이에요? V로 나타내면 4분의 3V가 되겠지? 그쵸? 4분의 3V. 양이 4분의 3배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부피는 일단 C의 양이 V로 유지가 된다고 했고 거기에다 과량으로 B6g에 해당하는 몰수까지 더해주면 돼. 그럼 4분의 3V.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부피는 여기는 실험 2에서 얼마다? 4분의 4, 4분의 3이니까 4분의 7V인 거야. 여기까지 계속 V인 거고요. 전체 몰수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X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구해볼게요. 자, 여기 기준 가볼까? 아까 W가 104라고 했죠? 그럼 104 플러스 8하면 얼마야? 110이지. 자, 부피 1. 이게 지금 실험 1 기준의 밀도예요. 이게 7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관계로 갈게요. 자, W가 104. 104인데 22g 넣어줬어. 그죠? 거기다가 부피는 얘가 1이면 얼마? 4분의 7. 이게 몇 대면? 7대 X로 가면 되는 거죠. 7대 X로. 그쵸? 이렇게 해서 가시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이제 2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해석이 되려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결국.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시까지 들었으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5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3번은 여러분 이것도 사실 딱 봤을 때, 아, 간단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앞에 문제죠, 앞에 이지. 3번 문제라고 나와 있죠,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수능에서는. 자, 그러면
앞 페이지 나오는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연소시키는 반응이 나왔다. 일단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완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있어. 탄수화물, 산소랑 연소시켜서 CO2하고 H2O가 나왔다. 계속 완성해야 되고, 탄소부터 3개 맞추고, 수소 6개니까 3. 나 산소가 6에다가 3이니까 9네요. 근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 8로 맞추니까 4. 이렇게 맞추면 되지. 그럼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물질이 과량으로 O2가 남았어. 그럼 얘는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생성물은 얘를 기준으로 반응량을 정할 수가 있지. 자, H2O가 0.6몰 나왔대요. 그럼 얘도 0.6몰 나와야 돼요. 반응 전엔 없었고. 그럼 얘 0.8몰 반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1몰 있었으니까 그럼 0.2몰 남았겠네.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질량이니까 곱하기 분자량 하면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그러면 얼만큼 반응해야 돼? 이게 0.8이면 1대 4니까 0.2몰 반응해야겠네. 그죠? 0.2몰이 있었다.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0.2몰이네요. 그죠? 그럼 화학식량 문제 나와 있죠. 그쵸? 얼마냐면 58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XY 다 구할 수 있고, V1, V2는 역시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게 얘가 0.2몰이고 1몰이면 전체 몰수 1.2몰이죠. 기체에서 부피는 몰수랑 비례한다. 그럼 여기서는 얼마? 얘가 0.2몰이었고요. 0.6, 0.6. 그러면 얼마야? 1.4. 그러면 6대 7. V1, V2는 6대 7. 그 다음에 XY는 요거랑 요거 대입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21.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54번도 여러분 잘 보시면 얘도 A가 일정한데 B를 넣어주고 있어. 자, 얘도 똑같이 첨가 반응이네, 그죠? 자, 필요한 정보만 썼는데요. A가 26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할 수 없고 반응시켰다. 즉, B의 양을 늘려가면서 반응했으니까 얘 또한 첨가 유형인 거야.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첨가 유형을. 자, 근데 원리는 간단하긴 하거든요. 잘 보시면. 일단 전체 개체의 밀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밀도가 나왔다. 항상 화학에서는 밀도 나오면 뭐, 기체라고 친다면, 기체의 분자량 비는 밀도비다. 뭐, 혼합 기체면, 평균 분자량 비가 전체 기체 밀도비다. 존재비까지 고려하시면 되고, 또는,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양적 관계 상황이라면, 이때는, 밀도가 뭐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알수 있게 준다고. 구할 수 있게 준다고요. 대놓고 주던지. 그럼 보통 얘를 주면은, 얘는 알잖아? 그럼 얘를 구하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또는 얘를 주면, 뭐 기체라면 분자수 B로 얘를 대체할 수 있죠? 분자수 B를 줬어. 그럼 얘를 준 거니까 또 얘를 구할 수가 있고. 항상 둘 중에 하나 줄 거니까 나머지 하나 구해라라는 의도로 밀도를 많이 줍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질량이 나와 있잖아요. 넣어준 B의 질량. 근데 A도 나와 있네? 그럼 반응 전 전체 질량 나와 있으니 반응 후에 전체 질량도 보존되잖아. 같잖아 여러분. 그러면 결국 밀도라는 걸 통해서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항상 둘 중에 하나 준다고. 보통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6g이니까요. 반응 전의 질량 26 플러스 1에서 27. 자, 반응 후도 마찬가지야. 27. 더하면 30. 26, 10 더하면 36. 이렇게 질량을 구했어. 자, 그러면 밀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얘네들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전체 몰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용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9대 10인데, 얘네 둘만 봐봐. 얘 9대 10인데 질량비가 밀도비도 9대 10이야. 그럼 전체 몰수는 같다는 거네. 1대 1.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1대 1. 전체 몰수 같다. 자, 그 다음 얘는 질량비가 몇 대면? 5대 6이죠. 5대 6. 질량비가 5대 6인데, 밀도비는 10대 3이니까 밀도의 역수비 자리 바꿔서 곱하면, 곱하기 3하고 곱하기 10 해서 얘네의 비를 구하면 이게 또 몰수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야? 20. 2네. 그럼 1대 4네. 2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밀도의 역수비를, 자리 바꿔서 역수비를 여기에다 곱해버리면, 즉 얘가 3, 여기다가 10. 자리 바꿔서 곱해줘서 약분해버리면 이게 1대 4. 이게 전체 몰수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반응 후 몰수비가 1대 1대 4라는 걸 얻었어.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봐봐. 또 그런 문제가 나온 거야, 또. 앞에서 강조했던 유형이 또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반응 후의 몰수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다가 나중에 증가했어. B를 첨가해 준 상황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몰수 변화가 없다가 더 B를 많이 넣으니까 그제서야 증가했어. 계속 똑같은 거죠, 문제가. 그쵸? 이런 걸 좋아한다는 소리.

3월이에요, 평가원에서는.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이, 이런 반응식 계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중요한 건 변화되는 물질이 아니라 원래 일정량 있었던 A의 계수와 생성물의 계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준 거야, 이걸로. 알겠죠? 앞에서 계속 많이 반복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봐봐. 또이 문제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대 1대 2야. 자, 여기서 이거랑 비슷하게 1대 2대 1로 가볼게요. 자, 그냥 하나의 새로운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A는 일정량이 뭐 3월 있어. 자, 얘안 넣었어, 처음에. 그럼 시작에서, 자, A만 3월 있는 거지. 자, 반응 후에 전체 몰수를 넣어줄게요. 자, B는 첨가되는 물질이니까 이제 X축에 넣어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 3월을 시작해. 언제까지 3월 유지가 되냐면, 계속 반응 후는 B가 다 반응할 때까지 3월 유지가 돼요. B가 1몰 들어왔어.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1몰 반응해 0.5 생겨. 여기서 없어진 양만큼 얘가 생기고 얘는 어차피 사라지는 애야. 그럼 반응 후도 무조건 3몰. 해보시면 3.5, 0, 0.5. 합치면 3몰이죠. 언제까지 3몰이라고? B가 한개 반응으로 작용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A가 3몰 있었으니까 초기에 B가 안 들어왔을 때. B가 8몰까지 들어가면은 그때까지는 C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C만 존재하는 상황이고 반응 완결점. 이때는 C만 3몰 존재하면서 반응 끝나요. 이때까지가 전체의 반응 후 몰수 변화가 없는 거고요. 이후에 B를 넣어주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앞에서 자세하게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앞에 문제 풀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A하고 C 계수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아, 바로 C가 1이다. 그럼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 C는 어쨌든, 여기서 전체 몰수를 1몰로 본다면 1몰로 반응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량으로 3몰로 증가한 거는 누구 때문이야? 여기서? 누구 때문일까? B가 그만큼 증가했다 보시면 돼. B가 그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B가 도대체 몇 그램만큼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반응의 완결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반응 완결점까지는 1몰로 유지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게 반응 완결점인지, 아니 5g에서도 1몰 유지가 되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 반응의 완결점은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래. 일단은 4로 증가했으니까 3몰에 누가 남았다? B가 남은 거야. 3몰에 B가. 그게 6g인 거죠. 3몰에 B가 6g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러면 6g이 남았다라는 것은 얼만큼 반응했다? 10g 들어갔을 때 4g만큼 반응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완결점은 여기인 거야, 여기가 완결점을 딱준 거야. 그래서 얘가 다 반응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는 4g만큼 반응해서 6g이 남았다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B가 3몰일 때 6g이야. 그럼 B가 4g일 때몇 몰이에요? 2몰이겠죠? 그럼 끝난 거야. B가 2몰일 때 완결점. 원래 A가 얼마? 1몰 있었다는 거지, 1몰. A가 1몰. 그쵸? 그래서 1몰로 쭉 유지가 되는 거잖아. C까지. C가 존재하는 그 지점까지. 그럼 A가 1몰이 있었는데, B가 2몰 들어갔을 때 완결해서 C가 1몰 나온다는 거잖아요. AC 계수 같으니까. 그러면 B의 계수는 바로 2가 나오는 거죠. C의 계수는 1인 거고요. 그거 처음부터 얘기했고. 자, 그래서 B의 계수가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량 B니까 완결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량 보존으로 가서 분자량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26g A가 있었고요. 4g에 들어갔대. 그럼 여기서 볼게. A 26g 반응. 그때 완결점 4g 반응. C는 얼마 생겨? 질량 보존으로 30g 생겨. 그러면 C는 1몰만큼 반응할 때 30이라고 치면은 B도 1몰만큼 반응할 때 얼마야? 얘는 2몰 반응할 때 4g이니까 2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값은 3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문제 유형이 계속 앞에서 반복됐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살펴보시고요. 5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문제는 일단 반응식의 계수가 안 나와 있긴 해요. 그죠? C가 안 나와 있어. C를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방금 전 그런 유형보다는 좀 간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을 좀 여러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계 반응물을 파악하는 유형이야. 한계 반응물. 자, 양적 관계에서 핵심은 반응량의 비를 잘 판단해라. 반응량의 비. 핵심이야. 실험 1과 2에서 몇대 몇으로 반응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근데 대놓고 나와 있어요. 반응 양의 비가. 씨가 생성물이잖아. 그쵸? 생성물의 양의 비가 곧 반응 양의 비지. 씨가 3W 나왔을 때 얘는 4W 나왔으니까 반응 양은 몇 대면? 3대 4로 가는 거죠. 3대 4. 그쵸? 자, 그럼 3대 4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실험 반응 전에 각각의 실험에서 누가 다 반응했는지를 골라서 그래서 양에 대한 관계를 구해주면 결과적으로 전체 몰수비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C를 구하면 되겠다. 뭐 이러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3대 4로 반응을 하려면 어쨌든 더 많이 반응했어요. 실험 2에서. 그럼 한계 반응물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에서 만약에 가정해 볼게. A가 다 반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도 A의 질량이 16g으로 같아요. 그럼 얘가 다 반응했어. 근데 얘는 지금 두 배로 늘었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얘가 다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응량은 1대1이야. 같은 A에서 반응한 질량 같기 때문에 반응량은 1대1로 나와줘야 돼. 아, 그러면 얘가 다 반응했다고 정해버리면 얘까지 한계 반응물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 얘는 한계 반응물이 실험에 대해서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문제를 가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아니니까 얘가 돼야 되는 거죠, 한계 반응물이. 그럼 얘가 다 반응했어. 이게 확실한 거죠? 얘가 다 반응하면 얘까지 자동으로 가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다 반응해야 돼, 무조건. 그럼 여기서는 얼만큼 반응해야 돼요? 3대 4로 반응해야겠죠? B의 양도 3대 4로. 그럼 21g 반응했을 때가 3이면 여기서 얼마? 7 곱하기 3이 21이죠? 7 곱하기 4 했을 때 28g만큼 반응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3대 4로 정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과량으로 남아? 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다 반응하는구나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역시 3대 4니까 여기는 12g만큼 반응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반응 질량비도 나온 거고요. 얼마? 16g 반응할 때 28g 반응해. 반응 질량비. 16g 반응할 때 얘는 B는 28g 반응한다. 그럼 다 더해서 얼마? 여기는 44g 생겨. 이게 반응의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반응 후 전체 몰수를 가지고 이제 계속 C를 구하면 돼요. 반응 후 전체 부피비가 기체에서는 몰수비니까 이걸 가지고 몰수 관계 구해서 계속 C를 구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중요한 팁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몰수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좀 막막할 수 있어요. 몰수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잖아. 뭐 이거는 7대 12로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고, 반응 전에는 다 질량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반응량의 비가 3대 4야. 그럼 우리가 상대값으로 몰수를 정하면 돼요. 상대값으로. 저의 모든 풀이는 이렇게 풀거든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문제 풀이가.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는 C 기준으로 3C만큼 생겼다. 즉, 계수에 3배만큼 반응했다라고 정해. 그럼 얘는 계수에 몇 배? 4배만큼 반응했다. 그래서 4C 몰만큼 생겼다라고 정하면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다 상대값의 관계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계수의 관계로서 반응량의 비를 3대 4라는 걸 알면 몰수를, 반응한 몰수를 또 생성된 몰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처음에 A 플러스 2B에다가 CC인데 이게 실험 1인 거야. 그럼 실험 1은 얘가 3C, 계수의 3배만큼 반응했다 정했어. 그럼 마이너스 6이죠. 얘는 반응한 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다 아는 게 어차피 B는 다 반응했기 때문에 처음에도 6몰 있어야 돼. 이게 21g인 거야. 아, 그럼 B가 아, 6몰 있을 때가 21g이구나 라고 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얼마 남아? 남는 게? 14g 남네요. 14g? 그럼 14g 남으니까 21g일 때 6몰이었으면 얘는 남는 걸 써보자. 그럼 얘는 얼마? 3대2죠. 3대2니까 얼마예요? 3몰.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 남는 거. 이건 과량의 몰수. 이렇게 다 이제 몰수환산이 B에 관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가 얘몇 몰이야? 정할 수 있죠? 얘 계수의 4배라며. 여기 4C라고 있으니까 계수의 4배니까 이게 3몰인 거잖아요. 그럼 같은 질량이니까 이것도 3몰인 거야. 그럼 3몰 중에 3몰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몰 남았다. 요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실험 1인 거야. 자, 그럼 얘네 몰수의 합이 이제 7의 몰수 비율이다. 라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2도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이것도 쓰면 얘가 3몰이 있었고, 그죠? 이미 다 했죠? 여기 얼마 남았다고? 3몰 남았다고. 얘는 다

16이라고 두자. 16. 그럼 B는 2몰 반응했을 때 28g이니까 1몰일 땐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14, 8분의 7에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7. 답이 4번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되면 바로 나올 거야. 여기서 3대4니까 30몰, 40몰 정해버리자. 그러면 보통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이렇게 다 써보는데, 반응 전 반응 반응으로 다 써보는데, 좀 연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미 3C라고 정했으면 C는 일단 30몰 있고 여기는 40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얘가 30이면 30만큼 반응했으면 얼마큼 반응? 6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얘가 3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남는다? 아, 1몰 남는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40몰 있다. 그럼 여기서 얘가 남는 거지. 얘 남는 몰수도 얼마? 뭐 3몰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계산을 바로 여기서 해서 쓰는 거야. 일일이 다 쓰지 말고. 알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여기 비교해서 얘가 3몰이었으니까 여기서 바로 1몰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 4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56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56번 여러분. N은 4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얘는 좀 문제가 특이하긴 해요.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아마 이 문제 풀 때. 10월 학력 평가고요. 평가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이제 볼게요. 자, X가 고체인데, 이 고체 X에다가, 지금 고체 X를 넣어주는 거네, 그치? YM은, 실험 1과 실험 2에서 YM은, 어쨌든 일정량이 있었대. 그죠? 자, 근데 거기에서, 얘를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는 거야. 여기 첨가로. 넣어준 X고체. 가에서는 X고체. 그 다음 나에서는 XYM을 넣어줬다. 계속 넣어주는 거죠? 첨가해서 넣어주는 거야. 즉 YM은 둘 다 일정량이야. 둘 다 일정량인데 얘를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면서 첨가하면서 계속 반응을 시킨 거야. 자, 그랬을 때 전체 개체 밀도의 변화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말 그대로 기체 밀도니까 뭐는 제외시켜야 돼? 고체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기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응 전과 이제 반응 전체 기체의 밀도가 이제 전과 얘가 들어가기 전, 그렇죠? 반응 전과 그다음 반응을 하는 상황에서의 전체 기체 밀도 변화가 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확히 이제 뭘 물어보는 건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y가 얼마큼 있는지 주어져 있니? y의 양이 주어져 있지 않죠. 단지 나와 있는 건 이 Y가 다 반응했을 때 얼만큼인지 몰라. 얘네 같은 양인지 몇 대 몇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얘네가 일정량 있었는데 반응을 다 하는 상황까지에서의 또는 과량으로 이 물질이 남는 상황에서까지의 전체 개체 밀도에다 나와 있어. 그게 다야. 양에 대한 기준 딱히 없다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기체에서의 밀도니까 아, 이 기체의 밀도비는 분자량비를 의미하는 거니까 분자량에 대한 관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밀도비는 분자량비다 해서 양에 대한 관계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CH4가 있고 CH4가 있고 HE가 있어.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얘가 처음에 이제 분자량이 16이야. 16이고요. 분자량 3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있어. 얘가 2리터만큼 있고요. 얘가 1리터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밀도비는 몇 대 몇이죠? 얘 양 고려할 필요 없죠. 그냥 16대 4야. 밀도비 무조건. 기체에서 밀도비는 분자량비랑 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왜 이렇게 나오냐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2리터. 그럼 여러분이 2리터일 때 2몰로 정했어. 그러면 1리터일 때 당연히 1몰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나 마나라고. 부피당 몰수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죠. 기체에서는 항상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쓰나 마나야. 그럼 뭐만 남냐면 위에 몰수에다가 뭘 곱해야 질량이야? 분자량을 곱해야 질량이기 때문에 뭐만 남아? 분자량만 남아. 그래서 밀도비는 기체에서 밀도비는 결국 이꼴 뭐다? 분자량비다가 되는 거야.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물질을 섞어. 지금 이것처럼 반응까지 하는 상황이긴 한데 얘는 어쨌든 물질을 섞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다 헬륨을 넣었습니다. 분자량 4. 처음에 2리터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3리터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밀도비를 나타내 볼게요. 얘는 가고 얘가 나라고 해보자. 그러면 C

H4가 2리터일 때 2몰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몰 들어간 거야? 헬륨이 1몰 더 들어갔다. 즉 전체가 3몰로 볼 거니까 CH4가 여기서 2몰이면은 헬륨은 몇 몰이다? 1몰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지, 상대 값으로. 그죠? 자, 밀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서 2리터다. 2리터일 때 2몰로 볼 거야. 쓰나 마나라고 얘기했고요. 뭐만 남아요? 역시 분자량만 남습니다. 분자량. 이게 밀도비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혼합기체니까 혼합기체의 전체 부피분에 혼합기체 전체 질량의 비율로 나타내주면 되거든요. 그럼 전체 부피는 3리터 그대로 쓰면 돼요. 나와 있는 거. 자, 그럼 전체 질량은 각각의 질량의 합이기 때문에 얘 몰수 2몰에다가 분자량 16 곱해줘야 되고요. 더하기 얘 질량이니까 얘 1몰 곱하기 분자량 4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얘는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뭐만 남아? 물질이 한 종류면 분자량 하나만 남아요. 분자량 하나의 값만. 그죠? 근데 여기는 뭐 남아? 이거는 각각의 분자량을 어떻게 한 거?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값이 나오게 된다고. 자, 분자량 지금 얘 16이고요. 얘 4예요. 근데 지금 이게 3분의 2의 비율, 3분의 1의 비율 이게 뭐예요? 각각 물질에 대한 존재비잖아. 전체 3몰 중에서 얘는 3분의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존재비가. 물질의 존재비가. 얘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평균 분자량을 구한 거란 말이야. 혼합기체면 평균 분자량을 가시면 되고, 그냥 단일 종류로 기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냥 분자량비로 가시면 돼요. 그게 밀도비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밀도라는 거는 물질의 양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혼합기체는 존재비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몰수, 비만 알면 되는 거지, 물질의 각각의 양이 몇 몰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물질의 양이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때는 그냥 분자량 B가 전체 기체 밀도비다. 기체가 섞여져 있으면 평균 분자량 B로 가면 된다라는 걸 이제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반응 전에 Y의 양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찬찬히 해석을 해볼게요. 복잡해 보이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전체 기체 밀도비는 혼합기체면 평균 분자량의 비로 가면 되고, 혼합기체가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그 기체 한 종류라면 분자량비로 가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실험 1과 실험 2에서 둘다 ED에서 출발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누가 있어? 지금 안 들어왔잖아, 얘네가. 안 들어왔으니까 둘다 얘만 있는 거야. 그럼 결국 YM의 분자량을 ED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또는 뭐 E라고 상대값 보셔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OD로 둘다 이제 끝났어요. 그죠? 끝나서 얘는 일정해지고 실험 1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꺾여. 여기 기준은 꺾인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여기 지점에는 반응이 이제 완결된 지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럼 반응이 완결됐을 때는 누구만 있어? 생성물만 있겠지. 그죠? 생성물만 있는 거죠? 얘네 다 반응했어. 그 다음 얘도 들어온 만큼 다 반응했어. 그럼 얘만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여기서도 X, Y, N 있고요. 여기서도 X, YN으로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양이랑 상관이 없다고, 양이랑. 어차피 양은 몰라. 얘네 초기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쵸? 물론 문제 조건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그건 이따 보고. 일단은 처음에는 얘 양을 몰랐으니까 중요한 건 얘네 각각 한 종류씩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면 각각 한 종류씩 동일한 물질이 있다면 밀도비도 같다는 거야.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일단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문제에서 양에 대한 조건이 있긴 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성된 얘의 질량 같대.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서 생성된 얘의 질량 같으니까 결국 얘네들에서 얘하고 얘가 생성된 양이 같다라는 걸로 이제 반응량을 맞춰라. 이 문제 의도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YM과 XYN의 분자량의 비는 몇대 몇? 2대5인 거야. 2대5. 알겠죠, 여러분? 분자량의 비는 2대 5. 자, 일단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의 분자량을 2라고 했을 때 얘는 분자량이 5인 거야. 이거 마찬가지죠? 2일 때 같은 물질 5인 거지. 자, 그러면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실험 1. 실험 1은 여기서 누가 들어간 걸까요? 얘랑 얘 중에. 사실은 개형을 보고도 알수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처음에 YM이 있었죠? 얘가 처음부터 다 반응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얘가 있을 거고. 실험 1부터 볼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첫 번째 실험이라고 한다면 반응해서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나와. 그리고 들어간 물질은 들어가자마자 계속 한계 반응물로 반응해서 없어지고 또 심지어 기체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양도 없을 뿐더러 기체도 아니니까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 양에 대한

몰수에 대한 비율의 변화 때문에 기체의 밀도는 평균 분자량분에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는 딱 생성물인 얘만 존재하니까 딱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남아요? 얘가 계속 과량으로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얘가 X 고체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실험일이 과량으로 남아. 근데 어차피 얘는 고체는 기체 밀도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뭐만 남냐면 XYN만 있는 거야. XYN만. 그럼 여기서부터는 쭉 XYN만 기체이기 때문에 계속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한 종류만 기체이기 때문에요. 분자량은 계속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실험일이 고체가 들어간, 얘가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써드릴게요. 얘 실험일은 X 고체가 들어간 상황이다. 자, 그럼 실험2는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처음에 YM이 있었으니까 밀도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얘가 들어가니까 들어간 족족 다 반응해서 사라져. 한개 반응물이야. 그럼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고, 그럼 요 구간에서는, 점성 구간에서는 누가 있어? YM이랑, 그 다음 생성된 XYN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혼합기체의 몰수 비율이 바뀌니까 계속 밀도가 바뀌다가, 즉 평균 분자량 계속 바뀌다가, 여기는 생성물 XYN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있어? XYN의 양은 더 이상 변함이 없고요. 더불어 넣어주는 애도 기체이기 때문에 얘가 과량으로 남는 거지. 얘가 남는 거라고. 얘 과량으로 남기 때문에 얘 양의 비율이 얘가 들어간 양만큼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밀도가 또 평균 분자량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분자량들이 묶고 있는 문제인데 실험 1은 고체가 들어간 거, 고체 X가 첨가된 거, 실험 2는요, XYM이 첨가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분자량도 일단 구했고, 자, 그 다음 조건을 가볼게요. 실험 1과 2에서 YM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된 얘의 질량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지금 얘가 생성된 양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얘네가 둘다뭐 2몰만큼 생성됐다 정할 수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결국 들어간 얘는 X 고체고요. 얘는 XYM인데 우리는 또뭘알수 있어? 얘네들의 화학식량을 알수 있죠. 잘 보시면 둘다 양이 같게끔 생성됐을 때 반응한 얘네의 양도 같은 거잖아. 그쵸? 얘가 2대2, 2대2니까 얘네 둘다 2몰 생성됐으면 반응한 얘의 몰수비도 똑같이 1대1로 같은 거잖아요. 그때 질량이 1대2니까 또 얘네의 분자량비를 1대2라는 걸또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얘는 분자량은 아니겠지만 화학식량이. 그래서 1대2라는 거 구할 수가 있어. 열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X가 화학식량 1이야. 그럼 X가 1인데 그 YM이 몇이어야 돼요? 1대2니까 이게 또 같아야 되는 거죠. 화학식량이 M몰의 원자량 Y 곱한 것이랑 X의 원자량은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를 1대2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2대5 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정해볼까? X가 1, M몰의 Y가 1이라고 해보자. 화학식량이 정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M몰의 Y가 2니까 기준 맞춰보자. 그럼 여기 둘다 2라고 하자. 둘다 2라고. 같은 값을 이왕이면은 둘다 2라고 해볼게요. 아, 그럼 얘도 분자량이구나. 화학식량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X의 화학식량인데, 그럼 YN의 값이, N몰의 Y의 화학식량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다시. 자, 여기서 이 관계, 1대의 관계에서 같은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와 M몰의 Y, 원자량의 곱을 한 값이 1대2라는 거야. 화학식량이 1대2니까. 그럼 1대2라는 거니까, 그쵸? 이 전체가 1대2라는 거니까 X하고 M몰의 Y의 원자량의 합이 1대1이라는 거죠. 1대1.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대1이라는 관계를 구했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2대5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2로 맞춰준 거죠? 그럼 X도 2가 되는 거야. 그럼 X의 화학식량 2, 그 다음 YM 2 됐고, XYN이 5야. 그러면 X가 2면 N몰의 Y는 얼마야? 3이라는 거지. 원자량의 합이. Y에 N몰 있을 때 원자량의 합이 3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분자량 지금 다 나왔으니까, 우리 질량 보존 이용해서 계수 A, B 다 구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2몰에 X가 반응했다. 질량 얼마? 4g. 자, 가해서 볼게요. 가해서 질량 4g. X가 순서대로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없어졌을 거고요. 여기는 2몰인데 화학식량 5니까 10g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반응한 질량이 6g이 돼야 돼. 근데 화학식량 1m에. 그럼 계수 A는 얼마?
3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진 않아.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거지. 계산은 거의 없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XYM이 얼마야? XYM은 여기서 YM이 아까 2였고요. 그쵸? YM이 2였고. 그죠? 그다음 X가 2니까 얘는 4지 4. 그쵸? 이렇게 4로 맞추시면 되고요. 화학식량. 그럼 2몰에 4. 그럼 8g이 다 반응했을 때 얘는 모르겠고요. 10g이 2몰에 5. 그쵸? 2몰에 화학식량 5. 10g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없어진 게또 2g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럼 얘가 2g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1몰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A는 3, B는 1. A는 3, B는 1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Y 길이가 YM일 때는 정리해볼게요. 자, YM일 때는 얘가 화학식량 2야. 간단하게 써볼게. 근데 YN일 때는 M몰의 Y일 때는 화학식량 3이야. 그럼 같은 Y니까 N 대 M은 몇 대면? 3대 2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M몰의 Y의 질량의 합과 N몰의 Y의 질량의 합이 3대 2니까 N 대 M은 3대 2다. 그쵸? N 대 M은 3대 2다. 그럼 3대 2 비율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원자량, XY 원자량. 마찬가지로 X 원자량 2라고 봤을 때, 자, Y 원자량 얼마? Y는 M이 지금 몇이냐면 M을 2라고 보는 거죠. M을 2라고, 그쵸? M을 2라고 보는 건데 왜 M이 2가 될 수가 있냐면 문제에 또 조건이 있어. N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N 대 M을 3대 2라고 구했는데 여기서 N이 4 이하의 자연수면 그냥 무조건 3 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3 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X 원자량은 그냥 2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얘는 M은 그냥 몇으로?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자량의 비가 몇 되면? 2대 1 나오겠네. X2, Y2가 2니까 X 대 Y1몰당 질량비는 2대 1이 나와주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N 대 M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아, 무조건 3이가 돼야 된다까지 가셔서 N 대입해서, M 대입해서 X랑 Y의 원자량비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 곱해서 해버리면 뭐 나와? 3 나눠주, 2 나눠주죠? 답은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평균 분자량 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 본 적은 없지만 또 비슷한 유형은 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57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비가 A대C가 7대 8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역시 간단한 문제인데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좀 써봐야 될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A2B4 반응물 C2 반응물이고요. AC2랑 B2C니까 얘는 반응 후에 일단 생성물만 존재하는 것 같긴 해. 그렇죠? 자, 반응식 써볼게요. A2B4 그다음에 C2 했을 때 AC2 자 계수 완성을 해볼게요. B2C 그럼 일단 A가 두 개니까 여기 앞에 계수 2. 그다음에 B가 4. 그럼 B는 여기 2니까 여기 앞에 4, 2. 그럼 4. 그럼 C가 몇 개야? 4개에다가 두 개니까 6개 여기 앞에 3. 그럼 계수가 1대 3대 2대 2니까 역시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근데 그 문제에서는 반응 전에 이렇게만 있고 반응 후엔 이렇게만 존재하는 거래. 용기들이라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했으니까요. 그쵸? 그럼 얘네가 결국 뭐라는 거야? 이 비율이 반응 개수비만큼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 둘다 과량으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둘다다 반응한 한개 반응물이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몰수비는 개수비랑 같았다라는 걸 이제 파악해라라는 거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 얘네 몰비가 개수비인 1대 3이다. 그럼 질량도 1대 3인 거니까 화학식량 어때요? 같은 거죠. 뭐 이런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라는 거겠지. 그죠? 화학식량 같다. 그러면 C의 원자량은 8이라고 뒀을 때 얘의 화학식량 얼마? 16.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된다는 거네. 그래서 분자량이 1대1로 같다라는 관계를 구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지금 7이잖아요. 그럼 7로 대입을 했을 때 13대 전체가 16 나와야 되니까 4B가 2가 나와야 돼요. B의 원자량 얼마? 0.5. 그럼 A가 7로 두고 C를 8로 뒀을 때 그다음 B가 얼마다? 0.5의 원자량의 관계를 이제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1대1로 있겠네. 뭐 여기서 그쵸? 여기 1대 3으로 있으면 얘도 1대1로 있는 거죠. 그럼 1대1의 몰수비이 있다. 어차피 문제에서 XY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죠. 구하라는 게 아니라 X 대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몰수비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 분자량비만 알면 되는 거지. 간단하게 가야 돼요. 문제 풀 때는 필요한 정보만.
그럼 몰수비 같아. 그럼 분자량비로 가라는 거야. 그럼 AC2, 7 플러스 분자량이 얼마? 16. 그쵸? 그럼 23. 그다음 B2C. B2니까 1, 에다가 C니까 9. 그러면 XY는 23 대 9,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좀 특이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잘 정리해 주시고 역시도 모르겠는 거는 전부 다 수강에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방구선입니다. 공간 구형 레벨 3 문제를 끝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레벨 3의 2번, 3번 이제 오늘 대표 기출 문제 풀 건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손에 꼽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2번 문제가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입체 도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겨내야 우리는 기하에서 어떤 게 나와도 만점을 얻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져보도록 합시다. 레벨 3 2번 문제 86쪽 수능특강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각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일단은 좋아. 너무 좋은 도형이야. 야, 모든 모서리 길이도 알려줬고 정사각뿔 너무 나이스한 도형이거든요. 근데 두 모서리 OP와 OD의 중점이야. 여기까지도 괜찮아. PQ를 불러줬어. 근데 APQ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요 OC랑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불러주겠대. 일단 R의 위치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 APRQ를 평면 OBC 이쪽으로 내려버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문제가 짧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학시험에서 조금 점수가 높은데 문제가 짧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몇 개 없다라는 거거든. 말이 많다? 오히려 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조건을 여러 개 줬다라는 거거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정상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정상의 로드맵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평면과 평면 이런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줄 것이냐, 아니면 find 정사형, 정사형이 여기 있겠구나 해서 찾아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요 도형이 뭔가 대칭대칭하게 생길 것 같아서, 왜? 지금 내가 정삼각형의 중점, 정삼각형의 중점이니까 너의 길이 너의 길이가 같고 이 점에 대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삼각형이 PR이랑 RQ가 또 같을 거거든요. 그럼 일단 저 도형이 눈에 보인단 말이지. 어떤 느낌으로? 약간 마른 모는 아니지만 약간 찌그러진 느낌으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칭이 되게 이런 느낌으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은 이런 느낌의 도형이 될 거다. 누구에 대해서? A, P, 그리고 R, 그리고 Q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걸 대충 보면은

모든 모서리 길이를 지금 얼마라고 줬어? 6이라고 줬어.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6이라고 준 상태에서 요 녀석은 정삼각형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높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은 3이죠? 그거에 루트 3배를 내준 AP의 길이는 3루트 3, 그리고 AQ의 길이도 3루트 3이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럼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또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요 PQ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지금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ABCD라는 평면에 대해서 높이가 똑같이 있잖아. 즉, ODB라고 하는 평면을 또 이렇게 살짝 뜯어보면은 ODB라는 녀석을 DB라는 녀석을 살짝 뜯어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여기 중점에 누가 와? 휴가 와. 여기 중점에 누가 와? P가 와. 그럼 얘가 6이고 6이고. 그럼 내가 6이고 너가 6이고 너가 뭐가 되는 거야? 6루트 2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 중점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요 녀석은 3루트가 되는 거죠. 즉 PQ의 길이를 내가 3루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의 길이의 절반, 어? 그럼 내가 QR의 길이를 알면 뭐 이것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다. 구하는 게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어. 일단은 계산을 해봅시다. 할수 있는 것들을. 그럼 R의 위치를 찾아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럼 R의 위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요 만나는 점의 지점을 적당히 내가 뭐 ABCDE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요렇게 선을 그려줬을 때요 평면을 또 잘라낸 거죠. OAC. 저 OAC라는 삼각형을 조금 크게 그릴게 이번에는. OAC. OAC. 근데 R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E라는 지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PQ의 중점에 E가 있어요. 그럼 PQ의 중점에 E가 있다라는 것은 요 E라는 녀석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아래에 있는 대각선의 교점에 떨어지는 그 라인에 E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5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을 때 여기에 누가 온다라는 거야? E라는 지점이 이렇게 교점으로 온다라는 거야. 근데 요 E라는 점, PQ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높이가 이 5라는 점의 높이의 얼마야? 절반에 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저기 동그라미로 표시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뭐 굳이 다르게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은 요 중점에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뭐요 녀석의 교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줘 볼까? 그럼 여기서 얘가 M이 되는 상태에서 요런 그림이 그려지고 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OA의 길이는 6이고요. 너의 길이도 6이 되는 요런 상황. 그럼 내가 요 녀석의 높이를 내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6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고 3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3루트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3루트이, 요 녀석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이, 요 녀석의 길이도 2분의 3 루트이, 요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OR이라고 하는 녀석, 여기가 2분의 3 루트이니까 여기의 길이를 X로 잡아서 뭐 내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너무 복잡해 보여. 그럼 여기서 내가 중점이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여기서 얘도 중점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었던, 선생님이 1강에서 얘기했었던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중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중점이야. 그럼 이어줬어.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넓이를 가지고 얘와 얘의 비율을 한번 찾아주자라는 거죠. 내가 너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 S라는 문자 있는가? 없어요. 너의 넓이를 내가 S라고 불러주면은 너의 넓이도 S지 왜? 1대1이니까. 그럼 얘가 S면은 얘가 1대1이니까 너도 뭐가 돼버리는 거야? 너도 S가 돼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S니까 1대1이 되면은 요만큼의 넓이도 S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것 대 이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 대이 삼각형의 넓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1대 2가 되겠다. S 대 2S니까.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2라고 찾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R이라는 점은 5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지점에 R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를 또 찾아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대칭 대칭 하니까 퀴퀴

땅의 높이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정사각 뿔이 되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가 되면서 얘가 직각이 되겠구나. 여기를 기준으로 저쪽이랑 이쪽이랑 같을 테니까 너랑 너랑 각이 같아서 90도가 되겠구나. 그럼 요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될 텐데 AR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거든. AR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직각이니까 1대 3대 루트 10이 되겠죠? AR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요 녀석은 1대 3대 루트 10, 2루트 10이 나와요. 그래서 사각형 APRQ의 넓이를 계산해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0 곱하기 3루트 3이 되면, 아니죠? 3루트 2. 3루트 2가 되면서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2로 나눠준 거 약분 해버리면은 얘는 2가 빠지면서 6루트 5라고 하는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가 일단 나왔어요. 와,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만도 시간이 이만큼 걸렸어. 그런데 내가 너를 코사인 세타를 찾아줘야 돼, 이제. 이제 곤란한 거지. 내가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려면은 뭘 찾아야 돼? 교선을 찾고, 교선은 눈에 보이거든? 지금 요 도형과 OBC의 교선은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내려니 그게 눈에 잘안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렸어? 그러면 그거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또 쏘아 올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했더니 계산도 되게 복잡할 것 같고 눈에 잘안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그럼 플랜 B로 가보자. 너를 구한 거는 조금 아깝지만 아예 그냥 정사형을 찾아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정사형을 어떻게 찾아낼 건데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APQR을 OBC에다가 정사형을 시킬 거야. 근데 딱 봐도 A를 이쪽에 정사형시키면 OBC라는 삼각형 바깥쪽에 있어 보이잖아. 그럼 우리의 필요한 거는 주어진 도형에서 이 평면을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 상상력이 필요해. 근데 무한히까지 갈 필요도 없어.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도형으로 가주면 돼. 뿔보다는 기둥이, 뿔보다는 기둥이 더 좋아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수선해발을 찾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다가 내가 수선해발을 내릴 거니까 이 OBC를 쫙 연장을 해. 그 다음에 ADOAD를 쫙 연장을 해. 해서 BC에 평행한 직선을, BC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었을 때뭘 그려줄 거냐?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줘.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줘. 그리고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줘.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얘 OBC를 쫙 연장하고 OAD를 쫙 연장한 다음에 이렇게 싹둑 저 O 요 BC의 수직으로 싹둑 잘라놓은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누여놓은 삼각 기둥을 상상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삼각 기둥을 상상하면은 이제 얘는 조금 더 생각하기가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선의 발이 어디에 올까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라는 건데, A라는 지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A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그려지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평면이 지금 요 직선의 수직인 요런 상태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평면에 수직인 직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얘랑 얘는 서로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요 평면은 이거의 수직이니까 이 BC의 수직이니까 BC를 포함하는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수직이거든. 그럼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은 그 녀석은 바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랑 R은 그냥 OBC라는 평면이 있으니까 정산시키면 그 자리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이 Q를 지나면서 어떤 요렇게 잘리는, 여기 잘린 단면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잘린 단면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에서 여기다가 교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평면을 떼내서 그려보자. A, B, C, D, 이 아까 여기 썼던 거 그냥 이제 지웁시다. 여기를

내가 E라고 불러주고 여기를 내가 F라고 한번 불러줄게요. 그럼 EFBC라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너가 E야, 너가 B야, 너가 C야, 너가 F야. 그러면 EF의 중점에 뭐가 오는 거야? O가 오는 거야. 근데 BC의 길이는 지금 얼마지? 한 모서리 길이는 6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너의 길이가 6이거든요. 그럼 중점에 O가 오는 거고 여기에 BC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점은 도대체 어디 올 거냐? BE 위에 올 거야. 근데 A'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요 삼각형을 뜯어내보자. AEB를 그려보면은 AEB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E에다가 A에다가 B에다가. AB의 길이는 6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E랑 EB의 길이는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요 정삼각형의 높이랑 같거든. 그럼 3의 3루트 3, 요만큼의 길이는 3루트 3이 나와요. 근데 너의 길이도 3루트 3, 너의 길이도 3루트 3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A라는 지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에 A' 했을 때요 길이가 우리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알파라고 각을 내가 적당히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3루트 3의 3루트 3의 6자리인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비를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알파에 대해서 3, 3, 3 나눠주게 되면 2의 루트 3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분의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나와요. 즉 알파의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3루트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루트 3이거든요. 즉 2라는 지점에서 3루트 3의 3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지금 AE의 길이가 3루트 3인데 얘를 3등분을 해주었을 때요 지점에 A'이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A'의 지점을 내가 찾아냈어요. A'의 지점을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P랑 Q는 어디 있느냐? P는 OB의 중점에 옵니다. OB의 중점에 P가 와요. 그럼 Q가 아니라 R. R은 어디에 와? OC의 3등분점 중에서, 3등분점 중에서 어디 온다? 요쪽에 R이라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P는 그대로 여기다 두고요. R은 여기다 더 주고요. 그 다음 Q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Q'을 생각해 보면은 요 Q라는 지점은 OD의 중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OD, O라는 지점은 여기서 정 가운데 있고, D라는 지점은 저 뒤에 있는 저 뒤에 선에서 Q가 중점에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중점을 이렇게 잡아주었을 때, 여기다 라인을 이렇게 그려준다면, 여기 위에 지금 Q에서 내린 수선의 발, 요 선이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위에 Q'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Q'은 어디 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지금 Q가 OD의 중점에 왔었잖아. 여기서 요 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에 요 라인의 중점에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로 그림, 여기서 잘린 요 그림에서 Q는 여기 중점에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코사인 값은 똑같이 3분의니까 이 길이의 절반, 즉 루트 3의 절반, 즉요 루트 3의 또 절반을 쪼개줘서 요 지점에 내가 Q'이 요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라인을 잡아보면은 요렇게 여기가 6등분 했을 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진 6등분을 했을 때 A' PR Q'의 내가 정사형의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 정사형을 내가 찾아냈다. 요거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삐딱한 사각형이잖아. 어떻게 구해?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삼각형 넓이에 얘가 중점이잖아. 밑변 내가 알거든. 2루트 3이죠? 얘 알거든. 얼마예요? 3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밑변과 높이를 아는 삼각형 넓이의 중점이니까 절반.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 3분의 1을 해주고, 그거에 2분의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연장시켜주면 여기가 지금 D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서 D'이 여기 오겠지. 그치? A랑 D를 생각해보면은.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의 넓이, 밑변과 높이를 아는 삼각형의 그거의 절반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또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즉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고 그다음 이거를 뺄 건데 이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1대1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왜? P 아래 위치가 막 여기저기 있어도 이 가능하거든. 근데 얘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A'랑 R이 여기가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잖아. 같은 라인에. 높이가 같은 라인에 있잖아. 그럼 얘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자, 우리. 응? 쪼개자. 여기서 높이는 요만큼이잖아, 둘 다. 밑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얘가 1대2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얘 밑변의 길이가 뭐야? 4야. 그럼 여기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에다가 요 높이는 3루트 3의 6분의 1 배인 2분의 루트 3인 거죠? 그게 요 위쪽의 넓이고 아래쪽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요 똑같은 세트가 몇개 있어? 두 개가 있어. 사라져버려 정답은 2루트 3이다. 라고 내가 정사형을 그냥 찾아버렸을 때, 정사형을 찾아버렸을 때걔 넓이를 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우리가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얘가 PR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따로따로 R이 A'랑 같은 라인이 있지 않고 막 이런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형태로 가져야지 계산이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R이 마침 A'랑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너희를 내가 구하기 쉽잖아. 높이도 구하기 쉽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준 거죠. 그러면 정사형을 찾았어. 정사형을 찾아서 넓이를 구해서 답을 냈어. 이게 정답이야.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에 아까 하다가 우리가 막혔던 게좀 아쉬운 거야. 야, 이 넓이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정녕 없었을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얘를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했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 그림이 상상이 돼야 됩니다. 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느냐? 이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찾아줘야 돼? 교선부터 찾아주셔야 돼. 그럼 교선이 PR인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은 교선 밖에 한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거기서 내가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그 녀석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너도 직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얘를 A2'이라고 불러준다면은. 그럼 여기서 내가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어주면 3수선의 정리에서 직각이 되고,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저 그림을 뜯어내자. 직각 삼각형을 A', A, 그리고 A2'을 뜯어내자.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가 된다는 거죠. 일단, A', A'은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이쪽 옆에 있는 삼각형을 그렸잖아. 이쪽 옆에 있는 삼각형을 그리면서 얘가 3루트 3이고, 2에 대해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너가 3루트 3이고, 얘가 6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A'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1대 3대 2루트이니까 얘는 2루트 6이 될 거예요. A'의 길이는 2루트 6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의 길이나 혹은 이거의 길이 중에서 하나를 구해주면 되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상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PQ의 연장선에 누구를 A'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A2'에 대해서 요 녀석의 길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 녀석의 길이를 찾는 과정은 계산은 생략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낫겠어? 그나마 좌표 평면 이용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 직선이 이렇게 뜬금없이 있고 요곳에 얘기를 했으니까. 해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주고 X축, Y축에 대해서 얘네들의 좌표를 찍어서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계산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가 요만큼의 넓이를 얘기를 했잖아.
요만큼의 넓이가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가지고 PR의 길이도 우리가 충분히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P가 중점이니까 여기서 2분의 3이잖아. 계산은 좀 복잡할 거예요. 얘가 2분의 5가 될 것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일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거 구해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랑 같다 해서 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요거를 순식간에 암산하면 얘가 뭐가 되느냐? 루트 7분의 2루트 3이 나와요. 루트 7분의 2루트 3이 A', A2'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힘들게 할 거냐? 좀 계산의 비를 편하게 우리가 닮은 비를 찾아주면 되겠죠? 너 세타에 대해서 2 나눠주고 루트 3 나눠주면은 여기 루트 2 남죠? 루트 7 곱해주면 루트 14에다가 1이 될 거거든.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15가 될 거거든.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15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아까 구했던 넓이에다가 6 루트 5에다가 루트 15분의 1을 곱해주면 루트 5 나눠주면 루트 3 되죠? 루트 3 나눠주면은 뭐가 된다? 2루트 3이 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다. 어차피 내가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은 요 과정을 상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코사인 세타, 아니, 정사형을 찾아서 정사형의 넓이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낫기는 했었어요. 근데 요런 것들도 우리가 연습을 해 보면서 아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은 평면박계점에서 수선의 내림발 그리고 교선의 수선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의 내림 수선의 발 그리고 교선의 내림 수선의 발 이어서 삼수선의 정리 요 각이 세타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구나 요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고자 다양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문제 하나 풀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그죠? 쉽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 킥은 뭐였을까요? 뿔을 기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게 뭔가 그 입체도형 안쪽에 들어가면은 내가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가 쉽거든. 뭐 내분점, 비율 이런 걸 가지고. 근데 바깥쪽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내가 기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생각하기 쉬운 수선의 발 위치를 찾기 쉬운 그런 것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수 있었던 그런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풀었는데 지쳤어요. 자, 쉽지 않았으면 꼼꼼하게 복습해 보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레벨 3,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얼핏 보기에는 도형은 좀 쉬워 보였어요. 직선 L을 교선을 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 6분의 8,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파 위의 점 A와 베타 위의 점 B가 남북으로 만축시킨다. 너의 길이가 4고요. 너 4가 되어라. A, B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 그럼 B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을 때요 각이 우리가 알파인 거죠? 그 각이 6분의 8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의 각이 6분의 8이야? 오케이. 그 다음. A와 직선 L 사이 거리는 A에서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녀석이 뭐가 된다? 3 루트 3이 되더라. 요만큼의 길이가. 그렇게 정보를 준 거죠. 그 상태에서 A에서 평면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A'이라고 불러주고 B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B'이라고 불러줬을 때 A', A, B, B'. 요렇게 생긴 요 사면체에 부피를 구하래요. 쉽지 않습니다.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는 뭐냐? 누구를 밑면으로 할 건데라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밑면으로 해줘야 내가 높이를 구하기가 수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4개의 면 중에서 누구를 밑면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밑면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길이들을 먼저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것들을 구해보겠다? 뭐, 구해봅시다. 그럼 길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크게 놓고 다시 한번 수선의 발을 내가 뭐라고 불렀어? B'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B'을 조금만 더 내려서 그릴게요. 요렇게 내가 B'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줬어요. 여기서 내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 녀석을 내가 A'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교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했어. 그걸 내가 편의상 H라고 불러주고요. 그러면, 야, 아쉽잖아.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B'에서도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한번 불러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수선의

정리 여기서 평면 바깥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교선에 내린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어주게 되면 너도 직각이 되고요. 평면 바깥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이어주게 되면은 너도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길이들을 우리가 각들을 알고 있는 도형들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서 뭐부터 할수 있을까 했더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라는 말을 했고, H, 저 녀석의 길이를 얼마라고 그랬어? 3루트 3이라고 요 녀석의 길이를 지금 주고 시작을 했단 말이지. 길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있는 것부터. 알고 있는 것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요쪽 평면 A', HA를 보자고. A', HA를 보면 너 A' 되어라. 너 H가 되어라. 너 A가 되어라.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각이 몇 도라고 그랬냐면은 6분의 파이 30도라고 그랬어. 근데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은 두 직선이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몇 도야? 30도야.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 아니라 H 쪽이 30도가 되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너 A 프라임 H A에 대해서 요만큼의 각이 6분의 8 그냥 30도라고 쓸게요. 요렇게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되고 너의 길이는 3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길이들이 나와버렸네. A, A'은 2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 루트 3이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에 루트 3 배려주면은 2분의 9가 되겠죠.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일단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AB가 평면 알파랑, AB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그랬어? 6분의 8이라고 그랬어. 그럼 A, B', B도 한번 그려보자. 직각삼각형이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고 요 각이 6분의 파이 30도. 누구?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요쪽에 있는 요세 개의 변 알고 있어요. 그다음 요세 개의 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6분의 파이죠. 3루트 3이죠. 그다음 각과 각에 대한 얘기 한거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너의 각은 아직 내가 뭐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다음 요쪽 삼각형도 또 보면은 요 i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오고 뻗으니까 얘가 또 뭐야? 6분의 파이야. 그럼 저 직각삼각형도 또 그려와. 그냥 다 끌고 와. 요 i에 대해서,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요 녀석이 몇 도? 30도. 6분의 파이가 되는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들여다봤더니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그림을 내가 그려봐야 될 것이고,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 해서 알파라는 평면을 이렇게 그려봤어. 너가 L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고요. 여기에 B'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I가 이렇게 있는 알파라는 평면에 그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평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내가 베타라는 평면에 대해서 너가 L이 될 것이고 너가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A'에서 H로 수선의 발을 내릴 것이고 여기에 B가 등장할 것이고 수선의 발을 내릴 것이고 너가 I라는 것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린 상태에서 길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A' H의 길이를 2분의 9라고 찾았거든. A' H의 길이 너가 2분의 9라는 거를 찾았구나. 그죠? 그 다음에 AH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AH가 여기에 3루트 3이라는 거를 찾았어요.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는 지금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길이 주어진 게 AB의 길이가 4라는 걸 문제에서 말을 했단 말이지. 그래, 그 AB의 길이 4라는 걸 얘기를 했고 요만큼의 각이 6분의 파이 30도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걸 이 그림에 가져오자. 너가 4야. 그럼 너가 30도니까 너가 2야. 그럼 너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돼버리는 거야. BB'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이쪽 그림에서 BB'이 얘가 일로 오게 되면서 너는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너가 30도면 또 너는 4가 되는 것이고 너는 2루트 3이 돼버리는 거고 길이들을 어지간한 거는 지금 이제 다 찾아버린 상황이 온 거죠. 그럼 이쪽 그림에서 AB'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AB'이라는 녀석 그리고 여기는 IB'이면서 IB'을 내가 알잖아. IB'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2루트 3이 돼버리는 거야. 너의 길이는 2루트 3이 돼버리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BI의 길이를 볼까? BI의 길이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4.

4가 돼버리는 거야. 해서 4가 2분의 9보다는 좀 작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림이랑 좀 다르네. A'을 이제 좀 수정해서 다시 그려. 해서 A'을 요만큼 올려줬어. 너가 A'이고 B가 요렇게 그려지는 요런 그림. 그럼 A'H가 얼마? 2분의 9가 되는 요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려낸 거죠. 그러면 밑면을 이제 뭘로 했을 때 높이가 어디로 올 거냐? 내가 필요한 길이들을 이제 할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본 것 같거든. 그럼 내가 뭐할수 있을까? 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그 기본 뭘 밑면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넓이와 높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길이들은 할수 있는 건 해봤고 지금 BB'이 알파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면이 있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여기에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평면과 이 평면은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가 수직인데 얘를 포함하는 게 AB'B가 돼버리니까 얘를 내가 뭘로 해버리면은 밑면으로 해버리면은 이 밑면이 알파라는 평면을 수직으로 딱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A'이라는 지점에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위에 알파 위에서 내가 달아다보는 알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보면은 알파 위에서 여기 위에서 AB'이라는 요 AB'B라는 삼각형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선으로 보이는 거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수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A'이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린다라는 것은 저 A'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해발을 내가 A2' 했을 때 A2'에서 AB'에 내린 수선해발과 같다라는 거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평면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점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점을 저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그 점을 저 바닥으로 내린 다음에 거기서 수선해발을 내려주면 그게 높이가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A'을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의 위치를 찾아줘야 돼. 근데 또 여기서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고 이 직선이 L과 수직이니까 L은 요 평면과 수직이에요. 그쵸? 그럼 L이 요 평면과 수직이니까 요 평면과 L이 수직인데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알파잖아. 그럼 평면의 수직인 직선과 포함하는 평면은 알파랑 이 삼각형 A'HA는 또 뭐야? 수직이 돼버려. 그러면 A'HA가 알파의 수직이 되니까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해발은 교선이 온다 그랬지? 그럼 A'에서 여기다가 수선해발을 내려주면은 그게 여기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A2'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해발은 뭐가 된다? 얘가 높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밑면의 넓이를 뭐로 잡아주고 삼각형 A, B'B를 밑면의 넓이로 잡아주고 높이를 곱해서 3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것이 부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A, B'B의 넓이는 너무나 손쉽게 나와요. 얼마? 2분의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그냥 2루트 3으로 바로 가져와도 될까요? 그럼 앞에 3분의 1이 붙어요. 뭐만 구해주면 돼? 높이 h만 찾아주면 돼. 그럼 높이 h라는 녀석은 a2'에서 여기다 내는 수선해발의 길인데 a2'이 a'hA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다가 내가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얘가 a2'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h에서 a2'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거 제곱으로 숫자가 작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 제곱은 그럼 얘는 뭐야? 4분의 3루트 3의 제곱 27이 되겠죠? 그럼 A2'에다가 두고 3루트 3을 곱해줘. 3 나눠주면 9가 될 것이고 루트 3 나눠주면은 3루트 3이 될 거야. 4분의 3루트 3이 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보면은 얘가 3루트 3이고 2루트 3이니까 3등분을 했을 때요 라인의 B'이 요렇게 오는 것이고 A에서부터 A2'까지 거리가 4분의 3루트 3이니까 여기서 4분의 3루트 3 되는 지점에 A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4분의 3루트 3이 되는. 그럼 요 A2', 여기에서 우리는 뭘 궁금하다? AB'의 내리 수선의 발이 길이가 궁금하다. 여기서 이만큼을 내린 수선해발,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H라는 거죠. 그럼 요쪽 각의 크기를 내가 뭐라고 편의상 알파라고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루트 3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요 직각삼각형을

얘기를 끌고 와서 8분의 9를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너란 녀석은 3은 약분해주면 3이 될 것이고 2는 약분해주면 4가 될 것이고 4분의 3 루트 3이 부피가 된다. 부피를 구해주세요. 네, 부피를 구해주세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 것들은 평면을 뜯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야. 뜯어내서 길이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내는 것들은 계속 해왔던 건데 이 문제를 풀려면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보다 도대체 삼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뭐를 밑면으로 해야 될지가 내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내가 높이를 찾고 각각의 밑면과 높이를 찾아서 부피를 구하는데 그걸 생각해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직선이 알파의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평면이 알파의 수직이네. 그럼 이 평면을 밑면으로 한다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이 수선의 발이 그냥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이 그림에서 2차원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높이를 계산하기가 쉽겠구나. 해볼 만하겠구나. 쉽다는 말을 취소할게요. 해볼 만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밑면으로 잡아서 부피를 계산을 해버린 거죠. 해서 레벨 3에 있는 2번, 3번 문제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계산도 계산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의 포인트들이 발상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꼭 복습하셔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대표 기출 문제 87쪽에 있는 문제 볼게요. 2025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그림과 같이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AB의 길이가 6이라고 줬어요. BC의 길이가 4루트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너는 2루트5, 너도 2루트5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삼각형 AMD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와우, 감사. 그 다음 직선 BC는 평면 AMD와 수직일 때.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이 평면은 이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심지어 BC는 AD랑도 수직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삼각형 ACD에 내접하는 원을 BCD로 아래쪽으로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원의 정사형을 내가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원의 넓이를 구하고 코사인 세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원의 넓이랑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찾아주기 위해서 길이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너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너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요 2등변 삼각형에서 6의 제곱에서 20을 빼주면은 16이죠? 루트 씌워주면 얘가 4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길이가 모두 다 4예요. 너의 길이가 모두 다 4가 되는 정삼각형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직각이니까 얘가 2루트고 4면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RM면도 생각을 해보면 2루트에 4니까 너도 6이 되고 너도 BD도 6이 되고 CD도 6이 되고 AC도 6이 되는 요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정상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원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ACD를 뜯어냅니다. A, C, D, 6, 6 여기가 4.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 포맷은 뭐라고 그랬죠? 넓이를 이용한 거예요. 이 내접원의 넓이를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세 개로 쪼개주면은 높이가 모두 다 뭘로 같으니까 R로 같으니까 저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에다가 R에다가 밑변 세 개를 더해준 거와 같은데 지금 얘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하기가 수월하거든. 왜? 너의 길이가 2잖아. 66에 36, 36에서 4를 빼주면은 32. 루트 씌워주면은 4루트 2. 너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가 됩니다. 2 날려버리고 얘가 16이잖아. 16 날려버리면 반지름 알이 루트 2가 되면서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원의 넓이는 파이 알 제곱 2 파이가 돼버렸다. 원의 넓이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를 찾아줘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한다. 그럼 ACD와 아래 평면에 이루는,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은 교선을 먼저 찾아주고, 평면 이쪽 위에 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되는데, AMD가

0: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직선의 평면이 수직이면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얘랑 얘는 수직이다. 그럼 얘를 포함하는 평면 BCD는 AMD의 수직인 거예요. 직관적으로도 눈에 보이죠? 이 직선은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이 평면은 수직이겠지. 직관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수직이니까 수직일 때는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곧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럼 A에서 이 교선, MD에 내린 수선의 발이 곧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럼 그 수선의 발을 A'이라고 둔다면 정삼각형이니까 어디에 와? MD의 중점에 A'이 떨어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코사인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평면 박해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 녀석을 내가 H라고 불러준다면은 요 도형이 삼수선을 정리해서 얘가 직각이 되면서 너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도형을 내가 뜯어내자. 누구에다가? A에다가, A'에다가, H에다가. 너가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AA'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삼각형의 높이에요. 그쵸? 그럼 이 2루트 3. 2루트 3을 찾았고요. AH라는 녀석의 길이를 6, 6, 4. 요 삼각형에서 A에서 CD에다가 내린 요 수선의 발을 길이로 H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뭐냐? 2루트 5, 2루트 5, B에다가, C에다가, D에다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M. 여기에 중점에 A 프라임.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H. 이 녀석의 길이를 너의 길이가 4니까 너의 길이는 2랑 2가 되는 것이고 너의 길이는 2루트5에다가 2루트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을 뭘 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2대 6은 이것 대 이거네 빗변의 길이가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어. 그럼 이거의 길이는 이거 길이의 3분의 1배가 되겠지? 그럼 A' H의 길이는 2루트5의 3분의 1인 3분의 2루트5가 되겠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 길이 B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타에 대해서 2 나눠주고 3 곱해주면 3루트 3의 루트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피타 27에다 5를 대주면 32, 루트 씌워주면 4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내가 뭐 해줄 수 있어? 코사인 세타를 찾아줄 수 있어.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분의 루트 5가 될 것이고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 파이를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 이 파이에다가 4루트 2분의 루트 5를 곱해주면은 2는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루트 2만 남게 되죠? 그럼 너는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10의 파이다라고 해서 내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내가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도 갈수 있다?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다고 한다면은 ACD의 넓이가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은근슬쩍 나와요. 얼마가 나오지? 2 약분해 버리면은 8루트가 나와 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게 정사형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요 넓이는 요 도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의 1대1이니까 절반이에요. 즉, 2분의 1 곱하기 4루트 5 곱하기 높이가 4인 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의 절반이 되거든. 즉,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약분해버리면 넌뭐 돼? 2루트 5가 돼. 정상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 정상시키기 전의 도형의 넓이, 그럼 코사인 세타는 8루트 2분의 뭐가 된다? 2루트 5가 되면서 약분해버리게 되면은 4루트 2분의 루트 5라고 하는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해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연습을 해두고 준비를 해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많은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험난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쵸?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것들 다 이겨내야 됩니다. 할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하면서 공간 도형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버리겠습니다. 자료실에 있어요. 꼭 한번 풀어보고 고민하고 오시기를 바래요. 다음 시간에 공간 도형 끝내러 갑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애 최고의 수능을 향한 2027 수능특강 물리학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개념 수업 그리고 또 2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4번까지 풀이했고요. 이번 시간 5번부터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쪽에 있는 문제들을 슬쩍만 보아도 아, 이제부터 드디어 그 계산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물체는 0부터 3초까지 무슨 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3초부터 T0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 0이라는 거예요. 등 가속도 운동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순간의 속도를 말해주죠.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그리고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0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도 있지만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D1, D2라고 하는 위치 혹은 변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무슨 식을 쓸 거냐? 일단 변이에 대해서 묻는 거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V0는 처음 속도잖아요. 여러분들이 0일 때 위치가 0이었다고 해서 처음 속도가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고 있는 중에 어느 위치를 지날 때 그 위치를 내가 기준점 5로 설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등 가속도 운동인데 정지했다가 어떻게 또 정지할 수 있어? 아니에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쓰려면 처음 속도를 알아야만 되는데 처음 속도는 모르겠고 2초일 때 오히려 나중 속도가 0이라는 걸 알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테이블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0부터 2초까지 물체가 운동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정지하려면 점점 속력이 감소하다가 정지할 거 아니에요. 얘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지했던 녀석이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0부터 2초까지 위치 변화, 변이가 D2니까 D2를 이용을 하려면 시간은 2초를 처음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초에서 0초까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처음 속도를 0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고 문제도 개념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선생님 OT에서 얘기했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 속도가 0이다.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라. 자, 그래서 D2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가속도는 모르니까 일단 A로 놓고 그리고 시간은요. 2초니까 2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D2라고 하는 게 아, 이 A로 표현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문제에서 D1이 나와 있잖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거야. 2초에서 이번에는 1초로. 그러면 2초에서 1초까지 이 물체의 위치 변화는 D2-D1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2분의 1 A의 1초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D2가 1번식에서 2A였으니까 그렇다면 D1이라고 하는 것은 아, 2분의 3A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기억범 1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점점 빨라져야지. 그런데 이 물체는 뭐예요? 0부터 2초까지? 그렇지. 속력이 느려지면서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D2와 D1 사이의 관계식을 물었네. D2라고 하는 것은 2A이고 D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A니까
요거 2a 분모를 2로 통분하면 2분의 4a가 될 거고 4대 3이네요. 4대 3. 따라서 D2는 2분의 3, D1이 아니라 3분의 4, D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디귿 안 풀죠. 그냥 디귿 정답 찾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T0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3초에서 T0까지가 등속 운동이야. 등속 운동일 때의 변이는 그대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등속도 운동 구간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몇 초일 때의 속도겠어? 3초일 때의 속도겠네. 그럼 결국 3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야만 되는 거잖아. 그럼 3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려면 이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로 구할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2초에서 3초까지로 잡으면 시간의 구간을 2초일 때의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는 거고 0이죠. 그럼 어떻게 돼? 3초일 때의 속도를 v 프라임이라고 하면 v 프라임은 a 곱하기 시간은 2에서 3초까지니까 곱하기 1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나중 속도가 뭐라고 얘들아? a라고. 왜냐면 d1, d2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 a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3초일 때의 속도가 a, 그럼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3부터 T0까지 물체의 변위가 얼마만큼이에요? D1 equal 3초일 때의 속도 A 곱하기 시간 얼마 해야 D1이냐? 근데 D1이 뭐라고 여러분들? 2분의 3A라고. 따라서 아, 가로 안에 들어갈 시간은 2분의 3초. 그럼 2분의 3초가 바로 뭐예요?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에서 걸린 시간이 2분의 3초. 그러면 T0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2분의 3초. 즉, 2분의 9초가 되겠습니다. 디귿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를 모르는데 나중 속도가 0이야.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되돌린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0부터 2t0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고, 2t0에서 5t0까지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문제는 0에서 2t0, 그리고 2t0에서 5t0까지 물체의 이동거리가 똑같대요. 자, 속도의 부호가 계속해서 플러스죠.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변위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바로 변위, 이 문제에서는 이동거리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요 속도를 라지 V라고 놓고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 볼게요. 그럼 먼저 사각형의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 라지 V T0.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2 T0 곱하기 높이 V0 마이너스 라지 V 지워질 수 있고, 그리고 직사각형의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 라지 V T0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삼각형

면적이 라지 V T0가 돼야 되겠네. T0, T0 약분하면 라지 V는 2분의 V0. 따라서 내가 라지 V라고 하는 변수로 놓았지만 이 변수는 출제자 선생님이 변수로 놓은 스몰 V0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보기 기억법. T0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속력,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 3T0일 때, 3T0일 때 속력은 2분의 V0. 니은 틀렸네요. 디귿만 당연히 옳은 문장이겠네. 자, 디귿. ET0부터 OT0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이 라지 V를 스몰 V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라지 V가 뭐였어? 2분의 V0. 거기에 곱하기 T0. 디귿은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VT 그래프의 면적이 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B에 대한 운동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는 같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요. 자, B를 보니까 0초일 때 속도는 A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0초일 때 속도는 1m/s라는 거죠. B도 0부터 4초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A하고 똑같대요. 그러면서 가속도의 방향만 A와 반대래. 그러면 A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축으로 4만큼 변할 때 Y축으로 2만큼 증가했네. 그러니까 A의 가속도가 얼마? 2분의 1 m/s.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이면서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되겠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시간은 똑같이 A와 B 4만큼 변할 때, 아, 좀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X축으로 똑같이 4만큼 변할 때 A는 Y축으로 2만큼 증가했다면 B는 Y축으로 2만큼 감소하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4초일 때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2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어느 시간에서나 가속도는 동일하고요. 0.5 m/s 제곱이다. 옳은 문장이고.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의 부호이죠. 그러면 B 같은 경우 속도가 플러스인 시간대, 속도가 마이너스인 시간대, 4초 동안에 y축으로 2만큼 변했다는 것은 2초 동안에 1만큼씩 변했다는 거니까 2초를 전후로 해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운동 방향이 바뀌죠. 1초가 아니고 2초여야 되고. 디귿, 0부터 4초까지 A와 B의 이동거리의 차는 A와 B의 이동거리의 차라고 돼 있지만 A의 이동거리 구하고 B의 이동거리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A의 이동거리는 SA라고 하고, 자, A는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변이의 크기가 A의 이동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럼 A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사다리꼴의 면적을 빨리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선생님 평균 속도, 중간 속도 얘기한 것도 기억나나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속도가 얼마예요? 2. 그래서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을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등속도 운동으로 바꿔치기 할수 있다. 따라서 연두색의 사다리꼴의 면적은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바꿀 수 있고 암산 가능하죠. 4, 2, 8m.
그래서 A의 변이의 크기는 8m, 즉 이동거리 8m가 되겠습니다. 자, B의 이동거리는 B는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거리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동한 거리를 다 자로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 구해야 돼. 0부터 2초까지, 그리고 2부터 4초까지. 그럼 0부터 2초까지 면적,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하면 1m고,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은 실제로 수학대로 하면 면적에도 뭐가 붙는다, 얘들아? 부호가 붙는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면적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x축 아래에 있는 면적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B는 오른쪽으로 1m 이동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1m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이는 0이죠. 그렇지만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에다가 2에서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모두 더해야 되죠. 자, 그랬더니 A와 B의 이동거리의 차이는 6m이다.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가끔 쉬운 문제가 모의평가에 나오기는 하지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상황을 주고 내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자, 8번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기준선 P를 V0로 통과해서 구간 1과 구간 2를 각각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Q, R, V1, V2로 지나고, 아, 조건이 있네. V0가 V2보다 크고, V2는 V1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V0가 V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운동하면서 속력이 감소한다는 거네. 그러면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했을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리고 V1보다 V2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구간 2에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놓으면 가속도도 오른쪽 플러스, 반대 방향 왼쪽은 마이너스고, 자동차가 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에서가 1에서의 2분의 3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2대 3이라는 거잖아요. 구간 1을 통과할 때 2t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면 구간 2를 통과할 때는 3t만큼 시간이 걸린 거죠. 분수보다는 정수가 다루기가 더 쉬운 거니까.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의 4분의 9배래. 그럼 가속도가 9대 4라는 거니까. 구간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9a로 놓으면 구간 2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4a로 놓을 수가 있죠. 나한테 질문한 것은 v2분의 v1이 선지를 보니까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v1, v2를 구할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내가 어떻게 식을 꾸밀 것인가? 식을 꾸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구간 1, 2에서 가속도가 주어져 있고, 또 구간 1, 2에서의 시간과 또 구간 1, 2에서의 변이도 주어져 있네. 그럼 일단 가속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를 이용해.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죠? 델타 t분의 델타 v예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막 구간 1, 2가 바뀌지.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을 때는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v의 크기와 같아. 절대값을 씌워줘. 그래서 이 값이 양수값이 되도록 식을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 1, 2를 비교할 때 시간이 몇대 몇이에요? 2대 3. 자, 속도의 변화의 크기를 보면 속도의 변화의 크기,
아직 몰라. 그런데 가속도에

크기를 알고 있네. 가속도의 크기가 몇대 몇이에요? 9대 4. 그러면 델타 V가 몇대 몇이 돼야 돼? 분모가 2대 3인데 분수값이 9대 4가 되려면 18대 12. 2로 약분하면, 아,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3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간 1에서는 V0가 V1보다 크니까 속도의 변화량의 절대값이니까 큰 속도 V0에서 V1을 빼주고, 그리고 구간 2에서는 V2가 큰 속도니까 V2에서 V1을 빼주고, 이게 속도 변화량의 크기죠. 자, 이것이 몇 대면? 3대 2. 좌변에 2 곱하고 우변에다가 3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꼭 스스로 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수능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산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식은 이제 무엇을 이용할 거냐? 여기다 써볼게. 자, 내가 또 이용할 정보가 뭐가 있죠? 짠짠, 변이가 있잖아요. 변이. 그리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주어져 있지. 뭐 이용하면 좋을까?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가 뭐라고 그랬죠? 중간 속도. 그럼 구간 1, 2에서 변이의 비가 몇대 몇이에요? 5대 6. 시간은 몇대 몇이에요? 2대 3. 자, 이 식이 성립하려면 평균 속도의 비는 2분의 5대. 그래야 곱해서 5 나올 거고, 3에다가 2 곱해야 6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모 2로 통분하면 평균 속도의 비가 몇대몇 나와야 돼? 5대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구간 1에서 평균 속도는, 구간 2에서 평균 속도는 둘다 분모는 공통이니까요. 분자만 그 비를 정하면 되겠죠. 그럼 구간 1에서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1, 구간 2에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5대 4니까 좌변에다가 4 곱하고 우변에다가 5 곱하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4V0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5V2 이퀄 0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V1분의 V2니까 무엇을 없애면 좋겠어요? V0 항을 없애면 좋겠네. 그럼 V0 항을 없애려면 1번 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번 식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해봐야 돼요. 1번 식에다가 2를 곱해서 2번 식을 빼보세요. 그러면 최종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3V1 마이너스 V2 이퀄 0 나옵니다. 그럼 V1과 V2가 몇대 몇이란 얘기예요? 1대 3이란 얘기죠. V2분의 V1을 구하시오. 3분의 1.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8번처럼 가속도에 대한 정보, 변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동일한 빗면에 A와 B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빗면이 동일하다. 마찰이 없는 빗면이 동일하다. 그 얘기는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다. 가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두 물체의 뭐가 똑같다? 상대 속도가 똑같다. 어느 순간에서나 두 물체의 상대 속도가 똑같다.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 1강 개념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은 P에서 A 가만히 놓았을 때 B가 Q를 V로 지나고 있었고, R에서 A하고 B가 처음 만난다고 합니다. R에서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도, B의 속도를 각각 VA, VB라고 했을 때 VB분의 V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바람으로 내려가는 속도에 플러스 부호를 붙였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물체의 속도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식,

요거 이용해도 되고 요거 이용해도 되니까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 두개다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A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A가 P에서부터 R까지 이동하는데 T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으면 B도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같은 시간 T가 걸렸겠죠? T분의 A의 나중 속도 빼기 0이니까 하나 많아. 자, 이것이 T분의 B의 나중 속도 빼기 마이너스 V.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플러스 V고 T는 똑같으니까 결국 식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한 식이나 아니면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A에서 B의 속도를 빼줄 거야, 처음에.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V니까 V. 그리고 나중에 A하고 B의 상대 속도 VA 마이너스 VB. A에서 B를 빼줬으면 나중에도 A에서 B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식이 동일한 식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1번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하나 썼어. 또 하나 이동할 건 바로 뭐가, 아, 또 하나 이용할 건 뭐가 있을까요? A하고 B가 t 동안에 이동한 변이가 나와 있네. 변이 S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뭘까? 처음 속도, 어쨌거나 나중 속도, 모르지만 VA, VB로 놓았죠. 그러면서 시간도 AB가 똑같다는 거알수 있어. 가속도 따위 관심이 없어. 그럼 뭡니까?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죠. 평균 속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중간 속도. 자, 그럼 A하고 B의 변이, 이 S는 변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의 기호들은 다 변이야. 그럼 A의 변이는 4L. B의 변이는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변이는 뭐예요? 처음이치, 나중이치, 직선 짝이니까 B의 변이는 3L. 따라서 A하고 B의 변이의 B가 4대 3. 시간은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평균 속도의 B도 A하고 B가 몇대 몇? 4대 3. 그럼 A의 평균 속도는 A의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A. B의 평균 속도는 B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4대 3이니까 왼쪽에 3 곱하고 오른쪽에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3VA 마이너스 4VB 이퀄 마이너스 4V가 됩니다. 자, 이게 2번 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V비분의 VA를 구하래. 그러니까 나가 관심 없는 것은 그쵸. 요 V가 관심이 없네. V를 소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식에다가 4를 곱하고 그리고 2번 식을 더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7VA 마이너스 8VB 이퀄 0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VA와 VB가 몇대 몇? 8대 7. 그럼 문제에서는 VB분의 VA 구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8.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연립 방정식을 일일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내가 할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처럼, 맞아, 저렇게 하면 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당황하면 계산식도 잘안될수 있어요. 평소에 귀찮더라도 꼭 직접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 문제, 등 가속도 운동에서 나와 있는 정보, 변이 이용했고요. A하고 B가 가속도가 같다는 말이 없어도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는 질량에 상관없이 물체들의 가속도가 똑같다라는 것을 꼭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A와 B 자동차 두 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B가 기준선 P 그리고 Q 각각 동시에 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지나는데 시간이 T만큼 걸렸다면 B가 지나는데도 같은 시간 T만큼 걸린 거고, 그리고 A가 기준선 R에서 0이 되는 순간 B는 R을 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간에서도 A하고 B가 QR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A가 PQ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QR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같으니까 QR 운동하는데 A하고 B 모두 T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A는 PQ, QR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고,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하고, Q에서 R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만 등속도 구간이 있는 거죠, B에서. 근데 잘 살펴보니까 이거 동시에 AB가 QR을 통과를 해야 돼. A의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지. 4하고 0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A의 평균 속도가 2m per sec예요. 이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뭡니까? 2m per sec로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B도 2m per sec로 등속도 운동해야만 동시통과 되겠네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t. 등속도 운동에서 변이는 속도 곱하기 t. 요거 이용해도 되고.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A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하면 10, 2로 나누면 5m per sec야. 그럼 A는 PQ 구간을 5m per sec로 등속도 운동한 거랑 똑같아. 그럼 B랑 역시 A랑 PQ 동시통과니까 B도 5m per sec로 등속도 운동 똑같이 하면 P 동시통과, Q 동시통과. 근데 B는 PQ에서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m per sec가 뭐예요? B의 평균 속도, 중간 속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Q를 지날 때의 속도를 알고 있지. 왜?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 B는 Q를 지날 때의 속도, R을 지날 때의 속도, 2m per sec. 자, 그러면 P에서의 속도가 얼마여야만 P에서의 속도와 Q에서의 속도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5m per sec가 되겠어요. P에서의 속도, Q에서의 속도 더해서 10이어야만 2로 나눴을 때 평균 속도가 5m per sec가 되겠네요. 그러면 B, P, Q, R에서의 속도를 다 구한 거네요.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가속도의 크기 구하면 되지 뭐. Q에서 R까지 시간 t만큼 걸렸고 속도의 변화는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4에서 0 됐으니까 4가 되겠네. 이게 바로 A의 크기이고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의 크기 시간 t이고요. 8이었는데 2가 됐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6. A분의 AB, 4분의 6, 2로 약분하면 2분의 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과 같은 문제는 적절하게 등가속도 운동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고 평균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취급하면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도 역시 A와 B. 자동차 두 대가 등장을 했고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속력 V로 P를 지나는 그 순간에 P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을 하고 A, B는 서로 다른 가속도로 운동을 해서 동시에 Q를 지난다고 합니다. B가 Q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이 4V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 B도 똑같이 T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B의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가 주어져 있네. 그럼 무조건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죠. 중간 속도니까 EV. 그럼 B는 EV라고 하는 평균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한 거랑 똑같은 효과. 그러면 A도 B하고 똑같이 P 통과 Q 통과 하려면 A도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가 2V. 그러니까 둘다 등속도 운동했다고 치면 속도가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을 등속도로 바꾸는 게 평균 속도잖아. 혹은 나는 10을 사용할 거야. 그럼 변위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고 A하고 B의 변위가 똑같죠. 시간도 문제에서 똑같다며. 그러니까 A하고 B의 평균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A의 평균 속도, 중간 속도가 2V가 되려면 처음 속도가 V일 때 나중 속도가 3V 더해서 2로 나눠야만 평균 속도 2V 나오겠네요. 자, 보기. A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기억번. B의 평균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죠. 2V다. Q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은 3V죠. 니은은 틀렸고,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 델타 t는 p에서 q까지 a하고 b가 똑같으니까 생각할 거 없고,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 a, v가 3v가 됐네요. a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2v, b, 0이었던 녀석이 4v가 됐네. 속도 변화량의 크기 4v, 1대 2.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기역, 디귿, 오른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 11번도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12번. 역시 A, B 두 대의 자동차가 있고,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면 서로 다른 가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 A, B, 속력 VA, VB로 P, 그리고 Q를 동시에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R도 동시에 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 B는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인 거고, 또 R을 동시에 통과할 때 A하고 B의 속력이 같대요. Large V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두 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b의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a이고요. 그리고 p에서 q, q에서 r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에서 q, 그리고 q에서 r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어야 되잖아요. 문제에서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자, 이 12번에 별표하시고, 그러면 누가 가속도가 오른쪽이고 누가 가속도가 왼쪽이냐? 자, 이럴 때 R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이 똑같아요. 자,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는 걸로 돌려볼게. 그럼 얘들아,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B보다 더먼 거리를 가야 돼. 그러면 A는 점점 속력이 어때져야 되고 빨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B는 속력이 느려질 수 있겠죠.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한 자동차가 속력이 증가하면 한 자동차는 속력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V보다 VA가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VB보다는 V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A는 VA에서 V로 속력이 점점 느려지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 그리고 B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B의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지에서의 속력이 똑같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시간을 되돌려 본다. 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내가 무엇을 이용해야 될 거냐? 나와 있는 정보.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네. 그럼 얘부터 이용해야죠.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이고요. a하고 b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똑같다고 했고, 가속도 크기의 비가 몇 대면 2대 1. 그러면 A하고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도 몇대 몇? 2대 1. 그럼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VA가 더 크니까 VA-Large V.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Large V가 VB보다 크니까 Large V-VB. 2대 1이라고 되어 있죠?
우변에만 E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VA

더하기 EVB 마이너스 3V 이퀄 0. 1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잖아. VB분의 VA 구하는 건데, 그럼 하나 더 이용해야 될 것은, 그렇죠, 변이가 있네, 변이. 자, 그럼 S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평균 속도 곱하면 편하겠다. 평균 속도가 뭐라고 얘들아? 중간 속도. 자, A하고 B하고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똑같아요. A하고 B하고 변이가 각각 2LL, 몇대 몇? 2대 2. 그렇다는 얘기는 AB의 평균 속도도 몇대 몇? 2대 2. 그럼 A의 평균 속도는 B만 구하면 되니까 분자만 계산하면 되죠. VA 더하기 VB. B의 평균 속도의 분자는 VB 더하기 V. 근데 이게 2대 1이라고 우변에다가 2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또 정리를 하면 VA-EVB-Large V equal 0. 이게 2번식. 그럼 연립해서 푸는데, 구하라고 하는 게 VB분의 VA니까 뭘 소거하면 좋겠어요? Large V를 소거하면 좋겠죠? 1번식에서 빼기 2번식 곱하기 3 하면 Large V가 소거가 되고, 최종식이 마이너스 EVA 더하기 8VB 이퀄 0 나옵니다. 그럼 VA와 VB가 몇대 몇? 4대 1. 따라서 VB분의 VA는 4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역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이용했는데요. 가속도의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런데 판단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한번 되돌려 봐라. 그럼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BC는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고요. 등속도로 운동하는 스케이트 선수. 빠르기도 운동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그렇죠. 자, 그리고 B는 공기를 뒤로 밀면서 풍선이 앞으로 나아가네. 작용만 작용. 그 다음 C, 앞으로 운동하는 버스가 갑자기 넘어져도 나는 계속 앞으로 운동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넘어지게 되겠죠? 관성이네요. 그럼 ABC 중 관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등속도로 운동한다.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A, C. 가 해당하겠습니다. B는 작용 반작용. 정답은 3번이고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실로 연결된 AB가 처음 상태가 바로 정지 상태. 시간 t 이퀄 0일 때 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한 힘 F가 작용했고요. t 이퀄 0일 때 AB 동시에 움직이고 같이 운동한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크기가 두 물체가 같고 매 순간의 속도도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A의 질량은 2kg 주어져 있고요. 그림 나는 0부터 5초까지 B의 F가 작용했을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0부터 2초일 때는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다가 실이 끊어지면서 2부터 5초까지는 B 혼자 운동한 게 되겠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면적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면적의 의미가 속도의 변화량 4A 그리고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 9A. 자, 그래서 AT 그래프가 있을 때는 VT 그래프로 얼른 바꿔주면 편해요. 그래서 B의 VT 그래프. 처음에 정지했다면서. 자, 그러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 속도의 변화량이 4A니까 2초 때의 속도가 4A라는 거고요. 2에서부터 5초까지 속도의 변화량이 9A.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 2에서부터 5초까지가 9A니까 5초일 때의 B의 속도는 13A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초일 때 B의 속력이 13m/s래. 아, 그...

그렇다는 얘기는 A가 바로 1위 값을 갖는구나. 따라서 4A는 4가 될 거고, 그러면 B의 가속도도 각각 2,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질량이 얼마냐? B의 질량을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고 F가 나왔잖아. 그럼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얘들아? 운동 방정식을 쓰라는 얘기죠? 여기다 쓸게요. 그림하고 함께 잡히게. F는 MA. 자,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A하고 B 두 물체 한 덩어리를 운동할 때. 자, 그때의 힘은 F. A하고 B의 총질량은 A 더하기 B. 그때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함께 운동할 때 E. 이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A 떨어져 나가고 B에만 F의 힘이 작용했어. B의 질량 곱하기 B 혼자 운동할 때의 가속도 얼마? 3. 그러면 요 F 자리에다가 3m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B의 질량 m이 얼마가 나오느냐? 4kg이 나옵니다. B의 질량은 4kg. 그러니까 보기 제시문을 보면서 B의 질량을 구하래. B의 질량 어떻게 구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딱 보고 F가 나오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해. 아, 출제자 선생님이 운동 방정식 이용하라는 거구나. F는 MA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함께 운동할 때 F는 MA식을 세우고 혼자 운동할 때 F는 MA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니은 1초일 때 실이 끊어지기 전이죠? A의 가속도의 크기는 함께 운동하니까 B의 가속도의 크기하고 똑같죠? 2m per sec 제곱. 디귿 2부터 5초까지 이거는 A하고 B가 실이 끊어지면서 각각 운동할 때 그러면 A하고 B의 이동거리의 차이는 A의 이동거리, B의 이동거리를 각각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돼.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함께 운동하다가 함께 운동했을 때 2초일 때 실이 끊어졌어. 2초일 때 A, B 모두 속도가 얼마였어요? 4. 그럼 A는 이제 더 이상 실이 끊어졌으니까 작용하는 외부력이 없잖아요.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도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에서는 변이 V 곱하기 T. 그래서 A의 속도 2에다가 2부터 5초까지니까 3. 그래서 A는 등속도 운동하면서 6m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2부터 5초까지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러면 2부터 5초까지 운동 방향 안 바뀌니까 변이의 크기가 이동거리와 같고 무엇을 구하면 된다?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근데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더 쉽게 구하는 방법, 평균 속도를 구해서 그 평균 속도로 2부터 5초까지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바꾸면 사각형의 면적 구하면 바로 되겠죠. 그럼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평균 속도 2분의 17 곱하기 2에서 5초까지니까 시간은 3. 계산하면 이것이 얼마 나오느냐? 25.5m가 나옵니다. 거리의 차는 15m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고,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실에 연결된 여러 물체가 나온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 F는 MA 이용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15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교재는 5강입니다. 자, 반대 겸손인데요. 자, 34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능특강에 반대 겸손이라고 돼 있어요. 반대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양하는 거는 뭐죠? 사양하는 거는 뭔가 권했을 때 거절하는 게 사양. 약간 거절하고 사양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겸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떨 때 하는 겸손이냐면 칭찬에 대한 겸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오늘 이 블라우스 너무 예쁘네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그러니까 외모나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칭찬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능력에 대한 칭찬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뭐라고 할까요? 되게 달리기 잘하시네요. 수영 잘하시네요. 이런 어떤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칭찬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무슨 선수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뭐 이 정도로 겸손하는 거. 자, 유감은 유감이군요. 안타깝군요. 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이제 유감 표현 되겠습니다. 자, 어구풀이 나오고요. 자, 수능 포인트는요, 이거 어디서 했더라 싶으면, 한자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7개의 품사들을 쭉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사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한자가 있는 몇 개의 부사만 좀 열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자, 한자 2, 250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수차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나오고 수능 시점 문제 12개 풀어보는데요. 자, 요 내용은 오늘 해석을 안 해드리고요. 이거 언제 했어? 우리 특강에서 했었죠. 특강 이게 다섯 번째 강좌에 있습니다. 교재 4강, 5강에 이번엔 5강인데요. 5강의 수능 포인트 선생님 착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선별적으로 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특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히로키와 카나코의 대화입니다. 뭘 반대하고 있을까요? 소레와 초또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반대이 데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디베이트 같은 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지 강한 표현을 안 쓰죠. 아, 그건 좀이라는 거는 뭔가 거절할 때, 사양할 때, 반대할 때 많이 쓰는 이게 불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아노사, 이 사는 뭘까요? 그냥 붙은 거예요. 간투조사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투입되는 조사. 아노사, 교사, 와타시가사, 가꼬에 있대사. 이렇게 중간에 내가 말이야, 오늘 말이야. 학교에 가서 말이야, 마리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문을 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겠어요. 아노사, 저도 오네가이가룬다께도, 아르께도 운다 왜썼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뭔가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안 돼요. 자, 좀 내가 부탁이 있는데, 아, 히로키꾼, 나니, 노시다노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둡시다. 노시다노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상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막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상태 했을 때, 통칭해가지고 그럴 때, 왜 그래? 라는 느낌으로, 의아할 때, 노시다노. 라인슈, 다음 주, 이모토노 단조비, 낫게도 해도 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다. 자, 이게, 은다. 여기는 난다. 왜 난다지? 은다가 아니라? 여기 나형용사 또는 명사에는요, 난다가 붙고요. 이형용사나 동사에는 뭐가 붙어요? 은다가 붙어요. 명사 취급이 되기 때문이죠. 프레젠토 나니가 이까나? 라고 하는 거는 일까나 말까나 약간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있죠. 선물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여동생 생일 선물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와타시 나라면 새로운 스마호는 스마트폰이에요. 똑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거라는 뜻으로 해석해 줍시다. 이거 사전 찾으면 따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따위는 좀 어감이 강하죠? 스마트폰 따위라고 하면 좀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 like 스마트폰 약간 이런 느낌. 자, 나라면 새로운 스마트폰 같은 거가 좋은데 캐도

캐도 약간 경상도 사투리처럼 너가 걷해도 그래도 뭔가 말끝을 흐리는 그런 느낌이죠. 에이, 소래와 쪼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 다카스기르요. 다카이라고 하는 거는 비싸다라고 하는 이용용사인데 이용용사의 이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스기르를 붙이면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이용용사나 나용용사의 어미를 떼고서 나용용사의 어미는 다죠. 떼고서 스기르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스기르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현대는 지나치게 편리하다. 맨니 다 떨어뜨리고 스기르. 이거 너무 달아. 아마이 아마 스기르. 너무 많이 마셨어. 과음했어. 노무 노미 스기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소래와 쪼또 반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절 반대 비슷한 표현입니다. 거절하는 게 반대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 아, 코히와 쪼또, 나 카페인이 약해가지고 거절하는 거죠. 곤란한 상황에 쪼또를 씁니다. 와, 쪼또, 요지가 때. 이랬습니다. 요지가 뭐예요? 용건이 있어서. 아, 노요비와 쪼또, 요지가 때. 토요일은 좀 용건이 있어가지고요. 자, 볼게요. 여기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슈마츠 카이모노 니키마센까? 뭐뭐 하러? 라고 돼 있죠.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 니. 자, 쇼핑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 슈마츠 데스까? 스미마셍. 미안해요. 슈마츠와 쪼또 좀이라는 이 쪼또는 다 알지 않나 한국 사람? 요지가 때 용건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 얘기죠. 뭐뭐 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요지만 있을까요? 즉어도 있습니다. 즉어라고 하는 거는 도합이라고 지금 한자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일의 형편이나 사정을 얘기합니다. 컨디션이죠. 자, 일의 형편이나 사정은 쓰고우고요. 반대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자, 이게 아니라 쓰고우가 아니라 구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아이. 구아이는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아이. 이거는 일의 형편이 아니라 몸의 형편. 몸의 형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몸의 컨디션이라고 할게요. 자, 일의 형편. 몸의 형편, 몸의 컨디션. 그럼 여기에 구아이를 쓸수 있을까요? 뭔가 거절할 때. 자, 다음 주말에 우리 축구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아, 다음 주말엔 내가 좀 몸이 아플 예정이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에 쓰고 대신에 구아이를 넣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아플 걸 예상해가지고 저 다음 주 수요일 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자, 이런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다! 무리다! 무리다. 진짜 이거는 오버다. 무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무리소데스라는 식으로 해서 무리다의 다를 떨어뜨리고 추측의 형용사, 추측의 나형용사, 즉 조동사죠.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 할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를 얘기하는 무리일 것 같다. 무리일 것 같다. 소레와 쪼또. 무리소데스, 소레와 무리데스 하면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추측의 형태로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거절 표현 배웠습니다. 넘어왔어요. 이제 사양이야, 사양. 자, 뭘 사양해 볼까? 뭘 부탁했는데. 자, 볼게요. 스미마셍, 고노 치카쿠니, 치카쿠라고 하는 거는 치카이라고 하는 이형용사가 이가 쿠로 바뀌면 보통 뭐뭐하게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데, 가깝게라고 하는 부사가 되기도 하지만, 뭐두 대? 가까운 곳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처요, 근처. 자, 이 근처에 큰 병원, 수식하고 있습니다. 있다. 라고 인용해 라고예요. 큰 병원이 있다라고 키있다. 이거 뭐예요? 강조 아까 얘기했었죠? 키있단 데스가 뭐뭐이지만 키있다. 들었다. 키꾸 들었다. 저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큰 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노 마치 이 마치니와 묘인가 나이노 데스가 나인 데스가 이거 은 대신에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노가 소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개지면 응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묘인가 나인 데스가 해도 되는데 묘인가 나이노 데스가라는 식으로 노를 써가지고 명확하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난또 이유 묘인 데스가 또 이유라고 또 이라고라고 또 이유 말하는 말하다. 자, 뭐라고?

말하는 병원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병원이야? 병원 이름이 뭐예요? 묘인 너 나마에 와.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카야마 묘인 데스 나카야마 병원이래요. 오리류의 끼. 오리류가 뭐예요? 내리는 여기 지갔다 노. 노 이건 뭘까요? 겉. 이라고 하는 형식 명사.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건 주머니처럼 앞에 있는 내용을 싹 해갖고 수렴해서 딱 겉. 뭐? 내리는 여기 달랐다. 다른 것. 까모시레마센이라고 하는 건 추측입니다. 까모시레마센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까모시레마센 찌도 모릅니다. 그냥 외우세요. 까모시레마센. 까모시레마센. 아,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코이 까모시레마센. 이거는 맛있을지도 몰라. 오이시 까모시레마센. 까모시레마센 외우십니다. 아, 도나리노 마치니 옆 마을에 큰 병원이 아따 하즈데스 있을 리터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있을 리터 이 하즈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터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할 터이다, 뭐뭐 할 리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치적으로 추론, 계산. 추론했을 때 그때 뭐뭐할 리터이다 하즈데스 뭐뭐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옆 마을에 큰 병원이 있을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까지 2시간 걸리거든. 지금 2시에 출발했으니까 4시면 도착했을 리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하즈예요. 하즈. 하즈 명사입니다. 시라베테 미마쇼까? 테 미루 뭐뭐 해보다. 자, 제가 좀 알아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AB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너무 친절합니다. 아, 제가 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좀 조사해서 알아봐 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 아, 야, 나이저브 데스. 사양합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사양하는 거예요. 거절과 사양의 차이 알아? 거절과 사양? 친구 엄마가, 아우, 누구야? 응, 우리 정민이 좀더 먹어. 그러면 거절해요? 사양해요? 사양해야겠지? 그 느낌 알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와가지고 되게 그 판촉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사양이 아니라 좀 거절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그럼 사양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케코데스를 저 아시는 일본어 선생님 되게 싫어해요. 약간 일본에 살다 오고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분인데, 뭐, 개꺼댔어. 자기는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되게 차갑다는 인상이 든대요. 그러니까, 아, 뭐, 개꺼댔어. 이렇게 탁 거절하는 느낌이 좀 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예, 하지만 하여간에, 수능에서는 다 차갑건 안 차갑건 간에 사양할 수 있는 표현, 뭐, 개꺼댔어. 이제 됐습니다. 뭐, 이 됐어요. 이렇게. 좀, 이거는 뭐, 이!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 이렇게 좀 뭔가 말투나 억양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볼게요. 다카하시산 나니까 무언가 무언가 이게 약간 불확실함에 까죠. 무엇이가 아니에요. 무언가 테츠다우 코토가 아리마스까? 테츠다우 코토 도울 일이 있나요? 아우 이에 다이저브 데스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 뭐, 이 데스. 좀 이상하죠? 예, 이에, 나이저브 데스. 뭐, 개꼬 데스. 아리가또 오자이마스. 이거 약간, 나이저브 데스가 조금 약간 착하네요. 그죠? 오까와리 더, 오짜 오까와리. 뭐, 이요. 이. 이렇게 이게 친구끼리니까. 충분히 쓸수 있다. 사용 표현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겸손으로 갑니다. 뭘 칭찬했을까요? 칭찬에 대한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서두에. 자, A가 얘기합니다. 와, 스테키나 가반 데스네. 가반다네. 가방이 뭐야? 가방이지 뭐. 자, 스테키다라고 하는 거는 멋지다. 멋지다. 야, 이거 힙하다. 완전 멋있는데. 스테키나 나형 용사니까 가방을 수식할 때 뭘로 수식되었어? 나형 용사에 나로 수식이 되었죠? 스테키나 가반 다네. 아따라시 이가 뭐야? 이형용사죠. 새롭다. 이가 쿠로 바뀌면 뭐가 돼? 부사형. 뭐뭐 하게. 새롭게. 카타 노. 샀어? 노. 울리면 음음문. 카타 노. 하면 평소문. 이거 두 개예요. 하면 예스. 하면 노가 되는 거야. 아니야. 実は 거래. 이거 지분데 스스로 내가.
츠끄딴다, 은다, 츠끄따 해도 되는데, 은다 붙여서 뭐라고? 우리 많이 썼지. 다시 넘겨보자, 이거. 아, 이거 괜히 넘겼나? 아, 좀 많이 넘기는 거지.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은다, 은다. 이런 식으로. 은다, 은다 계속 나와요.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나오면 그냥 나오나 보다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지금 어디 하다며? 은다. 해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안 되는데 뭐 한다? 그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붙는 애예요. 그래서 지긋다 해도 되는데 스스로 만들었어. 무시하세요. 에? 고나 가와이 가방, 이런 귀여운 가방. 지분대 스쿠레르, 지분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스쿠레르,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어? 직접이라고 했죠, 직접. 이게 직접이 뭐 스트레이트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이라는 그내 몸소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쿠레르 난때 봅니다. 난때 라니다니. 감동하는 거야. 우와! 만들 수 있다니. 스고이! 대단해. 스고이! 그죠? 이번에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리던데, 선생님이 명동에 한번 갔더니 일본 관광객들 되게 많이 늘었던데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되게 썰렁했던 명동이, 근데 많이 들리는 게 뭐야? 스고이 이런 말 많이 들리, 가와이 스고이 많이 들리죠. 감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손잡고 떠나요 이렇게 감탄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칭찬한 거지 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손잡고 떠나요. 그런 일 없어가 아니라, 아유 아니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해주는 그런 게 손잡고 떠나인데, 이게 뭘로 써요? 겸손에 대한 표현이 된다.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 표현이 된다. 아우 이런 느낌이에요. 스크류 노니 엄하는 대에 곳에 만드는 곳에 마다 아직 지간목화 까르시네. 야, 이거 만드는 데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 왜? 이거 만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베테랑들은 금방 하나 뜨고 막 이러잖아요. 저 가방을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뜨개 같은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서운한다. 그렇구나. 호까니모 그 밖에도 에도 그 밖, 호까 그 밖에도 스쿠따 모노. 이 모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을 나타내는 형식 명사, 것이 됩니다. 물건을 나타내는 것. 자, 아따라 콘도 미세떼네. 이번에 다음에 보여줘. 이번 다음 다 되죠? 미세떼네 보여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 표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란색 바탕 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몇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 36페이지를 보면 거기 소나코토 나이오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선생님께 정리했는데 이게 좀 아닌 것도 좀 나와 있죠. 특히 이두 가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여구풀이 있는 내용으로 다 설명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 조금 덧댔으니까. 자, 칭찬에 대한 겸사무진 이네 가지는 그냥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오지선다가 나올 때 내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있는 대로 고르시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빈칸에 있는 내용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짓기 한거 골라라,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라든가, 고르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단골 손님입니다. 아주 빈출하는 손나코토 나이 데스요. 마다 데스. 마다는 이거 두번 써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돈데모 나이 데스. 아유 그렇지도 않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소레 호도데모 아리마셍. 그 정도고, 아유 그 급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거 아유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게 다 뭐예요?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 아까 선생님 서두에 얘기했죠? 외모나 이런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냥 칭찬하면 고맙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능력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 아까 같은 게 뭐야? 가방 잘 만드네. 라고 했으니까, 아, 가방 이쁘네. 그러면, 아니야, 아직 멀었어. 자기가 만든 거 아니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샀어. 어디 백화점에서 예쁜 거 샀어. 야, 이거 나 이번에 나온 신상이야. 했더니 아직 멀었어. 이쁘다. 했더니 아직 멀었어. 이건 좀 이상하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능력에 대한 칭찬이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부정 표현을 보세요.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이거는 겸손한 부정.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이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일 처리하는 거는 김상이 제일 못한 것 같아. 걔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손해를 봤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의견을 막 얘기해. 그랬더니, 아우, 그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걔도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소나코토 나이 데스요.
돈 때문에 하이드세요.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상대방의 의견, 평가, 예측에 대한 부정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칭찬에 대한 부정표현이 아니지. 근데 걔네는 얘, 뭐가 뭐가 돼? 얘랑이 된다는 거야. 근데 마다마다 됐어. 안 되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는 게 이제 마다마다 됐을까 되는 거죠. 자, 감사에 대한 대답 갑니다. 자, 사과에 대한 대답도 다 뭐야? 공통적으로 돈 때문에 하이드세요. 그러고 보니까 돈 때문에 하이드세요는 네 개가 다 들어가네. 칭찬, 부정, 감사 사과. 감사가 뭐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럼 돈데모나이 데스. 스미마셍. 돈데모나이 데스.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와, 애가 어조어조 데스네. 오늘 그냥 붙은 거예요. 예쁘라고. 소레 호도 데모 아니마셍.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여긴 다쓸수 있겠네. 그지?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그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할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죠. 자, 츠다에나 그때, 데츠다에나 그때, 혼토니 모시와케나이 데스. 모시와케나이라고 하는 건 면목 없다라고 하는 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안하다. 면목 없다라는 뜻이에요. 돈데모나이 데스. 이게 뭐야? 미안하다. 사과. 사과에 대한 대답으로 돈데모나이 데스. 스미마셍만 있는 게 아니야. 와루이, 고멘나사이, 이렇게 모시와케나이.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다 뭐야? 미안하다. 기모지 나케데. 마음만으로 주분데스. 충분합니다. 아유, 제가 못 도와드려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별 말씀을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감 들어갈게요. 유감, 잔냉입니다. 잔냉. 잔, 나물 잔. 념. 이념할 때 념. 생각념. 그러니까, 잔냉. 생각이 남는 거예요. 생각이 남으면 어때? 느낌이 찝찝하지? 그러니까 아, 아쉽네요. 찝찝하네요. 유감이에요. 유감. 우린 감정이 남는 거고 얘는 생각이 남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자, 유감 갑니다. 선생님이 아, 아니구나. 대화문이 아니에요. 센세 거니치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센지츠 지난번에 가코노마에 오토 때 뭐뭐를 통과하다. 통과의 조사에 오가 들어가네요. 가코노마에 오토 때 난다까 난다까 왠지 뭔지 그냥 이렇게 약간 감탄사 하려고 나츠카시 그립다 자 나츠카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그몇 페이지야 35페이지 보면 나츠카시 앞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어휘풀이 봐봐 35페이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기본 어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고 물론 내신 때는 외워야 되겠지만 수능 때는 이게 주어져요 자, 기모찌 났다. 기분이 되어, 아, 뭔가 되게 그립다. 어, 너무 오랜만이다. 라는 기분이 되어서, 대가미유 카이 데이마스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 학교 앞을 지나는데 선생님 생각이 났구나. 가꼬니 이때를 떻기와 학교에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니고 있을 때가 되는 거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르는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뭐예요? 진행이 아니에요. 다녔을 때라고 얘기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이니치 매일 아사 오키르노가 일어나는 것이 다이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하다따 너무 싫었다 짜증났다 케도 케레도 케도 케레도 케레도 뭐다 얘네 다 똑같은 애들이야. 얘를 생략하면 얘, 얘를 생략하면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레도 그렇지만 에, 소지교 시대 미르도 졸업해 보니, 봤더니, 뭐 했더니, 아노꼬로는 왜 아노꼬로야?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소노꼬로 아니야. 왜? 회상하는 거야. 회상할 때 아써요. 아, 그때는 욕 같다나, 좋았구나, 뭐뭐 하구나, 라고 이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야, 학교 다닐 때가 좋아. 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무슨 소리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야 되지. 얼마나 힘든데요? 응? 엄마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지. 막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되게 좋았구나라는 시절, 되게 아름다운 시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 글을 쓰는 거야. 이땐 모르지만, 그땐 그랬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아, 지금 너무 안 나츠카시 하다는 거예요. 마이니지 아에 때 있다. 만날 수 있었던. 자, 아우가 아이류가 됩니다. 뭐가 되는 거야? 가능 동사. 만날 수 있었던 선생님이랑 친구에게. 네. 친근히
니 아우죠? 이 만나다 조사 니를 쓰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아우가 되는 거잖아. 여기 그 만나는 사람이 여기 두 명인 거야. 이두 명이라기보다 이두 그룹인 거야. 이마와 나가나가 좀처럼 아에나쿠 때 만날 수가 없어서 아에루 아에나이 아에나쿠 때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어서가 되는 거죠. 자, 나이가 붙으면 이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이형용사의 이를 쿠데로 바뀌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원인 이유가 되겠죠.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어서 잔넨데스 뭐라고 드디어 나와요. 유감이래요. 지금 뭔가 그립다라는 거죠. 아, 너무 아쉽네요. 자, 맞다. 또 곤도 다음에 민나데 모두 다 같이 해서 주격조사 대신에 쓰이는 조사대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자, 헨센센이 아이니 이키마스네. 선생님 만나러 갈게요. 소노 히마데 그때까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게 뭐야? 아노꼬르와 소노의 이 차이가 뭐라고? 얘는 회상, 얘는 그때까지, 미래의 그때까지. 오겡키데 인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게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감 들어갑니다. 이제 잔넨부터 먼저 할게요. 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나 아쉬운 일이 생겼을 때 잔넨 대신에 잔, 한자 안 쓸게요. 잔넨, 유감, 기분이 남는다 이 얘기죠. 쿠니에 큐니, 갑자기 쿠니에 카이루 고톤이 나리마시다. 동사의 기분형 플러스 고톤이 나루, 뭐뭐 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소레와 잔넨 대신에 왜 헤어져야 되니까 얘기입니다. 자, 잔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야 돼. 기대했는데, 자,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인데,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아쉬워. 기대가 없이 그냥 막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얼마 전에 교통 추돌사고가 나가지고요.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이러면, 잔넨 데스네 이러면 안 되지. 유감이네요.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게 선생님이 교통사고 나기를 기대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뭐하고 얘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타이헨 데스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얘기했을 땐 얘를 얘기해야 돼. 아, 소레와 타이헨 데스네. 큰일 나셨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잔넨 데스네는 뭔가 기대하고 있던 게 얼그러졌을 때, 아, 우리 엄마 오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오신대. 그러면, 아, 소레와 잔넨 데스네. 뭔가 기대하고 있던 게 아쉽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좀 되게 혼동하기 쉬워요. 자, 나카나카는 이제 부사할 때 이제 나올 겁니다. 나카나카 긍정은 꽤라고 하는 정도 부사가 되고요. 나카나카 부정은 좀처럼이라고 해서 부정을 조금 더 강조해 줍니다. 자, 오이시 데스네. 여기는 긍정이 있기 때문에 꽤 맛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능 포인트로 넘어왔어요. 지금 특강 안 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거 뭐지? 갑자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누차 얘기했는데 뭐 갑자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5강의 해설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수능 포인트만 찾아보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앞서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자, 우리는요. 수능을 보기 위해 이 627개의 단어가 1강, 4강, 5강의 수능 포인트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수능 출제 기본 어휘라고 하는 것이 934개야. 다, 선생님 다 셌어요. 이, 그 934개 아니고 나머지는 수능이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와요. 아까처럼 나츠카시처럼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아예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읽는지, 뜻이 뭔지.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그런데 수능 출제 기본 어휘가 934개인데 그 중에 69.7% 정도에 해당하는 627개가 다 1강, 4강, 5강에 있는 그 수능의 포인트에 나온다는 거야. 응? 지금 이제 출력해 왔는데요, 미리.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5강. 잘안 보이지? 아니,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37페이지 펴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5강하고 있잖아? 얘들이 250개인데 934개 중에 25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어를 생각해 봐. 응? 영어를 생각하면 이게 가당하기나 하겠냐고요. 제외국어니까 딱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야. 자, 수능 기본 어휘 이렇게 보면은 가타카나가 요만큼 61개. 그다음 한자 이게 3강, 4강이야. 이게 5강이야. 나머지는 한자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엄청 엄청 많아서 아, 일본어 포기하고 싶어요. 왜?
왜 한자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다고요. 이게 이제 한자 1이 316개 4강에 있는 거고요. 한자 2는 250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 5강이잖아? 애들은 지금 250개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지? 수업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볼까요? 보입니다. 살짝 보이죠? 이거 그안 보인다. 선생님 저 이거 보이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게시판 들어갈게. 아니, 게시판. 응? 게시판, 자료실 게시판이 아니라 자료실 들어가보면 선생님 이거를 지금 모아찍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야, 사실은. 이게 한 장인데 모아찍기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시 저 보여주세요. 급식줄 같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외우라고요. 이게 총몇 개야? 한 25개밖에 안 돼요. 이게 몇 개? 이게 딱 7장이에요. 이게 선생님 출력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7장이 나오거든? 이렇게 7장을 하나씩 하면은 24일의 기적 뭐 이래가지고 24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24개면 한 달이 안 되는 거잖아. 24일이니까.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되죠. 기적이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한몇달 잡고 하는 거야. 24개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거 별거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게뭐 학교, 아시다, 이샤, 이지방, 뭐 이런 건데. 운땐, 애가, 애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조차 몰라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 나와요? 4강, 그다음에 5강에 나온다. 외우세요, 이거. 이거 안 하면 일본 수능이 시작이 안 돼. 이게 사실 수능 특강도 필요 없어요. 나 해설 안 해도 돼. 이거 외워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석하고 때리면 다 맞아요. 다 맞아.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은 선생님이 지난 특강 때안 했기 때문에 6번, 7번은 오늘 해드리고요. 자, 봅니다. 요일이에요. 요업 있습니다. Gets가 아니라 일요일이네. 니치죠? 니치. Gets. 가. 스, 이야, 스, 우야. 생각해. 목구. 킹이야, 깅이야. 토야, 노야. 얘네가 제일 어려워. 이게 가츠는 설마 아니겠지. 게츠카, 스, 이예요. 스, 우 아니야. 스이 먹고 킹 아니고 킨, 토 아니고 노. 이게 조금 헷갈리죠. 게츠카, 스이 먹고 킨돈이지. 월화수목 금토일. 여기서부터 일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보통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게츠카, 스이 먹고 킨돈이지. 돈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지라고 하면 주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날짜 갑니다. 여기서 날짜가 카로 끝나는지 니찌로 끝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카. 자, 얘는 쯔이타 치로 끝나는 유일하네. 후츠카, 미카, 요카, 이츠카, 무이카, 나 아니고 나노카, 야야 요야, 요카야 이, 그치? 요카죠. 요카, 야 아니고 요, 나나 아니고 나노, 이런 거 헷갈리죠? 코코노카, 토오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찌. 주이찌니찌, 주니니찌, 주산니찌, 니찌로 쭉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니찌로 가는 거예요, 니찌로. 그런데 카로 읽히는 게 뭐야? 14, 20, 어디 갔어? 20, 24. 얘네들이 또 카로 읽혀요. 주요카, 니주요카, 니주요카. 얘는 뭐야? 하츠카. 21은 하츠카라고 특별하게 읽어줍니다. 니주니찌라고. 뭐 읽었다고 했을 때뭐 틀렸다라고 보긴 뭐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를 구사하셔야 되죠. 하츠카라고 합니다. 하츠카. 자, 그런데 얘네 둘은 왜 나온 거야? 주 시지니찌일까요? 주 나나니찌일까요? 주 시지니찌로 읽습니다. 주 쿠니찌일까요? 주 기우니찌일까요? 쿠니찌입니다. 시찌쿠 딱딱하게 읽어줘요. 날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까로 읽히는 것만 잘 보고 니찌로 읽히는 거랑 까로 읽히는 거랑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하츠카라고 읽히는 거그 다음에 시찌인지 쿠인지 479 중요하죠. 479 4는 다 요까 주요까 니지요까 카로 읽히고 얘는 쿠 니찌 시찌 니찌 쿠 니찌 물론 얘가 나노카, 코코노카, 카로 읽을 때도 있지만, 얘는 니지를 읽히는 경우가 없어요. 4로 끝나는. 4일, 14일, 24일 다 뭐? 34일 뭐 없잖아. 31일까지니까. 예. 자, 기억해 두셨다가, 틀리지 맙시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수능특강 맨 뒤에 봐봐. 그러면 기본 어휘표라고.

167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쭉 무슨 이게 뭐야 할수 있는데 요 이게 934개라는 거야. 이게. 자, 얘네들이 명사가 379개, 57개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이거 나누자 이렇게. 보기 좋게. 얘는 보지 마봐. 이렇게 쭉 나와. 그리고 그 뒤에까지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75하고 859를 더하니까 934개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다 셌어요. 앉아가지고. 옆에 저기 선생님 지인한테 시켜가지고 야 맞는지 다시 세봐 그래가지고 934개를 이제 다시 셌어요. 네, 934개 맞아. 기본 어휘표에 934개 나옵니다. 근데 수특에 이렇게 봤더니 4강은 이만큼, 1강은 이만큼, 5강은 이만큼 나오더라. 여기 해당하는 게. 근데 왜 얘네는 이렇지? 한자라니까 이 친구들은 한자. 8강은 한자가 아니야. 네? 8강 부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만 합쳤더니 477개가 나오는 정도로 한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뭘 봐야 되네? 조사는 14, 15강 봐야 되고, 조동사는 12강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 가타카나는 뭐 이렇게 4강, 1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강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야. 이형사, 나형사, 동사, 부사, 접두, 접미어, 접수, 이렇게까지. 엄청나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능 포인트에 있는 수특에 나와 있는 수능 포인트에 있는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다시 뭐다? 얘다 얘. 들고 다녀 이거. 이거 전 이제 그만할게요. 네, 너무 많이 했지 잔소리를. 왜냐면 어휘를 안 하면 이제 문제를 풀수 없어요. 봐봐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들어왔는데 1번부터 계속 어휘야. 이다 5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표기야. 이게 오쿠리가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츠마루예요. 모이다. 그다음에 칸가 에루예요. 사고할 고자가 나오고 이게 에가 나와야 돼. 하시루라고 하는 거는 달리다라는 예외 인류 동사예요. 하꼬부라고 하는 거는 운반할 운자가 나오고 부가 붙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오리루 내리다예요. 얘랑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얘는 오리루고요. 얘는 후루야. 자연현상이 내리는 거는 눈비가 내리는 건 얘. 버스에서 내리는 건 얘. 얘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맞는 게 뭐야? 아츠 맞대. 얘만 맞는 거잖아요. 얘왜 틀렸어? 얘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얘는 얘가 빠져야 되고. 학고 분대 부에서 이렇게 되니까 코가 빠져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학고야. 얘가 학고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얘 훗대가 아니라 오리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 다음에 리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여기에 모여주세요. 좀 모여주세요. 선물은 뭐가 좋을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친구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바람이 나의 딸의 목소리를 하꼰대크레 맛이다. 날라 주었습니다. 즉, 들려오게 했다는 거죠. 되게 문학적이네요. 704번 버스에 타서 세 번째에서 내려주세요.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얘가 이유는 내리다인지 아니면 비가 내리다인지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 속에서 이렇게 표기를 찾는 것을 나오는데 얘네들 다 어디 있다? 지금 바로 앞장에 있는 여러분의 수능 포인트 5강에 다 나와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한자 표기 들어가요. 자, 지하철 봅니다. 지카테츠예요. 지하철을 아래 하자를 그러면 찾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하철. 지하. 이걸 지금 찾아야 돼. 지카테츠. 지카테츠. 하자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체육관 앞에 다나카상이 탓대 이마스 서 있다라는 거 이렇게 써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에 차를 토메테모 나이조부 데스까 세워도 되나요? 자, 일본인 친구와 모토 시타시쿠 친하게 친할 친자 시타시쿠 이렇게 써야 되지. 자, 그다음에 네츠가 사가루 떨어지다. 자, 답 나왔네. 4번. 약을 먹으면 약을 먹었더니 열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 얘기죠. 마에다상의 쇼라이노 유메. 쇼라이노 유메. 장래 희망은 뭐냐면 가슈 가짜 써볼게요. 노래할 가짜에다가 손수자 쓰면 돼. 자, 그럼 해당하는 게 뭐야? 아래 하자 4번이지. 저 선생님 저 이거 잘못쓸것 같은데요. 못 써도 이렇게 이미지 떼끼니 이미지적으로 볼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뭐. 자, 읽기는 좀 편해요. 실은 프랑스 리오리오 나라 땜이다 이랬어요.

나라우. 자, 나라우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 나와? 지금 나오잖아. 어디 5강에 나오잖아. 이게 외워야 된다니까.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보면 외울 수가 없어요. 프랑스 요리 ですか? 저도 무즈까시 이 떨어뜨리고 소우 대신에 뭐뭐 할것 같습니다. 일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아까 나왔지? 추측이라고요. 자, 나중에 아또 내 네임마스를 또 伝えてください伝える전달하다라고 하는 전하다. 宿題はどれくらい残っていますか?남을 잔지 아까 잔내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残る 남다. 여기까지가 놓고야 놓고 놓고 루 놓고 떼이마스까? 자, 테레비오 나오시되 나오스 나오스 고치다 고치다 나오시되 모라이타인데스까? 고쳐받고 싶은데요. 즉 고치고 싶은데요. 고쳐주세요. 그 얘기죠. 류학생까지는 스코시즈즈 나레떼키마시다. 자, 나레루는 뭐예요? 익숙해지들 관자가 나요. 관성할 때 습관할 때관 나레루 익숙해지다. 익숙해졌습니다. 레스토랑 노마이니 히토가 나란데이마스. 이렇게 그 병렬 할때그병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나라부 세우다 늘어 에, 사람들이 줄서 있습니다. 그 얘기죠. 답은 이게 몇 번이야? 한자 읽기가 나라가 나와야 되니까 5번이 답이네. 나라부 나라베루가 세우다. 나라부가 늘어 세워져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한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자,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건 한자 쓰기야, 쓰기. 어떻게 써야 돼? 태감이 어떻게 써야 되지? 손술자에다가 선생님은 잘 쓰는데 전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긴 해요. 한자를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이 하려 그러면 어렵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호로 외워야 돼. 뭔가 손가락이고, 막 이렇게 이 종이 지자인데 C자랑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뭐 어떻게. 그냥 계속 언어 샤워 하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반분이라고 써가지고 절반이 되는 거예요. 자를 절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 키루. 키루가 키떼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다 조합해보면 뭐만 쓸수 있어요? 키떼 이렇게 써서 얘만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한자 조합하는 문제도 요즘 잘안 나오는 문제인데 좀 신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의고사도 한자 조합 쓰기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한자 읽기. 읽기는 편하지. 노, 오, 나, 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설하실 거면은 하지 마세요. 할 정도지. 왜냐, 선생님 그냥 보면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 안 보이지? 그래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한자를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하면 문제를 못 푸는데? 이게 2점짜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워야지, 뭐. 자, 그러면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이 문장을 보는 거예요. 아직 저 오래된 차에 타다 할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럼 타다가 뭐였더라? 노루, 노른가 봐. 이렇게 찍어야지, 뭐. 노떼 이른 데스가. 아직 그 옛날 차에 타고 있나요? 몰고 다니시나요? 그 얘기죠? 데이브르노 웬이 오렌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 오이떼, 둘치자. 오이떼 아리마스. 오쿠. 예, 두다. 놓여져 있습니다. 나이 때뭐 울어도, 와라 때뭐 웃어도, 시겐마데, 아또 이치니치 시카나이. 이거 진짜 와닿지 않니? 야. 너뭐 울건 뭐하건 난리를 치건 간에 시험까지는 앞으로 하루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자, 카드 이랬대. 카드를 넣고 망고 오시대 그다사이 번호를 눌러주세요. 자, D가 답입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6번도 보세요. 한자입니다. 한자 끝나질 않네. 자, 아따라시라고 하는 건 새롭다. 새로운 신자가 나옵니다. 아따라시 펜와 노 데스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다. 명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넨, 아케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로운 연이죠. 신넨이니까 답은, 새로운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 고노쿠라이노 카라사. 맵기라면, 아타시와 헤이기라고 하는 거는 평기라고 씁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잘안 나오는 한자인데. 그치? 이거 4강에 나와요. 자, 시티가츠니 쿄토 네, 유명이죠. 유명. 유명한 오마츠리. 축제가 아르데쇼 있죠? 자, 헤타데모, 헤타는 뭐야? 하수입니다. 하수라도, 그러니까 서툴러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야떼미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도전이란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전기 가에 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동사가 나와야 돼.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그럼 자동사를 찾아야 돼.

타동사, 자동사죠? 전기가 꺼져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닐까요? 전기가 켜 있으면 있는 건데, 꺼져 있기 때문에 키에르, 꺼지다라는 자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츠케르는 켜다, 캐스는 끄다기 때문에 이걸 써주는 게 좋겠죠? 답은 2번 됐습니다. 자, 8번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무의지, 무의식적으로 보이다. 얘는 보여주다. 쇼 하는 거죠? 얘는 보다, 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건물, 저 건물의 위부터 바다가 보다, 보여주다. 이거는 목적어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이다를 쓰는 게 맞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여서 도데모 키레이라시요. 아주 예쁜 거, 예쁘다고 해요. 아, 이때미따이 라고 얘기합니다. 가보고 싶대요. 자, 9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여기서는 약간 유감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이니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함께 조깅하지 않겠나요? 조깅시여우요 그랬더니 유감이 아니라 얘는 거절해야겠네요. 아침 5시에 일어나자고? 도테모 타노시 무척 즐겁다. 이마카라 타노시미다. 지금부터 기대된다. 뭐 개꼬다. 뭐 이제 됐어. 소레와 잔넨다. 그건 유감이야. 소레와 촛도 무리다. 그거 좀 무리다. 무리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요? 답은 5번 되겠고요. 아사와 니가 떼. 난 서툴러. 힘들어. 난 질색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약한 사람 있지? 자, 그러면 좀 오소이지간 이슬은, 자, 좀 늦은 시간으로 할래? 라고 이제 다른 차안을 제시하네요. 답은 5번. 자, 10번 들어왔습니다. 자, 뭐 해버렸대요? 시대 심화 때뭐 해버렸대요? 갑작스러운 부탁을 해버려서 미안하대요. 아니야, 괜찮아. 키니 시나이드 크다사이 신경 쓰지 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뭔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치. 우리 돈데모나에 대해서는 사과나 감사에 대해서 쓸수 있다고 했어요. 사과, 감사, 부정, 칭찬에 대한 겸손한 부정까지 다쓸수 있는 전천후 돈데모나이 데스. 자, 11번 들어왔습니다. 자, 뭔가 영화를 내일 보러 가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지만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뭐가 있나 봐. 그랬더니, 시간 초우도 있을 거 가무시레나이. 나좀 늦을지도 몰라.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티켓 사둘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전에 뭔가 상황을 얘기하겠죠? 이번 토요일 날에 함께 쇼핑하러 안 갈래? 그랬더니, 미안해. 토요일은 뭐야? 뭐 자기 무슨 용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용건이고 사정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뭐야. 요지가 어때? 요지. 스고가 바루이. 난 뭔가 형편이 안 좋아. 또는 다른 용건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봅니다. 뭐, 스쿼시 타베르. 뭐라고 뭐예요? 좀더 먹어라. 리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 뭐, 배불러요. 저못 먹어요. 뭐, 나까 이빠이 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이 데스네. 라고 하면, so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so 데스까 그렇습니까? 마다 마다 데스. 아직 멀었어요. 이상하죠? 모찌론 데스. 물론입니다. 나이저브 데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저브 데스. 아, 나이저브 데스. 아, 개코 데스. 아, 뭐, 이 데스. 이런 식으로, 뭐, 사양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12문제씩이나 됐네요. 다 풀어봤습니다. 자, 5강 중요한 거 뭐였냐면요. 사실은 거절 사양 같은 건한번 보면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단어가 문제죠. 단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단어 꼭꼭 외우시면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고구로 사마데시다. 자, 맞다.

시간에 이제 3강이랑 4강 다 합쳐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과 경영을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해 볼 거예요. 기업과 경영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 풀기 이전 시간에 기업과 경영 첫 시간에 기업의 분류랑 뭐 사회적 책임 이런 좀 전체적인 큰 틀을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점점점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업의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깊게 볼 거고, 조금 더 깊게 보는 건 다음 교재 시간에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주고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로 선생님이랑 기출분석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목차로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업의 분류와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배웠죠? CSR 네 단계,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그 다음에 자선적, 이런 책임적 책임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 관리랑 경영 환경이 오늘의 주 키워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기업가 경영이 우리 교재 기준으로 교재로는 다음 강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판매 파트가 교재 기준 15강, 16강이에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막을 내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경영 관리와 경영 환경을 보면 경영관리가 안에서 이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인데, 그런 게 서로 순환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파트가 우리가 5개년도 6개년도 봤을 때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환경은 사실 이제 모의고사에는 종종 나왔지만 수능이 이렇게 단독 문제로 나왔던 거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같이 기출 분석할 때 한번 확실하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경영입니다. 지난번에 교재 우리 포커스는 기업이었다면 이번엔 경영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좀 더 안에 세밀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같이 볼게요. 저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요? 경영. 오늘의 키워드 딱 두 글자 경영입니다. 우리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특성하고 이제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경영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진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환 과정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경영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환 과정, 그 다음에 경영자가 나와요. 경영자는 우리가 모의고사에나 뭐 이렇게 출제 포인트로 봤을 때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경영관리를 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환경, 이제 우리 경영환경을 당연히 고려해서 경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윤 창출을 한다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그런 제반 사항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보다 경영이다. 그래서 경영 첫 번째 경영 관리부터 우리 교재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5강 시작입니다. 자, 경영관리. 경영관리 교재 기준으로는요, 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이번 경영순환 관리 활동에서의 가장 주된 키워드예요. 선생님 색깔로 표시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그림을 확대해서 갖고 온 이유는 이 그림이 사실 경영관리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그림입니다. 너무 좋은 그림이고, 우리가 이 순환한다는 이 개념 자체는 1강에서 경제활동 순환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생산, 소비, 분배가 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 주체들이 열심히 경제활동 하는 거 배웠잖아요. 이 순환이라는 거는 멈추면 안 되거든요. 계속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죠. 이게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통제가 또 다른 계획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키워드를 한번 매칭시켜 볼게요. 첫 번째, 경영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설정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매출 얼마 뭐 200% 몰린다. 아니면 이번에는 뭐 잠재 수요나 유효 수요를 파악해서 뭐 고객 재구매를 높이겠다. 뭐 이런 어쨌든 그 경영만의 그 해만의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만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우린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전략도 수립하는 거죠. 이게 이 네 가지 중에 첫 시작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우린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플래닝이라고 돼 있어서 보통 얘를 P라고 선생님이 많이 표현할 거예요. P. 앞으로 이제 종종 문제 풀이할 때 P로 표현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목표 설정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를 어떻게 할지 활동들을 짜야죠. 어떤 판매부에서 이거 하고, 영업부에서 이거 하고, 마케팅에서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팀별로 업무를 조정하고, 그 업무를 누가 하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조직할 겁니다. 조직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 형태로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운영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직, 조직. 조직은 영어로 organizing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얘는 영어로 O라고 보통 표현할 거예요. 조직. 그래서 업무랑 활동을 분류해요. 이제 말했던 대로.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사람들을 배정하고 조직합니다. 그래서 인적 시스템을 구성하죠. 사람들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화 유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하나 조직에서 살펴볼게요. 조직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경영자가 리더를 잘해야 돼요. 이 경영자 역할 되게 큰거 이따가 배울 건데, 경영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동기유발 해줘야 돼요.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냅두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맞는 승진도 해주고, 급여 체계도 바꿔주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이 경영관리 순환 활동에서 지휘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휘, 지휘. 그래서 영어로는 디렉팅인데 선생님은 영어로 DO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휘. 구성원의 동기부여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영자의 리더십. 하나 더 빠진 게 있다면 의사소통까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게 지휘에 다 들어가는 키워드입니다. 자, 다 끝났어요. 그럼 계획도 하고 이제 업무도 하고 사람도 조직했고 열심히 의사소통도 할수 있고 리더 리더십도 열심히 발휘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내가 처음에 설정한 목표랑 비교를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매출액 200% 증대를 목표로 했는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300%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르잖아요. 그 성과를 내가 보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적절한 거, 좋은 거는 피드백은 새로운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또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컨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선생님 앞으로 약자로 종종 C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PODC 유형,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계속 순환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경영의 틀을 본 거예요. 경영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순환 활동을 거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큰 개괄적인 그림으로 파악해 본 겁니다. 이제 P, 계획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P부터 가겠습니다. 계획. 전체적인 목표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막 달달달 뭐 기간이 몇년몇년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 유형이 나뉘는구나. 이 정도만 가볍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공부 계획을 짤 때도 내가 그날그날 공부 계획 짜기 전에 내 공부를 왜 하는지 목표 설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이상적인 목표 설정은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거 짜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아니면 어디를 취업해서 선취업 후진학으로 어떻게 대학을 연계해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신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수능이 얼마 등급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가지 내가 하루하루 하면서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짜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전략을 짤 때도 계획을 짤 때도 제일 큰 전략 먼저 짭니다. 가장 큰 계획 먼저 짜요. 그래서 그거를 전략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큰 계획, 장기 계획, 3년에서 5년 통상적이라고 3년에서 5년이고요. 더길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조직 전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은 경영 계층이 경영자 있다고 살펴볼 겁니다. 경영 계층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익 등 전체적인 계획을 짜면 그 다음에 전술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 그거보다 조금 기간이 짧은 사업부 단위로 우리 그럼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부 단위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사업부 단위의 계획, 그래서 이거는 중간 경영 계층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짰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뭐 1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런 식으로 1년 미만의 단기 계획이 들어가요. 그 기능을 하는 조금만 더 기능 부서로 들어가고 일선 경영 계층 운영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계획부터 짠다. 전략, 전술, 운영 계획 이렇게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이 정도밖에 이제 우리가 학습해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스럽진 않아요. 계획이 이런 게 있다. 자, 조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직.
PODC 할때 조직 두 번째죠.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두 사람 이상이 협동해서 일을 수행하는 집합체래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걸 조직화라고 합니다. 조직 목표, 환경, 구성원 특성이 적합하도록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특성마다 업종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쭉 보면서 아, 나는 어떤 조직에 잘 맞을까? 나는 이런 조직

합으로 수직 전달된다. 그래서 얘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통적, 요즘이랑 좀 다르죠. 요즘은 여러분 해해 하면 좀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되게 옛날적인 좀 조직 형태고요. 관료적, 지시형, 군대식 조직이란 표현 많이 나옵니다. 군대식 조직. 그래서 의사결정의 명령이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조직 형태.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다고 해서 뭐 옛날 조직 형태, 전통적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안 좋은 조직 형태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조직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명확해요.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밑에서 안 했어? 그럼 그 부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명확하게 권한과 명령이 떨어진다. 되게 명확하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 있어요. 이거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군대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견을 좀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좀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창의력, 뭔가 이런 거 발현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얜 단점이죠. 장단점 같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있을 때 판단에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위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요? 다시 할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판단 잘못하면 계속 연쇄적으로 잘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라인 조직. 자, 기능식 조직은요, 중요한 게 기능식이 나오면, 아, 이건 전문화다, 전문성이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이에요. 전문성. 기능별로 전문 관리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는 그냥, 상사였어요. 상사. 근데 이 기능식 조직에서의 영업부, 총무부, 마케팅부의 이 상사는요, 전문가예요. 영업부의 완전 전문가, 총무부의 전문가, 뭐 회계의 전문가, 전문가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기능적 능력,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내 상사가 너무 거기에서 전문가예요. 너무 전문 지식이 많아.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다 배울 수가 있고 내 전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문적, 기능적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 부서별 전문화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전문화란 말이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능력적 업무도 진행 가능하죠. 그런데 효율적 통제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선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는 라인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선이 복잡하죠. 이쪽 저쪽 사원들한테 이쪽 저쪽 다 얼기설기 막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사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영업부 그 담당자, 전문관리자가 이 사원, 저 사원, 저 사원한테 이거에 저거에 저거에 나의 전문적 지식을 전사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효율적 통제가 어려워서 간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면은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둘다 어떻게 좀 장점을 살릴 수 없을까라고 한게그 다음에 나오는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라인 스태프 조직. 라인 스태프 조직 정말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조직의 유형을 볼때 그림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림이 같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림을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라인 스태프, 라인 조직 아까 보였죠? 일자로 쭉 떨어지는 조직이었죠? 명령이 상부에서 하부로 쭉쭉쭉 군대식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휘나 명령의 통일성은 이미 살아있어요. 너무 명령의 상부, 하부 전달이 잘 돼요. 그런데 스태프를 추가시켰대요. 스태프를 우리말로 해서 직계 참모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 그런 팀을 하나 딱 놓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라인 조직처럼 쭉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기획조정실이라는 스태프가 하나 딱 껴있죠. 이 전문성을 가진 팀이 아니면 기획조정실 스태프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둘다 그런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라인 스태프 조직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할 때 무조건 따랐어야 됐는데 이제는 조언을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좀 의사결정이 위에서 떨어지는 건 있지만 좀 합리적으로 조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스태프 조언으로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 아까 말했던 독단적인 그런 잘못된 판단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인과 스태프 사이, 그러니까 라인 명령과 스태프 조언하려고 하는 사이에 권한 문제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나 이렇게 명령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조언했다고 하면 서로 충돌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조언에 따라 업무 추진에 혼선 가능성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 혼선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뒤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약간 조언을 해주는 이런 의사 소통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큰 회사에 가면 법무팀, 인사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부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마케팅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법무팀에서 뭐 법률적 조항을 따져서 아 근데 이런 건 이런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적절한 전문적 지식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 게 바로 기획조정실, 라인 스태프 조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 스태프 조직의 그림까지 여러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직이 나오죠. 사업부재 조직입니다. 사업부재는요, 말 그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사업부 조직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 단위별, 우리가 사업 단위별 제품일 수도 있고요, 지역별일 수도 있고요, 고객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의류 사업부라고 해서 그 의류를 어떻게 할 건지 타겟팅을 뭐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아동 의류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고객별로 하겠다. MZ세대, 아니면 노년층,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사업부를 꾸릴 수도 있는 거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사업부로 하게 되면 여러분 조직의 권한이 어떻게 돼요? 분산돼요. 그 사업부, 우리가 사업을 딱 해야 되는 게 부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제 형태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업부제 하다 보면 여기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안에 영업이랑 총무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회계팀도 들어가고 뭐 기획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다른 부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뭘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일사천리로 이 부서 안에서 슉 해결이 되는 거죠. 기획부터 내가 상품 출시까지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뭔가 내가 변화를 해야 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부문별 책임 소재 명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가 진짜 명확해요. 만약에 내가 아동 의류 사업부가 너무 잘 됐어. 그럼 이 사업부가 굉장히 일을 잘한 거죠. 남성 의류 사업부가 일을 못했어. 그럼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너무 명확해서 이 단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 경영 체제를 실현한다. 좀더 어려운 말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 진짜 많이 나와요.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그 사업부 안에서 계산하고 책임, 성과 책임까지 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대신 명령 권한 일원화 되기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원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영업팀, 여기도 영업팀, 여기도 영업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전문성이 높아질 텐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중복에 따른 능률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게 단점. 그리고 또 좋아하는 키워드가 경쟁 과열입니다. 이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 있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업 단위별로 서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또내 책임이고 내가 못해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사업부재의 특징입니다. 여기 사업부재는 이 모든 키워드들 다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부재. 사업부재랑 또 동일하게 또 굉장히 중요한 조직 형태,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프로젝트 해야 돼. 우리 보통 막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프로젝트는 특정 과제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어떻게? 임시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임시로 구성됐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흩어집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조직이에요.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인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거 정말 좋은 장점이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잠깐 모집했다가 목표 달성하면 흩어지는 형태. 그리고 사기와 조직의 기동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위해서 잠깐 딱 모이잖아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과 사기가 그냥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의 기존 소속 부문과 관계 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소속팀의 복귀를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게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약간 소속감에 있어서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이죠. 이게 프로젝트 조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 한 사람이 두 부서에 동시에 소속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시에 소속되는 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이 구성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산부에도 속해 있고 프로젝트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얽히설키 설켜 있거든요. 이게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장 적응과 효율성, 아까 사업부제랑 비슷해요. 그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고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적 협력. 왜냐하면 우리가 양쪽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어서. 그러나 또 나왔죠. 혼선 발생 우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역 체계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서로 혼선 발생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조직은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팀 조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조직인데, 팀 조직은 중간에 라인 조직에 필요한 것들을 중간 계층을 싹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다? 수평적 조직이다. 그래서 결제 단계가 파격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팀장 밑에 팀원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 조직은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필요한 그런 조직을 서로 힘을 통합적으로 자원을 같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핵심 역량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아웃소싱, 다른 외부 업체랑도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그래서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여러분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조직의 유형 정말 중요합니다. 조직화 원칙은 이런 조직화 원칙에 따라서 하면 좋다. 가볍게 보셔도 돼요. 전문화의

원칙, 당연히 전문화된 업무, 그 사람당 잘할 수 있는 1인당 하나의 전문화된 업무를 줘야 된다. 책임과 권한 당연히 줘야 되죠. 그리고 권한 위임은 뭐냐면 일정한 권한을 하위이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위에 있는 경영자가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만, 다만 정말 중대할 때는 예외적으로 하급자에게 권한 위임 없이 상의자가 할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령 당연히 서로 혼선 있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지시와 명령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이 많으면 힘들죠? 적정 인원을 해야 된다. 조정의 원칙, 마찰 있을 때 조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능화 원칙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판매 관련된 팀은 영업팀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서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할 수 있다. 조직화 원칙 있습니다. 자, 지위예요. 지위는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대로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리더십, 동기유발, 의사소통. 세 가지가 키워드가 다 중요한 지위의 키워드입니다. 지위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도 부여하고 지도하는 관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조직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 리더십 유형 있다 볼 거예요. 그리고 동기유발, 동기유발을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이론 같이 볼 겁니다. 일정하게 자극을,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유발하는 거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 그래서 두 가지 가볍게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세 가지를 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이끌어 가야 된다.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자, 리더십. 리더십이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이름과 내용을 간단하게 매칭시켜서 보면 돼요. 전제형은 카리스마거든요. 그래,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카리스마 있게 다 하는 거죠. 그다 결정해줘요.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카리스마. 그 다음 민주형은요. 딱 단어에 느껴지겠지만 민주적으로 의사를 들어줘요.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결정 과정에 다 참여하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 자유방임형은 이것보다 좀더 자유롭게 아예 방임하는 거죠. 민주적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약간 방임하는 형태. 그래서 전혀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다할수 있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을 공유해요.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비전을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약간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알아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가 봉사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을 밑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팀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와주는, 성장을 도와주는 포커스에 맞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뭐가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고요. 이런 적절한 리더십, 적절한 상황에서 이런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기유발입니다. 자, 동기유발은요, 우리가 이론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설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동기유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내가 1단계가 충족이 안 됐는데 5단계 동기유발하면 사람 동기유발 안 된다는 거죠. 생리적 욕구, 여러분 배고프고 막 너무 잠도 막 며칠 동안 못 잤는데 갑자기 존경받으라고 하면 어때요? 전혀 동기유발 안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와 관련된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나좀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싶은 욕구. 3단계가 소속감. 내가 지금 학급에서 어떤 위치인지, 우리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속감,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는 타인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거나 학급에서 내가 이런 봉사했을 때 친구들이 인정해주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것까지 다 찼다, 욕구 다 충족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게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괜찮고 내 재능과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거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직업을 정할 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존경받고 싶어. 이러면 그 친구는 존경의 욕구를 통해서 내가 직업을 찾은 거고, 나는 다 괜찮고 돈도 못 벌어도 돼.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내 가진 능력을 펼치고 싶어. 한다면 자아실현 욕구에 근거해서 직업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욕구는 제일 중요한 건 밑에서부터 우리가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매슬로 욕구 단계의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허즈버그 동기위생 이론인데, 이건 직무 만족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 위생 요인은 인간관계, 감독, 뭐 급여, 직업 조건인데, 보통 회사에서 외적 요점, 회사 요건이고 회사에서 충족시켜 줄수 있는 요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바로 불만족을 느껴버려요. 나 지금 직업 마음에 안 들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치만 이 동기 요인은요, 일 자체 성취감, 책임감, 보람, 성장은 일 안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을 느끼는 거는 최소화해주고, 우리는 얘를 어쨌든 자극시켜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직무 만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입니다. 동기유발 할수 있는 이론 두개 봤고요.
그다음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은요, 공식적이 있고 비공식적이 있어요. 공식적은요, 말 그대로 업무에서 하는 회의. 쉽게 생각하면 그거고요. 비공식적은요, 우리 지나가다 커피 마시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죠. 사담할 수 있고. 그런 게 비공식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공식적 의사소통은 느리고 계획적이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중심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빠르고 자발적이에요. 내가 친화력을 위해서, 친화감, 뭔가 자연적 유대감 같은 느끼기 위해서 정보 전달하고 인간지향적이고 사원들 중심이죠. 우리끼리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통제예요. 이 통제는요, 마지막 단계죠. PODC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경영 활동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내가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 차이가 발생했다. 그럼 얘를 수정하는 활동입니다. 평가하고 수정하는 활동.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가볍게 보셔도 돼요. 내가 일단 기준을 설정해야 뭔가 비교를 하잖아요. 표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성과, 결과 측정해요. 그리고 비교해요. 내가 지금 목표를 이뤘는지 아닌지 비교하고, 하고, 만약에 내가 원인 분석했을 때 이거는 새로운 목표에 반영해야겠다 하면 반영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고 조치하는 거. 근데 이 통제 유형이 또 시기에 따라 세 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 발생하기 전에, 문제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 사전 통제. 문제 발생하면 바로 해결하는 거, 동시 통제. 문제 발생하고 나서 한꺼번에 나중에 비교 분석하는 거 사후 통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이 사후 통제예요. 우리가 다 끝나고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반영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세 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우리가 미리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사전 통제나 사전 통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제 유형 같이 봤고요. 이제 경영자 볼 거예요. 경영자는 일단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리드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대표적으로 예시가 있어요. 뭐 CEO, 대표이사, 뭐 학교로 따지면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뭐 부사장, 뭐 원장, 병원에서 원장, 뭐 등등등 경영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있죠. 경영자 역할, 의사결정 당연히 해줘야 되죠. 뭔가 의사결정 할때 필요할 때딱 결정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경영자의 역할이죠. 대인관계 역할 해야 돼요. 이끌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결해주고, 뭔가 정보도 연결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도 하고요. 정보 전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효율적 의사결정 위해서 새로운 정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영자의 역할이었고요. 경영자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또 기준으로 또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는 관리 계층이에요. 계층. 그래서 최고 경영자, 제일 위에 있는 경영자, 그 밑에 있는 게 중간 경영자, 맨 마지막이 일선 경영자. 최고 경영자는 최상위 경영자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결정, 중요한 결정을 또 하겠죠? 대표이사, 사장, 회장, 이렇게 있고요. 중간 경영자는 위에서 지시를 받아요. 최고 경영자 지시를 받고, 그거를 다시 일선 경영자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중간에 있는 경영자입니다.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선 경영자는 밑에서 정말 실무를 하는 경영자예요. 그래서 대리, 반장, 조장, 조장 뭐 이렇게 용어들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층에 따라 나뉘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맨 처음에 계획에서 뭐 전술적 계획 배웠잖아요. 가장 큰 계획, 중간 계획, 마지막 계획에서 같이 연결돼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또 나뉠 수 있어요. 그림은 가볍게 보세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소유 기준이에요. 소유 기준. 그래서 내가 소유 경영자는 내가 직접 이거 소유도 하면서 경영도 해요. 내가 다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직접 경영을 담당하는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는 일부를 경영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고용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은 해요.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소유주가 한다. 나는 경영만 하는 거예요. 고용 됐으니까. 전문 경영자는요, 책임을 다 내가 져요. 내가 진짜 전문 경영자이기 때문에 내가 출자라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집니다. 경영도 하고 책임도 지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화를 하긴 어렵지만 보통은 좀 기업이 작으면 보통 소유 경영자가 많고요. 좀 커졌다, 뭐 대기업이다, 주식회사다 이러면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형태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관리 계층과 소유 기준에 따라서 경영자 이렇게 나뉘는구나.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옆에 사이드에 조금 나와 있는 내용도 선생님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영자. 자, 경영 환경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죠. 경영 환경.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경영 환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다 고려해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이, 제반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과업 환경이에요. 과업 환경. 기업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이냐면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너무 영향이 세다는 얘기도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유형들을 볼 거고요. 기업 경영에 은은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환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업 환경은 선생님 때 예시로 들겠지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바로 내가 경영에, 활동에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직접 영향을 주고요. 일반 환경은 약간 날씨 같은 존재예요. 날씨가 어두우면 내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영향이 다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영향을 받는 환경이 바로 일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내에 속해 있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업 환경부터 먼저 볼게요. 과업 환경. 과업 환경. 기업의 경영 활동에 아까 말했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총 6가지의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 왜냐하면 이 고객이 우리 기업을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주고 안 사주고 함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고 낮아지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소비자, 고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같은 거할 때도 소비자 요구나 뭐 니즈 제일 먼저 파악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과업 환경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선생님, 카페 창업을 예시로 들 건데, 카페 창업을 내가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내 가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소비자 고객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경쟁 기업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에 따라 나의 고객의 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내 매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경쟁자의 경영 전략, 가격 정책, 진짜 중요하죠. 가격 정책, 신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활동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거할 때도 우리가 아무래도 좀 경쟁 기업을 좀 살펴서 비슷하게 가야겠죠. 그 소비자 욕구를, 왜냐면 경쟁 기업도 소비자 욕구를 파악해서 마케팅 활동, 가격 정책을 다 펼치는 거니까. 내가 카페 활동을 할때 옆에 있는 바로 카페, 뭐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 기업이 될수 있겠죠.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자, 공급자. 기업 외부에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한대요. 근데 이 자원이 좀 넓습니다. 폭넓어요. 그래서 주주랑 채권자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주주는 내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내 주식을 사주는 투자자고. 채권자는 내가 갑자기, 장기 자금이 조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을 사주는 사람, 투자자가 채권자입니다. 어쨌든 주주와 채권자는 뭐죠? 내가 운영을 할때 돈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조달해 줄수 있는 투자자들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자원 공급해 주죠. 돈을 공급해 줍니다. 자금을. 자, 노동자는 나한테 뭘 공급해 주죠? 용역.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 이런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죠. 납품업자는요? 내가 카페를 했을 때 커피 원두나 아니면 우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업자들을 납품업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주, 채권자, 노동자, 납품업자 다 나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공급자의 공급 상황은 원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가격 정책. 커피나 원두값이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커피값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윤에도 진짜 영향을 미치죠. 결국 가격이 이윤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유통업자는요. 요즘 되게 영향이 세지고 있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직접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경제 주체인데, 도매상과 소매상은 우리 기업과 경영 파트 끝나면 유통에서 제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이나 이런 유형이나 설명은 그 뒤에서 하고요. 소매상이 일단 대표적으로 세종 소비자를 만나는 상인은 소매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진짜 배달업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배달 수수료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배달 업체들이 갑자기 뭐 파업을 해버린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치명타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우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 공중이랑 NGO 그룹이 있어요. 기업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치는 모든 집단, 언론, 환경단체, NGO의 대표적인 예가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업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이미 카페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플라스틱 빨대 썼다면 요즘은 종이 빨대도 쓰고, 이번에 또 새로운 신소재로 뭐된 환경에 되게 좋은 이런 소재들로 된 빨대, 스트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NGO 그룹, 환경단체,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영향 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부. 정부는 각종 법령, 시행령, 조례 등을 통해 기업을 하는데요. 관리 감독도 해줘요. 이렇게 해. 위생도 신경 쓰게 하고 환경도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거든요. 뭐 소상공인 지원금도 주고요. 잘할 수 있도록 상업을 할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주고요. 등등등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이자 관리 감독 관계가 될수 있다라는 게 정부였어요. 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들이었고, 환경들이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일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환경, 모든 경제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 이런 것들 있죠. 정치 법률적, 법이 많이 바뀌면 그것도 영향 당연히 받잖아요. 그리고 정치 수준이나 정당 체계, 사회문화적 환경 중요하죠.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MZ세대, 무슨 세대 하면서 그 세대마다 또 그런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기업 경영할 수밖에 없죠. 그걸 반영해서 신제품 서비스 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 전통, 가치관, 생활 방식, 기술적 환경 너무

0: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키오스크로 뭐 주문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하는 로봇들 보는 거 옛날엔 신기했는데 요즘 신기하지 않잖아요. 너무 일상화가 돼서 기술적 환경 영향 받고 있고요. 자연적 환경도 중요하죠. 환경, 아까 얘기했던 환경과 비슷한데요. 뭐 지구온난화 이런 거 신경 써서 우리가 천연자원 등에 관련된 환경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FTA나 우리가 국제 협약을 맺거나 이런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도 사실 국제적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영향을 주는 일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경영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거라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 이 바깥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반 환경. 그래서 그림 교재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한눈에 보는 파이널로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하고 기출문제 2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업과 경영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키워드는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 어떻게 하는지 순환 과정 봤고요. 거기 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배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영제, 경영자, 경영 환경으로 마무리했죠. 제일 중요한 거 경영 관리입니다. 경영 관리. 경영 관리는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경영과 관리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큰 틀에서 전략적, 전술적인 계획을, 전략을 딱 짜는 거죠. 이 관리는 그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좀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두 개를 합치면 경영 관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순환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 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순환 활동을 합니다. 자, 계획, 플래닝이죠? 선생님이 P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계획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단계, 아래 단계,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장기 계획, 중기 계획, 그 다음에 가장 운영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순서대로 짠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고요. 자, 조직 정말 중요해요. 조직이 정말 출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건두 사람 이상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만드는 건데 조직화라고 하는데 그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중요한 것만 한번 집어볼게요. 첫 번째 라인 조직이었습니다. 라인이 뭐였죠? 일자로 쭉 떨어지는 조직이었죠. 선처럼.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 착착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군대식 조직, 뭐 상부에서 하나로 된 지시형, 뭐 관료형 이런 전통적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렇게 명령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의 뭔가 민주적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발현되기 어렵죠. 그 대신 명령과 권한 같은 게 되게 딱 책임있게 딱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런 게 라인 조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식 조직이었어요. 기능식 조직의 키워드는 뭐다? 전문성이다. 전문성. 그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조직 형태가 기능식 조직이었고, 우리가 그 관리자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관리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 사원들한테 전사적인 통제를 하다 보니까 선이 복잡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 비용,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능식과 라인 조직을 좀 보완한 형태가 라인 스태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쭉 떨어지는 형태 되에 중간에 스태프, 직계참모 조직이 딱 포함된 기획조정실, 뭐 인사팀, 법률팀 이런 팀들이 조언을 해주는 형태가 이제 라인 스태프 조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재 조직, 진짜 중요하죠. 사업부 단위로 경쟁이 좀할수 있겠지만,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모든 기획부터 생산, 뭐 서비스 제품까지 다 한꺼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트렌디하게 반영할 수 있다.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 권한과 명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게 사업 부재였습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뭐였죠? 매트릭스는 딱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딱 소속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통합적인 협력이 가능하지만, 약간 좀 명령을 받을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 우리가 뭔가 딱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였는데, 일시적으로 모였는데 그걸 이루면 이제 흩어지는 그런 조직 형태였죠. 그래서 이게 목표를 같이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목표를 이루기에 뭔가 사기가 진작되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체됐을 때 그런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게 팀이랑 네트워크 조직이 있었어요. 팀 조직은 이제 라인 조직에서 중간 형태를 싹 뺀 수평적 조직 형태였죠.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는 형태.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은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같이 네트워크처럼 맞물려서 쓰는 조직 형태인데, 정말 필요하면 외부에 아웃소싱해서 외부에 있는 협력 업체랑 같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네트워크 조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쭉 훑을 정도로 장단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림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휘. 지휘는 뭐였죠?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봤었어요. 첫 번째는 의사소통 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십 봤었고요. 리더십 유형 봤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기 유발해서 관련된 이론 두개 봤었어요. 의사소통 우리가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 봤고요. 리더십은 유형에 따라서 뭐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고요. 동기유발은 이론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는 매슬로 욕구 이론, 그래서 하위 욕구를 충족했을 때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 동기유발 이론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위생 요인과 이제 그 만족을 할수 있는 동기 요인이 있는데 위생 요인을 통해서 불만족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만족,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일 자체 성취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동기 위생 이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통제. 통제는 이제 C였죠, 컨트롤링. 그래서 뭐 시기에 따라서는 뭐 사전, 동시, 사후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기준치가 있으면 그 설정해서 비교해서 반영한다. 어떻게 이 P에 다시 반영한다. 그래서 계속 순환한다. 순환 과정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 복습하시고요. 경영자는 뭐두 가지 유형에 나눴는데 우리 가볍게 보셔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관리 계층에 따라 나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에 따라서 소유 경영자, 뭐 고용된 고용 경영자, 정말 자책임지는 전문 경영자 있었습니다. 자, 경영 환경 방금 했던 거죠. 가업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으로 소비자, 뭐 경쟁업자, 공급자, 뭐 등등등 있었고요. 일반 환경은 이제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법률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뭐 여러 가지 우리 나만 영향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경영 포커스 맞춰서 안에 내부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 풀어봐야죠. 두 문제 풀어볼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경영관리 순환 활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PODC, 계획, 조직, 지휘, 통제를 다 알아볼 수 있는 문제라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고, 2024학년도 수능 8번 문제입니다. 자, 경영관리 순환 과정 A, B, C, D에 해당하는 경영 활동을 발표하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일단 A, B, C, D의 경영 활동을 다 여러분이 일단 찾으셔야 돼요.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죠. 보통은 좀 용이하게, 좀 난도가 낮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좀 까다롭게 나온 편입니다. 친절하게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찾으면 되겠죠. A부터 볼게요. 영업부에서 신상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서 달성 정도를 평가한대요. 여러분, 이미 다 했고, 다 끝났고, 달성 정도를 평가한대요. 이건 뭘까요? PODC, 마지막 단계, 컨트롤링, 통제 단계죠. 그래서 얘는 통제, A는 통제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C. 그 다음에 신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담 부서, 신상품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조직을 새롭게 신설한 거예요. 얘는 어디에 해당하죠? 조직에 해당하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는 B는 아, 조직이구나. 올거나이징. 5에 해당되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C. 신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 10% 이상 확보하는 걸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설정하는 거, 전략 설정하는 거 뭐였어요? P 계획이었죠. 그래서 얘는 계획이구나. P. 자, 부서장은 시장 점유율이 달성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진짜 중요하죠, 성과급. 성과급이나 뭐 급여 체계 바꾸는 거 사람들을 동기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휘. 디렉팅, D에 해당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PODC 네 개의 순환 과정을 다 찾아봤습니다. 동기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A에서는 성과 측정이 이루어진다. A가 뭐냐면요, 통제거든요. 성과 측정 이루어지는 거 맞죠? 맞는 설명하고 있고요. D에는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 D가 지휘예요. 지휘인데 리더십이랑 의사소통 방금 선생님이랑 했잖아요. 유형 같이 봤잖아요. 맞는 설명하고 있죠? 하나만 더하다면 여기 있는 동기부여. 우리 이론 봤던 것까지. 그 다음에 A의 결과를 피드백하여 C에 반영한다. A의 결과, 통제의 결과를 반영해서 C에 반영한다. 계획에 반영한다. 맞죠? 우리 통제한 결과를 새롭게 P에 반영하기 때문에 순환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4번 보겠습니다. 자, B는 C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한다. B가 조직인데요. B는 조직에서 C에서 수립한 계획에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 배치한다. 적절한 조직화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조직의 유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직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5번 경영관리 순환 과정은 CDBA 순으로 이루어진다. CDBA, C 맞죠? D 아니죠. 우리 계획 다음에 어떻게 순서대로 본다면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CD 잘못된 순서를 설명하고 있죠. CBDA 그래서 CBDA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그래서 정답은 5번. 경영관리 순환 과정 순서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 너무 좋은 문제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경영 환경에 관련된 문제예요. 경영 환경. 2025년도 문제고요. 우리가 기업 경영 환경 활동이 수능에 단독으로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환경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반 환경, 과업 환경. 일반 환경은 어떤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들이었죠. 환경들이었죠. 그래서 기자가 최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 환경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최근에 1인 가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도 변한대요. 가치관도 변한대요. 그래서 먹는 방식이 생활 이런 조리해서 간단하게 먹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영 내용을 트렌드를 경영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요즘 뭐 이런 거 굉장히 이런 혼자서 먹는 혼자서 하는 이런 트렌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기업들이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고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미 너무 큰 힌트를 주고 있고요. 그 생활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줬기 때문에 우리 쉽게 답 찾았을 거예요. 정답은 사회문화적 환경, 가치관, 생활 방식 변화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문화적 환경이라고 했었죠. 경제적 환경, 우리가 뭐 물가 수준 아니면은 뭐 금리 변화, 뭐 경제 상승률, 국제적 환경, FTA나 우리 그런 협약, 국제 협약들 맺는 거 그런 관련된 것들, 자연적 환경, 우리 아까 말한 친환경 소재, 뭐 아니면은 뭐 신재생 뭐 에너지 이런 환경에 관련된 것들, 정치 법률적 정치나 법률적인 환경이 변했을 때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출 문제 두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기업과 경영 파트의 두 번째 파트 마무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요? 경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내용 전체적으로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기업과 경영이 다 끝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기업이 정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부문별 활동.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계속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 변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어떤 혁신들을 하고 있는지 배울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언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실력이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성실함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걸 보고 책을 덮는 게 아니라 계속 복습을 해서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 성실함을 의미해요. 선생님 그걸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복습하고 하면 여러분이 점점 문제 풀때 자신감 생깁니다. 이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듣지 않고 수능 완성 넘어가면 계속 틀려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했던 말 기억하나요? 강의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적극성을 띠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선생님의 강의를 그냥 듣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본인이 반드시 모르는 부분을 복습하고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야 실력이 쑥쑥 크니까요. 네,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강의하세요.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교재 9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날짜와 요일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위로 표현도 나오고요. 오늘 어휘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한 번에 외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 어휘를 주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항목으로 두 번째 방향보호가 등장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과보호 함께 학습했었는데요. 오늘은 방향보호의 종류와 그리고 목적어의 위치 같은 것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도 11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학습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날짜와 요일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몇 월, 며칠이다라는 표현 아셔야 되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죠. 明天是星期六, 내일은 토요일이다. 자, 토요일은 중국어로 星期六라고 했습니다. 星期 1, 2, 3, 4, 5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일요일만 星期天이라고 했었죠. 你有什么安排吗? 너 무슨 계획이 있어? 我每个星期六早上都会和朋友一起踢足球. 나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친구와 그리고 같이 축구를 해. 真厉害，都成为太大了的。我一到周末就想睡懒觉。자이就의용법등장했네요이뭐뭐하자마자뭐뭐하다라는뜻이었습니다주말이되자마자睡懒觉하면요나늦잠을자다라는뜻이거든요늦잠을자고싶어지는데因为不用上学，학교에갈필요가없기때문에周末跟朋友们一起运动。주말에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 又有意思，又能缓解一个星期的压力. 자, 缓解, 压力, 짝꿍이에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다, 스트레스를 풀다라는 뜻입니다. 又 용법 나왔네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어. 你也要一起来吗? 너도 같이 할래? 그리고 요요의 용법을 좀 보도록 하죠. 이 요요도 정말 독해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리고 진행될 때 요요를 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많이 오는데요.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这件衣服又便宜又好看. 이 옷은 싸기도 하고 그리고 예쁘기도 하다는 뜻이죠. 今天又刮风又下雨. 오늘은 바람도 불고 비도 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때 쓰이기도 합니다. 他做的蛋糕又漂亮又好吃.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기도 하다. 이렇게요. 我足球踢得不太好. 나는 축구를 잘 못해. 也可以吗? 그래도 될까? 没关系,괜찮아,我教你,别担心.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주는 표현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我下星期三开始考试. 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을 시작해. 等考完了再加入你们吧. 等 이거를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이거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너희에게 가입할게. 好啊, 좋아. 那等你考完试我们踢一起踢足球吧. 네가 시험 끝나길 기다렸다가 우리 같이 축구하자. 자, 快要考试了, 곧 시험이다. 자, 快要了 용법 나왔어요. 예, 곧 임박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这几天我学过的内容好像都忘了. 요 며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잘다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라 봅니다. 비에 단신, 걱정하지 마. 역시 걱정 위로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비에 단신. 一到考试的时候你就会想起来的. 시험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네가 생각이 날 거야. 시험 때면 딱 그때면 생각날 거야. 이런 의미죠. 每次我都只是死记硬背. 매번 내가 계속 그냥 막 억지로 외우는 거예요. 死记硬背 하면 그냥 막 무작정 외우는 거더러 死记硬背라고 하거든요. 考试的时候想不起来也不奇怪. 그냥 막 무턱대고 외우니까 시험 때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지. 선생님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유를 만들고 그리고 연상법을 생각해서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같이 묶어서 외우실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0: 그래서 단순히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있게끔 고리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 先理解内容，然后再去记就行。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외우면 돼. 先然后 선후관계 나타내고 있죠. 你也可以试着把内容讲给朋友听，也 또 좋은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험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也会有帮助, 그것도 도움이 될 거야. 자, 콰이러 용법 나왔죠? 콰이아울러, 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콰이아울러와 찌우야울러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둘다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콰이아울러는 구체적인 시간사랑 같이 쓰일 수 없고요. 찌우야울러는 구체적인 시간사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타 량디엔반. 요 문장으로 볼까요? 타 2시 반 就要来了. 그가 2시 반에 곧올 거다. 자, 2시 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콰이아울러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 찌우야울러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용법 비교돼서 나오거든요. 우리 뒤에서 어법에서도 한번 정리는 할 건데 먼저 예고편으로 살짝 맛보여 드렸어요. 콰이아울러와 찌우야울러 두 가지 다 임박을 나타내지만 얘네들 중에서 두 가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시간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은 콰이아울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찌우야울러이다. 자, 두 번째 외문 보죠. 明天要和朋友一起去看棒球比赛。可是听说从今天下午开始要下大雨，一直下到明天。 아주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친구와 함께 棒球하면 야구죠.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听说 듣자니까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린대. 큰 비가 내린대. 그리고 그 비가 내일까지 내린대. 如果 비赛 취소了 怎么办? 만약 경기가 취소되면 어쩌지? 那场比赛不是你一直很想去的吗? 그 경기는 네가 계속 보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而且票也很难买到. 게다가 표도 구하기 어려웠잖아. 可不是吗? 그러게 말이야. 동의입니다. 可不是吗? 真希望明天不下雨. 내일 비가 내리지 않고
1: 比赛能进行的话就好了.
0: 비가 내리질 않기를 바래. 그리고 경기가 진행된다면 그럼 좋겠어. 别担心, 걱정하지 마. 明天会是一个好天气的.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야. 자, 이렇게 전체 문장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단어, 어휘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말에서도 한자어가 사용이 돼서 혼돈하기 쉬운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단어들을 주제별 어휘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동하기 쉬운 단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예시가 있는지 보죠. 点心 하면 중국어에서는 간식인데요. 요걸 한자 그대로 읽으면 점심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중국어로 우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자어의 배경 지식이 좀 있는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한자어의 배경 지식이 없다. 그럼 그냥 이걸 왼쪽에 있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오른쪽 걸 보시면 더 헷갈리시게 될 거예요. 자, 빵신, 방심인데요. 방심하다란 뜻이 아니라 안심하다란 뜻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동시, 물건이죠.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동서 방향을 말합니다. 까오수, 알리답니다. 그런데 얘가 한자로 읽으면 고소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도 이 중국어에서도 까오수라고 사성사성이라고 똑같은 한자가 읽히기도 해요. 발음이 두 가지거든요. 이때는 고소하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공푸가 있죠. 공푸. 시간, 솜씨라는 뜻인데요. 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공부예요. 근데 우리 공부는 学习라고 중국어에서는 하죠. 结束, 끝나답니다. 근데 이 한자 그대로 읽으면 결속이고요. 客气, 사양하다, 예의 바르다, 객기. 그리고 礼物, 선물인데요. 예물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거는 헷갈릴 거예요. 라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지 마세요. 라고 알려드린 거긴 한 건데, 그냥 왼쪽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오른쪽 걸 알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 보죠. 비엔이 싸답니다. 근데 이거 한자로 읽으면 편의거든요. 편의. 예, 편리하다, 편의하다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빵비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의 한자와,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한자와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가 다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汽车, 자동차인데요. 예, 한자로 읽으면 기차죠. 근데 기차는 중국어로는 火车라고 하고요. 生气, 화내다. 근데 한자로 읽으면 생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쉐이핑 하면 수평인데요.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중국어 능력 시험 HSK는 한위 쉐이핑 考试에서 HSK를 따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위 쉐이핑 하면 수준이란 뜻이다. 중국어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라는 뜻인 겁니다. 다음은 小心입니다. 小心 조심하다. 근데 이거 한자는 소심이에요. 소심은 小气라고 하고요. 신문 뉴스예요. 신문이라고 한자로 읽는데 그 신문이 아니다. 신문은 报라고 하고요. 颜色 색깔입니다. 颜色 근데 이거 한자 그대로 읽으면 안색이죠. 안색은 중국어로는 脸色라고 합니다. 足球 축구고요. 요거 한자 그대로 읽으면 족구인데 족구가 아니라 足球 축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을 같이 봐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어휘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주제별로 어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특히 어휘 확장하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단어를 막 외우시려고 하기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먼저 교통수단은 교통수단끼리 그리고 관련된 표현들은 선생님이 좀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추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짚으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꼭 현관 편치하시고 여러 번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 교통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인데요. 自行车라고 하죠. 버스는 공交车, 택시는 出租汽车, 배는 船이고요. 기차 아니고 자동차였죠? 汽车, 火车, 地铁, 지하철, 飞机, 비행기였습니다. 이 교통수단들은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요. 동사와 함께 짝 지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와 쪼의 차이점 앞서서도 했는데요. 지는 다리 벌리고 타는 거, 그죠? 올라타는 걸 말합니다. 자전거나 말 같은 거탈때 지를 쓰고요. 그리고 쪼어는 기타 교통수단의 대부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쪼와 지의 차이점도 봐두십시오. 여기에 지금 쯔싱처 했는데 마 했는데 쪼마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관련된 표현들 보겠습니다. 우리 수능 중국어에서 본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으로 묶어봤어요. 동사 목적어 조합으로. 요거 단어 자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坐车, 차를 타다. 환车, 앞에서도 했었죠. 차를 갈아타는 거, 환승하는 거더러 환车라고 합니다. 倒车가 있는데요. 요거 좀 유념해서 보실게요. 요거 발음도 중요합니다. 倒, 삼성으로 읽어요. 차를 갈아탈 때, 환승하다 할 때, 倒车 할 수도 있습니다. 上车, 차에 올라타는 거니까 승차하다. 반대말, 下车, 하차하다. 지车, 요거 중요하죠. 예, 지车 했어요. 그러면 차를 타다가 아니라 이 지라는 동사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건 자전거 탄 거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车 하면 자전거를 타다. 왜냐면, 自行车에서 自行이 생략될 수 있었으니까요. 堵车, 차가 막히는 겁니다. 站은 역 정류장이란 뜻이고요. 车站, 정거장. 그리고 机场 하면 공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련 표현들을 한데 묶어서 봤어요. 우리 교통 관련된 표현들은 뭐 친구가 늦었다거나 뭐 지하철에 잘못 탔어, 뭐 갈아타야 돼, 아니면 내가 버스가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늦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본 표현들 알고 있으면 더 풀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식사와 주문입니다. 주문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수능 중국어 단골 문항이죠. 그러면 먼저 먹을 것들을 좀쭉 한번 종류별로 정리해 볼게요. 거기 나온 것들을 선생님 종류별로 좀 다시 정리해 봤어요. 만두류입니다. 바오즈. 바오즈. 바오즈 같은 경우에는요, 소가 든 찐빵, 소가 든 고기, 소뭐 이런 거 들어있는 찐빵을 말하고요. 지아오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만두. 그리고 만터우는 만두라고 한자는 읽지만 중국에서 만터우가 만두인 줄 알고 시키시면 안에 소가 없는 아주 퍽퍽한 찐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터우는 소가 없는 찐빵을 말한다. 다음은 면류예요. 면이 면이고요. 자장면, 자장면, 면条, 국수, 牛肉面, 우육면, 牛肉面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밥류입니다. 미 쌀이고요. 饭, 밥이죠. 그리고 미饭 하면 쌀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쌀밑자에서 파생돼서 우리 한자어 선생님이 한자 특강할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쌀밑자, 쌀로 구워서 만든 것이 엿이고 그게 설탕이다라고 했어요. 당이성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饭, 아침밥, 午饭, 점심밥, 晚饭, 저녁밥이죠. 이런 거 밥의 종류를 확장시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을거리들 볼게요. 차이가 음식이고요. 点심, 간식.
파오차이, 파오가 절이다란 뜻이어서 절임 채소를 파오차이라고 합니다. 찌단, 계란이고요. 로, 고기, 가오야, 오리구이죠. 가오가 굽다, 야가 오리, 그래서 오리구이, 유이는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주문하는 요리가 어떤 것인지 한자를 보고도 알수 있다 했었어요. 다음 마실거리입니다. 탕 일성어로 읽으면 국, 차, 차구요. 카페, 커피, 矿泉水, 생수, 요거 좀 생소하죠? 矿泉水, 생수, 牛奶, 우유입니다. 자, 마실거리는 喝라고 동사를 쓰죠. 국을 먹다 할 때도 吃汤하지 않고 喝汤해요. 그리고 喝茶하고요. 喝咖啡, 喝矿泉水, 喝牛奶 이렇게 쓰고요. 이 먹을거리들은 다 吃로 동사를 쓰죠.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쓴다. 다음은 식기와 용기입니다. 杯, 잔, 그리고 杯子. 역시 여기 杯는 양사의 단위의 그 양사고요. 杯子는 잔, 컵이란 명사죠. 筷子, 젓가락, 빙, 병, 틴, 캔이에요. 요거 틴이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캔, 이틴 컬러, 콜라 한 캔,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와는 그릇, 차오가 볶다, 샤오도 볶다, 카오는 아까 굽다였죠. 아까 카오야 같은 경우에 오리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식사 주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동작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동작 앉다, 쪼, 걷다, 쪼, 서다, 짠. 그리고 당, 눕다, 바, 기다. 바샨 하면 산을 기어 올라가는 거죠. 등산하다죠. 바오, 달리다. 이런 동작 묘사하는 동사들을 또 알고 계셔야 그림에서 알맞은, 그림을 바르게 묘사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풀때또 유의해서 보시면 좋아요. 이런 동사들을. 다음은 건강입니다. 삥, 병나다. 텅, 아프다. 더우텅, 머리가 아픈 거죠. 두통이죠. 뚜즈텅, 배 아픈 거고요. 더우텅 바로 나왔어요. 감, 뭐, 감기 걸리다. 咳嗽,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은 입으로 하잖아요. 앞에 입, 구변 두개다 들어갑니다. 发烧, 열나다. 医院, 병원. 医生, 의사. 大夫도 의사. 주의하셔야 되겠죠? 大夫 아니고 大夫라고 읽었어요. 打针, 주사를 맞다. 药가 약. 그리고 약을 처방하다라고 할때 동사 카야오 쓰는 것까지, 요거까지 같이 선생님 추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날씨입니다. 날씨, 앞에서 날씨 표현 한번 보긴 봤는데요. 한번 쭉 정리하는 게 아마 이번 기회가 더 좋을 거예요. 天气, 날씨고요. 위, 비, 雪, 눈, 펑, 바람, 云, 구름이죠. 그리고 펑샤, 모래바람, 황사, 太阳, 태양, 위, 月亮, 달, 싱싱 하면 별이고요. 티엔 하면 하늘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다, 흐리다 이런 거 알아야겠죠? 칭, 이성이에요. 맑다, 인, 흐리다. 热, 덥다, 冷, 춥다. 이렇게 반대말로 짝지어서 기억하시고요. 따뜻하다, 暖和, 시원하다, 凉快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 묘사하실 수 있어야겠죠? 春天 暖和, 夏天 热, 秋天 凉快, 冬天 冷.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다. 이거 외우시면 요그 날씨 관련 단어 한 번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동사 붙여서 해볼까요? 아까 비가 내리다는 샤위, 눈이 내리는 것도 샤쉐 하는데요. 바람이 불다는 꽈펑이라고 합니다. 꽈펑, 일성, 일성이죠. 자, 이렇게 어휘 한번 확장해 봤고요. 이번에는 어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법은 두 번째 보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결과 보어 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학습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방향 보어가 등장했어요. 방향 보어는 跑, 出去, 뛰어 나오다라는 뜻이죠. 나가다. 나가다라고 해야겠네요. 뛰어나가다. 그래서 추 바깥으로 취 가다라는 이런 방향을 나타내주는 것이 동사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면 얘를 방향보어라고 부릅니다. 용법은 똑같았어요. 보어니까 보충 설명해주는데 수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수러 뒤에 위치한다는 건 위치도 똑같고 정의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타내주는 보어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방향보어는 수러 뒤에 놓여서 동작의 이동 방향을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을 방향보어라고 부릅니다. 기본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방향보어와 복합 방향보어 있어요. 동사 뒤에 오는 보어가 한 글자다. 来, 去, 上, 下, 进, 出, 回, 过, 起, 开 이렇게 한 글자다. 그러면 단순 방향보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보어가 두 글자다.
얘는 라이와 취, 상하, 진, 추, 회, 고, 치, 카이랑 결합한 이두 글자다 하면 복합 방향 보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않는다. 한번 문장 볼게요. 孩子向妈妈跑了过去.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렇죠? 달려가서 过去 건너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过去를 붙여서 跑가 동사, 过去가 방향 복합 방향보가 되겠습니다. 他从房间里走出来了. 그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죠. 走가 동사, 出来가 복합 방향보죠. 你写错了. 너 잘못 썼어. 快把写错的地方改过来. 얼른 잘못 쓴 부분을 고쳐. 改过来. 예, 过来는 건너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쓴걸 바르게 고쳐 써라 할 때는 改过来 쓸수 있겠죠. 자, 방향보와 목적어의 위치입니다. 방향보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알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향을 잘 알고 있는지. 왜냐면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들어오는 게 동사가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방향보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보랑 목적어의 위치.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가장 빈도수로 본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보의 또 이제 파생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선 이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순 방향보의 목적어의 위치입니다. 자, 장소 목적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목적어 중, 목적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사람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사물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소 목적어는요, 반드시 来나 去 앞에 옵니다. 자,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도 똑같아요. 방향보에서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온다. 他下山去了. 그가 산에서 내려갔다라는 뜻이죠. 산이 下가 동사고요. 취가 방향보예요. 단순 방향보. 근데 산이라는 장소가 나왔어요. 목적어. 그럼 이 목적어가 장소 목적어가 이 앞으로 온다.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온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입니다.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라이나 취 앞, 뒤 모두 위치할 수 있대요. 我借来了一本书来. 둘다 된다는 거죠. 나는 책한 권을 빌려왔다 할 때, 라이나 취 앞, 뒤에 모두 다 일반 목적어는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上下进出回过起开 역시 목적어는 뒤에 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어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 명사일 경우엔 앞, 뒤로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장소 목적어일 경우에는 앞에만 되는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他看出了问题在哪里? 그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렸다. 자, 복합 방향 보어도 같습니다. 장소 목적어일 경우에는 라이나 취 앞에 온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복합 방향 보어는 라이나 취 앞에 상샤 진 추후에 꼬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워먼 走进 教室 去了. 우리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인데요. 走가 동사, 복합 방향 보어 진 취인데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라이나 취 앞에 教室, 교실이라는 장소 목적어요. 자,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앞에, 바로 앞에 위치한다. 오늘 요 한마디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둘다 가능하다. 이 얘기죠. 他拿出一本书来 해도 되고요. 他拿出来一本书 来나 去 앞뒤에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이첫 번째 복합 방향 뭐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요것도 유의하셔야 돼요. 종종 나옵니다.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또 이합사일 경우. 이합사라는 것은 이 동사 자체가 동목 구조를 갖는 것더러 이합사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티아오, 우, 티아오가 뛰는 거고요. 우가 춤이에요. 춤을 추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한 단어처럼 쓰여서 구조가 동목 구조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럴 때에는 복합 방향 보어 사이사이에 위치한다. 他一说完, 그가 말을 끝내고 나서 就跳起舞来, 춤을 추기 시작했다. 跳起来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예문을 아예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는 샤위, 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목 구조잖아요. 샤위起来가 아니라 샤치위来了입니다. 이걸 하나 외우세요. 그리고 다른 데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唱歌起来가 아니라 唱起歌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 방향 모의 목적어의 위치, 특히 이합사일 경우, 요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합사인 경우, 샤위, 창歌, 跳舞 이런 것들이 이합사라는 걸 먼저 아시고.

하나를 먼저 기억해내십니다. 샤위치라이 아니라 샤치위라이지.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적용해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목적어가 이합사일 경우에는 복합방향 보어 사이에 목적어가 위치한다. 자, 이렇게 OX 퀴즈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풀어봐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단순히 이론만 가지고는 아 이게 어떻게 문제로 등장하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아직 문제를 안 푸신 친구가 있다면 이 OX 퀴즈를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다 토란 짠치라일라. 그가 갑자기 일어섰다. 하는 거예요. 치라이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짠은 서다라는 뜻인데요. 짠, 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짠이 동사고, 치라이가 복합방향 보고, 방향도 일어날 때는 앉았다가 위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라이 방향도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타, 나, 이번 수, 출라일러. 요거 조금 틀리신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맞았다고 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수가 일반 명사니까, 뭐, 아무 데나 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타, 나, 추, 이번 출라일러. 요렇게 써줘야 맞고요. 타, 나, 출라일러, 이번 수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 방향 보호가, 두 개가 방향 보호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한자 두 2개였는데 첫 번째 한자는 동사 뒤에 온 뒤에 그 다음에 일반 명사에 대해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라이나 취를 기준으로 앞에 올 건가 뒤에 올 건가 중요하지 그 복합 방향 보호 앞까지 막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나추 이번 수 라야 러 하시던지 타나추 라이 러 이번 수 하시던지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깜빡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3번 볼게요. 我们走进去房间了.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走进去, 걸어 들어간 걸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 房间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은 장소잖아요. 장소 목적어.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한거 아직 기억하시죠?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앞에 위치한다. 자, 근데 이 라이나 취의 지금 위치 맞아요, 안 맞아요? 취가 여기가 있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는 我们走进房间里去了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房间里라는 장소가 라이나 취 앞에 와야 된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他突然开始唱起歌来了. 자, 또 나왔어요. 唱歌 아까 이합동사였습니다. 唱歌起来 하지 않고 사이사이에 끼워준다고 했습니다. 唱起歌来 잘 왔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샤위도 마찬가지였고요. 티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 이합동사, 이 복합방향보호가 왔을 때 이합동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목적어가 왔을 때 그것도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다잘 빈출되는 것들만 OX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OX는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예, 요 기본 문제로 좀 부족하니까 우리 추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수능 실전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9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请你 帮我拿手机来. 나를 도와서 휴대폰을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얘기죠. 그죠? 来, 手机 일반 명사네요. 그러니까 라이나 앞뒤에 다 가능하겠죠. 大家都走进去教室了. 또 이상한 거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教室이라는 장소가 나왔는데 去 뒤에 있네요. 이러면 안 되죠.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바로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2번은 大家都走进教室去了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유형만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리셨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초가 지금 아직 개념이 잘안 잡혀 있다는 얘기니까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한번더 앞에 강의 듣고 다시 문제 풀어주세요. 3번, 这条裤子穿起来很舒服. 이 바지는 입기에 아주 편안하다죠. 예, 뭐뭐 하기에, 起来가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가 파생되어서 뭐뭐 하기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穿起来 하면은 입기에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我从图书馆借来一本书.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책한 권을 빌려왔다. 이번书 일반 명사니까 라이나 취 앞뒤 모두 가능하죠. 괜찮고요. 5번, 到了晚上,外边下起雨来了. 저녁이 되자,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下雨起来 아니죠. 下起雨来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잘 썼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10번 가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他已经回家去了. 그는 이미 집에 돌아갔다. 家라는 장소 목적어 보이고요. 去 바로 앞에 나와 있네요. 괜찮죠? B번. 我把他的话都写下来了. 내가 그의 말을 모두 다 적었다. 라는 뜻입니다. 写下来 할 때 이 下来라는 방향을 볼게요. 下来는 적는 거잖아요. 근데 뭐 노트 같은 거에 적을 때 이렇게 밑에다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어서 계속 적다. 뭔가 상황이 이렇게 이어져 오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写下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写下来 쓴다라는 거. 요것도 아예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을 다 적었다 라고 말할 때. 10번 동学们都跑进去就是了. 바로 보이네요. 교실이라는 장소 목적어 있습니다. 이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앞에 와야 되니까 跑进教室去了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D입니다. 他变化很大一点都看不下来了. 자, 요거 좀 틀린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합방향보를 잘 짝지었는지 묻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변화가 아주 커서 조금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을 알아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看不出来 알아서 나와서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一点都看不出来了. 그래서 看不下来가 아니라 看不出来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D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A와 B가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10번 문제도 풀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복합방향보어 파생음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의미나 이런 의미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뒤에 복합방향보어를 같이 짝지어서 그 단어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어휘 문제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발음으로 가볼게요.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빈칸 AB를 결합한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컵과 밥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앞서서 어휘에서 다 살펴봤던 단어라 이 단어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컵은 중국어로 베이즈라고 하고요. 밥은 중국어로 빤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같이 결합하면 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밑에 또 그럼 못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빤은 어떤 겁니까? 4번이죠. 4번 빤. 처리하다, 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나머지 단어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화는 바꾸다, 갈아타다 두 가지 의미 다 있었어요. 그리고 빙, 양사로 병이란 뜻이었고요. 징은 뭐뭐를 청하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빤, 처리하다, 일하다. 그리고 5번 쑤어도 뭐뭐 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예, 2번 다이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다이어가 등장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李刚让我他小李. 妈妈常常我去运动. 자, 요 두 가지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으래요. 예, 정답은 3번에, 지금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찌아오인데요. 우리 앞서서 찌아오의 여러 가지 의미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답을 찾으신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거라. 하지만 한번 더 찌아오의 의미 정리 쭉 다시 해보면요. 찌아오는 뭐뭐라고 부르다란 뜻이 있어요. 我们叫他金老师. 우리는 그를 김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예. 그게 여기서도 리강이 나로 하여금 그를 샤오리라고 부르라고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르라. 그리고 부르다, 찾다, 진짜 부르는 거 말로 我叫了他几次可他都没听见. 여러 번 불렀지만 듣지 못했다. 이럴 때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의 의미로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 엄마가 항상 나한테 운동을 가라고 시킨다. 라는 뜻이니까요. 사역의 의미도 있고 또 피동의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주목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찌아오의 의미 정답은 네, 3번 찌아오였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유의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유의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유의어 문제 보실 때는 그냥 바로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어떤 걸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서도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A에서는 지앙과 수어, 단 이런 애들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말하는 애들이네요. B에서는 란호와 호라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것들의 용법에 대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적용

보는 거죠. 你们安静一下.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老师正在课呢.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수업하다라고 말할 때 수课 안 합니다. 단课 안 하고요. 讲课 하셔야지 맞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강의하다라고 말할 때는 讲课라고 얘기해요. 小时候我怕狗. 어렸을 때 나는 개가 무서웠대요. 근데 나중에는 不怕了.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후에 그 훗날에 변화했다라는 용법으로 호울라이가 쓰이는데요. 이 호울라이의 용법을 먼저 좀 같이 선생님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A에는 지앙, B에는 호울라이가 와야 맞는 4번이 정답입니다. 호울라이는 그 다음에 그 후라는 뜻인데요. 이런 예문을 좀볼수 있어요. 타라이즈 인도, 그것은 인도에서 왔대요. 그리고 호라이 주한다오라 중국, 후에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뭐 이럴 때 후에라는 뜻으로 쓰일 때 그때 호라이를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번에는 독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4번 함께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굉장히 긴 독해 지문이 나왔고, 그리고 또 지문도 중국어예요. 이럴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하나씩 해석하시면서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你这周末 有什么打算? 당신은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자, 打算에 여러 가지 품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계획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였죠. 선생님, 이거 중국어의 특징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我们一起去旅行怎么样?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어때? 怎么了? 어떻게 된 거야? 你不打算和你男朋友见面吗? 자, 여기도 큰 흐름 봐야 되죠? 你不打算吗? 너 이렇게 계획한 거 아니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반문이죠. 근데 뭘 계획했냐면요.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别提他了. 네, 别提는 언급하다란 뜻인데요. 아우, 걔는 말도 마. 이런 뜻이에요. 我昨天跟他约好看电影. 내가 어제 그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밑줄이었어. 连一句对不起都没说. 连都 문장입니다. 이렇게 구문이 나오는 힌트가 있을 때는 동그라미 쳐서 해석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안 말했어. 말안 했어. 미안하다고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영화 보라고 약속해놓고 뭐안 왔다던가, 아니면 뭐 약속을 못 지켰다던가, 이런 이야기가 밑줄인 부분에 와야 할것 같습니다. 他最近很忙. 그는 최근에 아주 바빠서 你应该理解他. 네가 이해해야지 뭐. 그런 얘기죠. 我们很想看电影. 우리는 영화를 매우 보고 싶다. 他开车来我这儿. 그가 운전을 해서 나에게 왔다. 那个电影很有意思,有意思. 그 영화가 아주 재밌다. 他常常带我去看电影. 그는 자주 나를 데리고 영화 보러 간다. 아직까지 잘못한 게 없어요. 结果他迟到了1个小时. 잘못한 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그가 1시간을 늦었어. 약속을 해놓고서는 1시간이나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最近我妈妈身体不好,饭都吃不下,一直躺在床上,我很担心. 최근에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밥도 못 드시고 계속 침대에 누워 계셔서 내가 걱정이야. 你快跟她一起去医院看看. 너 얼른 엄마랑 병원 가봐. 已经去了. 이미 갔지. 大夫说她感冒了,休息几天就好了. 让我放心.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가 감기 걸리셨다고 며칠 쉬시면 나을 거래. 그렇게 나를 안심시켜 주셨어. 밑줄이죠. 让我说你什么好?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야 좋겠니? 他做的菜挺好吃的. 그녀가 만든 음식은 아주 맛있다. 太好了,你慢慢开始吧. 잘 됐다. 천천히 시작해. 你跟妈妈一起去旅游吧. 엄마랑 같이 여행 가. 那就好. 一定要让他多休息. 그럼 잘 됐네. 많이 쉬시라고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 5번이 맞겠죠. 반드시 그녀로 하여금 많이 쉬게 해야 한다. 쉬도록 하자. 그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쉬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5번이 정답입니다. 앞에 상황에 맞는 문장이죠. 6번 가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네, 관용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방금 사실 앞에 요

문장에서 이 1번에서 나왔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这次考试你考得怎么样? 이번 시험도 어떻게 봤어? 别提了, 말도 마, 又没考好, 또못 봤잖아. 让我怎么说你呢? 내가 너를 어떻게 말해야 되니? 아유,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你老是不复习,当然考不好. 너 항상 복습을 안 하니까 시험 못 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장, 지금 질책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A번, 1번, 我跟你说好, 내가 너랑 말이 다 됐다. 你每天要努力, 너 매일 노력해야 한다. 你现在干什么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你真是让我没办法. 너 정말 나로 하여금 방법이 없게 한다니까. 아, 너 정말 답이 없다.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슷한 말이 4번이 되겠습니다. 我早就劝你不要努力. 내가 일찌감치 너한테 노력하지 말라고 권했잖아. 맥락상 맞지 않고요. 정답 4번이죠. 7번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말했더니 당연히 되지. 내일 내가 너네 집에 반드시 갈게 라고 말했어요. 你来了? 왔구나. 진짜 이어지고 있어요. 너 왔구나. 真感谢你来我家.这是什么? 你 우리 집에 온걸 정말 고마워. 이건 뭐야? 하고 나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정답 한번 살펴보면요. 明天是我的生日. 내일은 내 생일이야. 你能来我家吗? 너 우리 집에 올수 있어? 그랬더니 당연히 되지. 내가 반드시 갈게.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지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야? 라고 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8번 보도록 해볼까요? 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你知道听风就是雨 这句话吗? 네, 听风就是雨라는 관용어가 나왔네요. 你知道吗?에요. 너 아니? 라고 이 말을 아니라고 묻는 구조죠. 听见风声, 바람 소리를 듣고 就以为要下雨了. 이为 중요하죠. 뭐뭐 인줄 알았다란 뜻입니다. 내가 알고 아는 것과 다른 거란 얘기예요. 바람 소리를 듣고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래요. 这是什么意思?我听不明白.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듣고도 모르겠는데? 这个意思是,이거는 听到不确切的消息, 명확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소식을 听到, 듣고, 就以为是真的, 진짜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듣고 비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냥 명확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진짜로 여기는 그런 상황들어 지금 听风就是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차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예, 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中国的茶有很长的历史. 중국의 차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래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中国人很久以前就开始用茶治病. 중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를 사용해서 治病, 병을 치료했대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했답니다. 到现在也非常喜欢喝茶. 지금까지도 차를 마시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对中国人来说, 중국 사람한테 있어서,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구조. 对我来说, 나한테 있어서. 对你来说,对中国人来说,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 茶是生活中不可少的. 차는 생활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래요. 很多人每天带着茶瓶.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차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어딜 갈 때나 다 차병을 들고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용热水泡茶,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차를 우립니다. 그리고 역시 뭐 관광지나 이런 데도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를 워낙에 자주 마시니까요. 茶的种类很多, 차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차의 종류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绿茶, 녹차죠. 그리고 홍차, 黑茶 등, 녹차, 그리고 홍차, 흑차입니다. 이렇게 발효한 정도에 따라서 차를 여러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绿茶, 홍차, 黑茶 이런 것들 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차의 종류들이죠. 특히 색깔 표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같이 보시면서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1번, 중국의 차는 역사가 길다. 네, 중국의 차는 요한창 더리시 첫 번째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2번, 중국인은 차를 마시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 지금까지도 대단히 차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죠. 3번, 중국인은 차를 처음부터 취미로 마시기 시작했다. 네, 아닌 거 확인은 가능하네요. 정답 3번인데요. 첫 번째 줄에서 중국어는 단조 이젠 就开始用茶治病 했어요. 네, 治病 병을 치료하는데 처음에는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취미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차의 종류는 녹차, 홍차, 흑차 등 매우 다양하다. 마지막 줄에서 차의 종류 또 하고 설명하고 있죠. 5번. 중국인은 평소에 차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려낸다. 네. 여기서 지금 저, 요 문장에서 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고 매일 차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우려서 마신다 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의 차 사랑은 정말 유명하죠. 네, 차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차 마시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기차역 같은 데서도 차를 마시는 경우들, 뭐 그런 것들을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마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를 담은 문제였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한눈에 정리하기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교재 9강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교재 9강에서 날짜와 요일 표현 학습했고요. 그리고 걱정, 위로 표현으로 걱정하지 마라는 표현, 비에딴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혼동하기 쉬운 단어, 굳이 안 헷갈리는 건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관련 어휘로 교통, 식사, 주문, 동작 건강, 날씨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법은 방향 보어 있었어요. 단순 방향 보어, 복합 방향 보어 나왔는데, 목적어의 위치로 장소 목적어일 경우에는 라이나 취 반드시 앞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수능 실전 문제 11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지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7강이죠. 7강은 제조업과 그 제품 생산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여기 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자주 출제되고, 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잘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언급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조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제조업의 종류, 뭐 특히 수능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소비재 제조업이냐 생산재 제조업이냐에 대한 어떤 차이점, 특징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조업의 발달 단계별 특징도 또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는 이 부분만 출제된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별 특징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해서 출제되고 그 다음에 생산 체제에 대해서도 출제되는 이러한 좀 순환처럼 돌아가면서 육모, 금모, 본수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출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생산 방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

내는 거잖아요. 유형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제조업이다 할수 있는데, 어떤 개념적 정의를 보게 되면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 등을 가해서 투입된 원재료의 성질을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뭐 하는 거? 전환하는 사업이다, 산업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어떤 가공이라든가 이런 변형, 성질의 변형 등을 통해서 제품으로 완성해내는 산업, 이게 바로 제조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원재료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라든가 반제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원재료 안에 포함될 수 있죠. 자,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그 다음에 어떤 반제품이라든가 이런 중간 형태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산업을 우리가 제조업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조업은 그 분류한 학자가 크게 대표적으로 두 명의 학자가 있는데, 출제 이제 빈도가 높은 학자가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크에 대한 산업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프만에 의한 산업 분류를 이제 두 가지 산업 분류로 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출제될 때 보면은 가장 많이 지금까지 빈도로 볼 때는 클라크에 대한 산업 분류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것만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 안에서 하나의 답지로서 클라크 산업의 어떤 분류에 의해서 2차 산업에 해당한다, 1차 산업에 해당한다라는 형태의 답지로 구성이 돼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클라크는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산업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요건 좀 배워왔어. 1차 산업은 뭐 이제 뭐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수산업, 즉 자연에서 채취되는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이죠. 두 번째는 이제 2차 산업. 2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제조업. 그다음 광업, 뭐 건설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에 해당이 되고, 3차 산업 하면은 서비스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제 산업의 분류에서 보면은 선진국, 즉 선진국으로 갈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일수록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삼각형과 역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교재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바로 그게 바로 1차, 2차, 3차를 분류한 학자가 바로 클라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호프만, 독일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산업을 생산재와 그다음 소비재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재 산업 부분과 그다음에 소비재 생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생산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비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 생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제조업을 분류할 때 우리가 생산재냐 소비재냐 분류하는데, 사실은 그 기반이 된게 바로 이 호프만의 이제 어떤 분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비재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재 생산, 즉 제조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재 제조업은 기업이 주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최종 산물인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런 제품들을 중간에서 만들 때 기업한테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산되는 것들이 생산재 제조업이라면, 소비재 제조업은 우리 개인 소비자. 그래서 이 생산재 제조업은 주로 상대가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 제조업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제조업의 분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종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최종 소비의 목적에 따라서 소비재냐, 생산재냐, 이두 가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생산재 제조업은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인 원재료, 설비, 소모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반도체, 요즘 가장 핫하죠, 반도체.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 수출 1위 중에 하나인 반도체. 그다음 LED, 철강, 석유 정밀화, 이런 것들이 생산재 제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비재 제조업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기 위한 어떤 재화 생산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우리가 소비재 제조업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먹는 것들, 식음료, 입는 의류, 신발, 가구, 가전,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산업이 어떤 뭐딱 구분져서 생산재다, 소비재다라고 딱 구분이 모호할 때가 경우에 따라서 있어요. 산업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과거하고 다르게 중간에 어떤 서비스 산업들이 투입이 되면서부터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를 소비하느냐. 즉 개인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기 위한 재화 생산은 소비재 제조업이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중간에 어떤 재화인 원재료라든가 설비 이런 소모품을 생산해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주로 기업에게 제공하는 생산재 제조업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해당 제품이 좀 모호한 경우가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해서 우리가 타고 다녀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뭐해? 많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렌탈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3년, 4년 계약해가지고 렌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가 있어? 렌탈 전문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그 렌탈 회사가 그 자동차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거는 소비재 제조업일까? 생산재 제조업일까? 좀 모호하죠. 중간에 그 기업 입장에서 그 기업에 제공하게 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재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해당 제품들로 우리가 이거를 생산재 제조업이다, 소비재 제조업이다 딱 구분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그게 개인 소비자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기업한테 가서 그 생산재가 기업을 통해서 소비재 그즉 제품 소비를 해서 개인 소비자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중간적인 형태의 것들이냐에 따라서 생산재냐 소비재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에서 제시문을 통해서 제가 요거를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적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걸 중심으로 더 공부하는 게 좋다. 이 나열대 해당 제품의 이 사례를 가지고 이거는 생산재, 이거는 소비재라고 딱 못을 박지 마시고 대부분이 이제 일치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는 이제 많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발생하고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산재 제조업 특징을 보게 되면 산업체가 구매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산업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죠.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수요자가 되고, 소수의 수요자, 소수의 생산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술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에 뭐몇 나노냐 뭐 이런 거 따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개인 소비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제 무관심하죠. 왜? 누구를 상대로 판매를 해? 기업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B2B 영업을 통해서 한다. B2B 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제조업이 바로 생산재 제조업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비자 제조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누구? 개인 소비자가 구매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발, 의류, 우리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죠. 그죠? 그다음 다수의 수요자가 있고 다수의 생산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마케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광고라든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 영상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엄청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케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 다수의 수요자가 있고 다수의 또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사회 문화에 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연예인이 뭐 입고 있는 옷, 그다음에 신고 있는 신발 뭐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굉장히 사는 경향이 있죠. 아, 그거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입고 싶어.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과 사회 문화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소비재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특징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잘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제조업의 발달 단계별 특징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나라가 성장함에 있어서 또 여기에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좀 나라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조업의 발달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재래공업 하면 이제 가내수 공업, 집 가짜를 써서 집 안에서 이제 수공 손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공업 형태로 제작되는 것. 들이 이제 재래공업에 해당하고 가족 단위의 소규모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들이 주로 이제 재래공업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로 친다면 뭐 조선시대 장인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과거 보면은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기 전에 재래공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재래공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뭐 종류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전통 제품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재래공업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족 단위 소규모 제품 생산과 간의 수공업 형태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공업이에요. 경공업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발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60년대 정도 되겠죠. 전후 이후에 60년대에 이제 산업이 발달할 때 경공업부터 이제 발달한 거죠. 대부분의 나라가 보면은 산업 초기에 보면은 다 경공업으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주로 제품의 부피와 중량이 작고 시설이나 자본이 좀 적게 들어. 여기에 경공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노동 집약적 공업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동력이 투입의 역할이 되게 크죠. 많이 투입되는, 즉 노동 집약적 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으로 경공업이 섬유, 가발, 가죽, 인쇄물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선우산업이 많이 발달된 것도 역시 이 60년대 선우산업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때 대구나 요 일도 경북 지역에서 보면은 섬유산업이 굉장히 발달됐고, 뭐 이런 것들,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공업에서 우리가 부산 지역에 신발 공장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과거에.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경공업이다, 노동집약적이라는 단어이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중화학공업 하게 되면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첨단 기술 분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이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게 우리나라 1970년대 이후부터 쭉 이제 중반 거의 이후부터는 더 확장이 더 됐죠. 대략적으로 보면 70년대 중후반 요 이후에 중화학공업이 발달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조선, 철강. 우리나라 산업도 이제 보면은 그죠. 자동차, 에너지, 화학품. 전부 다 우리나라에 현재도 굵직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중화학공업이다. 자,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발달된 게 이제 첨단공업이죠. 미래지향적인 지식집약 산업이다. 여기는 노동 집약, 여기는 지식 집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품과 생산 공장의 혁신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가 어떤 투자가 많냐?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과학기술 인력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최근에 우리는 거의 첨단 공업에 가깝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죠. 비중이 축소되고 아래로 올수록 우리나라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아래의 비중이 점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 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왜 바로 첨단공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말하고, 노동집약적이다 하면은 생산하는 그 비용,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다. 반대는 뭐다? 기술집약적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집약적.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아까 키워드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제품 생산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부분이죠. 자, 생산 방식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형식 등을 이제 말하는데,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작업 공정에 따른 생산 방식과 그 다음에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방식,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작업 공정에 따라서는 크게 개별 생산 방식, 로트 생산 방식, 연속,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산 방식, 어느 게 많이 나와요? 다잘 나와요. 그 어느 게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 드립니다. 자, 개별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제품을 뭐 한다?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마다 품질과 가공 방법, 가공하는 기계 등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고가의 제품을 생산에 주로 이제 이용한다라는 거죠. 사이즈도 좀큰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그 다음에 더 작게서는 이제 맞춤 의류 같은 경우도 개별 생산 방식에 해당하고, 특수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생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노트 생산 방식은, 이 노트라는 개념 뭐냐? 한해 생산 분량을 우리가 노트라 그래요. 그래서 제품을 한 해의 어떤 생산 분량인, 즉 노트 단위로 생산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요 부분이 조금 잘 나와요. 요거 개별 생산 방식과 그다음 연속 생산 방식.

방식의 중간 형태가 바로 노트 생산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품이나 제품의 일정 수량만큼 모아서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투입될 양을 가지고 한 번에 투입돼서 우리가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노트 생산 방식인데, 가구라든가 의류라든가 재화, 주물, 뭐 도자기 등이에요. 예를 들면 의류 하나를 생산하는데 원단 있죠, 원단. 원단이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은 묶음으로 이렇게 롤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투입이 돼서 뭐 수백 벌을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노트 단위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생산과 연속 생산 중간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연속 생산이에요. 연속 생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가끔 기업의 어떤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 볼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죠. 표준 제품을 정해진 생산 공정에 따라서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립 라인 생산 방식. 아마 여러분 사진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볼때그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쭉 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조립 라인 생산 방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연속 흐름 생산이라고 해요. 쭉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조립 라인 생산과 연속 흐름 생산,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시멘트 비료,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립 라인 생산 방식인 거고, 그다음 시멘트나 비료 같은 경우는 연속 흐름 생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프로젝트 생산. 프로젝트 생산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요첫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생산 방식이 바로 프로젝트다라는 거. 그래서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이제 보통 설정되어 있고, 큰 규모예요. 큰 규모의 생산 방식인데 주로 댐이라든가 교량, 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빌딩 같은, 굉장히 높은 빌딩 같은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생산이 진행되며 반복성이 낮죠. 그래서 작업자의 운영에 어떤 유연함이 이제 유연해야 한다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산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제시문에 나오는 게이첫 문장에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생산이라는 거. 자, 요 작업 공정에 따른 거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방식이에요. 시장 수요에 따라서 시장 생산 방식이냐, 시장 생산 방식을 다른 말로 계획 생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계획적으로 생산한다 해서 계획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문 생산 방식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죠. 자, 시장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요를 뭐 하는 거야? 예측을 해야 돼. 예측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가전제품들 중에서 보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 뭐한해 이렇게 만대 이렇게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의 판매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토대로, 아, 2026년도는 아100뭐만대 생산한다. A라는 모델 만대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수요 예측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면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제품에 뭐가 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통 12월 달, 1월 달, 뭐 2월 달 이때 되면은 신학기 준비, 뭐 대학생을 위한 뭐 신학기 준비 노트북, 뭐 할인 행사 이런 것들 하잖아요. 사실 그게 어쩌면은 명목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할인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재고를 발생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재고를 전년도 거에 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소품종 대량 생산이 적합하다. 품종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으나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적합하다. 요거 이 문장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고 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이 표현, 그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요 표현, 요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기억해둬라. 라는 거.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가 표준화된 제품, 일반 기계 등이 시장 생산 방식에 의해서 한다. 다른 말로 계획 생산 방식이다. 자, 여러분 출제될 때는 시장 생산 방식, 계획 생산 방식 둘다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시장의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해서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애우기 더 쉬울 것 같아. 자, 주문 생산 방식은 말 그대로 누구 소비자가 주문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주문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재고가 남을 우려가 거의 없지. 대신에 뭐야? 주문에 의하니까 제품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품종, 종류를 소량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 바로 주문 생산 방식이다. 선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비행기, 이런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택 하면 우리 자꾸 아파트 생각하는데 그런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집을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싶어. 뭐 이랬을 때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생산성 사이클을 보게 되면 생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혹은 그 유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되면 뭐가 감소되느냐? 운영비가 감소돼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감소된다라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해 어떤 생산하는데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 우위가 확보된다라는 건 뭐야? 제품의 서비스의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매출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기술 시스템 이런 거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얼마만큼 잘 높이냐에 따라서 이 생산성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볼 거는 제품의 어떤 생산 체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의 생산 체제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투입하고 그 투입된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공이 보통 이루어지고 그 생산 공정 라인에서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우리가 제품이라는 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유형의 제품이 완성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투입, 가공, 산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투입된 생산 요소로서는 원재료라든가 노동력도 투입되고 자본도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가공이라는, 즉 생산 공정을 통해서 가공, 즉 형태가 변형이 돼서 뭐가 이루어진다?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형의 제품이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제품의 설계를 잘해야만이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보게 되면 소비자의 뭐 요구와 시장에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품 모델을 우리가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거 하자가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기업에서는 그 제품이 만들었을 때뭐 해야 돼? 팔려야 되는 거야. 팔리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비용은 엄청난 손실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의 성장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계 단계에 있어서 뭐 소비자한테 팔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 소비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뭐 상업계열 학생들은 마케팅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배웠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마케팅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를 토대로 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다. 최근에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제품을 설계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시제품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뭐 기업에 따라서는 공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의뢰를 할 때도 역시 기업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이러한 시제품이 완성돼서 이러한 제품을 위탁 생산 형태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벤처 기업이라든가 처음 기업이 성장하기 전, 뭐 중견 기업이라든가 그다음 대기업으로 가기 전에 중소기업에서 보통 이제 공장을 가지고 없다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다가 위탁해서 이제 생산하는 경우도 있죠. 여하튼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제품 설계 단계라는 거,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품 설계가 완성이 되면 공정을 설계하게 돼요. 공정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생산하기

이런 전체 과정을 우리가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생산하는 것들이 가끔 보게 되면 그 공정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이 나오고 그 안에서 원재료 투입이 되면서부터 제품이 단계를 거치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 있죠. 그 자체를 우리는 공정이라 그래요. 공정이라고 해요. 회계에서 보게 되면은 경영에서 회계에서 보면은 이제 원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가액이 안에서 공정별 회계 처리가 있어요. 공정별. 그래서 그럼 공정이 나와요. 거기서도. 그다음에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입된 원료가 제품이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제품 설계가 완성이 되면 이 공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딱 나오겠죠. 그래서 제품 설계 완성 직후에 이제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해서 작업자의 어떤 작업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 기계 운용 시간 등을 고려해가지고 생산 공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3S 원칙, 뭐 표준화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정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3S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생산 능력에 대한 결정이에요. 제품의 생산 일정에 맞춰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생산 능력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수요자에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생산 능력을 결정해야 돼요.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50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50이란 갭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미지는 또 손상될 수 있거든요. 적시에 이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 능력을 적절하게 이제 결정해야 된다. 수요 여건을 고려한 최대 가용 생산 능력을 결정하고, 그를 통해서 뭐야? 제품 생산 원가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 생산 능력이 결정됐으면은 어디에다 공장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뭘 해야 돼? 입지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과 공업의 어떤 입지 유형에 적합한 입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그 입지 선정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자연적, 사회적 입지 요인, 세 가지 이 요인을 고려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세 가지를 다 고민하고 우리가 어떤 공장이라든가 공장이, 입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공장의 어떤 위치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고려해야 될게첫 번째 보게 되면 경제적 입지예요. 교통이 편리하냐, 노동력의 수준,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 및 근접성, 토지 가격, 기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좀더더 많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입지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입지 요인하게 되면은 어떤 생산비 절감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좀 여기에 해당하겠죠. 교통이 편리하다라든가 노동력의 수준, 그 다음에 시장 수요의 어떤 근접성, 그 다음에 토지 가격도 되게 중요하거든. 굉장히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 공장 설립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연적 입지 요인이에요. 자연적 입지 요인은 기후의 적합성이라든가 특히 공업 용수가 이용 가능한가, 배수의 용이성, 원자재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게 되면 남해안이라든가 이런 데 이쪽에 보게 되면 뭐가 많아요? 정유 회사들이 많죠. 정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랑 정유는 좀 다르죠. 원유는 원래의 그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기름을 갖다가 뭐예요? 정제를 하죠. 정제를 해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로 이제 정제해서 나온 게 정유죠. 우리나라 산업이 정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럼 그 원료를 가져오려면 뭘로 가져와? 우리는 거의 주로 바다를 이용해서 배에다가 유조선을 통해서 우리 가져오죠. 그럼 그게 근접성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결국 어디야? 바닷가 근처. 즉, 그 접안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근처에서 우리가 배가 접안했을 때, 거기 배가 딱 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정제 기술을 활용한 정유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야? 자연적 입지 조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정유회사들이 많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연적 입지 조건이다. 입주인이다. 어떤 것들인지 알겠죠? 뭐, 그 다음에 물을 활용해야 된다. 그럼 공업 용수가 가능한 곳.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 근처에 공장이 위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위치가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료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도 자연적 입지 요인을 고려한 최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적 입지 요인을 고려한다라는 거. 사회적 입지 요인 때문에 수도권 과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몰입되고, 그다음 수도권 지역에 너무 공장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데 상당히 좀 많은 제약 조건이 많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회적 입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장을 또 설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는 게 보통 그 나라의 어떤 풍토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데 된다.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선정이 됐어. 자, A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을 거야라고 했을 때 마지막 이제 다 선정됐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설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겠죠. 그 설비를 마지막 단계에서 거기에 배치하게 된다. 제품 생산 공정에서 설계되는 생산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설비들을 맞춰가지고 배치하게 된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공정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결정되면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입지에다가 공장이 지어지면서 설비 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단계가 바로 제품 생산 체제 구축 단계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자, 요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면 심화학습이냐? 그 심화학습이죠. 그 부분에 아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용어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련 용어들도 가끔씩 나와요. 컴퓨터 통합 생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약자로 CIM이라고 하는데, 제품 설계부터 제조 과정에까지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 관리하는 종합적인 생산 관리 통합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설계부터 그다음에 제조 과정까지 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바로 컴퓨터 통합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사슬 관리인데, 공급 사슬 관리라는 것은 원재료를 생산하고 그다음 공급하는 업체에서 출발한 다음에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 전달되는 과정까지의 그 공급망,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 제품에 대한 공급망, 그런 것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료를 어디서부터 가져오고, 그 제품이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제품이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의 막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이제 공급 사슬 관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유연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로 설계된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다. 요 표현 자주 출제되거든요. 출제에 나올 때 보면 요 다품종 소량의 목표로 설계된 자동화 생산 시스템. 이 표현 자주 출제되고 있다. 출제 나오면은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유연 생산 시스템 과거에 보면은 모평이란다 이런 데 보면은 요 표현이 자주 출제됐었다라는 거. 그다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자동 기계라든가 자동 운반 장치가 있거든요. 요거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생산 시설 자체를 아주 유연하게 A라는 제품이라는 생산했다면 B라는 제품을 생산을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어떤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유연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사적 자원 관리. 이 부분은 이제 보통 ERP라 그러는데, 아마 상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ERP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경영 자원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통합적인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관리, 인사 관리, 뭐, 그 다음 회계 관리 등등, 자재 관리, 판매 관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회계에서는 매출액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에서는 재고가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전사적 자원 관리, 약자로 ER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시 생산 시스템, JIT라고 하는데, JIT라고. 아마 이거 공업계열 학생들도 많이 이제 알고 있고, 있을 텐데,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적시에, 말 그대로 적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거고, 그거를 적시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뭘할수 있어?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를 토대로 재고를 최소화하고 낭비를 없애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시 생산 시스템. 적정 재고를 가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적시 생산 시스템.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이 JIT는 이 적시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생산 관리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많이 나왔어요. 과거 일본이 굉장히 성장할 때, 그러한 경영에서 특히 생산 관리 쪽에서의 다양한 어떤 용어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들이 거기서 많이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그냥 용어인데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진 않고 나오면 그냥 용어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제시문만 봐도 어떤 건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출제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강 문제, 완성 문제, 요게 관련된 나왔을 때 그때그때 즉, 특강과 완성의 문제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실전 문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내용의 가와 나에 들어갈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가와 나는 각각 생산재, 소비재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볼게요. 자, 호프만 비율은 한 나라의 산업 발전 단계를 측정하는 유력한 기준 중 하나로 생산재 산업에 대한 소비재 산업의 비율을 말한다. 이게 호프만 비율이래요. 자, 가 산업은 나 산업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생산한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뭐가 돼? 생산재가 되는 거지. 생산재 산업은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생산재, 나는 소비재를 말한다. 자, 1번 볼게요. 가산업은, 즉 생산재 산업은 소비자층의 경로 의존성이 낮다? 요거는 소비자층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 높아요. 여기서 소비자층이라 한다면 생산재를 사가는 사람이 누구야? 기업이잖아. 이 기업에 대한 경로 의존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지. 높지. 그다음 2번. 가산업은 대중과 사회 문화에 영향을 크게 작용한다? 아니지.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 산업이 사회 문화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3번. 나 산업은 즉 소비재 산업은 주로 산업체가 구매 수요자다? 아니지. 생산재가 산업체의 구매 수요자가 되는 거죠. 3번도 틀렸고. 나 산업은 주로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기업체가 구매하는 중간재 생산물 등의 재화를 생산한다? 이거는 가지, 나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고. 가산업은, 즉, 생산재는 나 산업보다 소비재 산업보다 소비자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다. 맞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그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소비재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자, 2번. 다음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교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클라크의 산업 분류 방식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자, 클라크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차 산업에는 광업, 건설업, 그리고 1차 산업 등에는 생산된 원료들을 가공하여, 등에서 생산된 원료들을 가공하여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뭐야? 제조업이지, 이거는. 제조업이지. 제조업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제조업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제 서비스업과의 비교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기억 볼게요.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재판매가 가능하죠. 제조업은 재판매가 가능하고 서비스업이 재판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뒤에 서비스업에서 배우니까 추가적으로 그때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니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거 서비스업의 특징이야.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아니다. 이건 둘다 기업과 니은은 서비스업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디귿, 철강, 반도체, 의류, 신발의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이거는 맞는 답이다. 라는 거. 니을, 물질 등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게 제조업이잖아. 그치? 이게 제조업이지.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이 맞는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하고 니은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아시겠죠?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세모세모 방지기 제조업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발달 단계로 보게 되면 재래공업, 경공업, 그다음에 중화학, 첨단공업 네 가지로 구분되죠. 그 중에 어느 거냐라는 거죠. 짧은 섬유를 꼬아 긴 실을 만드는 방적광공업과 그 실을 이용해서 작물을 짜는 직물공업을 합성한 방직산업, 섬유 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라고 했죠? 어디에 해당해? 경공업에 해당하잖아. 경공업에 대한 내용이야. 한국의 방직산업은 1960년대부터 발전을 거듭하며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결국 뭐야? 이 내용은 경공업에 대한 거다. 자, 기억. 생산품은 주로 간헐수공업 형태로 생산된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돼? 재래공업에 해당하지. 재래공업에 해당하지. 경공업이 아니지. 국가경제발전 단계 어때? 초기 단계에 발달한 산업. 맞지? 경공업이 초기 단계라고 했죠. 니은은 맞는 답이다. 디귿. 제품과 생산 공정의 혁신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자, 혁신 비율 높은 산업. 요건 어디에 해당돼? 첨단이지, 첨단. 첨단 공업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니을. 주로 제품의 부피와 중량이 작고 자본이 적게 드는 노동 집약적 산업. 이거 애우라 그랬죠. 이거 어디에 해당돼? 경공업에 해당하지. 그래서 니을 맞지. 그래서 니은과 니을. 니은과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고서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전자상거래 유형은 보니까 B2B, B2C, B2G. 자, B2B는 기업과 기업 간에, 그 다음에 B2C는 기업이 소비자. 그 다음에 B2G 하게 되면 government, 정부지, 기업과 정부에 관한 거래다라는 거알수 있죠. 사례명 보고, 그 다음 개요 볼게요. 국방상용물자 쇼핑몰은 각군 수요부대의 구매 업무 편리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군무대 등 공급 계약을 위해 공공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됨. 군 전용 상품인 경우 공급 계약 대상 군부대로 한정함. 결국 뭐야? 기업과 정부잖아. 어디인데 이거는 B2G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기업과 기업이 주로 거래 주체가 된 전자상거래. 이거는 뭐야? B2B.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로 안정적인 수요와 장기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오케이. 니은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고. 디귿 번.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개인 소비자? 이건 어디에 해당돼? B2C지. 거래되는 전자상거래 형태를 말한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네. 니은 하나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작업 공정에 따른 공공기업의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작업 공정하게 되면 개별, 연속, 그다음 뭐 노트, 프로젝트 생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공공기업은 국내 및 해외 사업 간접 자본 시설, 이것만 봐도 딱 유추돼. 사회 간접 기반 시설 분야의 시공을 맡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전철, 뭐 철도, 건설 이런 것들,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특히 이런 것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의해서 대형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프로젝트 생산이라는 거알수 있죠. 프로젝트 생산. 자, 기억. 로트 단위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건 노트지. 아니지. 특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산이 진행되는 거 맞아요. 제한된 기간. 맞지? 제한된 기간 내에 대규모 생산 시설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니을 개별 생산과 연속 생산의 중간 형태는 뭐야? 노트지, 노트. 그건 노트야. 노트 생산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 뭐 댐이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 프로젝트 생산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공공기업에 대한 기업조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공공기업의 시장 수요에 따른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시장 수요하게 되면 계획 생산하고 그다음에 주문 생산, 즉 시장 생산과 주문 생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고객 별 맞춤형 이래. 인물 피규어, 뭐 피규어 수제작. 이거 맞춤형.

0: 딱 나왔어. 고객별 맞춤형. 내용 보면은 신체 전면부에 뭐 해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거지. 그에 맞게끔 투입되고. 주. 이건 뭐야? 주문 생산이라는 거야. 그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오케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 주문 생산 방식이지.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 계획을 한다. 이거 시장 생산이잖아. 시장 생산 혹은 계획 생산. 시장 생산 방식 또는 계획 생산이라는 거 아니지? 주문 생산이라는 거. 제품 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생산 방식은 시장이지. 시장 혹은 뭐 계획 생산. 그다음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나 표준화된 제품을 하는 방식이다. 이거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생산. 나머지는 이게 다 시장과 계획 생산에 대한 내용이지.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7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신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런데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1단원의 개념들 잘 이번에 꼭꼭 눌러 담아서 채워가지고 우리 실력을 쌓아 올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풀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차곡차곡 나의 실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어제와는 조금 달라진다의 느낌을 꼭 이제 간직한 채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단원의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수능 테스트 문제를 풀게 되면요. 우수 문항 체크를 먼저 좀 할 겁니다. 그래서 2점 수능 테스트와 3점 수능 테스트 각각의 우수 문항 이렇게 번호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1단원에서는 없지만 뒤에 단원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색깔을 달리해서 연계 예상 문항으로 따로 또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별표 쳐서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실 2회독, 3회독 해야 되는 교재잖아요, 수능 특강이. 그럴 때도 이 문항은 조금 더 집중해서 주의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수능 완성에서도 이런 우수 문항 체크를 하는데, 수능 특강에서 그 우수 문항을 뽑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수능 특강은 아직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 단계고, 앞으로 우리가 실력을 많이 쌓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계가 될 가능성, 또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자료 해석의 어떤 기회를 주는 좋은 문항이라든지 그런 문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수 문항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수능 완성 정도 넘어가면 진짜로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수능형 문항들의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의 우수 문항은 우리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항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우리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수능 특강 강의가 전체 문항을 풀이하는 전문항 풀이, 풀강좌잖아요. 근데 우리 이 강좌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제 TV 어떤 편성이 돼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끝난 시간 딱 정해야 돼서 선생님이 이제 요런 쉬운 문제들은 조금 더 빨리 풀고 어려운 문항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앞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선생님 마지막쯤에 막 굉장히 다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때가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도마뱀, 귀여운 도마뱀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도마뱀 A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료의 내용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도마뱀에 대한 자료. 작은 섬에 서식하는 도마뱀 A의 개체군은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발생한 후에 앞다리의 평균 길이와 발바닥의 빨판의 평균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다리가 길어지고 빨판도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의 긴 앞다리와 넓은 발바닥 빨판은 주변 사물을 움켜쥐기에 적합해서 강풍 속에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한 발로 위태롭게 그렇게 버티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이런 도마뱀에 대한 자료가 있구나. 그래서 이 허리케인 발생 이후에 평균적인 이 앞다리의 길이와 빨판의 넓이가 넓어진 거는 사실 다리 짧고 빨판 작았던 애들은 다 날아가서 죽은 거죠. 그래서 남은 애들의 그 평균치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인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동그라미 기역 부분에 해당하는 이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보기를 우리가 골라볼 건데, 일단 요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뭘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뭐뭐 하는데 적합해서라는 말을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허리케인이라는 상황에 적합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 적응과 진화의 사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 그럼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서 적응과 진화의 사례를 찾아주면 돼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보기입니다. 1번은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아메바가 하나였는데 분열하면 두 마리 아메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수가 늘어나는 생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식처럼 보여도 어차피 그 과정에서 유전물질의 전달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생식과 유전의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서 닭이 된다. 달걀에서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의 사례고요. 그래서 요렇게 뭔가 점점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요런 거는 생물의 종류가 다 바뀌더라도 발생과 생장의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포도당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이제 변화해서 바뀌고 이런 거는 물질 대사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포호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물질 대사의 사례로 봐주시면 되고, 현재까지 답은 없고요. 그다음에 4번.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 요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뜨거운 자극에 대해서 손을 떼는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 펭귄은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적응과 진화의 사례로 봐야 되겠죠. 뭐뭐하는데 적합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래서 귀여운 도마뱀은 바이바이. 자, 2번입니다. 2번 별표 붙었어요. 이 별표는 실전 형태와 좀 유사한 그런 문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묶고 있어서 별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은 딱정벌레 X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남미 평원에 높이 솟아 있는 개미뚝. 개미뚝에 대한 설명이 밑에 들어가 있죠. 개미가 땅속에 집을 짓기 위해 파낸 흙이 땅 위에 쌓인 거.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판 흙을 그냥 쌓아둔 것이 개미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뚝에서는 밤에 녹색의 빛이 나온대요.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그런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이 딱정벌레 X의 애벌레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해서 먹이인 흰개미를 유인해서 잡아먹는답니다. 저 녹색이 빛은 뭘까? 하고 애들이 홀려가지고 가면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딱정벌레 X의 애벌레는 자라서 성충이 되었을 때에도 녹색의 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특징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 요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한 요런 과정. 요거는 물질 대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세포호흡 과정과 그다음에 뭐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또 빛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지금 애벌레가 자라서 성충이 된다. 요거는 발생과 생장이잖아요. 선생님이 발생과 생장 설명하면서 여기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를 아주 자주 물어보는 편이다. 그래서 이거 꼭 챙겨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흰개미는 X 애벌레의 포식자냐? 이게 맞는 설명이면 누가 누굴 먹어야 돼? 흰개미가 애벌레를 먹어야 되죠. 그쵸? 근데 뭐였어? 애벌레가 먹이인 흰개미를 유인해서 잡아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흰개미는 X 애벌레의 피식자라고 봐야 되겠죠. 피식자. 먹이, 먹이. 그 다음에 이 X가 포식자인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식자인 경우에는, 포식자는 다른 말로, 천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누구의 천적이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애벌레가 흰개미의 천적이다. 또는 포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다. 기역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거 누군지 처음에 그림만 보고는 의아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기묘하게 생긴 생물이 나왔죠. 피그미 해마입니다. 다음은 피그미 해마에 대한 자료이다. 특정 산호 군집에서만 서식하는 피그미 해마는 형태와 색깔이 주변 산호와 흡사하고 크기가 2cm 미만으로 작아서 포식자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보기만을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산호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호가 사실 움직이는 형태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바위처럼 어떤 구조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생물이죠. 엄연한 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우리 생명과학의 연구 범위,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태계에 이르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군집이란 용어가 나왔다면 이거는 생물체에 이렇게 붙이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산호라는 생물이 주로 존재하는 그런 군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앞에서 그 생명과학의 그 연구 대상 범위가 굉장히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 머리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5단원에서 다시 용어 정리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산호는 생물적 요인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산호는 식물인가 싶지만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피그미 해마는 단세포 생물이다. 여기에서 사실 단세포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생물 중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인 단세포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요. 근데 이런 어떤 생물처럼 생겼는데 우리 눈에 보인다? 대체로 다세포 생물이라고 보면 돼요. 피그미 해마도 다세포 생물입니다. 크기가 작지만 다세포 생물이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은 적은과 진화에 해당이 되느냐? 형태와 색깔이 주변 산호랑 흡사해서 잘 잡아먹히지 않고, 그죠? 발견되지 않는 그런 특성은 그 환경에 적응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2번이 되겠고요. 요렇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4번은 나방.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단원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례의 새로운 자료들을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게 눈에 보여서 문항의 질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좀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방 A에 대한 자료인데 암컷이 방출한 신호물질 X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수컷은 이 X를 감지하여 암컷이, 저기 있구나. 저기 암컷이 있는 거구나. 그쪽으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수컷이 가진 안테나는 그러면 그 물질을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빛과 형태가 유사하고 미량의 X도 감지할 수 있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여기서 확산이 밑줄 쳐져 있고 그게 동그라미 기억인데 그게 물질 대사에 해당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를 좀 쳐줘도 될것 같아요. 요 보기는 좀 챙겨두세요. 지금 확산. 근데 그게 어디서 어디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냐면 대기 중에서 그 물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화학 반응도 아닙니다. 물질의 종류가 변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 대사로 볼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해당이 되느냐? X를 감지했어. 글로 날아간다.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는 그런 안테나의 형태가 유독 그걸 잘 감지할 수 있는 형태여서 얘네들이 짝짓기도 잘하고 잘 자손을 남기고 번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적응과 진화의 결과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짝을 찾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이 5번은 4단원 유전과 조금 결합해 있는 색다른 형태의 문항이에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그래서 보면은 보라색 꽃의 완두 개체 A와 B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A, B는 다 보라색 꽃을 피우는 개체예요. 그리고 A의 꽃에서 수술을 제거해. 왜냐하면 이 꽃에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어요. 원래 같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자기들끼리 자가교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A의 꽃에는 암술만 남기고 수술은 발달하기 전에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남은 암술에다가 B에서 이렇게 털어온 꽃가루를 거기 암술에다 묻혀줘요. 그러면 A와 B끼리 수정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둘을 수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그 꽃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면은 그 꽃이 진자리에 콩깍지가 생기고 그 안에는 완두콩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A에 맺힌 콩깍지에서 400개의 종자. 그 개체, 그러니까 수정 자체를 많이 시켰겠죠? 많이 시켜가지고 400개의 종자를 얻어가지고 그 400개를 각각을 다 심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워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무슨 색 꽃을 피우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보라색 꽃 300개체와 흰색 꽃 100개체를 얻었다. 그런 400개의 종자를 심었을 때 300개는 보라색 꽃을 피우고 100개는 흰 꽃을 피웠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완두에서 동그라미 기억을 통해 수정이죠, 수정. 두 생식세포의 수정. 그것을 통해서 생물의 특성 중 생식과 유전이 나타난다.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 합쳐져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성 생식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돼서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생식과 유전으로 볼수 있다. 그다음에 니은. 다에서 완두 종자가 성체로 자라는 과정에서 생물의 특성 중 발생과 생장이 나타나겠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씨앗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거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체 사이즈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흰색 꽃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갖는다. 요거는 사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라색이 되게 하는 유전자를 라지 P, 그 다음에 흰색이 되게 하는 유전자를 스몰 P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모 세대라고 할수 있는 A와 B 두 개체는 각각이 라지 P, 스몰 P, 라지 P, 스몰 P의 이형 접합인 상태입니다. 지금 1단원 초반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다안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4단원 배우고 나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이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형 접합이 유전자형이어서 얘네들이 다 우성 유전자인 라지피, 보라색이 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색이었던 거고, 여기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라지피를 하나라도 갖는 조합이 라지피, 라지피, 라지피, 스몰피, 스몰피, 라지피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나 있어요. 그래서 대략 비율이 한 300개체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피, 스몰피 조합으로 흰색 유전자만 받았을 때 비로소 흰색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4분의 1이어서 400개 중에 100개체였던 거다. 근데 이 흰색 꽃을 피우는 열성 표현형의 개체가 태어났다는 거는 부모가 다그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A, B 모두 흰색 꽃 형성에 관여하는 이 스몰 P 유전자를 다 갖고 있었고요. 그게 몰려서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되면은 흰색 꽃의 개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그 내용을 조금 상기하면 풀수 있는데, 지금 혹시 뭐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 공부하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병원체인 바이러스 기역과 세균 니은이 숙주세포에 감염했을 때 시간에 따른 병원체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기억이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은은 세균이라고 그냥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숙주가 필요하지만 세균도 숙주에 감염돼서 그 안에서 증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세균에 감염되면 그 안에서 증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인데,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얘는 바이러스죠.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 틀린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과 2에서 모두 유전 현상이 나타나느냐? 유전 현상이 뭐예요? 일단 자기의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유전 현상입니다. 그러면 생물인 세균은 당연히 여기서 수가 늘어나면 지금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를 수를 늘리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유전 물질을 복사해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도 조립에 가까운 과정이긴 하지만 내가 원래 한 가닥 갖고 있던 핵산을 여러 가닥으로 복제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각각 넣어주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가 늘어날 때 이 유전 물질이 전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이 세포 분열은 요 니은에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죠. 얘는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 분열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세포 구조를 하고 있는 세균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가 늘어나면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옳은 내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니은 보기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챙겨놨다가 요런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바이러스 주인공인 문제. 크린가는 박테리오파지라는 종류의 바이러스고요.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이 있는데 이 각각의 성분은 핵산과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파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게 단백질 껍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 게 핵산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있는 요 구조물. 요게 바로 핵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간은 감염 과정에서 숙주세포 안으로 핵산을 주입한다. 얘는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껍질은 놔두고 핵산만 안에 쏙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증식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이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냐. 요거 일단 맞는 보기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 거. 이건 우리가 생명과학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식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것도 사실은 생명과학을 공부한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생명과학원에서 얘를 이렇게 단독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다. 왜냐하면 뭐 통합과학이나 생투에서는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세포구조로 되어 있느냐? 얘 둘 다 바이러스니까 세포구조 아니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세포구조이다. 세포막 같은 것도 없고 세포구조 아니다 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3번.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별표 붙었고, 이게 사실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중요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되거나 그러진 않고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에 좋은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과학자가 담배 모자이크 병의 원인인 병원체 X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 X는 세균이거나 바이러스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 실험이 제시가 됐던 당시에는 세균까지는 밝혀져 있었다. 그래서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게 보통 이제 세균이 원인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담배잎이 얼룩덜룩해지는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도 뭐 세균에 의한 병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잎이 얼룩덜룩해진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식물이 있어요. 걔를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추출액을 얻습니다. 그러면 얘가 병에 걸린 이유는 이 세포 안에 그런 병원체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분쇄해서 추출액을 얻으면 그 추출액에 그 병원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실험을 전개한 거예요.

나서 이 추출액을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세균 여과기면 세균은 통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세균이 여과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세균은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치를 통과시키면 세균은 걸립니다. 빠져나가지 못해. 세균은 여기 이제 걸려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추출액에는 세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세균만 거르는 건 아니고 세균 정도 사이즈 이상은 다 걸리는, 세균보다 확실히 작아야만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세균 여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추출액을 얻어냈고 그럼 여기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물질들만 들어있을 텐데 그 추출액을 건강한 식물의 잎에 문질렀습니다. 얘는 건강해. 안 얼룩덜룩해. 문지르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떻대? 건강했던 식물이 X에 감염돼서 얼룩덜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해졌죠, 또. 그럼 이 안에서 또 증식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뭐다? 이 추출액 안에 그 병원체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발라줬더니 다시 여기서 병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병원체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세균보다 확실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세균은 다 걸러지는 여과기를 통과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균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아, 세균이 원인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이때부터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담배 모자이크병은 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요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이고요. 혹시 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3단원 질병과 병원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통합형으로 나온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없나요? 통과해서 여기서 묻혔더니 번식이 됐죠. 통과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X는 식물세포 안에서 증식한다. 요게 좀 발라줬는데 전체적으로 번졌죠. 증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은 아니지만 수가 늘어나긴 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9번은 탐구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로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우리가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그냥 빠르게 훑으세요. 가에서는 뭐 이걸 확인했어, 일단 확인했고, 나에서는 결론을 내렸고요. 다에서는 뭐를 넣고 측정하는 뭔가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라에서는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했대. 그럼 뭐부터 시작하겠어?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뭐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여기입니다. 소나무가 토양 속 무기염류를 흡수하는데 X가 누구냐면 X가 세균이에요. 세균 X가 도와줄 것이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설 설정. 그럼 가설을 설정했으면 요거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답니다. 그래서 A와 B 그러면 준비를 해. 그래서 B의 토양에만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세균 X를 첨가해주고 일정 시간 동안 A와 B 각각에서 소나무가 얼마나 무기염류를 흡수를 하는지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 탐설수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탐구를 수행하면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갑니다. 소나무가 흡수한 무기염류의 양이 화분 A보다 B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결과 정리 및 분석. 결과 정리 및 분석 단계.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 결론 내려야죠. 그래서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소나무가 토양 속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세균 X가 있으면 더 도와주는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돼요? 라, 다, 가, 나가 되겠고요. 답에는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항에서 조작변인을 찾아볼게요. 조작변인은 뭘 달리 해줬는가? 지금 A와 B 중에 다른 거 딱 한 가지. 세균 X의 첨가 여부. 그것만 다르거든요. 세균 X 첨가 여부가 두 집단의 조작변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로서 측정한 종속변인. 결과는 뭐야? 결과값. 뭘 봤어? 소나무가 흡수한 무기염류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봤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흡수한 무기염류의 양. 양이 결과로서 측정한 종속변인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0: 10번도 탐구 문제인데, 요거는 순서대로 나열돼 있어요.
1: 어느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랍니다.
0: 가에서 페트리 접시 ABC를 준비해서 탈지면을 깝니다. 그래서 A에는 합성 세제 용액을, B에는 묽은 황산 용액, C에는 물을 충분히 넣었대요. 뭘 하려고 할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씨, 우리가 먹는 무 있죠? 무씨앗을 거기다가 50개씩 올렸습니다. 합성 세제랑 묽은 황산이요? 아무튼 그래서 25도씨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온기에 뒀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켜봤대요. 그리고 얼마나 싹이 텄는지 비율을 측정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처음에도 좀 이상함을 느꼈잖아요. 당연히 합성 세제 넣은 A와 묽은 황산 넣은 B에는 무씨가 하나도 발화를 하지 않았어.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C, 그냥 물을 넣은 데서는 무씨가 모두 발화하였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 여기서 대조 실험이 수행이 되었는가? 여러 집단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그냥 물을 넣었을 때는 발화한다는 거 보여줬죠. 이건 대조 실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 실험을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니은, 싹이 튼 무씨의 비율은 독립변이냐? 싹이 얼마나 텄는가를 그거를 결과값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이지, 종속변인. 그래서 독립변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속변인은 이거고, 조작변인은 무엇인가? 뭐를 다르게 해줬지? 용액의 종류를 다르게 해줬죠. 그 탈지면에 적셔준 용액의 종류가 달랐다. 합성 세제냐, 묽은 황산이냐, 물이냐, 이 종류만 다르고, 결과로는 각각에서 싹이 튼 무씨의 비율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합성 세제와 묽은 황산은 모두 무씨의 발화를 촉진했나요? 하나도 발화를 하지 못하게 억제했죠. 그래서 촉진이 아니고,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11번은 그림 가는 유리 성분의 골격을 갖는 동물인 유리해면이라는 동물 사진.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건축가가 가의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건축물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답지에도 써있지만 이 건축물의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스페인에 있는 지금 100년 이상, 한 140년 이상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 성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곧 완공될 예정. 그래서 그런 모습. 좀 닮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는 생태계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지금 여기 동물이라고 써줬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니까 생물이겠지.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동화작용 일어나나요? 모든 생물은 동화작용도 하고 이화작용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생체 모방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은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 사례,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가를 읽어볼게요. 어떤 세균은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합성한대요. 세균이 플라스틱을 합성한답니다. 그래서 이를 생활용품 생산에 이용하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는 혈액세포를 역분화시켜 만든 미분화 상태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심장병 환자에게 이식해서 심장 근육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요 밑줄 친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효소는 뭐야? 생물의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생체 촉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세균이라는 생물이 어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효소가 관여했겠지. 물질 대사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생명과학과 공학을 연계한 사례이다. 저게 공학이 맞나? 막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뭐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학이지 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명 연계했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된 어떤 학문 간의 연계가 나오면 맞는 보기로 보통 나온다. 틀리게 내는 게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건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과정에서 동그라미 니은의 유도만능 줄기 세포가 나중에 심장 근육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 분화가 일어났다고 봐야지. 심장 근육으로의 역할이 정해졌다. 그거를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역할이 정해지는 거. 그래서 맞는 내용. 영,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1번도 선생님이 별표를 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자료가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기본 바탕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다음은 삼투에 대한 자료이다. 자, 여기서 삼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포막과 같이 반투과성인 막을 경계로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이 있다.

방법으로 맞추냐? 전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인 대로 가가지고 얘를 희석시켜버려요. 그럼 얘가 점점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얘는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농도를 맞춥니다. 이게 바로 삼투다. 그래서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세포에서도 일어난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린간은 둥근 모양의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었습니다. 그럼 증류수면 맹물이니까 아주 농도가 낮잖아요. 전홍도에다가 넣었어. 그러면 세포 내가 더 고농도죠. 어떻게 돼? 전홍도에서, 아, 저 안에 농도가 높아. 눈도 못 보겠어. 어떻게든 맞춰야 되겠어.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안쪽 내부를, 농도를 희석시켜서 낮춰요. 그런데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계속 물이 밀고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렇게 터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신벌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얘도 밖에 전홍도 물에서 이제 그 있을 수 있어요. 증류수에 얘를 집어넣었어. 근데 얘는 안 터진다. 왜안 터지냐면 얘가 안쪽이 뭐 고농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안쪽이 고농도예요. 그래서 물이 밖에서 막 들어오겠지. 들어올 텐데 얘가 수축포라는 걸 갖고 있어서 그 물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쫙 해서 내보내. 그리고 다시 물을 막 밀려 들어오면 그걸 또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한 번에 쫙 짜서 내보내. 그래서 얘는 크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자기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이다. 선생님이 이걸 풀기 위해서 앞에서 집신벌레 단세포입니다.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돼 있습니다. 기억 맞고. 이건 그냥 뭐 여기서 알고 있으면 풀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삼투가 일어난다. 얘도 일어났어요. 얘도 일어났어. 둘다 얘가 안 일어난 건 아니. 일어났지만 해결을 잘한 거지. 그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생물의 특성 중 항상성이에. 항상성이 뭐야? 항상 뭔가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부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포 크기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성에 예에 해당이 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 1단원의 문제를 계속 풀며 선생님이 많이 감탄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꽃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꽃이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씨앗들이 나선을 그리며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꽃에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나선의 수를 세보면 대부분 작은 꽃에서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의 수, 큰 꽃에서는 니은과 디귿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역, 니은, 디귿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료.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각각 1과 1로 한후 다음 항부터 앞에 두 개를 더해가지고 만드는 수열이다. 이 수열에 속한 수를 피보나치 수라고 하며 피보나치 수열의 일부를 나타내 보면 앞에 일부 그럼 두개 더해서 2, 두개 더해서 3, 5,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두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역 자리에는 21일 거고 니은 자리에는 34일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자리에는 55겠죠. 이렇게 덧셈, 덧셈, 끝.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니은은 34, 디귿은 55이다. 기역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런 수학적인 원리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규칙적인 형태를 이루는 것은 비생물과 달리 생물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바둑판 얼마나 규칙적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비생물도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계 방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나선이에요. 요렇게 가는 나선의 수가, 예를 들면 뭐 작은 꽃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이런 나선을 갖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시계 방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요거 하나하나입니다. 이렇게 세는 거. 선생님도 왜 숫자가 다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요런 식으로 경로가 좀더 짧은 나선이 만들어져요. 반시계 방향은. 그래서 보통 숫자가 좀큰 편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장점, 피보나치 수열에 맞는 그런 수를 갖고 있을 때의 장점은 여기서 가장 빽빽하게 겹치지 않게 그 새로운 씨앗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도 좋은 자료인데, 일단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입니다. 생쥐피의 개체군, 그러니까 같은 종이겠죠. 같은 생쥐의 개체군은 서식지에 따라서 색깔이 아주 극명하게 다르더라.

다른 털색을 갔는데 갈색 토양에 있는 토양이 갈색인 내륙 A에 서식하는 애들은 갈색 털을 갖고 있고 흰색 모래로 구성된 해변 B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그런 색깔, 흰색 털을 가진대요. 그래서 그 토양 색깔에 맞는 털색을 가진 애들만 살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극단적으로 좀 상황을 줬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뒤에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이 탐구의 결과의 결론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구를 다 했더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실험 과정 및 결과입니다. 그래서 피 중에서 털색이 갈색인 모형을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애들이 공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갈색 모형과 흰색 모형을 준비하고 서식지 기역과 니은에 각각 두 종류의 모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역에도 갈색 흰색 모형, 니은에도 갈색 흰색 모형을 설치할 건데 같은 수. 근데 그 기역과 니은이 아까 그 내륙 A거나 해변 B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이건 결론을 보고 이거를 유추하면 되는데 지금 기역은 어딘지 모르겠으나 흰색 모형이 인정 사정 없이 공격을 받았어. 그럼 얘는 왜 공격받았을까? 눈에 잘 띄어서. 색깔이 바탕색이 뭐기 때문에 갈색인 지형이기 때문에 흰색 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갈색이 집중 공격을 받았어. 왜?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역이 내륙 A. 그 다음에 니은이 흰색 모래 있는 해변 B.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A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의해 해당이 된다. 요거는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뭐 갈색인 애들을 흰색 모래 지역에 넘기면 이렇게 옮기면 반응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털색이 바뀌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적응과 진화로 봐야 되겠죠. 오랜 세월 동안 그 배경색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적응과 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A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에서 흰색 모형은 실험군에 해당이 된다. 지금 여기는 흰색 바탕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흰색인 애들은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야. 얘네들은 대조군이지. 원래 살던 애들 그대로 모형만 둔건 대조군이고, 여기에 원래 없었던 갈색 모형이 들어간 게 그게 실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다. 니은만 맞고, 지금 여기서는, 조작변인, 여기서는 이제 종속변인 한번 정리해볼게요. 종속변인. 종속변인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서는 공격받은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받은 횟수를 결과로서 종속변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사실 5단원의 내용이 일부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자료 해석만 잘 하면 됩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숲 생태계는 총 생산량이 호흡량보다 적으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탄소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총 생산량은 광합성에서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5단원에서 나중에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총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해서 이 유기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이총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호흡량은 요거의 반대죠. 이거는 고정해놓은 거를 써가지고 다시 대기 중으로 돌리는 게 호흡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총 생산량이 더 적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으로 탄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당연한 내용이고. 만약에 총 생산량이 호흡량보다 많아, 그럼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잡아오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이 생물 체내에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거고,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해충이 많이 생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해충이 많이 생기면 또 나무에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악순환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숲 생태계 F에서 해충의 창궐로 인해 수많은 나무가 고사했다. 그래서 이게 물질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졌다.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해충이 창궐하기 전에는 총 생산량이 호흡량보다 많았죠. 그럼 고정하는 양이 더 많았죠? 그러면 탄소 저장고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해충이 막 일어나서 나무가 막 죽고 하니까 호흡

양이 더 많아졌어. 그럼 내보내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탄소 공급원 역할을 했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 해충 창궐 전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자료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탄소 저장고냐? 아니다. 공급원이다.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이 탐구에서 종속변인은 해충의 창궐 여부냐? 여기서 결과로 본게 뭐야? 결과로 본게 종속변인이죠. 뭘 봤지?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봤지. 양과 호흡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걸 결과값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속변인이고 해충의 창궐 여부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봤으니까 요거는 조작변인이지. 그래서 이거는 원인에 해당하는 조작변인이고 종속변인은 요렇게 총생산량과 호흡량의 변화를 보았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충의 창궐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 탄소의 배출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디귿 옳은 것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넘어가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기니피그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니피그가 성숙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걔네들이 갖는 적혈구의 포도당 흡수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성숙 정도에 따라서 적혈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A에는 생후 15일 된 기니피그에서 채취한 적혈구를 준비하고 B에는 생후 30일 된 기니피그에서 채취한 적혈구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A와 B에는 뭐가 있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포도당 용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를 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그냥 추적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A와 B, 저 포도당 용액에서 적혈구 일부를 다시 이제 뽑아내가지고 덜어내서 적혈구 내에 방사성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 용액에만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포도당이 있었고 적혈구 안에는 처음에 없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흡수가 되면 될수록 이 안에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봤다. 그랬더니 15일 된 A에서 그런 포도당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B보다는. 그래서 다의 과정을 시간에 따라 반복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생후 15일 된 기니피그의 적혈구에서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얘가 흡수를 한다는 거는 쓰려고 흡수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요거 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포도당이 보통 우리 세포대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그렇게 추론했을 때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님, 조작변이는 적혈구 내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이다. 요거 뭐예요? 요건 결과지. 종속변인이죠. 종속변인이고 조작변인을 얘기를 하자면 기니피그 성숙도. 기니피그 15일 됐나 30일 됐나 그게 조작변인이죠. 성숙도. 기니피그 적혈구의 성숙도고 종속변인은 그때 그 세포 안에 들어온 방사성 포도당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라에서 가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죠. 내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의 어떤 그 문제라면 실전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 연습용으로도 괜찮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래요. 그래서 어떤 탐구냐면 바닷가 A가 있는데 암모니아와 인산이라는 두 가지 물질 중에 어떤 성분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을 유발할 것인지 궁금했대요. 아무튼 인산이나 암모니아가 이상 증식, 이상하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유도하긴 하나 봐요. 근데 누가 원인인지를 알고 싶었대. 그래서 A의 구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지역에서 각각 물을 채취해가지고 각 구역당 3개의 비커를 만들고 물을 나눠 담아가지고 총 12개. 지금 현재까지는 12개의 비커에 다 똑같이 그냥 물이 담겨있어. 지역이 좀 다를 뿐.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해줬냐면 다 3개씩 세팅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는 암모니아 넣고 그중에 하나에는 인산 넣고 그다음에 하나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바닷물만 넣고. 그러니까 지역이 4개니까 암모니아 넣은 거 지역별로 하나씩 그다음에 인산 넣은 거 지역별로 하나씩

0: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총 12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봤냐면 그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군 밀도를 결과값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암모니아를 넣었을 때만 지역에 상관없이 얘네들의 개체군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다른데 무첨가한 애나 인산 첨가한 애는 별로 밀도가 높지 않은데 얘만 엄청나게 높아졌다면 이상 증식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준 이상 증식의 원인은 암모니아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작변이는 지금 여기서 용액의 첨가한 물질이죠. 용액 성분이고,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저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군 밀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장에 필요한 원소에 질소가 포함이 되느냐. 질소 있는 거 넣었을 때 폭발적으로 생장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죠.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옳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물을 나누어서 담은 세 개의 배양액에 요 실험에서 인산의 첨가 여부는 통제변인이에요? 아닙니다. 조작변입니다. 인산 넣어줬냐? 암모니아 넣어줬냐? 이건 조작변인이에요. 다르게 줬으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량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폐수가 A의 바다에 유입이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을 유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고요. 여러분들 복습 꼼꼼히, 오답 정리 꼼꼼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2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목소리)>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순우특가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지금 순우특강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7강에서 함께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네 가지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탁, 요청, 그리고 승낙과 허용, 그리고 거절하는 표현들, 주의와 금지 표현들 한꺼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이제 명사의 격변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는데, 오늘은 명사의 족격 다섯 번째 격이죠. 그거의 의미와 그리고 어미 변화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인칭대명사의 족격 형태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영역이 총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역이 바로 러시아 속담과 관련된 건데,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의 족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미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명사 격변화에서 족격은 어떨 때 우리가 족격이라고 쓰였구나라고 이제 정하나, 그걸 이제 한번 예전에 접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명사의 족격은 도구, 수단, 혹은 직업이나 신분을 표현할 때이 해당하는 명사들을 족격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족격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연필로 편지를 쓰고 있다. 연필이 수단이자 도구죠. 그래서 까란다시와 까란다슘 하고 족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는 펜으로 쓰고 있다. 온피쉣, 로치카의 족격, 로치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이나 신분은 그는 의사였었다 할때그 의사가 신분 직업이 되는 거라서 브라촘 하고 족격이 돼야 되고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아니, 그는 뭐로 일하고 있어? 할 때도 일하다 동사 라보타치 다음에 직업이 오면은 그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서 그 직업으로 일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 한 번씩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명사의 족격 어미는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단수 족격을 할 거예요. 복수 족격은 너무 간단해서 표로 접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교재에는 복수가 단수랑 같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단수표만 보고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요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성 명사는 자음이나 짧은이나 이끄라뜨거로 끝나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 어미는 오미부터요. 아까 선생님 브라촘, 까란다슘 한 것처럼요. 그래서 아르티스트의 족격은 아르티스텀하고 옴이 붙으면 이 명사가 지금 족격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크라트카야하고 미야키스낙은 동일한 족격 어미를 갖습니다. 옴이에요, 옴. 그래서 무제인은 무제임, 그 다음에 고씬, 고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음 중에 이 다섯 개의 자음은 별도로 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섯 개의 자음 어디서 만났었죠? 앞에서 복수 생격 할 때도 원래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격은 복수격 어미가 오프가 붙는데, 저 아이들, 쥐에, 쥐에, 샤, 그 다음에 씨야, 그리고 쟤는 별도의 설명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복수 생격에서 요렇게 끝났다. 그러면 걔네들의 복수격 어미는 오프가 아니라 예입니다. 이렇게 배웠고요. 브라츄의 복수격은 브라츄 이렇게 정의했어요. 또 쟤는 별도로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미에 강세했을 때는 복수생격 어미가 오프고요. 어간에 강세했을 때는 예프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복수생격이 아쪼프, 어미에 강세했으니까 이렇게 오프가 되고, 그 다음 달할 때는 여기에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프 복수생격 어미를 갖는다. 요때 등장했던 다섯 개 자음인데, 족격 어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칸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냐면, 요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어미의 강세가 오면은 옴, 나숌, 브라춤 되고요. 어간의 강세가 오면은 옴이 됩니다. 그래서 무쉼, 가레이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가 있을 때는 옴, 없을 때는 옴, 어떤 게 자음인데 이 다섯 개로 끝나는 자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세의 어미가 오는 경우 옴, 예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 가져가고 여러분 사전은 그냥 별도로 외워주세요. 슬라바리, 슬라바리옴, 시미야, 시미요이 이렇게 요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성과 여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은 오로 끝나는 거, 예로 끝나는 게 중성인데, 오는 옴이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랑 똑같이 옴 어미를 갖고요.
예로 끝나는 것은 이끄라뜨거나 미약속한 명사처럼 똑같이 옴 어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야, 미약해서 나 볼게요. 여성 명사. 아는 오이, 야는 예이. 미약해서 나 여성 명사는 유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엄마의 족격, 맘의. 다음, 이스토리아 족격, 이스토리. 드비에리의 족격, 드비에류. 이렇게 유 어미를 갖습니다. 또 아까 나왔던 그 다섯 개의 자음에다가 이제 아가 붙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로 끝났는데 그 앞이 요 다섯 개의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강세가 어간에 오면은 원래는 아로 끝나면은 오이지만 요렇게 아 앞에 요런 자음이었을 때 어간에 강세가 오면 오이가 아니라 예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다취하거든요. 주말별장이잖아요. 근데 강세가 어간에 오니까 족격 어미가 오이가 아니라 예이가 되죠. 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니츠아도 병원인데 이것도 어간에 강세가 오니까 족격 어미가 예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복수 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복수 격변화 할때 역격과 족격과 전치격 이렇게 봤을 때 역격이 암 어미를 가지면 족격은 암이고 전치격은 아흐. 요 1번 그룹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자음으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중성명사 중에 맨 앞에 오는 건 오죠. 여성명사 맨 앞에 온건 아죠. 요렇게 끝나거나 또 중성명사에서 미아로 끝나거나 요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복수, 역격, 족격, 전치격이 요런 의미를 갖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얌, 야미, 야흐. 어미를 갖는다. 오늘은 족격을 배우는 순서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자, 요거가 정리된 것이 이 내용이니까 한번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수 족격 형태.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미아로 끝나는 중성 명사는 복수 적격 어미가 암이다. 그럼 얘네는 복수 역격 어미는 뭐라고요? 암. 복수 전치격 어미는 아흐. 이렇게 된다고요? 세트예요. 암, 암이 아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성 중에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두개 남았죠. 이크라트가 미약해지는 남성 명사. 오, 미아 빼고 남은 거, 예. 그 다음에 아 빼고 남은 여성 명사. 야, 미약해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격 어미는 야미다. 그러면 얘네, 이 야미 어미를 갖는, 복수족격에서 야미 어미를 갖는 아이의 복수 역격 어미는 야미일 거고, 복수전치격은 야흐가 되겠죠. 네. 요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미약해서 나기 붙은 아이가 있는데, 제지, 아이들이라는, 원래 아이가 리비오너기인데, 그거의 복수 형태. 별도로 모양이 달라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고요. 얘는 또 출라비엣, 사람에 해당하는 복수, 사람들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들의 복수 족격을 만들 때는 뒷짐이하고 미약해선생님하고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류짐이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제치 격변화를 해봤었거든요. 똑같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류지는 어떻게 변하냐? 류지의 죽격, 복수 죽격이고요. 생, 여, 대, 조, 전. 자, 생격 류제이예요. 류제이. 그 다음에 역격 류짐. 그 다음 활생불주니까 사람이니까 생격과 대격이 동일해서 이게 또 오고요. 그 다음에 족격이 여기 나와 있죠? 류지흐. 아, 류지미. 류지미 되고요. 전치격이 류지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과 똑같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아이들 하면 지지, 디제이, 지찜, 지찌, 지찜이, 지찌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세트예요. 요거를 외우면 요거도 변화를 똑같이 복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족격의 기본 의미. 선생님 앞에서 잠깐 말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구, 수단, 그리고 신분, 자격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선생님이 요거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동반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 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 뭐뭐와 함께, 족격을 사용해서 별도로 설명하고 이세 가지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명사를 족격으로 전환했을 때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펜으로 쓰고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러면 이게 도구수단, 도구수단으로 쓴 거니까 펜. 펜은 러시아어로 루치카. 아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은 오이. 그래서 야삐 슈루치카이 라는 펜으로 쓰고 있어요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숟가락으로 먹는다. 원래 숟가락이 로슈카예요. 근데 역시 숟가락으로 도구와 수단이니까 아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 오이가 돼서 이런 형태가 됐죠. 자, 여기에서 먹다 동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쓰는 건데요. 먼저 현재 시제. 그다음에 과거 시제, 명령법 모두 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평범하지 않거든요. 동사 변화나 과거 시제나 명령법이. 자, 야, 이엠, 드이에쉬. 너는 먹는다. 오나나 예스트. 우리는 먹어요. 무이 이짐. 당신은 먹습니다. 위 이지제. 그들은 먹는다. 아니 이제. 이렇게 되고요. 과거 시제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중성, 복수 이렇게 되고요. 명령법은 먹어 하면 예쉬, 드세요 하면 예쉬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세 가지 모두 다 형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가 무이라서 무이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로 일한다. 직업이나 자격이나 신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족격이 돼야 되는데 브라츰하고 족격 어미가 붙었습니다. 라보따지 다음에 족격이 와서 그 직업으로 일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질문할 때 여러분, 그는 누구로 일하고 있나요? 즉 그의 직업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온 라보따엣. 그는 일한다. 누구로 일하나요? 얘가 직업을 데려올 때는 그 직업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누구라는 의문사도 역시 족격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크또의 족격은 뭐예요? 겜 이렇게 되겠죠. 왜냐? 이 동사 때문에 겜온 라보따에 돼야지 크또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반 뭐뭐와 함께 스 플러스 족격 누르지아의 족격이 누르지암이에요. 그는 산책했다 친구들과 함께라는 말이고요. 참고로 족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네 개를 더 소개해 볼게요. 자, beat it, za.

not, but. 얘는 뭐뭐 앞에 라는 말이고요. 얘는 뭐뭐 뒤에, not는 뭐뭐 위에, but는 뭐뭐 아래에. 그래서 요거 다음에 족격이 옵니다. 그래서 just a room 하면은 책상 뒤에, not a room 하면은 책상 위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족격이 나와서 4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고, 그다음 할머니는 간호사였다. 직업이죠.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말이 명사가 족격으로 돼야 되는데 간호사는 미시스트라예요. 또 아르구나 명사네요. 족격이 됐죠? 브일라였었다. 브이치 다음에 직업이 오면 뭐뭐가 될 것이다. 미래시에서 또 뒤에 직업은 족격. 뭐뭐였었다. 뭐 선생님이었다. 기술사였었다 할때 직업을 과거로 표현할 때도 역시 족격으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 아나 호체 그녀가 원해요. 스타츠 되는 거를 원하는데 이 되다는 족격을 지배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수능특강 20강에 보면 동사 격지배가 생격부터 전치격까지 쭉 이제 동사와 함께 예문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거기서 족격 대표 동사가 바로 스타츠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치제니차 아로 끝났지만 이렇게 끝나는 거는 어간의 강세가 있을 때 예의 족격 어문을 갖기 때문에 우치제니차의 족격 형태가 이렇게 됐고요. 이 동사가 족격을 원해서 이런 조합이 나온 거죠. 그는 그녀는 여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족격 지배 동사가 저 스타츠 하나냐? 굉장히 많죠, 여러분? 족격 지배 동사. 한 12개 정도 되는데 20강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본 동사 보겠습니다. 자니마짜 전공하다 전념하다 그래서 운동하다 할때 자니마짜 스포르텀 이렇게 표현하죠. 족격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사바짜가 있어요. 볼사바짜 이거는 이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족격을 지배합니다. 뭐 슬라바륨 아까 우리 사전에 족격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사전을 사용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블라지. 자, 요거는 의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능통하다. 두 번째는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는 좋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는 러시아에 능통하다. 이렇게 할때둘다쓸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러시아에 능통하다면 로스김, 이지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각각의 족격 형태고요. 네, 이제 인칭대명사의 족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응하는 족격을 보면, 야, 나의 족격은 무노예, 무노예. 그래서 스가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뭐뭐와 함께 족격을 지배한다고 했죠? 근데 보니까 자음, 자음, 자음이라서 이럴 때는 몸을 하나 넣어줘야 발음이 부드러우니까 쌈노이 하면 나와 함께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뜨의 족격은 따보이, 스타보이. 너와 함께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인칭 단수 복수 인칭 대명사 변화 앞에 전치사가 오면 전치사가 왔어요. 그러면 n을 넣어주면 돼요. 스님 그와 함께 스니 그녀와 함께 스님이 그들과 함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보가 운의 생격이잖아요. 자 그리고 전치사 우는 생격을 지배하죠. 누구누구에게 소유 의미를 가질 때. 그러면 그에게 할 때, 우가 왔어요. 근데, 인칭대명사 격변 앞에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n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운, 이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오도 마찬가지. 아나의 생격, 이온데, 우가 오면 n을 넣어줘서, 은, 이오. 그녀에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의 족격은 남이, 부인은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밤이 당신과 함께, 스남이 우리와 함께. 이런 말이 되죠. 자, 이지이지 가세요. 명령법 가다의 명령법, 이지의 명령법 가 이지 가세요. 이지이지 되죠. 아, 스님이 그들과 함께 가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의하다. 동의하다는 누구누구와 함께 동의하다는 거죠. 누구 그러니까 뒤에 스 플러스 족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겁니다. 디사글라신 너 동의하니? 쌈노이 스 족격 누구에게 동의하다? 사무노이 나에게 동의하니 주어가 남성일 땐 사글라스인이고요 여성일 때는 사글라스나 복수일 때는 사글라스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자, 무이스 족격하면 나와 누구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당신은 오랫동안 니 비질리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누이는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무이스 시스트로이 족격이니까.

나와 남동생은 we spratta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이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전치사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3인칭 인칭 대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그 앞에 자음 n을 붙인다. 그래서 아나 그녀가 다분오 오래전부터 스나꼬마 요거는 스나꼬미 알고 지내는 형용사고요. 명사로 지인이란 말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 어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장어미 형태고 얘를 지우면 단어미 형태인데 단어미 형태는 장어미를 지운 상태가 지금 남성형이고 주어가 여성이면은 아가 오고 복수면 의가 오거든요. 야스나 꼬마, 온스나 꼼 이런 식으로 주어에 따라서 남성, 여성, 복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아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스나 꼬마가 왔어요. 자, 그리고 스나 꼬미짜라는 동사랑도 연결되죠. 스나꼬미짜,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그리고 요거에 완료상은 빠를 넣어서 빠스나꼬미짜, 요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 소개 표현에서 많이 접했던 동사죠. 그래서 누구누구와 알고 지내다라는 거니까 스 플러스 족격. 근데 우리의 족격이, 그들의 족격이 임인데 전치사가 왔으니까 N을 첨가해줘서 스님이 그들과 아는 사이다 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썼던 건데요. 하로셔야 마쉬나, 좋은 자가용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소유의 의미를 갖고 이거는 생격을 지배하죠. 근데 온의 생격이 이본데 전치사가 왔으니까 자음 n을 추가해서 운이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이라스가 바리바리 그들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나눴다. 아가 플러스 전치격 뭣뭣에 관해라는 말인데 온의 전치격 그들의 전치격이 이흐예요. 이흐. 이흐인데 아가 와서 n을 넣어줘서 그들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과 요청. 크게 어려운 동사들은 없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방 깊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학습법보다는 의미 중심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볼게요. 실례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뭔가 부탁할 때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물어볼 때 이런 말을 앞에 많이 붙입니다. 묻지다브리 요게 실례지만 이란 말이에요. 전화 걸어서 실례지만 이반 이반호 씨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할 때도 넣을 수 있는 말이에요. 빠까슈이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네요. 빠까자치 하면 보여주다. 누구누구에게 보여주다인데 동사 변화할 때 제가 쉐로 바뀌거든요. 동사 변화할 때 빠까슈 이렇게 바뀌어요. 야 빠까슈. 근데 이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라고 자연스럽게 문장이 구성이 되니까 누구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니까 역격, 뭐뭐를은 직접 목적어니까 대격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대상은 없어서 역격이 없는데 대격만 왔어요. 에따 숨가 이 가방을 서 각각 에따의 대격에 두 숨가의 대격 숨구가 왔습니다. 만약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려면 문의하면 되겠죠. 바카슈찌 문의 바셜 스타에따 숨구 이 가방을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다음에 가정법이 나왔는데 가정법은 러시아에서 예슬이에요. 만일 드로드너 어렵다 힘들다. 자, 이거는 드로든이라는 어려운 힘든이라는 형용사의 부사 형태죠. 형용사에서 뒤에 형용사 어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오를 넣으면 부사 형태가 되는데 러시아어 부사는 수러로 기능할 때가 많고 우리는 그것을 문법 용어로 수러 부사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역격 용법에서. 근데 수러 부사가 왔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역격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vam, v의 역격인 v가 V의 역격인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예스 리밤니 드루드너 만일 당신이 어렵지 않으시면 스카 슈츠파쇼르시다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가정법이 등장했는데 모슈나는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예스 리 모슈나 만일 가능하면 아트크로 오이째. 자, 아직 명령법 안 배웠는데 아트크리치 이게 열다입니다. 열다. 자, 그래서 명령법을 만들 때는 아니 아니를 동사 변환시켜 보는 거예요. 아트크로유트 이렇게 됩니다. 아트크로유트. 그래서 이 어미 앞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지워주고 그 자리에 이크라트거이를 넣으면 열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트크로이찌 요걸 붙이면 여세요라는 말이 돼서 이런 명령법이 됐어요. 반대말은 자크리찌예요. 닫다.

그러면 예의 명령법 볼까요? 자크로이. 닫아. 닫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열어주세요. Please. 좀. 뭐를? 창문을. 자, 그 다음에 모시나는 뭐뭐 해도 될까요? 다음에 동사 원형 와서 똑똑하고 모시나 바 있지 하면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말인데 있지가 걸어가다인데 그 앞에 접도어 바가 와서 안으로라는 말이 돼요. 제가 몇번 그렸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상정하고 자, 접도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안으로죠. 어디 안으로? 브나 바. 저기는 바가 붙어서 바이지가 됐고요. 들어가다. 그다음에 밖으로는 V입니다. V자 하면은 이제 나오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도착했어요. 도착은 뿌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공간에서 떠났어요. 그럼 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브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럼 B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타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말인데 전하다, 비리다지, 그거 명령법, 비리다이, 비리다이지, 전해주세요. 자, 전해달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전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역격, 나타샤, 아르구나 명사의 역격, 얘가 왔고요. 뭐뭐를 대격, 브리비엣, 안부를 전해주세요.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대격은 불주, 주격과 동일함으로 브리비엣 그런 형, 그대로 형태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과 허용할 때, 좋아요. 어떤 제안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말할 때, 하라쇼가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거를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라드나, 이것도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수능을 출제하신 분들은 학생들이 하라쇼와 똑같이 라드너도 잘알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걸 출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지 않은 걸 보고 되게 의아해 하세요. 이거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안했을 때 승낙하는 표현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수다볼스디비엔. 보시면 수 플러스 족격이 왔어요. 예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은 예미거든요. 뭐뭐와 함께, 우다볼스디비엔와 함께, 이거는 만족이에요. 만족과 함께라는 말이니까 기꺼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또 허락할 때, 나빠쇼하고시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까니에슈 하면 물론이죠. 자, 발음이 최가 샤 발음 나는 거 중요하고요. 모시나 가능합니다. 까니에슈나 모시나 당연히 가능하죠. 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서 까코 출시하면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거절과 주의 금지가 남았어요. 거절은 이제 이첫 번째 표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유감스럽게도라는 표현인데 크 플러스 역격의 용법에서 뭐뭐 하게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셜린 예로 끝난 명사의 역격이 유잖아요. 그가 이제 역격을 지배하니까 역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유감이란 말이어서 유감스럽게도라는 말로 이제 회화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샤스지예. 샤스지에. 자, 요렇게 발음 나고, 강세가 있으니까 아 발음 나겠죠? 샤스지에가 행복이에요. 근데 크가 왔으니까 이 주격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크 플러스 역격이라서 예로 끝난 명사의 주격이 뭐다? 유. 크 샤스지 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행복 쪽으로 뭐뭐 하게도, 이거는 다행히도란 말로 씁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크 샤스지 유. 그 사실리는 유감스럽게도. 니마구, 할수 없어요. 자, 마구는 영어에서 캔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구 동사 변화, 모치 동사 변화 해볼게요. 나는 할수 있어요. 야마구, 너는 할수 있다. 뜨이 모쉬쉬.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계속 살아납니다. 오나나 모쉬, 무이 모쉼, 위 모쉬세, 아니 모굿 이렇게 돼요. 다음에 동사 원형 와서 요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완료상이 스모치예요. 할수 있다. 캔의 완료상 스모치. 동사 변화 똑같이 스마구, 스모슈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앞이 빠가 와서 빠모치가 오는 동사도 있어요. 빠모치. 자, 얘만 바뀌었지.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얘는 헬프라는 의미를 가진 역격 지배 동사인데 동사 변화할 때는 빠마구, 빠모슈시, 빠모쉣 이렇게 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거절의 마지막, 두 번째 표현 남았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스파시바 니나다. 나다는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니나는 이가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이즈비니제. 노 니하츄. 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더 동사, 하츠츠 동사의 이하 변화 형태입니다.
주의의 표현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첫 번째 등장했어요. 아스타로시나 조심하세요. Wood, 그리아 치차이. 바로 여기에 뜨거운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고요. 늦지 하면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 늦지 마세요. 지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빠지디 밭. 자, 동사 써볼게요. 원형. 아빠지디 밭. 이게 불완료상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은 아빠지다치. 15강 정도의 동사의 상이 나옵니다. 항상 불완료상, 완료상, 쌍이 존재하는데 요거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지각하다를 갖고 있고 상의 형태에서 불완료상은 아빠지다치, 완료상은 아빠지다치가 오는데요. 공통적으로 다음에 꾸다가 와요. 어디로 지각하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한국어에서는 수업에 지각하다, 연주회에 지각하다, 시험에 지각하다, 뭐뭐에 그러면은 부나 전치격, 즉 그제 형태를 쓰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지각하다 다음에 어디에 지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로 지각하다, 방향의 의미를 뒤에 같이 데려와서 꾸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우로 하고 꾸다 표현이 왔죠? 나우로께 하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꾸다를 지배한다는 거 보시고 명령법 니아빠스디바이지 지각하지 마세요. 어디로? 나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금지의 표현 니지야. 후아따가라 휘라바지. 사진 찍다라는 동사에서 이으면 사진 촬영 금지가 되고요. 자, 동사가 굉장히 긴데 오바지 동사나 예바지 동사는 동사 변할 때 원칙이 이 두 가지가 각각 우로 바뀌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대화문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 대화문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첫 번째 문장 시작이 빠이조시라고 했어요. 빠이조시. 자, 빠이조시라서 주어가 이제 뜨이가 생략된 거죠. 너 갈 거야. 빠이치 동사의 변화 형태입니다. 너 갈래? 쌈노이. 아, 무노이는 어떤 형태예요? 야의 족격 형태죠. 왜 족격이 왔냐? 전치사 쓰가 와서 뭐뭐와 함께 족격을 갖고 오기 때문에 쌈노이, 나와 함께 라는 말이 된 거죠. 나와 함께 갈래? 가다라는 동사는 이동동사잖아요. 이동동사는 항상 뒤에 꾸다를 보호로 취합니다. 그래서 카페로 나랑 갈래? 라고 이렇게 왔고요. 카페는 항상 부랑 짝꿍인 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꾸다, 뭐예요? 의미가 어디로? 라는 말이죠. 요거에 반대되는 질문이 뭐예요? 어디로부터? 앗꾸다. 이렇게 됐고요. 그 앞에 이렇게 선을 좀 구워서 어디에 장소를 묻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꾸다로 물어봤어요. 어디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로라는 답변을 어떤 전치사랑 연결해서 하느냐. 첫 번째 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그리고 얘네는 대격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쪽으로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이 옵니다. 요 세 번째 칸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돼요. 사람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냐고 했을 때 답변은 어떤 전치사로 구성이 되냐. 자, 부를 쓰는 명사. 부를 쓰는 명사. 러시아에서는 부를 쓰는 명사랑 나를 쓰는 명사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школа, 학교, университет, 대학교. 요런 단어들은 부랑 짝꿍이고 завод, 공장, концерт, 연주회장, рынок 이런 거는 나랑 짝꿍이고 부 그룹이 있고 나 그룹이 있죠. 장소나 방향을 소개할 때, 표현할 때 어떤 전치사랑 쌍이 되느냐가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부를 쓰는 그룹으로부터 왔다. 그 명사로부터 왔다고 하려면 is 플러스 생격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로 하려면 부시골로 이렇게 되겠죠? 부시골로, 부 플러스 대격. 근데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나 학교에서 오는 길이야 할 때는 is를 쓰고 학교, 아르꾼남 명사의 생격의 is 시골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쓰는 명사 예를 들어볼게요. 나깐찌아르트 하면 나 플러스 대격 연주회장으로 라는 말이죠. 구다띠교시 너 어디 가고 있어? 야 이두 나깐찌아르트 나 연주회장에 가고 있어. 왜 나를 썼냐? 깐찌아르트가 나랑 짝꿍이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길이야? 나 연주회장에서 오는 길인데. 그래서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쓰 생격입니다. 생격은 동일한데
전치사가 수로 바뀌었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뭐뭐와 함께라는 표현을 할때 스플러스 족격을 쓴다고 했는데 이때는 또 네, 맞습니다. 스는 어떤 의미를 띠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격을 지배하는데 첫 번째, 뭐뭐와 함께 위드의 의미를 쓰였을 때는 족격이고요. 여기서처럼 뭐뭐로부터라고 했을 때는 생격이 옵니다. 그래서 연주회장으로부터 하려면 습관 찌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생격어미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생격. 자, 그 다음에 크 역격은 어디 쪽으로 온대? 사람 쪽으로 해요. 의사 쪽으로 브라츄.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역격.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나 의사 선생님한테 오는 길이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길이야. 그럴 때는 아트 생격입니다. 그래서 아트 브라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꾸다와 아꾸다는 대응 관계에 있는 아이들인데 꾸다로 물어봤을 때는 브나 대격, 그다음에 사람 쪽으로 할 때는 크 역격을 쓴다. 그리고 아꾸다에 대한 답변으로는 브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이스 생격, 나를 쓰는 명사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는 스 생격, 사람으로부터 온다 했을 때는 아트 생격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제 어디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부 플러스 전치격이에요. 그다음에 나 플러스 전치격. 그러니까 얘랑 전치사 쓰는 거는 똑같은데 이때는 방향은 대격이고 여기는 이제 전치격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한테 있었다 할 때는 우 생격을 쓰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었어 하면 부슈골리에, 연주회장에 있었어 나칸티엘제, 이반의 집에 있었어 우이바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쭉 정리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전치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답이 수다보 올스트비엠 기꺼이 하고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추가 질문. 슈또 무지 시자까지 자까지 바치. 자까지 바치 하면 불완료 상으로 예약하다 혹은 주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약 주문은 명사가 여기까지입니다. 자까스. 요거의 완료상은 짧아져요. 자까자츠. 선생님 지금 완료상, 불완료상 쌍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셔도 좋고요. 지금 머릿속에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들어가기가. 그러면 조금 밀어놨다가 복습하실 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약하다, 주문하다. 무엇을 주문할까? 무엇을 주문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하 자카슈, 자카자치 동사에서 제로 끝나는 걸할 때, 동사 변화할 때, 자음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음 교체가 되는데, 제는 제로 되죠? 자카슈, 나는 주문할 거야. 뭐를? 코페, 커피하고 토르트, 케이크를 주문할 거야. 아, 이야, 하추. 나는 원해, 똘꺼. 그냥, 차이, 차. 주문하고 싶어. 근데 찬데, 그냥 차가 아니라, 스 플러스 생격.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생격이 왔죠? 레몬이 들어간 차 주문하고 싶어. 자, 요거의 반대말 뭘까요? 뭐뭐가 없는. 즉, without의 의미를 가진 러시아 전치사는 vs예요, vs. 그리고 이 아이는 플러스 생격을 요한답니다. 그러면 레몬의 생격이 뭘까요? 자음으로 끝난 명사의 생격. 리모나. 레몬이 들어가지 않은 차. 얘는 레몬이 들어간 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 만나보시겠습니다. 깍 집에 지에스. 깍. 어떻게? 집에 너에게? 지에스. 여기가 어때? 너에게? 나르말라. 괜찮아? 했더니, 나, 씨오하라쇼. 모든 게 좋아. 노 님노그 쇼아르커. 근데 조금 덥구나. 하고 날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이치 아크노. 창문을 열어줘. 좀 열어줘. 하라쇼, 좋아. 시츄아스 아트크로유. 지금 열게. 아까 아트크리츄 동사 나왔었는데, 동사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트크로유.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오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일식 동사 변화거든요. 아트크로이쉬. 아트크로이. 아트크로임. 아트크로이제. 아트크로유. 이렇게 됩니다. 자크리츠도 똑같이 변화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대화문 만나보실게요. 제목, 이즈비니, 노님하고. 이즈비니는 사과의 표현이죠. 미안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브라스티. 그리고, 하지만, 할수 없어. 모치야 변화 형태. 미안하지만, 할수 없어. 나는. 자, A가 브리비엣 따냐. 안녕 따냐. 디니 호치시. 너 원해 빠이찌 가다.
이동 동사는 반드시 뒤에 보어로 꾸다를 치한다고 했어요. 꾸다는 뭐라고 했죠? 부대격. 나

대격, 사람 쪽으로 하면 그 역격. 그리고 어떤 전치사를 쓸지, 즉, 을을 쓸지, 나를 쓸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끼노는 항상 불황짝꿍이라서 꾸다 표현이 붓기노가 된 거죠. 너 극장 가고 싶어? 씨보드냐? 오늘? 자, 발음이 개가 왜 발음나는 거 중요하고요. 너니 배가 제목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이즈비니, 미안해. 노, 니마구. 갈 수가 없어. 우미니아, 누구에게? 나에게 문어가 많아. 뭐가 많냐면 일이 많아. 자, 문어가 많다. 말라, 적다. 스골거, 얼만큼. 예스골거, 몇 개의. 이런 아이들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그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면 복수 생격, 셀수 없는 명사면 단수 생격이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젤라라는 중성 명사가 왔는데 이게 일입니다. 셀수 있는 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복수성격이 와야 하는데,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 오가 탈락하는 거라서 문어고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나에게 일이 많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소유의 표현을 할때 어떻게 인칭대명사랑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이게 전치사 우죠. 자, 그리고 생격이 오니까 야의 생격 미니아 하면 우미니아. 나에게, 우미니아 시스트라, 나에게 뭐 여자 형제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에게, 뜨의 생격, 찌비야. 그 다음에, 본의 생격은 이본데, 전치사가 왔으니까 N을 추가해야 되죠? 그에게 뭐뭐가 있다. 자, 아나의 생격은 이온데, 전치사가 왔으니까 3인칭 인칭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오면 N을 추가해야 되죠? 역시, 은이요. 그녀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나스. 당신에게 있다. 우바스. 그들에게 있다. 역시 N을 추가해서 우니흐 이렇게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뭐 있냐고 물어볼 때 우바시에스티 뭐가 있나요? 새로 나온 신간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이 표현을 많이 썼죠. 자, 그래서 나에게 일이 많아서 좀 극장 가기 오늘 어렵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shall 유감이다. 이제 앞에 깍 shall 혹은 오친 shall 이렇게 많이 쓰죠. 정말 유감이네. 이야 누말. 나는 생각했거든. 생각하다의 과거 시제. 자, 인찌리에스너 하면 인찌리에스니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에서 형용사 어미를 떼고 오를 넣어서 부사 형태가 됐는데 수로의 기능을 하는 수로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수로 부사는 이 수로 부사가 들어간 문장을 과거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will,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무제를 쓰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미래 시제라서 무제 씌웠고요. 수로 부사의 의미상의 조언이 역격이라서 뜨의 역격 집에 왔어요. 집이 무제 인지됐으나 너에게 재미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모셰 슬레드시라스 하면 다음의 번 뭐뭐에니까 다음번에 자 이건 수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수능특강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에 매가 아비자질라. 자, 야가 강세에서 이 발음 나고요. 반드시 꼭 그럴게. 시차스. 지금은 니엣 리미니. 자, 요거는 뭐뭐가 없다라는 존재 부정 생격의 현재 시제인데요. 네, 생격의 특수요법 중에 하나가 뭐뭐가 없다. 현재. 과거는 뭐뭐가 없었다. 미래는 뭐뭐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할때 없거나 없었거나 없을 것인 그 명사를 생격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브레미아 시간이라는 명사의 생격 처리가 된 브레미니가 왔어요. 시간이 없다. 니에 브레미니, 니에 브레미아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빠니마요, 이해해. 아까 그 따우치비아 무짓 브레미아. 너에게 언제 시간이 있을 예정이야? 나와이 뭐뭐 하자. 나 슬레드쉐니질리.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뭐뭐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플러스 슬레드샤의 전치격, 니젤리아의 전치격 이렇게 왔죠. 다음 주에. 예슬리 집에 무짓 우도우나. 만일 우도우니 편리한이라는 형용사의 부사 형태인데 이것도 역시 수로 부사의 기능으로 하고 있어요. 편하다. 근데 미래 시제니까 무짓, 의미상의 주어 역격. 만일 너가 편할 때, 다음 주 편할 때 하자. 라는 말이죠. 하라쇼, 좋아. 나가바 릴리스. 그렇게 약속한 거야. 그렇게 약속한 거야. 자, 약속을 정하고 마지막에 도장 찍듯이 하는 러시아 표현이 요거죠. 이제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는 까그다이 기지 무입스트리 찜씨. 언제 어디에서 우리 만날까? 그런 표현이 가장 연결되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약속의 표현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의미 중심으로, 아, 요런 맥락에서 요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 정도로 러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라고 할 때, 모든 것에 스와요 브레미아, 자신의 시간이 있다 라는 말이고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는 말을 러시아로 위에크, 이게 한 세기 할 때, 세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 평생을 배워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웨크쉬브이, 웨구치스. 세 번째, 건강이 돈보다 귀중하다. 비교급이 나올 것 같아요. 건강이 다로우위에 다로우시 하면은 드라고이 소중한의 비교급 다로우시. 그리고 비교 대상은 성격이니까 젠기의 성격 제니. 건강이 돈보다 귀하다, 소중하다. 그다음 네 번째, 마스크바. 모스크바는 니스라주, 스트로이차 건설되다. 모스크바가 단숨에 건설된 건 아니다. 모스크바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고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과감히 나서라. 자, 뭐뭐 위해서 브라보에 젤로. 옳은 일을 위해서 스토이 하면은 스타야트. 어디 어디에 서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거의 명령법이라 해요. 서 어떻게 스미엘러 용감하게 스렴.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는 과감히 나서라라는 말로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다. 우치사 배운다는 것은 니까그다니 결코 멈머 않다. 보스너 결코 늦은 게 아니다. 그다음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루치에 더 좋다. 늦는 것이 최엠 뭐뭐보다. 니까 그다 또 나왔네요. 하지 않은 것보다 늦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노브에 브레미아 새로운 시간은 노브에 스피스니 새로운 노래다. 그다음 꽃빛이란 동사가 구입하다인데 자생기 돈 주고 사다라는 거거든요. 우정을 대격이죠. 돈 주고 구입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이어진 속담 가바릿 밀라 밀로 밀리 하얀 형용사거든요. 그거가 이제 바뀐 부분인데 하얗게 말하고 젤라잇 그런데 젤라잇 한다. 초르니 검은의 형용사와 이제 닮았죠. 검게 행동한다. 그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불일치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말만 많고 행동은 적다. 그지 어떤 곳 모노고슬로 단어죠. 단어가 많은. 즉 말이 많은 곳에는 실천이 적다, 일이 적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 속담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가바리치는 말하다고, 얘는 하다잖아요. 리코는 쉽게, 얘는 어렵게. 쉽게 말하고 말하는 것은 쉽고 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천천히 가야 멀리 간다. 둘다 비교급이 나왔어요. 지쉐. 지희가 조용한 그곳의 비교급. 더 조용히 예지쉬. 이해하시죠? 가면 더 멀리 무지쉬 갈 것이다. 다음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적다. 자, 많다 문어가 적다 말라. 요거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 성격이 온다고 했으니까 스나꼬미의 복수 성격 스나꼬미 두루지야 복수 성격 두루지. 그래서 아는 사람, 스나꼬미 흐모고 많은데 아드루지 친구는 말라 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랜 친구 한 명이 새 친구 두 명보다 낫다. 또 비교급인데요. 자, 스타리드룩 오래된 친구가 이제 지금 단수니까 한 명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루치에 더 좋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러시아에서는 생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가 생격이 왔어요. 각각 생격. 새로운 두 명의 친구보다 더 좋다. 누가? 오래된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인데요. 메인쉐, 더 적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몰쉐, 더 많이 젤라이, 해라, 행동해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속담은 노브레 나츄알라, 좋은 시작이죠. 나츄알라, 반대말은 끝이죠. 까니츠. 좋은 시작이 빨라비나는 여러분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1의 절반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교급이 또 등장했는데요. More shows not. 더 많이 알게 된다면 silly. 자, silly 강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 어미를 지우고 얘를 붙이면 비교급이 돼요. 그러니까 더 힘이 세진다는 거죠. 더 강해진다. 강하게 스타니쉬는 되다라는 동사의 뜻의 변화 형태예요. 너가 더 강해질 거다. 자, 백누블보다 100명의 친구를 가져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가지다가 여러분 이미지예요. 이미지.

고거의 명령법. 니 이미 갖지 마. 자, 니 A, R, B. A가 아니라 B다. 스톱, 100이죠. 100 다음에는 복수성격이니까 누르지에 복수성격 왔어요. 아, 루블에 복수성격이 왔어요. 100루블을 갖지 말고 가져라. 100명의 역시 두루지의 복수형격 두루지 100명의 친구를 가져라. 다음 루취에 무엇은 하지 많이 아는 것이 더 좋다. 뭐뭐보다 많이 갖는 것보다. 그다음에 우따란 동사가 스미하자인데 보시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잘 웃는 것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 승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속담이 조금 러시아어로 구성된 부분이 많아서 무난한 느낌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7강에서 배운 부분을 잘한 번씩 들춰보시고 이해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8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시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은요, 오늘 12번째 만남이고요. 자, 우리 공업일반 단원이 5개 단원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원.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랑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좀 했을 거예요. 2단원과 3단원이 좀 통합해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단원, 공업일반 3단원의 첫 번째 시간, 구매 및 자재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는요, 10강이 되겠습니다. 10강.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구매 관리, 자재 관리, 그 다음 재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 공업은요, 제조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그 제조업 안에 뭔가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관리 안에는 정말 많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매 관리도 있고 자재 관리도 있고 생산 관리 안에 작업 관리 있고 품질 관리 있고 회계 관리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관리 안에 이제 구매랑 자재 관리를 선생님이랑 오늘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구매 관리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구매 관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의미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요. 생산 계획에 차질 없이 어떤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구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생산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자,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 원자재를 적정한 거래처로부터, 어디서부터? 적정한 거래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 우리도 뭔가 내가 뭔가 구매하려면 정말 조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니까. 그죠? 자, 그다음 적정한 거래처부터 어떤 거? 적정한 품질을 확보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량에 뭐를 최소의 비용으로 입수하기 위한 일련 모든 활동을 구매관리를 한다. 아시겠죠?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자, 구매관리의 목적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질의 원자재를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구매에 소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원가를 절감하면 우리 생산의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가격에도 경쟁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관리를 왜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자재 관리는 무엇이냐. 자재 관리 보도록 할게요. 자재 관리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매한 원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자,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그치? 그리고 나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함으로써 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는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의 목적으로는 구매 관리와 연계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생산 원가 절감 및 생산 합리화에 있다. 자, 그 다음, 원자재 소유 계획이 있어요. 자재 명세서에 따라서 원자재 소요량과 계획을 발주서에 작성하는 건데, 이게, 자, 이 자재 명세서라는 게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자재 명세서. 우리 자재 관리잖아. 이 중에 자재 명세서라는 거는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과 조립품을 나타내는 목록을 말해요.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속, 조립품을 나타내는 목록이야. 그래서 기출 표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출 표현 볼까요? 기출 표현에는, 자, 제품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구성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것. 자, 그러니까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이 구성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것. 이렇게 자재 명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우리 친구들 7강에 있어요. 7강에 48쪽에 EBS 플러스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재 구매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원자재를 구매하는 방법,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친구들 다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자재를 집중 구매하냐, 이렇게. 그 다음, 분산 구매하냐, 요 차이야. 요거 그대로. 그래서 선생님 요거 한번 써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괄 구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죠. 분산 구매. 자, 이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괄 구매야. 그래서 공동 구매라 생각하면 돼. 자, 중앙부서가 따로 있어. 이거를 구매하는 구매부서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있고요. 자, 분산 구매라는 거는 기업에 보면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부서가 있고, 그리고 B 부서도 있고, C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괄 구매 같은 경우에는 구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중앙 부서가 있는 거예요. 중앙 구매 부서, 중앙 구매 부서. 여기에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야. 한꺼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한꺼번에 구매하니까 대량 구매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량 구매, 공동 구매 같은 경우는 저렴하잖아. 그래서 대량 구매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시장 조사나 구매 효과 측정 등에 효과적이야.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이 이런 거야. 긴급한 구매 요구.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떤 시기에 한꺼번에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가 긴급하게 이게 원자재가 필요해. 근데 그거는 대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긴급한 구매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어렵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각 생산 부서의 재고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야. 분산 구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자재를 다양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거야. 직접 구매 하다 보니까 장점 뭐냐? 긴급한 구매 요구에도 유리한 게 있죠. 유리하죠. 긴급한 구매 요구에 A 부서 따로, B 부서 따로 하니까 유리하다. 자, 그다음 생산 부서마다의 자주적인 구매가 가능해. 그죠? 막 의지하지 않고 자주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단점으로는 일괄 구매에 비해서 구입 단가 및 경비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우리가 공동 구매 생각해봐. 우리 일괄을 한꺼번에 하는 거,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구입 단가 경비가 높아집니다. 자, 그다음 본사와 지사가 다른 자재를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원자재 구매 방법에 정말 이게 나와, 이 두 개 차이. 근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자, EBS 플러스에 보면 구매의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 자,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할 때, 이건 뭐그 아까 선생님이 구매 관리 개념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적정한 거래처를 선정해야 돼. 당연하지. 그다음 적절한 품질도 확인해야 되고, 적정한 수량도 확인하고, 적정한 납기도 확보해야 되고, 적정한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뭐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원자재 구매 관리의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 자, 요인은 구매를 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자, 이걸 볼게요. 먼저 수요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언제, 얼마만큼, 이거 선생님이랑 한 번만 읽어보면 이거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크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제품이 판매될 것인지 예측하는 활동이 수요 예측이야. 수요 예측은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할수록 적절한 양의 원자재를 구매해서 적정한 수요 제품이 생산이 가능하다. 당연하지.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생산을 계획하는 거야. 수요를 예측했으니까 이거에 따른 생산 계획입니다.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에 따라서 이를 만족하기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수립해. 자, 그리고 나서 구매해야 될 자재의 종류, 수량, 구매 방법 등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해주는 업체를 관리해야 되겠지. 그치? 구매 부서에서 이거를 우리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적절한 가격과 품질 납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대한 원자재 구매 관리의 기법이 문제가 나와요. 자, 요거 별표. 최근 들어서 이거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매, 여기 가로 있는 게 나왔고요. 이제 요것도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것도.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거 좀 조금 이제 약간 개념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구매조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용도를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기능이 적용된 자재를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를 먼저 분석을 해. 그래서 그 용도가 같다면 최저가를 검색하는 거야. 우리 지금도 이거 하잖아. 충분히 하잖아. 그럼 당연히 기업에서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구매를 할때 같은 용도라면 가능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걸 하겠지.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그래서 나는 조사를 합니다. 구매할 때 조사하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구매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구매조사법이야. 어렵잖아. 그죠? 근데 두 번째가 보세요.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의 가치. 이번에 뭐라냐면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싼 대체 자재를 구매하거나 불필요한 자재를 생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야. 그 말이 이 말, 이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가치 분석법이라고 해요. 가치 분석법. 얘는 구매를 조사하는 거지만 얘는 가치를 분석하는 거야. 얘는 용도를 조사하는데 얘는 가치를 분석해서 가능한 가성비를 찾는 거야. 가성비. 싼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케이스를 어떤 이제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휴대폰 케이스에 막 금속으로 된걸 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 휴대폰 케이스로는 플라스틱만 해도 충분히 괜찮겠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조금 더 대체 자재를 찾는다던가 이런 겁니다. 용도를 분석하는데 얘는 가치를 분석해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싼 가격, 최저가를 검색하는 거라면 얘는 선생님 따지면 얘는 가성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두개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 근데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 공업일반이 정말 정직해요? 요거 문제 그대로 나와. 그대로. 선생님이랑 이따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준화법은 뭐냐면, 표준에 맞는 재료나 부품, 작업 단계를 표준화함으로써 구매 원가를 절감함. 이게 표준화됐다. 그 얘기야. 그냥 표준화. 그냥 크게 어렵잖아, 이거는. 자, 그 다음 단순화법은 구입해야 될 원료나 소모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 자, 이 재고품의 종류를 최소화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야. 최소화. 그러니까 최소화. 단순화. 간소화, 최소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외주. 외주가 나 외주. 외주입니다. 자, 외주의 목적을 보면은, 자, 고용 비용이라든가 설비 비용, 그리고 이걸 인하를 통해서 제조 비용을 줄이는데 외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에서 갖추지 못한 특정, 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받은 제품 생산지 외주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외주 관리 절차를 보면은 보통 외주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자사, 우리 회사의 설계 기준에 맞는지를 계속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외주 계획을 짜고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미 관리한 다음에 생산해서 납품 받는 것까지 이게 외주인데요. 보통 요 말보다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웃소싱. 이거 정말 우리 그전에도 많이 풀었죠. 이거는 항상 나온다. 아웃소싱은 항상 나온다. 소싱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공급업체를 찾아내서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가 소싱이라고 하잖아. 이 소싱을 하는데 안에서 하느냐, 인소싱이냐, 아웃소싱이냐, 바깥에서 찾느냐, 이거야. 바깥에서 찾잖아. 아웃소싱. 그럼 왜 바깥에서 하냐면 기업에서 생산이나 용역 등의 핵심 사업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외부에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 하는 거야. 외부에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에만 좀 주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신제품을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생산을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럼 전문화된 생산 업체에 맡겨서, 바깥에다가 맡겨서 하는 생산 방식. 이게 바로 아웃소싱이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화된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기술 개발이라던가 핵심 역량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장점, 이런 장점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물류라는 말이 좀 나와요. 물류가 말 그대로 물건의 흐름이야. 흐름. 흐름인데, 한 번만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 한번 이거 보도록 할게요. 원자재와 부자재가 생산 현장에 투입돼서
완제품으로 나한테 고객한테 오기까지 여기에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전 과정, 그래서 물건의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자, 요 말들이 좀 있어요. 이 말들이 있어서 조달이냐, 생산이냐, 유통이냐, 반품이냐, 팩이냐, 그냥 우리 친구들 딱 제목만 봐도 뭔지 알것 같지. 근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조달 물류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이 자재 구매를 하잖아요. 생산하고 판매하기까지. 근데 공급처에서 여기 오기까지 이걸 조달 물류하는 거야. 볼까요? 원자재나 중간 가공품, 포장 재료 등을 구매해서 창고에 입고한 후부터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가 조달 물류이다. 그쵸? 자, 그다음 생산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생산 안에서요. 이루어지는 거. 원자재, 중간 가공품, 부품 등의 생산 공정에 투입해서 완제품이 되기까지의 물류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생산 물류야. 그 다음, 유통이 뭐냐면, 여기 있는 유통 물류는 출하된 후에 고객에게 전달까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반품 물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폐기하는 물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이런 걸 물류라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원자재 및 제품의 물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류 관리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은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운송하는 시스템이냐. 자, 이런 거. 자동차 운송, 철도 운송.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 이게 운송 시스템이야. 그냥. 우리 친구도 구구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보관 및 재고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생산해서 소비에 이르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원료나 부품을 공급해서 얘를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수요에 적합하게 처리해서 판매 효과를 높이는 기능으로 보관 재고가 있고요. 하역은 운송 및 보관 관련해서 발생되는 작업입니다. 포장은 말 그대로 요거에 관련돼서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치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의 보관 상태를 포장이라고 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다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다. 자, 원자재 및 제품의 물류 관리 원칙이 쭉 있습니다. 물류 관리 원칙을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집중 지원이냐, 집중 지원돼야 된다. 그 말이야. 자, 한번 읽어보면 돼. 추진 지원이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 또는 후방에서 이선 현장을 추진하냐, 이겁니다. 그다음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 간편성이 있어야 된다. 적시성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량을 적시에 즉시 공급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한도 있어야 된다. 얘도 도난, 망실, 화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된다. 그다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재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정기 발주냐, 정량 발주냐, 이게 나와. 자, 두 가지. 그 다음, 이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량 발주라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뭔가 부품이 필요한데,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을 해. 그래서, 현재 재고량이 일정량 이하인가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500개를 세팅해. 어떤 부품이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정확히 필요량을 주문하는 거야. 정확한 양, 고정량이 있습니다. 고정량. 그래서 500개 떨어지면 1000개를 주문한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얘는 1000개씩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얘는 500개를 한번 보는 거야. 근데 500개 일정량 이하인가? 아니, 얘가 예를 들어 520개가 있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쓰고 나서, 근데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1000개 주문하는 거죠. 어때? 매번 똑같은 고정량을 주문돼. 똑같은 양. 정량을 주문하는 거잖아. 정량. 그래서 얘는 정량 발주라는 겁니다. 정량 발주. 아시겠죠? 자, 정량 발주. 여기 있습니다. 정량 발주.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얘는 수요 발생, 재고 발생, 재고 감소야. 근데 얘는 이거야. 뭐, 검토 주기가 되었는가? 검토 주기. 그다음 얘는 재고량을 파악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일단 주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문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유지할 양이야. 주문량이 필요한 양만큼 주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500개 세팅해 놓고 1000개씩 주문하는 거라면 얘는 예를 들어 이거야. 매주
수요일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에 주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주문해서 일주일 동안 필요한 분량.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예를 들어서, 70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80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뭐, 300개가 필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유지할 양이야. 근데 필요한 양만큼, 양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때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정기발주라 합니다. 정기발주. 아시겠죠? 아, 그래서 정량발주냐, 정기발주냐, 이 의미만 알면 충분히 우리 친구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위에 한번 볼게요.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일정 발주량을 주문하는 거. 일정 발주량. 일정한 양. 똑같이 천 개. 일정한 양. 얘를 그래서 정량발주 모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일정 시점마다, 즉, 정기적으로 부족한 재고량을 발주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한다? 정기발주라 한다. 정기발주, 그래서 Q 모형, P 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고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와. 이거 별표. 우리 친구들 별표. 자, 재고. 재고의 유형입니다. 재고입니다. 재고. 자, 우리 친구들 재고란 뜻이 뭐냐면 있을 재, 창고 고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재고라고 하면 뭔가 쓸데없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라 얘는 모든 물건, 모든 것을 우리는 재고라고 한다. 그럼 이 재고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얘가 안전 재고냐, 완충 재고냐, 계절 재고냐, 수송이냐, 사장이냐, 과잉이냐, 이겁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요거 많이 나왔어. 안전 재고, 안전. 제품의 수요가 자꾸 변동되잖아. 그치?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고, 요 말이 그대로 나와. 수요 변동, 수요 변화, 능동적, 안전하게 재고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뭔가 있어야 잠깐 누군가 갑자기 어떤 부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 그럼 안전 재고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 그쵸? 이게 안전 재고다. 근데 우리 공업 일반은 정말 정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 문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완충 재고는 뭐냐? 얘도 요 문제 그대로 나와. 완충은요, 얘는요, 공정 단계별로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고다. 완충해주는 거야. 딱 일정하게 완충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계절 재고, 말 그대로 계절 수요 등을 예측해서 하는 거다. 수송 재고, 이동, 수송, 이동 재고라 한다. 이동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한 재고입니다. 사장 재고는요, 사용이 불가능, 사장됐다.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야. 과잉 재고는 허술한 재고 관리로 인해서 원인 없이 쌓아놓은 재고를 과잉 재고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고의 유형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이제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 자,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거는 꼭 거기다 필기. 크게 써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 뭐를? 자, 재고를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거야. 어떤 건 A등급, 어떤 건 B등급, 어떤 건 C등급이야. 중요한 거는 A등급이겠죠? 그 다음, 그닥 중요하지 않는 건 그건 C등급인 거야. 순서대로. A, B, C. 그래서 재고관리 시스템에 자, 등급으로 관리하는 건데 얘는 그냥 수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재고관리 시스템 ABC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 A, B, C가 있잖아. A는 자, A는 매출액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뭔가 다릅니다. 품목 수는 적지만 사용 금액은 굉장히 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가면 얘는 단순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ABC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요런 도표야. 이 도표가 뭐냐면, 우리 품질 관리도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야.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파레토도. 이렇게 생겨요. 파레토도라고 그래. 파레토도는, 자, 이거 어때요? 이거 막대 그래프지. 우리 친구 이건 다 알지? 막대 그래프. 자, 그 다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꺾은 선 그래프야. 근데,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 누적 비율 있죠? 누적 비율, 누적 비율, 누적. 누적 꺾은 선 그래프에 합쳐진 거.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 선 그래프에 합쳐진 거. 이걸 우리는 파레토도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로서 예를 들어서 얘는 A등급이야. 두 가지 항목으로. 얘는 B등급이야. 얘는 C등급이야. 근데 A등급의 누적 비율을 봤더니 자, 어디서

뭐냐, 여기 있는 거. A 끝나서. 끝난 거 보면, 아, 얘는요, 60%나 되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 재고관리 시스템, 중요한 건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요게 사용된 도표는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거, 파레토도이다. 뭐, 다른 품질 관리 도구도 있겠지만, 공업 일반에서는 요것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요게 또 뭐냐, 요게 투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전기 발주, 정량 발주 했잖아요. 자, 그럼 이 투빈은 뭔지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볼게요. EBS 플러스에 투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품목을 두개 상자에 보관 후 사용하다가 모두 소진되면 발주를 넣어 필요 물량을 상자에 다시 채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자가 두 가지 상자가 있어. 1번 박스, 2번 박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라면에다가 1번 박스에 라면을 10개 넣고, 2번 박스에 라면을 10개 놔. 그래서 1번 박스가, 자, 모두 소진되면 두개 상자네. 그러니까, 투, 빈. 빈이 상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두 개의 상자가, 이 1번 박스가 모두 소진되면 2번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을 우리가 라면으로 채워서 먹을 때 1번을 채우는 방식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그냥 박스에다가 10개씩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품목에 요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MRP라는 게 있습니다. MRP는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ERP 생산정보 시스템에서 많이 배웠던 거야. 자재 소요 계획 MRP 요것도 같이 외워야 돼. MRP입니다. 자,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조립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를 사용 직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낱개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고관리 시스템이야. 그래서 얘를 보통 소요량과 소요시기 요 말이 꼭 같이 함께. 그래서 어떤 문장에 소요량과 소요시기가 나왔다 그러면 MRP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구매 자재 관리에 대한 내용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 1번. 다음은 A 기업의 경영 분석 보고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영 분석 보고서 봤더니 이제 A 기업이야. 이게 A 기업이 원자재 및 물류 관리 분야를 경쟁사인 B기업과 비교 분석해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서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기업의 경영 보고서잖아요. 이게 A 기업의. 근데 A 기업이 B기업과 비교해서 자사에 맞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벤치마킹 기법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으로 볼까요? A 기업은 벤치마킹 경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특정 공급업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받고 있어요. 자재 구매. 근데 B기업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볼까요? B기업의 원자재 구매 방식은 외주 구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주 구매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직접 구매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다 협력업체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A 기업이 재고 관리 시스템을 MRP에 해당한다라는 재고 관리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수요를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제품 생산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재의 수량과 공급 시점을 계산해서 적정 재고를 유지. 소요량과 소요 시기 대신 요 말이 나온 거야. 소요량, 자재 수량, 그리고 공급 시점, 소요 시기를 계산해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있어. A 기업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MRP에 해당한다. 자재 소요 계획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볼게요. B 기업은 A 기업보다 계획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걸 보면 돼. 자재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특정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고를 발주한다. 자, 그러면 고객의 주문이니까 얘는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시장의 수요를 예측했다. 이게 바로 계획 생산이죠. 계획 생산. 자, 그랬을 때, 자, 얘는요, 비기업은 계획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업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 땡땡 기업의 구매 관리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품을 수급하고 있다.
핵심 부품인 프로세서 CPU는 설계에 따라 제작 가능한

창업지를 선정한 후에 장기 계약을 통해 대량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청업체를 선정한 후에 장기 계약을 대량 구매한다. 그 뭔가 프로세스의 제작 방식은 뭐예요? 외주에 해당하는 거죠. 협력업체에다가 하는 거니까 맨님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니은 디스플레이 패널은 다국적 공급망을 구축해서 부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다국적. 그러니까 공급망이 공급업체를 여러 국가, 다국적에서 구축해서 부분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긴급한, 뭐, 이렇게 구매가 필요할 때할수 있다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자재 구매 방식은 일괄이 아니라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분산. 분산. 여기는 들림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또한, 기업 자체의 규격 포트를 USB-C 포트를 적용함으로써 품목을 줄여 구매 원가를 절감하였다. 품목을 줄인 거야. 단순한 거죠. 그래서 구매 관리 기법은 단순화 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다음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재고 관리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재팀장 보면 겨울 상품 생산에 대비한 재고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원 A가 수요 급증 시 원단 부족을 방지하고자 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량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원단 구매를 변경하였습니다. 필요량이야.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량, 양이 변하겠죠. 정기적으로. 이거 뭐죠? 정기발주에 해당이 되겠죠. 정기발주. 자, 그냥 볼게요. 보관이 필요한 재고품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원가를 절감했다. 최소화했다. 단순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고품질의 우려 충족들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 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그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원단 구매는 정기 주문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원자재 구매 관리 기법 중 단순화법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 충전재의 조달은 아웃소싱 방식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리을은 확보한 재고는 뭔가 재고를 겨울 상품 생산에 대비한 재고 관리 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요 급증 시 원단 부족을 방지하고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근데 수송 재고에 해당한다가 아니죠. 수송 재고는 이동 중인 물품에 대한 재고를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한 어떤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안전 재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과 7번 세트형 문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재고 관리 시스템 활용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의 활용에 개요와 목적, 특징, 그 다음 이거에 따라서 개당 보관 비용 1,000원인데, 자, 도입 전과 도입 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위 재고 관리 시스템 활용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재고 발주 방식은 정기 발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량인지 정기인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알수 있습니다. 목적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재고가 설정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자동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어쨌든 발주하는데 어떠한 설정가 이하야. 그 예를 들어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그럼 뭐죠? 얘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겠죠. 정량 발주. 그렇기 때문에 정기 발주에 해당한다.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품 관리에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얼핏 보면 자, A, B, C. 아, 선생님 ABC 이거밖에 없다 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 ABC 재고 관리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대로 보면 그냥 입고 출고 어떤 수량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중요도와 뭐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보시면 ABC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시스템 도입 후에 주요 부품의 완충 재고는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충 재고는 감소하였다. 그 뭐를 보면 알수 있냐면, 완충이란 거는 입고 되고 나서 출고

빼고 팩이랑 빼는 거야. 그게 바로 완충인데요. 계산해 볼까요? 120에서 95, 5. 이거를 100개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 몇개 남죠? 20개 남죠. 자, 그다음 110에서 70이랑 5를 빼. 75를 빼면 얘 같은 경우는 35. 그죠? 35가 남겠네요.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50에서 30이랑 10을 빼면 10개가 남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요는 130에서 도입 후에 115개를 5개를 합친 거. 그래서 얘는 10개가 남고, 얘 같은 경우는 100에다가 80이랑 4를 빼면 16개가 남네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70에다가 62랑 3을 빼. 63을 빼. 그러면 7개가 남았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완충제곱은 감소했다. 감소했잖아. 20개에서 10개, 35개에서 16개, 10개에서 7개. 이걸로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은 MRP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매, 생산, 재무, 영업 등 전체 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뭐야? ERP지. 전사적 자원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부서 따로, 구매부서 따로, 재무부서 따로, 영업부서 따로, 따로따로의 자원을 통합한다.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한다. ERP 시스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MRP가 나타나 있기 않기 때문에 틀린 답지입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도입 후에 사용 가능한 A 부품의 재고 보양 보관 비용은 15,000원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알수 있냐면 도입 전에는 지금 20개 남았잖아요. 그럼 재고 보관 비용이 20 곱하기 1000 하면 얘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10 곱하기 1000 하면 얘는 만 원이 되겠죠. 얼마큼 감소한 거야? 만원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감소했다.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 보고서에 나타난 원자재 구매 관리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구매 관리 기법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구매조소법은 가장 싼 거, 그죠? 최소 이렇게 좀싼 거, 싼 거를 찾는 거고, 가치 분석법은 가성비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단순화 표준은 우리 친구들 아는 내용들이야. 그랬을 때 여기 볼게요.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재고품의 종류를 최소화해서 보관 비용을 절감한다. 최소화한다. 이거는 단순화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이거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분석해서 최적의 구매 시점을 결정한다. 최적의 구매 시점이야. 이거 같은 건 구매 조사법에 해당이 되죠. 구매조사법. 가격 변동을 분석하는 거죠. 가격 변동.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구매조사법, 그리고 단순화법. 격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이랑 풀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는 여기 관련된 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물론 똥알평 무당이 많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재고 관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관리 활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한번 볼게요. B 그룹 부품의 구매 방식은 일괄 구매에 해당한다. B 그룹 볼까요? 부서마다 필요한 부품을 다양한 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다. 이건 일괄 구매가 아니라 분산 구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그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C그룹 부품의 재고 유형은 안전재고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C그룹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됐어요. 이거 안정적인, 안전재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D그룹 볼게요. 재고 현황을 나타낸 도표는 파레토도이다. 이거 어때요?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로 이루어진 파레토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 그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선정된 중점 관리 항목의 재고량 누적 비율을 물어본 거야. 선정된 중점 관리 항목이 뭐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많은 부품을 중점 관리 항목으로 선정했대. 그럼 뭐야? A그룹이야. A그룹. 그럼 여기 A그룹에 나와 있어. 얘랑 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냐면 누적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재고량 누적 비율. 그럼 이 누적 비율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얘는 7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80%가 아니라 70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니은과 디귿의 조합이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자, 그다음 또 이제 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제조 현장 관리를 나타낸 기사이다. A 기업이 수행한 활동으로 적절한 것만을

여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용 스쿠터 생산업체인 A 기업은 제품 조립 일정 관리에 뭐를 하냐면 갠트 차트를 활용해서, 갠트 차트가 뭐였죠?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는 도표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작업의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갠트 차트 나왔죠? 자, 자재 관리는 부품 재고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방식, 기준치 이하가 되면 일정 수량만큼 발주하는 방식의 일정 수량만큼 정량을 발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된다. 정량 발주. 자, 입고된 물품은 RFID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RFID 뭐야? 무선 주파수 RF. 자, 레디오 프리퀀시에다가 아이디, 자신의 아이디, 그러니까 전자태그에 내 아이디가 있어서 리더기를 통해서 내 정보를 읽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라든가, 그리고 뭐 하이패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생산된 완제품의 재고는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거 많이 나왔어. 고객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주문 증가에 따른 제품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거 봐. 안전 재고죠. 안전 재고. 자, 그다음 A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노인용 스쿠터 생산 업체로서 제조 현장 관리 기법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 기억 보도록 할까요? 생산된 완제품의 완전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안전 재고 확보하고 있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볼까요? 자재 관리에서는 정기 발주 모형으로 부품을 발주하고 있다. 정기가 아니라 정량이기 때문에 들린 보기. 그다음 디귿. 제품 조립 일정 관리에 계획 대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도표, 계획 대비 실적, 계획 대비 진척 사항.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계획. 이렇게 돼서 3월, 4월, 5월, 6월, 7월에서 계획이 이만큼인데 실적은 이만큼이다. 계획은 이만큼인데 실적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도표 봤죠? 이게 바로 갠트 차트죠. 갠트 차트.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릴. 전자태그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부품의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RFID 시스템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땡땡 기업의 자재 관리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양이 많지만 우리 공업 일반은 문장이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땡땡 기업은 전자 제품용 리튬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리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매 부서에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를 하는 거야? 대량 구매. 구매 부서에서. 이거 바로 일괄 구매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일괄 구매 방식. 그죠? 자, 그다음 다른 핵심 소재인 분리막과 전해질은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납품받은 후 자사의 설계 기준에 맞는지 검수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여기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고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이거. 외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외주 관리. 그죠? 자, 그다음. 구매한 자재에는, 자, 이것도 비슷해. 무선으로 인식되는 전자 태그를 부착해서 무선, 레디오 프리퀀시 RF, 전자 태그 내 아이디,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을, 제 자재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다. RFID 시스템, 무선 식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무선 식별 시스템. 또한, 효율적인 자재 구매 관리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대체 자재에 대한 가치 분석을 수행해서 가치 분석, 가성비가 더 괜찮은 걸 찾는 거야. 가격이 저렴하고 기능은 더 우수한 자재를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뭐죠? 가치 분석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자, 1번, 아, 기억. 양극재와 음극재의 구입 방법은 분산 구매 방법이다가 아니라 일괄 구매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재 구매 관리는 단순화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화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 관리 기법 네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구매 조사법이냐, 조금 더뭐 저렴한 거를 찾는 거냐. 그 다음 여기 있는 가치 분석법이냐, 단순화법이냐, 표준화법이냐, 이거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것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들린 보기.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분리막과 전해질의 수급 방식은 외주관리에 해당한다. 외주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년보기가 되겠죠. 만년보기. 그리고 리을, 자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RFID를 포함하고 있다. 아까 RFID 선생님이랑 해결했죠. 풀어봤잖아요. 너무 자주 나와. 얘가 사실은 1단원에 있는 첨단 공업에 나오는 기술이죠. 정보통신 기술에 나오는 기술인데 다 통합해서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단원간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컨설팅 보고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하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디서 많이 본 문항들도 다 나옵니다. 자, 생산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품, 정량, 정위치. 이게 뭐죠? 이거 3정이었어. 3정이야. 꼭 헷갈리시면 안 돼. 정으로 시작하는 3정은 맞아. 정품, 정량, 정위치. 암기하세요. 여기다 정비해놓고 이게 3정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3정은 정품, 정량, 정위치다. 그다음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 이거 바로 OS 활동이다. 그럼 얘는 왜 OS냐? 일본어 영어 표기로 S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정돈하고 이걸 가지고 청소하고 그랬더니 청결해졌네. 이거를 습관화하자. 이게 OS 활동이다. 3정 OS 활동이 생산혁신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제품 생산 공정에서는 불필요한 작업 요소를 제거해서 공정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합리화의 업체, 생산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단순화할 거냐, 표준화할 거냐, 전문화할 거냐. 이세 가지 중에서 간소화라는 거는 얘는 뭐야? 단순화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수행하는 소집단 활동, 그러니까 자발적 소집단 또는 소모임이라고도 나와. 이걸 모여가지고 우리는 품질 분임조라 한다. 품질 분임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요, 품질에 관련된 부서만 품질의 활동을 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 품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 품질에 관련돼서 품질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다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소모임 활동이에요. 그래서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재고 품목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다르게 분류한다.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A, B, C 등급 관리하는 거야. 중요도와 가치. 자, 그다음 주문 모양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주문 모양 보면 수요 대기, 수요 발생. 현재 재고량을 파악하는 거야. 재고량 파악해. 아, 그랬더니, 500개 이하로 떨어졌네. 그러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일정량을 주문하는 거야. 1000개씩 세팅을 해놓고. 정량을 주문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됩니다. 정량 발주. 그쵸?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정기 발주 모형으로 자재를 주문한다? 아니죠.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틀리고. 옳지 않은 건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2번 볼까요? 생산 합리화의 원칙 중 단순화. 자, 이거는 단순화, 간소화가 되죠? 맞는답지. 자, 그 다음 생산의 향상을 위해서 3정 OS 활동을 실시한다. 이게 바로 3정 OS. 자, 그 다음 4번. 불량률 개선을 위해서 품질 분임조 활동을 실시한다. 맞는답지. 5번.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재고를 관리한다. ABC.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구매랑 자재 관리는요, 얘를 조금 응용하는 건 약간 계산하는 정도고, 이렇게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하면, 자,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이 문장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그대로 수능 특강의 개념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면 구매와 자재 관리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자, 우리 3단원의 첫 내용인 구매와 자재 관리 내용 다 맞췄습니다. 이거 이제 3단원 조금 다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거의 막 3분의 2가 지나가기도 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현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5천만 명이 동시에 이 국회나 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 국가 운영을 논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상에서 이 직접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뽑아 국가 운영을 맡기고 그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로 광장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저 넓은 빈터일 뿐이지만 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광주에는 5.18 민주광장이 있고요. 이 부산에는 송상현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광화문 광장이나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이 한세기가 저물어가던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는요,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명과 은을 팔던 가게 앞이었지만, 이 그날만큼은요, 이 사람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 남짓이었으니까요, 지금 서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에 약 50만 명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만민, 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집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서재필이 시작한 독립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구의 계몽사상과 민주주의를 접했고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1894년 이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시행되고 이 갑신정변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1895년 12월, 11년 만에 조국 땅을 발

이런 뜻을 담아 말합니다. 네,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신문은요,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조선 백성 모두를 대신해 말하겠다. 그리고 정부 관리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하겠다. 외국 소식도 백성들이 알아야 하니까 꾸준히 소개하겠다. 한글로 쓰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읽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독립신문은요,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도구였습니다.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방 퍼져나갔죠. 당시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신문을 크게 읽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려보며 함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2,000부로 시작된 신문은 곧 3,000부로 늘릴 만큼 이 반응이 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SNS처럼 금방 퍼져나간 셈이죠. 신문이 자리를 잡자 서재필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바로 독립문 건립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훈문 자리, 그러니까 조선이 오랫동안 사대를 했던 그 사대를 상징하던 장소에 새로운 문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분명히 알리자는 거였죠. 이 제안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고요. 이 독립문 건립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종도 내탕금에서 돈을 내며 힘을 실었습니다. 1896년 11월 정초식이 열렸고요. 1년 뒤인 1897년 완공됐습니다. 이 대국에 의존하던 오래된 외교 관행과 그것을 넘어 이 독립국으로 서려했던 노력을 함께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재필의 독립 캠페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96년 이 독립문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결성된 독립협회가 그의 활동을 이어갈 무대가 됩니다. 이 초기의 협회는요, 높은 관료들이 모여서 이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1897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치호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윤치호는요, 협회를 토론하고 배우는 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때부터 독립협회는 본격적으로 정기 토론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는 모화관을 개수한 독립관이었고요.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토론회는 정말 낯선 문화였습니다. 이 서재필은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이 연설하는 법, 토론하는 법, 이 회의 규칙까지 직접 지도했습니다. 제청, 개의, 박수! 이런 회의 용어도 그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신흥호의 기록에 따르면요, 민주주의라는 말도 서재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양복 착용, 여성교육, 조혼 반대 같은 이런 생활개혁부터 자유민권론, 자주독립론, 의회원 규칙 같은 정치적 주제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 찬반을 나누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익혀갔죠. 독립협회 토론회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첫 회에는 76명이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에는 방청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곧 500명 규모로 커지면서 이 독립협회는요, 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최초의 현대식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시민 참여의 형태가 이때 싹튼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신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독립협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동안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판할 수 있었고, 뭐 한국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토론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정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말도 조심해야 했던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반박하고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걸 직접 겪으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게 새로운 정치구나 하고 몸으로 익히게 된 거죠. 독립협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 조선이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연습해 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협회는 점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사회단체로 자라났고요. 이 근대적 공론장이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는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광산 채굴권과 삼림 벌채권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 교관의 파견, 재정 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한러은행의 설립과 이 대한제국 재정 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침탈했고요. 이 석탄고 기지를 만든다면서 지금의 영도인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했습니다. 1898년 1월, 이 러시아 군함 시우치오가 부산항에 입항한 뒤에 이 수병들이 절영도를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탄고 예정기지라는 경계를 세웠죠. 이 명백한 영토 침략 행위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외부 대신 임시서리로 취임한 친러파 민종묵은 이 항의는커녕 이 러시아가 절영도를 조차할 수 있도록 석탄고 기지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독립협회였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서울 종로 백목전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혹은 정치집회로 평가되는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가운데 배재학당과 경성학당의 학생들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종은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에게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요. 이 러시아 공사 측도 한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고 절영도 조차를 철회했습니다. 한러은행도 폐쇄했습니다. 이 정부가 외세에 끌려다니며 이권을 빼앗기고 있던 상황에서 민중이 나서서 이 나라의 이권과 주권을 지킨 쾌거였습니다. 1차 이 만민공동회에서 민중의 힘은 확인되었습니다. 1898년 4월 이후 거의 날마다 열린 만민공동회는요, 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됐습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회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다루는 안건마다 그를 담당하는 총대위원이나 대표위원을 뽑아 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직접 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만민공동회는요, 점차 이 독립협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며 독자적인 시민단체로 변화해 갔습니다. 1898년 4월 30일, 이 숭례문 앞 만민공동회에서는요, 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규탄했고요. 6월 20일 종로에서는 무관학교 학생 선발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 종로에서는요, 이 독일 등 외국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7월 16일 종로에서는요, 의병에 피살된 일본인의 배상금 요구를 반대하고 경부철도 부설권 침탈을 반대하고 성토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만민공동회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광장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중의 정치 참여의 위기를 느낀 고종과 수구파는요, 의정부 관제를 개정하고 이 황제의 군대 통솔권을 명문화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이 7월 초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인재의 공표

명한 등용, 민의의 광범위한 수렴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대신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고종과 수구파는요, 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키는 강경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독립협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98년 10월, 고종은 독립협회가 신임하는 박정희왕을 정부 수반으로 삼고 군부 대신에는 민영환을 임명해서 이 개혁파 정부를 출범시켰고요. 이 새 정부는 독립협회와 함께 내정개혁과 의회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98년 10월 말, 종로 일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이어온 개혁운동이 정점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날인 10월 28일,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이 종로를 가득 채웠고요. 회장 윤치호는 황제권은 인정하되 정부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이 정부 관료, 각종 단체 대표, 학생,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대신도 아니었고요. 이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도 낮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관리와 백성이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막을 하나의 장대로는 지탱할 수 없지만 이 여러 장대가 함께 받치면 든든해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모아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시에 이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백정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조선시대 백정은요, 칠천역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조차 효나충처럼 이 고상한 글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상투를 들 수도 없었고요. 이 두루마기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주거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고 학교에 다니는 건 꿈도 못 꿨죠. 이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 했고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한 겁니다. 이건 박성춘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연설 중에 이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충군의식이 남아 있었던 뭐 그런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은 그의 말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나 출신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를 기준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종로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고 그 변화의 첫 장면을 관민공동회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까요? 그날 시민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헌이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정부 대신들도 찬성을 했고요. 한규설은 관과 민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나라를 세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 외국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분명히 하자. 둘째, 나라의 중요한 경제 외교 이권을 아무와도 제멋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자. 셋째, 나라 살림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재정은 한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 넷째, 재판은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다섯째, 고위 관리는 황제 혼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거쳐 결정하자. 여섯째, 이미 세워둔 개혁 방향. 예, 이 개혁 방향은 갑오 개혁 때 제시가 됐던 거죠. 이 개혁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자. 자, 이 헌의 6조는요,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권을 제한하고 외세 의존을 끊고 나라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이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종은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2조에서 이 중추원 의장이 조약에 대한 비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황제권의 전제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 왕실 재정을 다루던 내장원과 국가 재정을 다루던 탁지부가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빚던 구조를 없애고 이 모든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국가 살림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 사적인 재정 운영을 막으려는 의도였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항은요, 이 사법권, 인사권 같은 핵심 권력을 이 황제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절차와 합의를 통해 운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죠. 여섯 번째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 제정됐던 개혁정책을 실행하라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요, 이 외세의 개입을 막고 황제권을 견제하며 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들어봐도 꽤 명확한 개혁안이었죠. 고종은 이 헌의 6조를 받았을 때 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로를 가득 메운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결국 고종은 헌의 6조를 제거하고 독립협회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는 12월 2일 해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오늘 만민공동회를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몇 주 동안 조선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의회를 만들어 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박정양, 민영환, 그리고 독립협회의 윤치호, 이상재 등이 보수 세력과 급진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1898년 11월 5일, 이 독립관에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편된 중추원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이 시민들과 독립협회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구파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혁정부와 독립협회가 힘을 합치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밤, 조병식, 유기환 등 수구파 관료들은요, 이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세우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다고 고종에게 모함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분노했고요. 즉시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상재, 정교, 남궁옥 등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고종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을 동원하고 조종을 협박했다며 이 독립협회와 각종 협회를 모두 해산한다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박정양과 서정순을 파면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 성향의 내각을 꾸렸습니다. 새 정부는 곧바로 독립협회의 해산을 재확인했고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개편과 헌의 6조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경무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만민공동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순경들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피워가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늘어났고 이 종로 상인들도 가게 문을 닫고 참여했습니다. 조병식 내각은 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종은요, 이 한규서를 법부 대신으로 임명해 구속자들을 풀어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말을 여러 번 믿었다 배신당한 시민들은 해산하지 않았고요. 이 집회 장소를 옮겨가면서 만민공동회를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어용단체인 한국협회 소속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이 만민공동회를 힘으로 깨뜨리려 했습니다. 11월 21일 새벽,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17일째 시위를 이어가던 시민들에게 보부상들이 갑작스레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무기도 없는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고요. 이 성난 군중은 골목에 돌멩이를 모아서 이 작은 성처럼 쌓아 보부상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종로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였고요. 수만 명 규모의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아, 그런데요. 마포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부상들은 마구 몽둥이를 휘둘렀고요. 시민들은 맨주먹으로 맞서 싸웠죠. 이 격렬한 난투 끝에 구두수선공 김덕구가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회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났고 서울 전역이 이 성냥불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혁명 전야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고종과 수구파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요. 고종은 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조병식 등 수구파 대신들을 경질하고 민영환, 박정향 등을 등용하며 독립협회의 활동을 허가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1월 26일 다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자 고종은 독립협회 재설립, 헌의6조 실시, 조병식 등 파력 처벌 등 다섯 개 조항에 만민공동회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만민공동회는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혁정책을 미루거나 뒤집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고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월 6일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개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헌의6조 실시, 보부상 혁파, 이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상소를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12월 23일 고종은 군대와 보부상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체포됐고 25일에는 만민공동회를 불법화한다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체됐고 개혁파 관료들 역시 차례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근대 개혁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890년대 말은 이 조선이 스스로 자주독립을 지키고 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압박, 이 내부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로 여러 차례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은 일찍 무너졌고 1894년부터 이어진 갑오개혁 역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서구사회에서 시민은 이 국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나누라고 요구하며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군주와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나 이 군주가 사라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공화정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근대적 시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계몽의 대상이던 조선인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끈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신문과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론의 장을 경험했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영도 조차를 요구한 러시아를 규탄했고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했고 나라의 앞날을 두고 시민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서울 곳곳에서 열린 난민 공동회는 깨어난 민중이 시민이 되어 모인 광장이자 이 광장 민주주의의 공론장이었습니다. 이 신분이나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열린 광장이었고요. 시민들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사례는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민공동회에 모인 시민들은 전제 군주제를 넘어서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만민공동회를 해산했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을 모두 지는 더 강한 전제 군주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 이 자주 독립을 외치고 부패를 비판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했던 그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그날 시민들의 외침은 이후 한국 근대사에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고요. 이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0: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일리오스라는 도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시작하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랍의 서쪽 끝이죠. 그 이타카 섬을 다스리던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행복을 누리려는데 징지병장이라니, 이건 참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냅니다. 징병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소에 쟁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징병관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는지 쟁기 앞에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놓아둔 겁니다. 오디세우스도 그 쟁기를 아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끌려갑니다. 아기 텔레마코스에게 수염이 날 때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트로이아에 갔는데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귀향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괴물들도 또 마녀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승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 나중엔 풍랑에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으로 떠밀려가 7년째 억류 중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는 이미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 아기 텔레마코스는 이미 남자가 됐습니다. 수염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 페넬로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타카 섬이라는 곳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 108명이 이미 4년 전부터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점거하고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넬로페는 이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려고 꾀를 냈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위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요. 이 페넬로페는 낮에는 배틀 앞에서 수위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어버리기를 3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구혼자들과 내통하던

하녀에게 이 페넬로페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이제는 구원자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아내는 더는 재혼을 미루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청년이 되어 수염도 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올 거면 지금 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칼립소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어하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가 12,109행,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서사시에서 5권에서 12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그리고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부분인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시작 부분을 떼어놓고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릴 이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텔레마키아의 의미입니다. 이 시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칼립소에게 7년째 억류 중인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만 풀어주자며 제우스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해서 주인공의 귀향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요, 신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건의 진행은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주역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됩니다. 이 아들이 아테네 여신의 계획에 따라서 필로스와 또 스파르타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귀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회의에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스파르타로 또 모래 많은 필로스로 보낼 겁니다. 제 아버지의 귀향을 물어 알도록요. 행여 그가 뭐라도 듣게 될는지.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신의 계획대로 3권, 4권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테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아테네는 자기 계획대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을 모으고 배를 빌려서 한밤중에 출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필로스에 도착하고 필로스에서는 전차를 타서 스파르타를 향해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은 전차를 타고 필로스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밤중에 출항을 해서 다음날 새벽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호메로스 시절 사람들은요, 야간 항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세찬 바람이 밤에 일어나서 배를 난파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때의 작중 시점은 겨울 직전입니다. 이 고대 히라버에서 겨울과 폭풍은 헤이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이 지중해 동부에서 겨울은 폭풍의 계절이고 배를 띄우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텔레마코스가 택한 육로 여행은 더욱 기이합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라이라는 곳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의 아무런 우회 없이 직선 주로를 택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필로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 사이에 가로놓인 길이 100km, 높이 약 2,400m의 타위게토스 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두 도시를 왕복해낸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건설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주파할 수 있는 어떤 탈 것이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2인승 입식전차인데 이 전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경주용 주로에서만 쓰일 뿐이지 이러한 장거리 여행용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현실적인 이동 뒤에 놓인 어떤 제의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세상 여행이라는 특수한 속성입니다. 이 여행의 불가사의한 속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헬리오스가 가라앉고 모든 길은 그늘로 덮였다. 헬리오스는 태양을 말하죠. 이 구절이 이 시에서 모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텔레마코스의 야간 항해에서 2번, 그리고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전차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용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저승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매번 특정한 문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인간 세상 밖의 여행과 아주 의미 있게 엮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말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마치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대위적인 선율을 이루듯이 인간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의 짐작대로 이 시에 나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가 저 세상에 속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인 네스토르, 메넬라우스, 그리고 헬레네를 호메로스가 그리는 방식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인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스토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첫 번째 무대는 노장 네스토르가 다스리고 있는 필로스입니다. 호메로스가 소개하는 이 네스토르의 첫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약 4,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헤카톤베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헤카톤베는요, 고대 히랍 세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성대하고 격식 있는 제사의 형식이에요. 원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100마리를 숫자대로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2권을 보면 네스토르는 오디세이아의 시점보다 20년 전에 아가멤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90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당시의 군함은 약 50명씩 타도록 되어 있으니까 90척이면은 또 4,5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헤카톤베의 참가자 수와 그 당시의 원정군 숫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네스토르가 여전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에서 네스토르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쇠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스토르야 히랍 문학에서 언제나 노인으로 등장하니까 그 친숙함 탓에 우리는 그의 길고 긴 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의 노령은 이미 인간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가 일리아스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미 세 세대의 인간들을 다스린 다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의 노령과 그 불가사의한 통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안틸로코스를 제외하고도 네스토르에겐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화의 전승에서도 네스토르의 왕이 승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고 사회의 질서가 부자관계 속의 계승에 의존하는 이 호메로스

네스토르의 불사는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리아스의 시인은 프리아모스와 펠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네스토르의 노령과 쇠약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필멸의 운명에 묶인 두 노인 라에르테스와 펠레우스에게 노년이란 것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독 네스토르에게만은 노년에 대한 이런 음울한 서술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카이아인들의 보루고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며 게레니아의 전사입니다. 심지어는 네스토르에게는 생식 능력의 저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막내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텔레마코스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의 모습이 제 눈엔 꼭 죽음을 모르는 분으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를 맞아줄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Let's do warm-ups. Follow my lead. Stretch your legs. Bend at your waist and touch your feet.
2: I can't touch my feet.

0: help.
1: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런 단어들도 봤죠? 익숙한 것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Warm-ups, follow, lead, bend, waist, feet 여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warm-ups. 이거 본 것 같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warm-up이라고 동작으로 배웠어요. 준비운동 하다인데 이렇게 준비운동 하는 거를 묶어서 warm-ups라고 그냥 준비운동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떨어뜨리지 않고 warm-ups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follow, follow. follow는 따르다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follow me가 되겠죠. lead, lead. 이 A는 E 길게 벌려줘요. lead는 원래 이끌다, 뭐 안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본보기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먼저 뭐를 보여주고 나 따라하세요 할 때 follow my lea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보기 이런 뜻도 함께 알아둬요. bend. bend. 이 말이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bend는 구부리다,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허리 구부려서 운동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막대 같은 거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 이런 거 전부 다 bend로 표현할 수 있어요. waist. waist. 이거 지난 시간에 AI 니콜에게 물어봤던 단어잖아요. waist는 허리. 그리고 feet. feet. feet은 발인데 사실은 이건 발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때 feet이에요. 발 하나는 중간에 ee가 oo로 바뀌어서 foot. foot 이렇게 발음해요. foot, feet.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Let's do warm-ups. 준비운동 할게요. 이런 뜻이 되겠죠? Let's warm up 해도 되고 Let's do 하자. warm-up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follow my lead 나왔네요.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의 본보기를 따르세요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follow my lead. stretch your legs. 다리를 쭉 펴세요. 쭉쭉쭉. 그리고 bend at your waist. at your waist니까 허리에서부터 굽히는 거, 앞으로 숙이는 거 되겠죠? and touch your feet.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발을 잡으세요. 우리 스트레칭 할 때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Can you do it? 선생님은 사실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도 그런 것 같아요. I can't touch my feet. 발에 손이 안 닿는데요. Help! 도와주세요! 아하, 선생님처럼 유연성이 없는 학생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그런 대화였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앱으로 함께 확인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Are you ready? 자, 우리 친구들도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d 4 그리고 topic 74 들어가서요. 662 눌러볼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누르면 문장이 완성. 첫 번째 문장은
2: follow my lead.
1: 아하, follow my lead. follow my lead. 저를 따라하세요.
2: bend at your waist.
1: 아하, bend 기억하죠? bend at your waist니까 허리 굽히세요.
2: touch your feet.
1: touch your feet. 순서대로 발에 손을 대는 거.
2: Roll your shoulders.
1: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roll your shoulders. roll your shoulders. 어깨를 돌려요.
2: I can't stretch my legs.
1: 선생님 같은 사람 또 나왔어요. I can't stretch my legs. 다리를 뻗을 수가 없는데요.
2: I can't bend at my waist.
1: I can't bend at my waist. 순서대로 했더니 저는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너무 안 유연한데? 자, 이렇게 오늘도 성공이에요.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하기 위한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다리를 뻗으세요. 발을 만지세요. 허리를 굽히세요. 좋아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9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펭수와 요가 수업하기. 제목만 들어도 재밌죠, 친구들?
3: I will follow your lead.
1: 어머, 내가 선생님인가 봐.
3: What should I do first?

0: 아하, what should I do first?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 그러면 다리를 쭉쭉 뻗으세요. 먼저 해볼게요. 쭉 뻗는 건 stretch your 다리. 하나 아니고 둘. Stretch your legs. 어렵지 않죠? 사진도 있으니까.
1: Okay.
0: 쭉쭉쭉쭉.
1: What's next?
0: 다음 동작은 뭘까? 스트레칭 동작은. 아, 발을 만지세요. 만지다, 손을 대는 거니까. Touch your 발. Touch your feet. 그렇지. Foot 하면 안 되고 feet.
1: Okay.
0: 으흠.
1: What's last?
0: 마지막 우리 요가 동작은 허리를 굽히세요예요. 기억해요? 굽히는 거, 구부리는 거는 밴드고요. At 어느 지점에서? At your 그렇지 허리 waist. Bend at your waist. Yes, yes, yes.
1: Okay.
0: 펭수도
1: Good
0: 잘 되나
1: job.
0: 봐요.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선생님 아까 이거 안 닿는다 그랬잖아요.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거 표현하기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거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할수 있는 것. Can. I can swim. I can speak French. 할수 없는 것. Can't. I can't sleep. I can't find them. 아, 우리가 알고 있는 can과 can't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네요. 할수 있는 건 can. 할수 있다. can이죠. I can swim. I can swim. 무슨 뜻? 그렇지.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수영할 줄 알아. 이렇게 can 뒤에 동작을 쓰는 거예요. I can speak French. French는 프랑스어거든요. 나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표현하고요. 반대로 할수 없는 건 can't. can't. 이때는 can't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I can't sleep 하면 나 잠을 못 자겠어. I can't find him. 나는 그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은 can't를 강조해서 말한다. 친구들도 기억했다가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warm-ups, 준비 운동 배워봤죠. stretch, roll도 알았고, 이제는 우리 친구들 band까지 알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얼마나 굽힐 수 있나요? Can you touch your feet? 오늘 대화 내용 보면서 똑같이 준비 운동 한번 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오, 즉 전류가 흐를 때 그 두 도선 사이에는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 자기장의 방향도 생각해 보았고 두 도선이 놓여 있을 때 그 두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도선 바깥쪽에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까지 우리 다뤄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쌤이 마지막에 솔레노이드 내부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도 물어봤는데 기억나시죠? 오, 이제 오프닝하고 우리 들어갔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 자, 이제 그러면 앙페르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흐른다는 걸 밝혀냈고 또 신기한 걸 밝혀냈어요. 뭐냐면 그 도선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그 도선은 또 다른 힘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요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자기장이 말굽 자석이 있다고요. 말굽 자석.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것이냐. 네.

요거를 또 우리 밝혀낸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앙페르, 앙페르. 요 앙페르라는 물리학자가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즉,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를 때, 오, 전류가 흐르는 것과 자기장, 즉,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관련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실제로 감 전류가 흐를 때그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낸 사람이 앙페르다. 해서 앙페르가 되게 큰 업적이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앙페르는 직선 도선이 흐를 때그두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맞죠? 해서,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오프닝 때 언급했던 건 여기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재밌게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자, 솔레노이드가 어떻게 감겨 있냐면 이렇게 이쁘게 감겨 있어요. 이쁘다, 그쵸? 자, 선생님이 퀴즈를 내줬는데 요거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 되어서 자기장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향하겠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향할 텐데, 그럼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이쪽이 N극을 향하겠지. 여기에다가 나침반 놓게 되면은 자기장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이쪽이 N극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내부에서 자기장을 새기는 S에서 N극을 향한다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안쪽에다가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바늘은 어느 방향을 향하냐? 자기장 방향을 따라가면 돼요.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향하겠지. 따라서 여기가 N극, S극. 자기장이 S극에서 N극을 향하니 이 자기장 방향에 따라 나침반도 이렇게 향하게 된다. 이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 쌤이 깜짝 퀴즈 낸 거의 정답은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 부분 이제 잘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석 속에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넣었을 때 과연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말굽 자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굽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말굽 자석인데 이 말굽 자석 내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안쪽에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기장 속 내부에 뭐가 있냐면 직선 도선이 이렇게 이쁘게 놓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잘 봐요.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기하게도 이 도선이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이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는 순간 얘가 힘을 받게 됩니다. 오, 대박이죠, 그렇죠? 어떤 힘을 받냐? 자, 오른쪽,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네 개의 손가락의 방향을 이제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의 방향으로 생각합시다.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 바로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 엄지 손가락이 전류,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 그래서 도선은 쭉 앞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 자석은 그대로 두고 전류의 방향을 바꿨어.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N극에서 S극, 전류는 이쪽,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류의 방향 그대로 두고 자석만 S극에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하죠. 그럼 N극에서 S극, 전류 방향 이쪽, 안쪽으로 힘을 받겠죠. 맞습니까? 그럼 또! 전류 방향과 자석 방향 모두 바꾸면 어떻게 되냐? 둘다 바꾸게 되면은 힘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그 도선은 힘을 받게 되는데 이힘 받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요것도 우리 그냥 이론만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실험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실험 한번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실험 장치가 여기 이쁘게 놓여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말굽 자석 보일 겁니다. 그쵸? 말굽 자석이 보여요. 말굽 자석. 그리고 말굽 자석 앞에는 이렇게 빨간색 직선 도선이 이렇게 이쁘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류 전원 장치. 자, 이때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를 텐데, 지금 전류는 이 플러스극에서 나와가지고 쭉 들어가는 방향. 즉,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네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럼 이 도선은 이 안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맞아요? 자, 진짜로 안쪽으로 힘을 받는지 눈딱 뜨시고 잘 봅시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큰 움직임은 안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여러분. 가만히 딱 보시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도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살짝 움직이죠? 움직여. 그렇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움직이면 보이죠? 안쪽으로 쭉 움직여. 오, 안쪽으로. 오, 안쪽으로. 다시, 오, 안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그래서, 오, 안쪽으로 움직이죠, 여러분. 즉,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 자기장이 N에서 S극으로 가니, 전류가 엄지손가락으로 가니, 힘은 이쪽 안쪽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요, 이렇게. 아, 전류가 흐르니,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엔 자기장이 생기고, 그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이, 즉, 자석 속에 놓이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힘을 주고받더라. 라고 하는 게이 실제로 실험 결과고, 이 실험 결과를 이제 같이 한번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힘이 작용하는 현상.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전류의 자기작용이라 부릅니다. 전류의 자기작용. 오. 전류의 자기작용. 오케이. 즉, 어떤 전류가 흐른 도선이 어디에 놓여있냐면 자기장 속에, 자석 속에 놓여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석 속에 놓여있을 때그 도선은 힘을 받게 되고 그 현상, 힘을 주고받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전류의 자기작용이라 부른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선생님, 그러면 과연 얼만큼 힘을 주고받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물리학자들이 정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도선을 이렇게 놓아보기도 하고, 삐딱하게 놓아보기도 하고, 뒤집어 놓아보기도 하고, 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해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이 어떤 물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시겠죠? 이거는 비례 정도만 기억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 도선이 받는 힘 크기를 F라고 둡시다. F. F에는 뭐에 비례하냐? 당연히, 잘 보세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여기 많은 힘을 받더라. 오, 전류의 세기를 키우니까는 이 도선이 더큰 힘을 받더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 일단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다. 그쵸? 맞습니까? 두 번째. 자, 전류는 그대로 뒀는데 이 자석의 세기를 세게 만들었어. 더 강한 자석을 쓰고 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오? 얘가 이 도선이 강한 힘을 받네? 아, 전류의 세기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의 세기에도 비례하는구나. 오, 즉 자기장의 세기, 즉 외부 자기장, 자석의 세기에도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도 비례하구나. 이게 바로 힘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오, 자 그럼 세 번째.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선이 잘 보셔야 돼요. 자기장이 지금 향하는 방향이 이쪽이다, 그렇죠? 근데 이 자기장의 방향과 지금 이 도선의 방향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90도를 이루고 있다. 90도, 그렇죠? 여기 잘 봐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90도를 이룰 때, 이 90도를 이룰 때가 가장 큰 힘을 받고, 신기하게도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게 되니까는 힘을 받지 않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서 꼭 아셔야 될 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 즉, 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 90도가 되면 수직인데, 이 수직일 때가 가장 큰 힘을 받더라. F가 가장 크더라. 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최대값이 납니다. 최대. 오케이. 그 중요한 건. 90도가 아니라 각도가 점점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질수록 힘이 줄어들더라. 근데 각도가 0도가 되는 순간 힘을 받지 않더라는 거지. 맞습니까? 0도 또는 180도. 그쵸? 그래서 이 전류가 도선이 자기장과 나란할 때, 나란할 때는 힘의 값이 힘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해서, 아, 이걸 꼭 기억합시다. 90도일 때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즉 도선의 방향이 90도를 이룰 때는 힘이 최대로 받고, 이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된다? 힘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우리 문제도 잘 나오게 되고 중요한데, 그러면 이 90도에서 각도를 점점 줄이면 줄일수록 서서히 힘을 작게 받게 돼요. 그러다가 딱
나란하게 되는 순간 이제 힘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외부 자기장, 즉 자석이 세기라고

봐도 되겠죠? 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의 방향, 즉 도선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는 힘을 최대로 받고 나란할 때는 힘을 받지 않더라 라는 걸꼭 이해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다 그렇죠? 근데 얘를 돌려서 딱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뒀네? 그럼 이때는 힘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힘을, 그러니까 왜 자기력을 받는지, 왜 힘을 받는지가 궁금하다 그렇죠? 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자기와 양자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거기 가시면은 왜 힘을 받는지에 대해서 로런츠 힘이라는 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해서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보시고요. 한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호기심 한번 던져드립니다. 해서 직선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여 있으면 그 도선은 힘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해 드렸고 이제 너무 재미난 걸 배워. 뭘 배우냐? 자, 방금 봤던 것처럼 힘을 받는 건데 문제는 요 힘을 받는 거를 실제로 눈에 보이면서 우리 일상생활한테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유용한 이점을 준 도구가 있어요. 바로 전동기라는 겁니다. 전동기. 이 전동기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물리학자. 패러데이. 자, 이 패러데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앙페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니까 힘을 받더라 정도, 힘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되더라. 뭐 힘을 받더라는 거는 판단했지만 실제로 이 힘을 받는 거를 도구를 제작한 사람은 여기서 패러데이. 해서 패러데이는 뭘 만드느냐? 그러면 연속적으로 힘을 계속 받게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힘을 받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속적으로 힘을 받네? 그럼 전기에너지를, 즉 전기가 가해지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연속적으로 힘을 받네? 뭔가 돌아가네? 운동에너지로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상에 의해 가지고 전동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N극과 S극의 자석이 놓여 있어. 자, 자석이 놓여 있고요. 그럼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자기장이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전류를 흘려줄까요? 전류를.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여러분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전원 장치를 연결했다고 가정합시다. 전류가 흐를 때,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겠죠. 자, 이제 오른손을 쓰는 겁니다. 오른손을 쓰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은 NSS,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로 가네, 위로 가네, 힘은 어디로 받는다? 아래쪽으로 받겠죠. 따라서 이 A, B, 여기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자, 이 도선 봅시다. 얘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을 향하네. 그 자기장 향하죠. 근데 전류 방향 어떻게 된다? 나오는 방향이죠. 위로 힘을 받아, 위로. 따라서 얘는 위로 힘을 받구나. 따라서 AB 도선은 아래쪽으로, 여기 CD 요 도선은 위로 힘을 받구나 해가지고 횡 돌아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돌아버린 현상. 요거.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니 도는데 문제는 얘와 얘가 전류 방향이 반대니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해서 자, 이 그림 봅시다 한번. 이 그림 보니까 돌았네. 돌다가 힘을 받아 돌다 보니까 딱이 자기장 방향에 이 사각형 도선이 수직으로 놓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수직. 이때 정말 중요한 장치 하나 봅시다. 여기 정류자라는 게 있어. 정류자. 이 정류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 봐봐요.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쇠가 있는데 이쇠 한쪽에는 이 도선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또 다른 도선이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 정류자 사이에 보면은 틈이 있으면 틈. 그럼 이 금속과 금속이 벌어지는 틈이 있는데 이딱 수직이 되자마자 이 금속이 만나지 않는 틈. 이게 바로 여기 연결됩니다. 자,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브러쉬라 불러요. 브러쉬. 브러쉬라 부르게 되고. 자, 그러면 아주 찰나 순간적으로 이 금속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브러쉬랑 접촉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순간적으로. 왜냐? 자, 금속이 요 전극에 닿아야지만 전류가 흘러갈 텐데 딱 수직으로 서는 순간 이 금속과 금속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틈 부분이 접촉을 하게 되고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순간적으로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원래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요. 오케이?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딱 얘가 회전을 하는 그 순간 이제 한 이만큼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 금속 부분은 이 브러쉬랑 접촉을 하게 되겠지. 즉이 금속과 접촉하게 된다고. 그럼 또 전류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90도가 될 때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자 이리로 갑니다. 여기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때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는 DCBA 방향으로 전류가 되게 되겠죠. 그럼 잘 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와 똑같아요. N극에서 S극 자기장 전류는 위쪽, 힘은 아래쪽. 따라서 DCE 전류는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AB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돌려주는 힘이 똑같이 작용하네. 그럼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류자 역할은 이 도선이 즉이 도선이 똑같은 방향으로 자꾸 힘을 받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전류 방향을 봅시다. 전류 방향. 여기서 전류 방향은 어디가 되냐? A, B, C, D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A, B, C, D. 오케이, 이렇게. 자, 중간에 갑시다. 딱 90도가 되는 그 순간, A, B가 아래로 가고 D, C가 위로 오는 이 90도가 된딱그 순간만큼은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흐르지가 않는 상황에서 딱 돌았어. 맞죠? 돌게 됩니다. 돌게 되었을 때 DC가 왼쪽 편에 오고 AB가 오른쪽에 오는 순간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흐르겠죠. D, C, B,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상황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는 언제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 오케이? 자, 이 도선이 자기장과 딱 사각형 도선의 이 면이죠. 이 도선이 90도를 딱, 자기장 방향과 이 도선이 이루는 이 면적이죠. 얘가 이루는 각이 90도. 딱 90도가 되는 그 찰나의 순간 전류가 차단되면서 회전 딱 하는 그 순간에 전류 방향이 바뀌게 돼요. ABCD로 흐르던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 BCDA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전동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해서 전동기는 계속 한 방향으로 도선이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정류자가 하는 역할이다. 도선이 한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만들어준다. 그럼 이때 정류자 옆에 붙어 있는 게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라 부르고 초창기 이 전동기를 만들었을 때이 브러쉬 구조는 이렇게 금속판 형태가 아니라 금속 솜뭉치 형태였다고 해요. 금속에 뭉치가 붙어 있는데 그때 그 뭉치를 또 영어로 브러쉬라 부르게 되고 그 브러쉬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요 전류 흐르는 방향 꼭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ABCD로 흐르다가 갑자기 이 면, 사각형 면이 자기장과 90도가 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딱 여기 딱 전류가 차단되는 이 부분에 접하게 돼요. 그러게 되고 갑자기 또 조금 회전하는 그 순간 전류가 흐르게 되고 힘을 받는 방향이 다시 아래쪽으로 받아. 해서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90도를 지나는 그 순간부터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AB가 위로 가게 되고, 그쵸? B, A. 그리고 다시 DC가 아래로 오는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오게 되면 또다시 전류 방향은 어디로 바뀐다? ABCD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다. 해서 이 사각형 도선에서는 딱 이때. 90도로 섰을 때, 그쵸? 딱 자기장 방향과 이 도선의 사각형이 딱 90도로 이르는 그 순간,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대신 힘의 방향은 자꾸 한쪽으로 유지가 되게 되겠다. 요 부분은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제작한 사람이 패러데이, 해서 패러데이가 전동기를 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바뀌었냐? 전동기가 돌아가네, 움직이네, 운동을 하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전동기하고 대조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다음 강의 때 배울 전자기 유도에서는 발전기라는 걸 배우게 돼요. 발전기. 자.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 발전기는 정반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전동기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전류 방향 그리고 힘을 받는 방향 이 부분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전류의 자기작용에 또 어디에 이용이

되냐. 이 전류의 자기작용은 정말 많이 이용이 돼요.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우리 뭐 일상생활 엄청 많아요. 뭐 전동기가 아까 대표적인 예였고, 지금 배울 거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류의 자기작용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큰 스피커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끼는 이어폰 있죠. 그 스피커에도 이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볼 텐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도 원리를 알고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도구들 정말 경이롭고 멋집니다. 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여기 스피커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자석이 자석, 자석, 자석, 그렇죠? 이 자석 앞쪽에는 코일이 있어, 코일. 코일이 있고 이 코일 앞에는 진동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조금 뜯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자석이 있죠. 그리고 이 자석 앞에 보면은 여기 보이죠? 코일이 있습니다. 또 코일 앞쪽에는 진동판이 있어. 다시 한번 더 분해해 볼까? 여기 코일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진동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자, 여러분, 해봐. 할때 성대를 만져보세요. 하면 내 성대가 진동을 하죠. 맞습니까? 이 하는 진동이 이게 전기 에너지를 바뀌어야 돼. 맞습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를 바뀐 다음에 이 전기 신호가 코일로 오게 되고 이 코일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전기 신호 때문에 이 자석과 힘을 주고받게 되고 힘을 주고받는 것 때문에 코일이 움직이게 되고 이 코일의 움직임이 진동판을 진동시키게 되고 이게 공기를 진동시키게 되고 이게 우리 귀를 어떻게 된다? 고막을 진동시키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듣는다는 거는 음원을 듣는 거다. 그렇죠? 음원. 음원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말.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할때그 사람의 말잘 봐야 돼요. 소리 신호. 그 다른 사람이 말한 게 뭘로 바뀌냐면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 맞습니까? 전기 신호. 오케이? 자, 그 전기 신호가 이 코일로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일. 자, 우리 목소리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져요. 고유한 떨림을 가져. 즉, 아르비로 진동하는 신호인데, 이 진동하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면, 전기도 우리 목소리가 가진 고유한 진동수만큼, 이 전기도 똑같은 진동수를 가져야 돼. 맞습니까? 그럼 이때,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소리가, 다른 사람이 녹음한 이 소리가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라고 합시다. 그럼 전기 신호도 이 진동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동해야 돼. 맞습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중에 직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류 방향에 바뀌지 않는 전류를 보고 직류 전류라 불러요. 근데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이제 이거를 노, 선,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전기 신호가 자꾸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전류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교류 전류라 불러요. 교류 전류. 영어로는 AC라 불러요. AC. AC. 자, 직류 전류는 DC라 불러. 다이렉트 커런트. 교류 전류는 AC, Alternative Current. 자꾸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전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한 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한 번은 계속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바뀌는 전기 신호, 방향이 자꾸 바뀌는 전기 신호가 우리 이어폰, 우리 스피커의 코일에 입력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내려가. 자, 여기 뒤에 지금 자석이 커다랗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석의 N극이 이쪽, S극이 이쪽을 가정을 합시다. 가정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 처음에 딱 목소리 신호가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 자, 그럼 우리 이제 배웠어요. 감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겠지. N, S.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입력이 될 때는 이 자석과 코일 사이의 힘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해. 아, 얘가 이쪽으로 운동하구나.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자, 이제 또 반대야. 그러면 처음에는 힘을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갑자기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 사람 목소리는 계속 바뀐다. 진동한다 했다. 그렇죠? 이제 전류가 이렇게 입력되고 이렇게 봤어. 오?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뒤로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이쪽 방향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겠죠. S, N. 그러면 오? 이제는 E도 잡아당기네? 그럼 이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코일은 우리 목소리의 신호에 따라서 자석과 자꾸자꾸 자기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얘가 자꾸 미세하게 자꾸자꾸자꾸 진동을 해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 자꾸 진동합니다.

그럼 이 진동은 진동수가 있겠죠. 진동수란 건 1초 동안 떨리는 횟수를 말하는데, 이 진동은 우리 목소리가 떨리는 진동수와 똑같이 떨리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얘가 자꾸 떨림에 따라서 이 코일 앞쪽에 있는 진동판이라는 게 있어요. 진동판. 이 진동판이 같이 떨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스피커, 커다란 좋은 스피커 있죠. 그렇죠? 그 스피커 진동을 손 얹어 보세요. 얹게 되면은 뭐 떨리는 게 손에 느껴져요. 고고 고고. 그게 진동판 떨림이거든요. 그럼 이게 떨림에 따라서 이 진동판의 떨림이 이제 앞에 존재하는 공기를 떨게 만들어. 뭘 떨게 만든다? 공기를 떨게 만들어. 그럼 공기의 진동이 지금 어디로 옵니까? 우리 귀로 들어오죠. 우리 귀에 뭘 떨게 만듭니까?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럼 이 고막의 진동이 우리는 이제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 스피커라는 게 되게 과학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물리학적 원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전류의 자기작용. 맞습니까? 해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아마 이어폰 낄 텐데 이어폰에서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한 스피커, 이어폰 안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맞죠? 감사하죠, 여러분. 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 자체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해서 이 진동판도 되게 중요하고 해서 왜 우리 그 스피커 같은 거 진동판 찢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진동판 되게 소중한 겁니다. 해서 보통 스피커의 진동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철판 같은 게막 깔려 있죠. 이렇게. 요거. 보호하려고 이렇게 외부 충격에 가해지는 거를 방지하려고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스피커의 구조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스피커가 가지는 에너지 전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일단은 전기 에너지가 가해질 거예요. 왜? 전류가 가해져야 되니까. 오케이.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가해져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가 고유한 진동에 따라서 떨리네? 코일이 진동을 하네? 즉, 자기 자석과 이 코일의 상호작용 때문에 진동하는 거다. 그렇죠?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게 되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뭘로 바뀌냐? 뭘로 바뀔까요? 그치. 소리 에너지. 소리. 우리가 듣는 소리 에너지. 바로 이 소리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정말 멋져요. 왜 멋지냐? 잘 봐, 여러분. 패러데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뭘 했냐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쵸? 오? 도선이 움직이네?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볼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이게 정말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전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이런 에너지를 쓰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까운 거죠. 맞습니까? 해서 이 에너지 전환 덕분에 지금도 우리는 뭐 전류를 흘려줬을 때 힘을 발생시키고, 즉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 전류할 때 배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흘려줘. 그럼 전류를 흘려줄 때 전선이 뜨끈뜨끈해진다. 그렇죠? 우리 겨울철에 쓰는 난방장치. 그런 것들, 전열기구들. 즉,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처럼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해서 이 경이롭고 멋진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멋있죠, 여러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지. 그럼 여러분 안 좋아할 수 있겠다.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 자연 법칙들을.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 법칙을 아는 것은 공부라는 것 이전에 자연의 스스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현상. 요거를 한번 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와, 이 경이로움을 한번 만끽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아는 순간,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 멋진 거를 아는 순간 참, 그렇죠? 공부의 이전에, 야, 이게 자연이구나, 이 자연 현상 우리가 배운 거구나, 이게 물리학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아쉬우니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우리 아까 실험했던 거 비슷하죠? 전원장치, 스위치, 그리고 말굽자석, 도선. 한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 스위치, 말굽자석, 직선도선, 집게도선으로 회로를 연결합니다. 오케이. 있죠, 그쵸? 이때.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왜 마이너스 X냐? N극에서 S극을 자기장이 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향하겠죠? 플러스 X, 이쪽이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도선은 y축.

Y축과 나란합니다. 아, 여기가 지금 Y축이죠? 이렇게 Y축과 나란하네. 아, 우리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과 직선의 방향이 지금 도선의 방향이 90도라는 게 보이죠? 아, 힘을 받게 되면 최대를 받겠구나는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이 힘을 받는 건 뭐에 비례한다? 자석이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맞습니까? 그 힘이 최대가 될 때는 90도이더라. 이거를 잘 알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때 A와 B는 각각 전원장치의 플러스 단자,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의 단자와 연결된 집게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골라봅시다. 기억 볼까요? 스위치를 닫으면 직선 도선은 플러스 G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느냐? 라고 물어봤다. 그치? 닫아봅시다. 닫았어요. 그럼 전류 방향이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쭉 나와요. 그쵸? 쭉 와가지고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잘 봐요. 이제 손을 씁니다. 자, 왼손잡이 친구들은 오른손을 바꾸셔야 돼. 이거 습관 무섭습니다. 왜? 쌤이 이제 학교 시험 감독하다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오른손을 써야 되는 자기도 모르게 왼손잡이다 보니까 왼손을 써.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오른손 법칙. 아시겠죠? 오른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오른손. N극에서 S극. 자기장. 엄지손가락 전류. 힘의 방향은 손바닥. 아래쪽. 이쪽. 따라서, 닫으면 플러스 G 방향이 아니고, 자기장 전류. 오케이. 마이너스 G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그렇죠? 자, 이해 봅시다. A, B를 서로 바꿨어. 바꾸어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직선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냐? 반대로 바뀌죠. 왜? 잘 봐요. 얘를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그럼 NSS 전류는 이쪽 위로 힘을 받습니다. 이때는 플러스 G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D급 봅시다.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직선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는 커지냐? 그쵸. 우리 정리했다. 그쵸.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세집니다. 요거는 실험적으로 검증한 거를 실제로 데이터화 시켜보면, 아,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힘은 커지고, 자석, 즉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힘이 커지구나 라는 게 우린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겠고, 정답은 니은 디귿 다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우리 10번 풀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11번 문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냐? 자, 우리 정리했던 문제예요. 자, 그림 A부터 C는 세기가 같은 전류가, 오케이, 세기가 똑같대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리고 직선 도선의 일부가 균일하고 세기가 동일한 자기장. 오케이, 자기장의 세기마저 같네. 오케이, 좋아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ABC에서 자기장 내에 놓인 직선 도선의 길이는 모두 같대요. 똑같은 길이로 지금 이렇게 이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이때 A에서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고, 오케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 수직입니다. 자, 그리고 B에서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나란하며, 나란하네. 나란히. 오케이. 그리고 C에서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임의의 각을 잃는데요. 임의의 각뭐 세타가 될수 있겠다. 그렇죠? 이때 A, B, C에서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를 각각 FA, FB, FC라고 할때 어떤 힘이 제일 큰지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맞습니까? 자, 우리 갑니다. 정의하기를 F는 뭐에 비례했냐면 자석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했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비례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 자, 이때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과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힘이 최대가 되겠다. 그죠? 최대. 그리고 나란할 때는 힘이 최소, 힘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쵸? 맞습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수직이네? 수직이기 때문에 FA가 제일 크겠구나. 라고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봅시다. S를 볼까요? 수직으로 존재하다가 점점 각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네? 그럼 점점 자기력이 작아져. 그럼 FA보다는 FC가 조금 작아졌을 거예요. 그쵸? 작아지다가 나란해지는 그 순간 힘을 최소로 받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가 지금 나란한 상황이죠. 이렇게. 요거. 맞습니까? 따라서 FA가 제일 크고,

FC. 그다음 누가 제일 작다? FB. 따라서 B가 가장 작은 힘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B는 나랑의 때 힘을 받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해서 대소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A가 가장 큽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FA, FC, FB인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강조합니다. 왜 힘을 받는지, 왜 자기장의 세기 비례하고 왜 I에 비례하는지, 각도는 또왜 중요한지가 조금 더 궁금하신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전자기와 양자라는 과목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자, 이제 내신 기초 문제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이제 우리 스피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림은 스피커의 구조, 와 스피커의 음성 정보가 입력될 때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열심히 진동판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고, 그쵸? 코일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봤던 그림 그대로예요. 자, 끼워 봅시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절대 낚이시면 안 되죠. 잘 봐요. 여기 음성 정보를 보시면, 음성이 지금 막 진동한다, 그렇죠? 우리 목소리, 하는 거, 하는 거, 진동하죠? 이 진동하는 진동수, 1초 동안 떨리는 횟수, 이 횟수하고 똑같은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수가 없어요. 크다가 작다가, 크다가 작다가, 방향마저도 바뀌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뀌면서 방향마저도 바뀌는 전류가 자꾸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기획은 틀린 선택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니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A로 적절하냐? 자,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방식을 보자고요. 보시면 전기 에너지가 A로 바뀌게 되고 A는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에너지를 거쳐야 되냐? 잘 봐요. 이 전기 에너지가 가해져 가지고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의 세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N극과 S극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자석과 힘을 주고받아. 떨려. 움직이네. 운동을 하네.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오케이. 운동 에너지.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A로 적절합니다. 이 맞지요? 자, D 갑니다. 코일은 자기력을 받아 진동하냐? 맞지요. 코일은 이 전류 방향도 바뀌고 세기가 바뀜에 따라서 이 자석과 코일이 서로 자기력을 받아가면서 진동을 합니다. 이 진동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다시 보자면 이 진동이 진동판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판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맞습니까? 이 고막의 진동이 내 마음을 진동시키고 멋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잘 생각해야 돼요. 이 진동이라는 게 되게 멋있습니다. 그렇죠? 떨림과 진동. 이것이 우리 에너지를 전달하는 또 방식이 되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우리 그다음 강의 전자기 유도 배우고 풀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아. 자, 내신 기초 문제 16번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그림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 모습이다. 어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때 X는 자석의 N극 또는 S극이다. 얘는 N인지 S인지 몰라요. 이제 그건 찾아야 돼. 오케이. 이때 A, B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인데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지요. 봅시다. 지금 X에서 자기장이 뻗어나가서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쵸? 자, 이때. 그럼 X는 무슨 극이 되냐? N극이 될 테고, 요 반대편 극은 S극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손을 써봅시다. N극에서 S극. 근데 자기력 방향 위로 향해야 되네? 그럼 전류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의 전류이기 때문에 오른손. 여기. 따라서 B가 전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왼손 쓰시면 안 돼요. 쌤이 왼손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줄게. 자, N극에서 S극,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힘은 아래로 받죠. 완전 반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전 왼손잡인데, 왼손 쓰고 나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될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쓰거나 시켜야 됩니다. 오른손 법칙이기 때문에,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력. 엄지손가락은 전류, 손바닥이 받는 힘, 이 자기력 방향.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따라서 기억 볼까요?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냐? No. B 방향, B 방향. 그쵸? 틀렸어요. 이어 봅시다. X는 N극이냐? 맞지요. N극입니다. 맞아요. D극. 자석의 극과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하면 자기력의 방향도 반대가 되냐? 아니죠. 자, 자석의 극만 반대로 하면 전류 방향, 아, 자기력 방향 바뀝니다. 그쵸? 자, 전류 방향 그대로 두고 자석의 극만 바꾸게 되면 자기력 방향 바뀌어. 자석은 그대로 두고 전류 방향만 바꾸면 자기력 방향 바뀌어. 둘다 바꾸면 그대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둘다 바꾸게 되면은 자기력 방향은 반대 방향이 아닌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뭐다?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잘 판단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9강이죠. 29강의 물화일체 퀴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다음 우리가 자성체부터 시작해서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방금 배운 도선이 받는 힘까지 간략하게 한번 딱 마무리 짓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기억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서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보고 뭐라 불렀더라? 한번 딱 머리에서 끄집어냅시다. 바로 복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전동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회전에 의한 동력을 얻는 장치인데, 이때 에너지 전환 방식을 보시면 전기 에너지가 땡땡 에너지로 바뀌어요.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지 알겠는 친구들은 바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번, 스피커.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장치인데, 이때 에너지 전환 방식은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에서 땡땡 에너지로 바뀌는데, 무슨 에너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번 29강에서 배운 거고요. 자, 27강부터 29강까지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케이. 27강부터 29강까지 많은 내용을 배웠고, 가장 처음에 배운 게 바로 자석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뭐? 자석, 자석, 자석. 이 자석. 이 자석은 자연상에서 가지는 고유한, 오,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그런 돌덩이인 줄 알았어. 신비한 돌덩이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아주 과학적이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지구도 거대한 자석이더라라고 이해했고요. 이 자석이 만드는, 즉 자기력이죠. 이 자기력이 만드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보고 뭐라 불렀냐면 우리는 자성이라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성. 그리고 이 자성, 자성을 가지게 된 물체를 보고는 뭐라 부르냐? 자성체라 불렀어요. 이 단어들이 되게 헷갈려요. 기억하시다, 여러분. 자성체. 그럼 이 자성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 강, 상, 반. 맞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는 강하게 자기화돼.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기화가 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 맞습니까? 그럼 이 물체들이 자기화가 될수 있는 이유는 그 물체 내부에 있는 원자 자체가 자석을 띠기 때문에, 자기장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을 띌수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석만 자기장을 가질 수 있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었어. 전류가 흐르니까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 직선도선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그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쵸? 이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더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수직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맞죠? 그리고 원형 도선에도 전류가 흐를 때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도 자기장을 확인해 봤어. 자기장의 세기는 중심이다. 그쵸? 이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이죠. 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자, 세 번째, 또 마지막에 배웠던 것. 솔레노이드. 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렇죠? 자, 감아줘봐.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감아주었을 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아,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구나. 했을 때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 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중요합니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다가 전류의 세기를 곱한 것만큼 비례하더라. 이게 바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또 중요한 건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니 뭘 받더라? 힘을 받더라. 맞습니까? 힘, 힘, 힘 내셔야죠. 힘을 배우고 있는데. 맞죠? 힘을 받더라. 이 힘을 잘 찾아보니까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즉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자석, 외부 자기장이죠.

두 가지까지 기억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동기와 스피커가 어떤 에너지를 서로 전환 관계에 있는지, 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그렇지.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 이렇게 서로 바뀌어 가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많은 걸 배웠다. 그렇죠? 자, 이 부분까지 잘 복습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업 때마다 여러분의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중요한 건이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보고 어떤 호기심을 갖고 어떤 의문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재미난 현상을 보고 오, 재밌네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당연한 현상을 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지만 당연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한번 호기심을 갖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과학이 재밌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물리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해서 이제 물리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끝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셔서 여러분 원하는 성취를 이루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가 심플해지고 이제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의 남자입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자, 정적분 활용 마지막 중단원입니다. 수능 특강에서 7번째 단원이고요. 자, 먼저 여러가지 적분법 마지막 레벨 3 심화 유형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하고요. 정적분 활용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 3번을 위한 렘마입니다. 자, 전 시간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문항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부터 6까지의 GT의 정적분이야? GT가 최대값인데 GT가 T가 1 이상 6 이하인데 1과 6 사이에서 뭔가 GT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GT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잘 봐. 얘는 지금 적분이거든요? 선생님이 렘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적분을 시그마로 바꿨어요. A2, A4, A의 6, A의 8 더한 게 뭐니? N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왜 달라지니? A2와 A4와 A6과 A8을 어떻게 구하니?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GT에서도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N 사인 N분의 파이 X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아까처럼 2 집어넣고, 4 집어넣고, 6 집어넣고, 8 집어넣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0 그래프를 그리고요. 예, 엔드 말고, 드로우, 그리고, 스케치. 걘 영어 썼어. 그리고, 예, 0 이상 2 이하 일 때 잘라서, 최대값이 뭐야?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선생님, 이 사인 n분의 파이 x, 이 친구는 주기가 2파이를 n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2n이야. 그래서, 사실 fx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2n이기 때문에, 예, 사인 함수의 주기가 2n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여기가 2n이야. 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야? 여기가 2분의 n이 되는 겁니다. 2분의 n.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n이 되는 거예요. 물론 n이 변하는 거지만 이 안에서는 n을 상수로 보는 거죠. fx니까. 그럼 그랬을 때 닫힌 구간 0 이상 1, 2 이하에서 최대값이 뭐냐? 네? 그럼 0 이상 2 이하. 2가 0부터 2까지의 그래프. 만약에 2가 여기 있어. 혹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무슨 말이야? 2가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아. 2가 2분의 n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때는 a에는 n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때가 언제야, 여러분? n이 4 이하일 때입니다. n이 1, 2, 3일 땐 a1은 1, a2는 2.

A33, A4는 4야. 그걸 말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엔 2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어디야? 예, 2분의 1보다 작을 때, 2가 어차피 지금 양수니까 뭐 0보다 크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N이 4보다 클 때가 되겠죠. 자, 이때는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럼 최댓값은 뭐가 돼? F2가 되는 겁니다. 아, A에는 F2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F2가 A의 2는 아니야. F2, 2가 어디야? X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N, 사인, 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 A4, A6, A8. 자, 우리가 합을 구하면 A의 2,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2. A의 4,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4. A의 6,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6 사인 6분의 2파이, 6 사인 3분의 파이,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3 루트 3이 되겠죠. A의 8, 여기다 집어넣어. 8 사인 8분의 2파이, 8 사인 4분의 파이, 8 곱하기 2분의 루트 2.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2 더하기 4, 6이고요. 얘는 3 루트 3이고요. 자, 이 친구는 4 루트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자면 P, Q, R 더하게 되면 정답은 10.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n자리에 2, 4, 6, 8 집어넣어서 4번 계산해도 되지만 얘를 일반화해서 n이 변할수록이라는 건 n이 어차피 여기는 이제 고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의 위치에 따라 an이라고 하는 최댓값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쉽게 찾으라고 4번 해봐. 4번 해봐. 이게 넷마의 의도입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n이 1일 때 2일 때 t가 뭐 2분의 1일 때 t가 지금 1과 6 사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gt가 그렇지. 이 친구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범위를 나눠서 찾아봐. 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물론 얘네들이 밖에서는 변하는 친구지만 아까 n이 an에서는 변수잖아. n이 1, 2, 3, 4. 하지만 그 함수 안에서는 n 사인 n 분의 파이였나요? 그 함수 안에서는 상수라고. n 사인 n 분의 파이 x였죠. 상수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t를 상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주기가 뭐냐? 2 파이를 t 분의 파이로 나눴으니까 주기가 2t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x의 개형이 아까랑 똑같아. fx의 개형이 사인 함수의 개형이 이런 개형이 그려질 거고 축이가 여기가 2t면 여기는 t가 되고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t가 되는 거고 이 친구 요때 최댓값이 자 우리 상수로 보자 그랬죠? t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렇죠. 이때는 닫힌 구간 0 이상 1 이하니까 1의 위치에 따라 최댓값 gt가 달라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1의 위치가 어디일 때? 자, 우리 단순하게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1이 여기 있다는 건 1이 뭐보다? 2분의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국 다시 얘기해서 t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기하겠죠. 되겠습니까? 예. 이때는, 자, 뭐가 돼요? 최댓값은? t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 gt가? t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2분의 t보다 작을 때 얘기합니다. 두 번째. 1이 2분의 t보다 작을 때. 다시 얘기해서 t가 2보다 클 때. 이때 gt는 뭐가 됩니까? 자,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니까. 이때 최댓값은 f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 최댓값은 F1이구나. 자, 주의할 거 1이 t 값이 아니고 x 값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t 세제곱분의 1에 사인 t분의 파이야. gt를 범위를 쪼개서 구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 적분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분 계산은

같지 않아. 레벨 3 같지 않아.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 아이디어가 핵심이었다. 여러분, 상황 파악들 여러분. 이런 거 진짜 변형하기 너무 좋거든요. 삼각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도 되고, 뭔가 2분의 t 대신 뭔가 조금 더 복잡한 식의 형태가 나오도록 이 식을 조금 변형해도 되고, 적분을 좀 어렵게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 1부터 6까지 우리 GT라고 하는 이 친구의 정적분은, 자, 보세요. 1부터 2까지는 t 세제곱분의 1의 정적분이 될 것이고요. 2부터 6까지는 이 친구가 되겠죠. t 세제곱분의 1의 사인, 네, t분의 파이의 정적분이 되겠다. 자,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 가겠습니다. t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t 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 친구 1부터 2까지고요. 더하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죠. t분의 파이를 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가 y가 돼요. 이렇게 sin y. 그렇죠? 그러면 t분의 파이를 y로 치환했어? t가 2야. 그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t가 6이야.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얘를 y로 바꿔야 돼. 자, 그리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파이 dt 대신 dy를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t 제곱분의 파이를 여기서 변형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죠. 대수적 감각이 좀 뛰어난 친구를 그렇게 할 것이고요. 나는 그게 약해. 라고 하면, 그냥 dt를, 이거 그냥 이걸 y로 바꿔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t를 아예 y로 바꿔서 대입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 나는 t를, 뭐라고 하겠다? y분의 파이. 아니면, 여기 t 세제곱분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t분의 1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 t분의 1 대신에 파이분의 y를 집어넣겠다. 이제 거꾸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자, 가볼게요. 인테그랄. 자,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고요. t 세제곱분의 1이니까 파이분의 y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파이 세제곱분의 y 세제곱이고요. 자, sin y고요. 그리고 dt 대신 자, dt 대신 사실 뭘 쓰는 겁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t제곱 dy를 써야 되는데, 아까 t가 뭐였냐면, y분의 파이였어요. t가 y분의 파이요. 이렇게 쓰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따라서 마이너스, 자, 파이분의 1의 y분의 파이의 제곱입니다. 그 y제곱분의 파이제곱의 d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파이 약분, 파이 하나 약분. 해서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될 것이고 y 세제곱 y 제곱 약분 되니까 y sin y d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바꾸니까 계산이 가능하다. 복잡할 때는 이걸 좀 보여드렸고 사실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 내지는 대수적 감각이 있는 친구는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똑같은 얘기인데 얘를 아예 처음부터 이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 t 제곱분의 파이를 만들자.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있어야 플러스에서 약분되고 t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t분의 1이 될 거고 아까 사인 y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친구의 dt가 dy로 바뀔 거고요. 그럼 얘를 y로 바꾸려면 t분의 파이가 될 거고 다시 파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dy로 바꾸고 t분의 파이가 y로 바뀐다. 비교해 보세요, 얘랑 얘랑. 같죠. 근데 사실 두 번째 방법이 더 편하죠. 근데 그런 계산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t를 y 간에서 그냥 바꿔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꼼꼼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집어넣고 아래급, 위급 바꿔놓고 계산 가겠습니다. 6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y sin y dy입니다. 계산 가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1

빼기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자,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에. 뭡니까? 그렇죠. 부분적분. 그, 적, 미, 적, 그, 적.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네, 중괄호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미 1이고요. 적 마이너스 코사인 y 플러스 코사인 y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 다시 계산하면 8분의 3이 되고요. 더하기. 자, 파이 제곱분의 1이고요. 자, 쭉쭉 계산 써보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입니다.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근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일 거고요. 더하기. 이거 적분 사인 y죠.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사인 6분의 파이. 1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요. 8분의 3 더하기 파이 파이 약분 12파이 분의 루트 3 더하기 2파이 제곱분의 1. 다소 복잡하지만 답이 있나요? 답이 복잡하니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8분의 3 더하기 12파이 루트, 8분의 루트 3 더하기 2파이 제곱분의 1. 답 2번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 계산이 살짝 치환적분법에서 예, 필요는 했으나, 그리고 부분적분 계산은 뭐 어렵진 않았고요. 핵심은 결국은 GT라고 하는 친구를 범위를 나눠서 나는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문제의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눈에 보이면 사실은 고난도를 잘 푸는 거지.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사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너무 이제 최고난도 문제일수록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급하게 어떻게든 빨리 계산부터 해야지? 이러다 보면 문제에서 원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것, 내지는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게잘안 보여요. 나도 모르게 막 기계처럼 계산하고 있다 보면,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래서 고난도 문제일수록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어떤 문제의 아이디어를, 어떤 계획을,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계산은 금방. 계산하는 걸로 고난도 문제일수록입니다. 당연히 기본 문제는 계산이 빨라야 되겠지만, 고난도 문제일수록 계산을 빨리 하는 걸로 나는 시간을 세이브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문제를 천천히 읽더라도 아이디어를 그 천천히 읽으면서 딱 캐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적분법 심화. 자, 이제 수능특강 마지막 7단원. 교육과정상에는 적분법. 마지막 중단원 2단원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그래서 기본 유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와 정적분은 제가 두 문제 갖고 왔어요. 요런 것들. 그죠? 예. XK를 무엇으로 두냐에 따라 계산의 유불리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fxk 델타 x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이 바뀌는 이 과정에서 xk라고 하는 것은 사실 a 더하기 k배의 델타 x가 되고,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n분의 b-a가 된다. 사실 이 식이 유도되어지는 이 과정에 이런 그림이 있었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자, 이 친구를 이제 n등분했다라는 거고, 여기 k번째, 이게 k 플러스, k-1번째, k번째. 그 얘가 x0, 얘가 x의 n일 거고, 얘가 델타 x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끝점을 보통은 왼쪽 끝점, 오른쪽 끝점 상관없지만,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요거고, 극한을 취했더니 정적분 값이야. 요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이제 xk가 a 더하기 k의 델타 x잖아요. a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상수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친구는 xk를 상수 더하기 k 배 n분의 상수꼴로

여기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델타 x가 n분의 상수꼴이잖아요. n분의 상수꼴을 여기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런 식변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거 있죠. 간단하게만 가겠습니다. 자, a 더하기 n분의 pk. 예, 그리고 델타 x가 그렇죠? 예, 여기는 원래 이제 n분의 p 이렇게 쓸까요? 예. 그럼 이 친구를 봤을 때 내가 xk를 n분의 k로 둘 거냐? 이런 이야기했죠. 예. xk를 n분의 pk로 둘 거냐? xk를 a 더하기 n분의 pk로 둘 거냐? 이렇게 두면 아래 끝 0, 위끝 1, 델타 x n분의 1. 이렇게 두면 아래 끝 0, 위끝 p, a0, b p, 델타 x 의 n분의 p. 자, 이렇게 두면 아래 끝 a, 위끝 a 플러스 p, 델타 x 의 n분의 p. 이렇게 두면 f에 a 더하기 px를 적분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p분의 1배가 되겠지만, 뭐가 됐든, 아, p배가 되겠지만, 뭐가 됐든, 얘는 f에 a 더하기 x에 적분이 되는 거고, 얘는 fx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식의 형태에 따라서 무엇을 적분하는 것이 편합니까? 그래서 나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이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그럼 이 문제는 보세요. 우선 델타 x를 만들어야 돼. 그 n분의 상수꼴을 어디서 갖고 오냐? 이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사실 루트 n의 제곱 때문에 이 루트 n만 바깥으로 갖고 오게 되면 n분의 n 더하기 2k이니까 1 더하기 n분의 2k의 제곱이 되고 f의 n분의 2k가 되고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루트 n분의 1의 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n분의 k를 xk로 둘 거냐? n분의 2k를 xk로 둘 거냐? 얘를 xk로 둘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지. 그런데 이 함수식의 형태를 보고 저라면 당연히 xk를 n분의 2k로 두겠다. 왜 xk를 n분의 2k로 둬야 되느냐는 생각을 이 식의 형태를 보고 할수 있겠느냐? n분의 2k를 xk로 둬야 1 더하기 xk의 제곱이라는 꼴이 생기고, 시그마가 빠졌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돼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약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수더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아래 끝 0, 위끝 2, n 집어넣는 거죠? 델타 x 엠분의 2. 엠분의 2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 앞에 2분의 1 쓰겠습니다. 어차피 수렴하는 경우니까. 예, 이렇게 델타 x.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에 fx입니다. fx 플러스 1분의 2x 제곱에 dx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x 플러스 1의 2x 제곱.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부분적분이지만 1씩 빼진다. 오케이. 따라서 뭐예요? 두 배의 2의 2분의 1을 빼먹었구나, 앞에. 큰일 날 뻔했네.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죠? 예, 따라서 정답은 2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무엇을 xk로 둬야 계산이 편해지겠습니까? 이게 레벨2 1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바꾸는데 급급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야 계산이 편해지는지 한번더 연습해 보자. 그래서 옛날 문제 갖고 왔어요. 이거 너무 유명한 문제야. 네. 이게 옛날 교육과 2014니까 2014년에 네? 벌써 12년 전이야. 2014년. 12년, 그죠? 띠가 한 바퀴 돈 거죠, 여러분. 요즘 뭐, 띠잘 모르지만, 여러분. 띠잘안 쓰잖아, 그죠? 예. 네. 아무튼. 자, 이 당시는 요게 이제, 지금은 선택.

첫째 과목이지만 이 당시 제가 가나형인지 AB형인지 구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문이과라고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게 문과 앞범이었다고 이렇게 다하감수에서 이거 바꾸는 거 옛날에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했던 것처럼 델타 X라고 하는 것을 n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냈듯이 여기서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식변형이 n분의 1을 바깥으로 가지고 올줄 알아야 돼요. 써볼게요.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f에. 자, 1 더하기 n분의 k. n분의 1을 갖고 오자. 그러면 n분의 k의 제곱, 이게 제곱이고 이렇게 n분의 1인 거니까. n은 약분. 두배 n분의 k. 예,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xk를 뭐로 둘 거야? 선생님, 저 xk를 n분의 k라고 둘래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f에 1 더하기 x가 되고, 1 더하기 x를 집어넣어야 돼. 물론, 어떻게 해도 계산은 되겠지. 끽해야 2차, 2차, 4차니까.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얘를 통째로 xk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fx, x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갈 거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여러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봐봐. n분의 k가 그럼 xk-1이거든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xk-1의 제곱 두 배에 xk-1이야, 요식이. 근데 이게 아름다운 게, 계산하면 여러분, x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느껴야 된다고. 어? 얘는 뭔데? xk 제곱 플러스 1이야. 합차 공식.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다른 식으로 가고 막 복잡해지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죠. 한수더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한수 더. 오케이. 자, xk를 1 더하기 n분의 k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아래 끝 1, 위끝 2, 델타 x가 n분의 1이에요. 얘가 델타 x야. 자, 한 번에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즉,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의 정적분이 되겠다. 그럼 이 친구가 뭡니까? 이 친구가 합차 공식에 의해 x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5분의 1에 x 5제곱 마이너스 x. 자, 1부터 2가 되고요. 자, 2 집어넣으면 32, 1 집어넣으면 1, 5분의 31, 2 빼기 1. 따라 정답은 5분의 2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문제를 풀면서 급수와 정적분. 아,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이것도 레벨 1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곡선과 이제 x축 사이를 비 대부분 쉬워요.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요런 거에 대한 형태를 변형하기 너무 좋잖아. 세제곱근 x제곱. 5제곱근 x. 숫자 하나 바꾸기, 숫자 몇개 바꾸면 확 달라지니까 계산이 변형하기 너무 좋잖아. 근데 여러분이, 뭐가 더 크지 작지? 요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야. 예, 쉬운 형태에서 얼마든지 이런 거 변형해서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 지수 자리가, 이게 x의 3분의 1제곱이고 2분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여러분께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필요한 개념을 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봐봐, 여러분. Y축. 여러분, 이건 잘 어디다 적어놔야 돼, 이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거 보고 끄덕끄덕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게 1이고,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게 1이야. 0,0과 1,1을 지나. 예. 네. 얘가 Y는 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싶은 거냐면 y는 x의 k 제곱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뭐야? k가 1일 때야.

그러면 K가 2일 때는 Y는 X제곱을 그려야 되잖아. Y는 X제곱은 이렇게 그리실 거라고. K가 2일 때야. 그냥 이렇게 쓸까요? 네, Y는 X. Y는 색깔 이렇게 다르게 쓸수 있으니까 X제곱. 그럼 X세제곱은 어떻게 그립니까? Y는 X세제곱. 0과 1 사이의 자를 0과 1 사이의 수를 여러 번 곱할수록 더 작아질 거 아니야. 1보다 크면 더 커질 거고 y는 x세제곱. 그 y는 x4제곱을 어떻게 그립니까? y는 x4제곱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y는 x5제곱은 또 이렇게 그려지고 6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고. 차이 알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 친구를 y꼴 x에 대칭시켜 보자. 그 y는 x의 2분의 1제곱. y는 루트 x는 이 노란색의 y꼴 x의 네. 대칭 형태가 되겠다. 그럼 세제곱 근 x는 y는 x의 3분의 1제곱은 요 파란색의 대칭 형태가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에 대한 비교를 네. 이 친구의 차수, 이 지수 자리에 2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4분의 1입니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얘를 어떻게든 변형을 해도 여러분이 쉽게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 예. 아마 시험에 이게 정말 딱,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쪽집기, 그건 싫어. 미안해요. 예. 제가, 뭐, 쪽집게. 이거 딱딱 나오는 거.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선생님은 예, 수학교사입니다. 수학교사. 대한민국. 수학교사, 예. 공립학교에 있는 수학교사. 예.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어떤 요령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내신 특강이니까 제가 좀 쪽집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내신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수능 특강의 유형들을 정리해주는 강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좀 시간이 충분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온, 탄탄하게 해온 친구라면 사실 이제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교재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적분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든 뭐가 나오는 개념 안 나오는 개념 구별 없이 내신 같은 경우 특히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양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탁탁탁 한다? 이게 수학 시험이라고 해서 꼭 다른 과목이나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좀 약한 부분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와.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 그런 애티튜드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쪽집게란 말 취소. 네. 요거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얘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여기 이렇게 만나니까. 그걸 물어본 거고요. 자, 루트 x하고 지금 세제곱 근 x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는 이 범위에서 0 이하야. 이 친구는 x가 X, A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지금. X, A제곱보다 커. 따라서 얘는 뭐야? 0 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넓이와 어차피 0 집어넣어도 0이고 1 집어넣어도 1이니까 혹은 이게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루트 X에서 세제곱근 X를 뺐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뺐어? 요 파란색을 X축으로 보고 정확한 개형은 아니지만 얘가 이렇게 아래 그려질 거라고 요 넓이를 얘기한 거야. F가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fx를 접근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x, 즉 x의 3분의 1제곱에서 x의 2분의 1제곱 뺀 것의 정적분이 바로 넓이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0부터 1까지 누구? 여기서 1을 뺐어. 얘가 0 이상이니까 그대로 x 빼기 x의 a제곱의 정적분 값이 바로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4분의 3에 x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의 2분의 3제곱 0부터 1. 자,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자, a 플러스 1분의 1에 x의 a 플러스 1제곱 자, 0부터 1. 자,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뺐습니다. 한 번 더 쓸까요? 네,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뺐고요. 2분의 1에서 a 플러스 1분의 1을 뺐습니다. 12분의 1 넘기고 넘기면

좌변으로 넘기면 a 플러스 1분의 1, 12분의 6에서 12분의 1을 뺐습니다. 1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a 플러스 1이 5분의 12입니다. 따라서 a는 네, 5분의 12에서 5분의 5를 뺐죠. 정답은 5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 넓이. 얘가 얘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뺐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얘가 x축이면 아래에 있으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로 바꿔서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넓이에서는. 두 함수와 직선 x 이퀄 1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위치 관계만 알면 돼. 어디서 만나고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얘가 F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를 G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니? F와 G가 같다라는 건? 예, 여기서 뺀 것이 언제 0이니? 그래, 여기서 이걸 빼. 자, 그러면 여기서 뺍니다. 통번할게요, 한 번에. 루트 X 곱해버리면 여기 EX가 되고요. 뺐어요, 지금 이렇게. 예, 요거야. 얘가 F 빼기 G야.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은 뭡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에서 만나. 누가? F와 G가. 2분의 1, 몇인지 모르겠지만 Y좌표 중요하지 않아. X 이퀄, 자, 제가 지금 그림 안 그렸다, 못 그린다 칩시다. X 이퀄 2분의 1에서만 만나는 거야, 지금. F와 G가 같다는 점이 이거밖에 없어. 이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없어. 근데 그리고 X 이퀄 1로 둘러싸였대. 그럼 요 사이에 F가 더 위에 그려지는지 G가 더 위에 그려지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걸 모른다라고 치면 넓이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1부터 1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누가 얘가 양수야 음수야? 파악이 됩니까? 되죠. 여기서 되는 거죠. 어차피 분모는 양수야. x가 지금 양의 실수. ex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다 양수라고. fx 빼기 gx가 양수라고. 2분의 1 이상 1 이하에서 0 이상이라고. f가 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f가 더 위에 그려진다고. g가 아래 그려지고. 사실 실제로 이 기억은 아니겠지만 뭐가 됐든. 따라서 이 자체가 그대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그래프가, 이것도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그래프 그리기 되게 어려워. 이걸 막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하고 막 하다가 놓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문제의 본질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에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위치 관계, 누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대소 관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적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그대로 계산 쓰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도 참 아이디어가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2루트 x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 자, 요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자, 루트 x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름답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나오는 거야. 이 친구는 얘를 적분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를 부분 적분을 통해서 이 친구를 만들어

소거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그, 적, 미, 적. 그, 적. 됐죠? 2분의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미, 루트 x 분의 1. 적,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루트 x 분의 1,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똑같은 게 생겨서 소거된다. 자, 그래서 1 대입하면요. 네,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아래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의 루트 2입니다. 따라서 네, 루트 2분의 2가 되겠네요. 이게 아마 답에 예, 이게 앞뒤가 앞뒤된다. 네, 교환법칙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또 정확하게 답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네, 1번에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 넓이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도 전혀 문제없다. 위치관계, 대소관계만 정확하게만 파악이 되면 얼마든지 적분 계산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명심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대신 기본 유형 4번입니다. 부피. 부피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부피는, 부피는 단면적, 예,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 단면이란 좌표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을 얘기한 거예요.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정사각형이랍니다. 이거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것도 봐봐. 자, 빠르게. 이것도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림이 조금 못생겼어도 여러분 편안하게 보세요. 예, 여기가 B, 평면이야. X 이퀄 B라는 평면. 예, 여기가 A. 이렇게 자르는 거야. 예,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렇게 단면이 생길 거 아니야, 단면이. 그 여기가 XK-1, 여기가 XK. 이 단면의 넓이가 SXK야.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예, 기둥을. 그래서 이 기둥의 부피, N개의 기둥의 부피를 더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XK 델타 X, 여기 델타 X예요. 여기에 극한을 취하는 것이 바로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X DX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T로 바꿔 쓰긴 했는데, 예. 좌표축,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그냥 계산 위주로만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고, 내신에서는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 좌표축을 안 주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좌표축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근데 좌표축을 설정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단면이 일정한 모양이 나오도록, 얘가 구해지도록. 그 단면에 수직이 되는 친구를 좌표축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정사각형이네. 얘를 T라고 하면, 자, 얘가 정사각형. 그럼 이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예, 여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 함수값인 거야. 여기다가 T를 대입한 이렇게. 그럼 ST는 뭐야, 여러분? 이거 제곱이라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T분의 1이고, 얘는 ln 2분의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아, 따라서 인테그랄 부피는 아래 끝이 2분의 1, 위 끝이 1. t분의 1에 ln 2분의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치환 적분. 이거 y다 혹은 x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예. G 프라임 T에 GT의 제곱골이야. GT를 치환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 많이 풀어본 친구는 3분의 1 GT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ln 2분의 T의 세제곱 예. 치환 안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풀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ln 2분의 1의 세제곱, ln, 마이너스 ln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아래 끝 마이너스. ln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 ln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ln 2의 세제곱, 플러스 8 ln 2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7 ln 2의 세제곱이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부피 문제는 계산만 하면 된다가 수능이지만 좌표축을 만약에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면이 일정하도록 여러분이 좌표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자, 어느덧 내신 기본 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너무나 너무나 이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산은 두 줄이면 끝나요. 아이디어를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해야 돼. 원점을 출발하여 x축이 양의 방향으로 매초 2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답니다. 전피가. 전피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과 만난 점을 Q.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t축 동안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dt라 하자. d' 루트 3을 물어봤습니다. 점 P가 1초에 2만씩, 2씩 움직여. 그래서 시각이 t일 때 얘가 됐어. 시각이 t일 때이 친구가 됐다고.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각이 t라는 것은 점 p가 2t,0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점 q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시각 t가 될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이 곡선 OQ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곡선의 길이 공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곡선의 길이로, 인테그랄. 자, 곡선의 길이를 바꾸면 이게 양함수 y는 x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의 길이니까 x가 그렇죠. 0 이상 2t 이하인 겁니다. 그래서 0부터 2t까지 루트 1 더하기 자, y 프라임이죠. e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D 프라임 T는 이거는 우리 미적분에서 우리 아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그럼 1 더하기 여기다 2T 집어넣어. 44, 16T 제곱이고 2T 미분한 것을 2를 곱해줘야 되겠죠. 합성함수 미분. 따라서 D 프라임 루트 3은 48, 49, 72. 정답은 14다. 근데 이제 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곡선의 길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움직인 거리로 본다면 점 Q를 그냥 매개 변수로 쓴다면 여러분 X는 2T인 거고요. Y는 2T의 제곱인 4T 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DT를 여기다 쓸까요? 인테그랄 시각이 자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T까지인 거예요. 시각이 0부터 T까지 루트 DX DT의 제곱 2의 제곱 4, dy dt의 제곱, 8t의 제곱, 64t의 제곱에 dt가 되는 겁니다. 그럼 d't는 뭐냐? 루트 4 더하기 64t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3 집어넣으면 3, 6에 18, 3, 4, 12, 100, 3, 6, 18, 3, 4, 12, 192, 196. 루트 196이니까 정답 14. 똑같다. 그래서 얘를 곡선의 길이로 보면 x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 공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dt를 곡선의 길이로 보지 않고 점 q를 매개변수로 표현해서 움직인 거리라고 해도 시각이 0부터 t까지이기 때문에 시각이 t일 때 x좌표가 2t인 거지 시각이 이 t의 범위가 0부터 t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t까지 dx dt 제곱 더하기 dy dt 제곱으로 거리 공식으로 풀어도 답은 맞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숫자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단원, 내신 기본 유형까지 꼼꼼하게 레벨 2 많은 유형들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심화 유형이 있는데, 레벨 3 마지막 그두 번째 문제가, 함수를 옆으로도 이렇게 함수 관계식이 나오는가? 이게 예전에 30번 문제 아이디어 일부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도 제가 함께 가지고 왔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우리 고난도 부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예요. 저희 이번에 15강인데요. 우리 마지막까지도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봐야겠죠. 준비됐니? 준비됐어요? 그러면 오늘의 확률 넌센스부터 한번 보러 갈게요. 달라진 확통이 내일에 서 기다릴 테니 아침 이슈 여러분 확통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지금처럼 달라진 확통을 만나기 위해서는 앞강의에서도 말했지만 그대들의 노력이 또한 따라줘야 된다. 저희가 이제 15강으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 집중해서 더 집어보긴 했지만 정말 이제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확률과 통계가 그 문제 유형이 비교적으로 아무래도 다른 수학 교과보다는 조금 더 유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밀어붙이잖아? 훈련의 반복으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내용도 당연하게 풀스토리, 늘 풀스토리로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지만, 문제의 수를 충분하게 풀어보시라. 괜찮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내신을 준비하고, 수에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도 또 충분하게 그 수를 많이 많이 풀어보시라. 좋아요. 그럼 저희 이번 단원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레벨 1에 이제 2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저희 이 마지막 단원에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주인공. 아마 그 단원의 주인공 같아. 표본 평균이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지. 그 친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부터 막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까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괜찮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모집단의 확률분수 X에 대해서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이럴 때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즉,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어떤 친구 또 어떤 친구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지금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럴 때그 값이 지금 2가 되어지는 순간에서의 확률이 16분의 5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한번 구하러 가볼게. 좋아. 그러면 일단 보자마자 보이는 관계식 하나를 써주고 싶다. 왜냐면 이 a 더하기 b에 대한 값이 4분의 3이다라는 거 바로 보이시나요? 이세 칸에 있는 수를 다 더해서 우리가 1이 되어야 되니까 남은 a 더하기 b가 3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보면 일단 이 x1과 x2가 어떻게 각각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평균이 2가 나올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겠죠. 2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둘에 대한 합이 지금 4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4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세트가 보이네요. 1과 3이면 되고요. 또 3과 1이어도 되고요. 또 빼먹지 말아야 될게 2와 2일 때도 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경우에 대한 그 확률을 생각해 달라는 거고, 즉 지금의 x바가 2가 될 때에 대한 그 평균을 저희가 이 세트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과 3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주면 4분의 1에다 b를 곱한 이 2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겠지? 곱하면 되겠지? 또 3과 1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분의 1과 b를 곱하니까 4분의 1 b가 한번더 더해지고요. 마지막 2와 2 뽑히는 거니까 a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에 대한 값이 지금 16분의 5가 나와야 되는구나. 한번 정리할게. 그러면 2, 2 더하면 4분의 2라 2분의 1b가 되죠? 2분의 1b 더하기 a제곱이 16분의 5가 되는 또 하나의 관계식이 나왔다. 2, 2를 엮으면 이제 ab가 구해질 것 같은데 제가 대입을 해볼까요? 어떻게?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로 만들어서 이 b 위치에다가 쏙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2분의 1에 b 대신에 지금 4분의 3 마이너스 a 데려오고요. 뒤에 더하기 a제곱이 있고 이 값이 지금 1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저희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분모가 16이 가장 크니까 16으로 다 곱해주면서 데려올게. 괜찮니? 그럼 데려와서 정리하면 일단 2차에 대한 계수 16a제곱으로 만들면서 쭉 정리할게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16 곱하니까 마이너스 8a라는 1차.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곱했을 때 8분의 3. 즉, 16분의 6이었는데, 잘 따라와. 16분의 6이었는데, 얘 데려와서 빼주면 16분의 1이야. 즉, 16 곱해주면 더하기 1. 이거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2차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4a-1에 대한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고, a라는 값이 4분의 1이구나라는 그 확률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b도 구해지겠지?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희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는 게 모집단에 대한 그 확률 변수가 15,4제곱, 즉 평균 15,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4. 되어지는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근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는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표본 평균도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바로 말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평균 똑같이 데려오시고 이 뒤는 제가 루트 n분의 4에 대한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수 있겠지. 좋아.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 이때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 끌어오고도 지금 묻는 것만 생각하면 이 값들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때의 지금 x파에 대한 평균은 우리 묘평균과 같아서 모평균과 같아서 위에 주어진 15가 되겠구나를 알수 있고요. 이거를 묻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주어진 지금의 분산, 즉 16이죠. 4에 대한 제곱, 4에 대한 제곱을 쓸게요. 이 값을 크기인 n으로 나눈 이 값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둘을 지금 곱해달래. 15에다가 n분의 16을 곱한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을 그 자연수를 찾는 건데요. 계산할까요? 여기 5로 나누면 4, 5 되어지고 4로 한번더 나누면 이쪽은 1, 이쪽은 4가 되어져서 곱해지니까 결국은 n 이쪽에다 곱해주면 20 이하인 n이 나오고 지금의 자연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가능한 자연수는 20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복습할 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줘야 될 포인트는 여기죠.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과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것이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에서 주어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서 우리가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러한 계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찰칵해 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이 다시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입니다. 숫자 1이 적힌 카드 한 장, 2가 적힌 거두 개, 3이 적힌 거세 개, 총 6개가 있다는 거죠. 이 6개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식을 한다. 으흠. 그렇군. 그럴 때, 이제 얘를 n번 반복해서 n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지요. 그럴 때, 이러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좋아. 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단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에서 확률 변수 x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다른 문자 y를 한번 생각해 줄게. 이 y는 누가 되느냐? 제가 그 하나를 뽑는 지금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 y는 뽑히는 그 카드에 적힌 수에 대한 확률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능한 게 지금 1, 2, 3이 있지.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한 합계가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카드의 수가 뽑힐 확률을 생각해보면 6개 중에 한 장이니까 여기는 6분의 1, 여기는 두 장이니까 6분의 2, 여기는 6분의 3.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n번 반복해서, 이거를 n번 반복해서 그 합을 이제 x라고 만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n번 반복을 위해서 한 번에 대한 그 확률 변수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이렇게 뽑아서 그 값을 확인하겠지. 나온 수를. 근데 이때를 다 더할 거래. 얘는 다 더해서 우리가 이 값을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이 형태

어디서 좀 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표본을 지금 N개 뽑았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2단원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N개를 더한 거에서 그 크기인 N으로 나눠주면, 즉 X에다가 우리 N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 N분의 X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Y에 대한 표본 평균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X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 X는 다시 말해서 그 크기 N을 곱해서 N의 Y 바 이러한 확률 변수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26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X 위치에다가 우리는 NY 바를 넣으면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거는 이 Y 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다시 우리는 E에 대한 값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고, 이들은 이 위에 Y에 대한 정보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나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Y 바에 대한 평균은 우리 Y에 대한 평균과 같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하던 그 방식대로 평균을 구하러 갑시다. 저 확률 분포에 대한 표가 나와 있으니 우리는 6분의 1하고 분모 크게 열어주고요. 11 곱해서 1, 22 곱해서 4, 33 곱해서 9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 여기는 6분의 14가 돼. 그러면 3분의 7로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V에 대한 분산도, 아니, Y에 대한 분산도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또 Y 제곱에 대한 평균이 필요하잖아요. 제폭만 평제. 그치? 그러면 이 친구부터 먼저 구해줍시다. 우리 Y 제곱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해줄게요. 마찬가지로 6에 대한 분모 크게 여시고, 제곱해서 아래랑 곱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1, 제곱하면 4 되고 2랑 곱하는 거니까 4, 2, 8. 마지막 3에 대한 제곱 9고요. 9, 3, 27. 이렇게 더해주니 우리는 6분의 위에 더하면요. 9 더해져서 36이라 약분하면 3분의 18. 즉, 6이라는, 우리, 아, 6이네요. 6이라는 지금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우리는 얘를 왜 구했죠? 평균,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일단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어갈게. 아래다, 우와, 아래다 이어갈까? 그러면 y에 대한 분산 계산하면 제곱의 평균에다가 6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즉 9분의 7, 7에 49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9분의 6, 9, 54에서 49 빼는 거라 5라는 y에 대한 그 분산을 일단 구할 수가 있다. 위로 데려와서 적어볼게요. y에 대한 분산이 지금 9분의 5가 나왔고요. 그또그 Y에 대한 평균이 지금 3분의 7이 나왔어요. 이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알던 그 계산대로 그냥 구해낸 거고요. 저희가 다음 필요한 E의 Y 바로 가볼게. E의 Y 바는 앞에 썼지만 같아서 3분의 7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V, Y 바에 대한 분산은 지금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 얘를 N으로 나눠서 9n분의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하자?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면 이 x 더하기 yx를 말하고 있는데, x 자리에다가 우리 여기 넣어야죠. ny 바 집어넣으면 결국은 ny 바 더하기 분산 분산 NY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N이 앞으로 빠지겠지. EY바 그 다음에 N은 빠질 때 제곱으로 나와서 분산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3분의 7이 구해졌으니까 3분의 7N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리고 뒤에는 EY바에 대한 분산이 9N분의 5였으니까 우리 분모의 N 분자에 N 하나 지워져서 이 뒤는, 아, 9분의 5n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9분의, 통분해주면, 여기 3 곱해서 21에 26, n이라는 값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26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뽑는 그 표본의 크기,
즉 NF 값이 9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구하려는 것도 한번 봐볼게. 이번에도 E와 V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데 EX가 들어가 있네. 그 X가 이러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E 안에 E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묻는 친구가 E가 앞으로 빠지면서 X 자리에다가 NY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 그 다음에 분산 안에 들어가 있는 EX에서 E는 빠지면서 4가 나와요. 지금 묻는 거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V에 X 자리에다가 마찬가지로 NY 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면 E에다가요. N 한번더 나오는데 9라고 했고요. 나머지 EY 바는 아까 3분의 7이라고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4에 N 제곱해서 나오니까요. 9981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 분산, 나머지 이 Y 바에 대한 분산인데 N이 9였으니까 81분의 5가 나오겠네. 이 뒤는 81분의 5가 되어서 계산이 되어진다. 마저 계산하게 되면 여기 약분돼서 분자 3으로 남고요. 여기 81 각각 날아가서 그러면 6, 7에 42에다가 20 더하셔서 62가 된다라고 최종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계산 그 n에 대해서 막 문자가 날아다니니까 잘 잡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앞에 e에 대한 이제 캐치가 중요하지. 그 n개에 대한 합을 묻고 있는데 표본들이니까 우리가 n으로 나눠서 아, 표본 평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번에는 레벨 2의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양파의 무게가 저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무게야. 확률변수가 무게인데요. 정규분포 120, 컴마 표준편차가 24니까 24의 제곱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럴 때 임의의 그 9개의 무게의 평균이 크기가 9네요. 여기서 크기가 9인 그 표본 평균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X바가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니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120의 평균은 유지될 거고요. 여기 X바에 대한 표준편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크기를 반영할게요. 그러면 24의 제곱을 9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 더 바꿔서 3의 제곱에 24 제곱, 즉 8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 여기를 표준 x바의 표준편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x바도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완성하면 우리 지금 다루고자 하는 표본 평균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정대표님 불러서 마지막 끝을 내면 되겠다. 지금 이 표본 평균이 112에서요, 닫히는 구간이 132. 이러한 확률을 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러면 표준화를 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캐치할 수 있고, 우리는 이때 Z를 이때의 표본 표준편차인 8로 나누면서 X바에서 120을 이렇게 빼준 분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즉 우리는 8로 나눌 거고요. 112에서 120을 뺍니다. 그럼 가운데는 Z 되고 오른쪽은 8분의 132 빼기 120 이렇게 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한번 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분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Z 여기는요 12가 되어지니 2분의 3까지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고 Z로 바꿔주는 것은 E에 대한 표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Z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니 0에서 평균이고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3까지에 대한 그 확률, 즉 넓이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이 친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항상 계산을 하니
이 왼쪽 마이너스 1까지에 대한 이 넓이는 오른쪽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0부터 1까지에 대한 넓이로 구할 수가 있고, 즉, 여기를 우리 0부터 z, 1까지에 대한 넓이와 나머지 0부터 2분의 3까지에 대한 그 확률로 구해주자. 괜찮죠? 그럼 1까지는 0.3413이고요. 오잉? 0.1413. 엥? 3413. 이고요. 나머지는 0.4332가 되어진다. 더합시다. 0.7745. 7745.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 친구 가장 그 X발을 표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복습할 겸 한번 데려와 봤거든? 그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바로 만들어 줄수 있고 이때 표본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를 집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 표준화 과정이다라는 거 다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런 문제를 한번 봐보자. 이번에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그에 대한 변수를 제가 또 x로 둔다면 정규분포를 따라. 105가 평균이고 이렇게 분산이 400이네요. 이럴 때 이번에는 크기가 25래요. 아까와 같은 그 작업을 한번더 크기가 25이다 보니 이쪽에 그 시그마 제곱을 즉 20의 제곱을 n으로 나누어서 그 값을 일단 구해 본다면 우리는 20의 제곱을 5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이라 4의 제곱이라는 우리 이 표본 분산을 생각해 줄수 있어서 그러면 이때의 그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105 그대로 들어가고 지금의 이 4제곱이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만든다는 거죠. 좋아. 여기까지는 이제 확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그 왼쪽 범위와 K 플러스 10을 오른쪽 범위는 K가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일단, X봐도 정규분포를 따르잖아요. 그쵸? 지금의 평균은 10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족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105 이렇게. 그래서 K랑 K 오른쪽에 있는 K 플러스 10 있죠? 여기에 이 사이드에 대한 범위, 양쪽에 대한 범위가 최소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오죠? 이 K와 K 플러스 10이 있어서 이 양쪽에 쭉 퍼져 있는 이 넓이가 최소가 될 때를 생각하라는 건데 이 K와 K 플러스 10에 대한 그 갭은 차는 10이에요. 10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유지할 때 반대로 이 가운데 남는 그 크기가 가장 커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많이 최대가 되려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할 때겠지. 그래야 나머지가 가장 최소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가 딱 가운데 10이 맞아지기 위해서는 각각 105로부터 5씩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5 빼준 K는 지금 10이 되는구나. K가, 아유, 10이란다. 100이 되는구나. K가. 100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K1이 결국은 이 100이 된다라는 거고요. 최소를 만드는 K니까. 그리고 이때의 최소값을 이제 마저 구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 그럼 구합시다. 어떻게 구할까요? 저는 이쪽을 구해서 두 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그 확률을 생각해 줄게. 즉, P, X바가 K가 100이니까 다음에 대한 값은 110이겠지. K바가 110이 되어지는 그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때의 Z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4로 나누고요. X바에서 평균인 105로 빼주면 되겠다라고 적어주시고, 그러면 왼쪽은 Z가 되어지고, 110에서 105를 빼주고 4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어갈게. 그러면 Z가 빼면 5네요. 4분의 5는 1.25. 그럼 여기가 이제 1.25가 들어가는 거고, Z는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건데, 1.25를 두고 이 오른쪽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 절반인 0.5에서 이 1.25까지에 대한 그 확률을 빼주는 거죠. 1.25까지 해당하는 저 0.3944를 빼면 되겠다. 계산하면요. 0.1056. 타타, 타타.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된다. 지금 다음에 대한 값이 우리 한쪽에 대한 그 확률이 되는 거고, 저희는 양쪽 생각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0.1056을 두배 할게요. 그럼 0.2112가 된다라는 거지. 해서 지금의 이 값이 최소값인 m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m의 값에다가 구하려는 게 k1. k1이 아까 100이었거든?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라 소수점 자리 두개 업하면 21.12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다다 계산 문제 같은데 이제 흐름은 비슷하죠. 그치? X에서 X바 정규분포 만들고 그에 대해서 내가 구하려는 거 적어서 마지막에 표준화하는 작업까지 잘그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정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이어가 볼게요. 다음은 또한 어떤 문제를 보아볼까? 보면 이제 레벨 2의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X바가 나오고요. 또 Y바가 나와서 그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G가 나오고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가보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일단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부터, 아니, 그에 대한 정규분포부터 만들어 봅시다. 지금 크기가 4라고 했으니 우리는 8의 제곱에다가 4로 나눠주시면, 즉, 2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X반은 평균이 75로 그대로 따라오고, 오른쪽은 이제 4의 제곱이 들어가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Y도 똑같이 해볼게. Y는 본래 이제 평균은 m이고 16의 제곱이 이제 분산이었는데 크기가 16을 뽑아서 표본 평균이 이제 y바가 된대요. 좋아. 이번에는 본래 이제 16의 제곱이 분산이었는데 크기로 나눠줘야 되니까 16으로 나눠. 그럼 16이겠네요. 그럼 얘는 4의 제곱이네. y에 대한 표본 분산이 지금 16이 된 4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지금 y 제곱이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 이 정리한 4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 아하. 해서 x바랑 y바에 대한 그 정규분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때 보아지니까 특징이 둘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같아. 이렇게. 분산이 같다는 거고 퍼짐의 정도가 같다라는 거고 그 말은 그래프의 그 형태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야. 다만 평균의 위치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를 뿐. 괜찮니? 그러면 이때 그 X바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고요. 그려볼게요. 75가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얘를 지금 대칭축이 되어지면서 종모양이 생길 건데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FX라는 거예요. 그치? F에 대한 79에서의 값. 즉, 75보다 이 오른쪽 어딘가에 79가 있어서 그, 여기.
함수값을 여기서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G에서는 81에서 그 똑같은 값을 갖겠대. 즉, 81에서도 2점을 지나도록 그 GX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GX의 그래프는 이 친구와 그 분포도가 똑같아서, 정규분포면서 표준편차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이동한다라는 거지. 그럼 2점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하나씩 그려볼게. 일단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 GX함수에 대한 평균이야. 대칭이 되어지는 이 M의 값이 나는 궁금한데요. 이 그래프가 이제 형태가 같다라는 걸또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어때? 지금의 이 F함수의 그 가운데 축에서 79라는 이 점에 대기까지가 갭이 4인데, 마찬가지로 이 G에 대해서 이 81과 M이라는 그 차이가 4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이 순간에서의 그 M은 하나가 85가 되겠다. 왜냐면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가 나오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 81보다 M이 더큰 경우에 대해서는 그 M의 값이 8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그럼 두 번째는 81보다 작은 위치에서 M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건데, 보여요? 그두 번째 경우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때또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 점을 지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는 평균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게 되면, 봐봐. 지금 그림이 완전 정확하진 않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쯤에 떨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한 두 번째 평균의 그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의 이 하얀색 그래프의 이점이 주황색 그래프에 2점이 될 때까지 이만큼 이동을 했거든요, 오른쪽으로. 괜찮아? 그럼 이 꼭대기의 평균도 75에서 이만큼 이동하면 평균이 되겠지. 따라서 지금 두 번째 M의 값은 7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지금 두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더하셔서 162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나름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살짝 쿵 바꿔봤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그러한 포면 평균을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일단 79라는 평균을 갖출 테고, 지금 크기가 4로 나누고 있으니 12제곱을 4로 나누면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라 6의 제곱이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y제곱도 정규분포가 되어지는데 평균은 m이고요. 지금 30제곱에서 이번엔 크기가 세 번째 줄에 25로 나누고자 하니 5의 제곱으로 나눈 거라 6의 제곱으로, 아, 오케이. 표준편차가 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거고, 이때도 한번더 79를 기준으로 fx에 대한 그래프를 일단 생각해 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71에서 이 왼쪽에 어딘가의 71에서의 이 함수 값이 같대. 누구? 다른 GX, G에 대한 함수가 있어서 81의 그 위치에서의 같대요. 즉, 2점을 지나는 그 GX를 그려달라는 거지. 그러면 또 그려봅시다. 여기를 지나도록 이 친구를 이렇게 저렇게 이동시켜 보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러한 GX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이 대칭축의 위치가 궁금하다고.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니, 우리는 이 하얀색을 쭉 끌어와서 초록색까지 10만큼 이동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중심축도 79에서 10만큼 끌어와서, 아, 여기가 89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만큼 끌어와서.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이 8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평균을 생각하는 건데요. 이때는 89가

된다라고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 지난해 또 같은 형태의 곡선을 이렇게도 생각해 줄수 있겠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이 궁금한 건데, 이때도 약간 그림 타다닥 맞춰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건 어때요? 하얀색에 대해서 이 가장 축이 되는 이 79와 71에 대한 이 차가 8이죠. 이에 대한 갭이 8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M과 81에 대한 그 갭도 8이 돼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81에서 8을 빼주니까 7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보다 작은 M일 때에는 M이 73이라고 나올 수 있어서 지금도 더하라고 했으니 160이라는 값으로 해결해 줄수 있겠다. 근데 늘 그림,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데 그림을 좀 이쁘게 잘 그려야 돼요. 너무 막 그리면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방해가 될수 있어서 이쁘게 그려보면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8번 한번 가볼게요. 추정에 대한 문제로 마무리를 해야겠지. 보면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다 따르는 모집단에서 25인 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일단 모평균이 계속 M일 테고 저 표준편차의 제곱에서 지금 25가 분산이 되는 거라 얘를 루트 씌운 즉 5분의 시그마에 대한 값이 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수 있겠죠. 그 실내 구간에 대한 그 부등식 들어가 있는 공식 쓰기 위해서 제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주고 있네요. 크기가 100인 표본에 대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이번에는 99%에 대한 실내 구간이 또 이렇게 나온대. 오케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일단, 위의 경우부터 95%에 대해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의 표현평균 X파라고 주어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5%니까 1.96 곱해주는 거고요. 1.96에다가 곱하기 지금의 크기, 5분의 루트 M은 시그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5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 이러한 값이 M에 쌓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X파에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지금 이 왼쪽의 값이 27.08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값이 A라는 거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그럼 y에 대해서도 한번 같은 과정을 해봅시다. 우리 이때도 루트 n분의 2라고 할게요. 시그마 2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크기가 100이라 10분의 그리고 표준 편차는 똑같아서 시그마 얘로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x바 플러스 1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 평균이 x바 플러스 1이라고 줬거든. 여기서 마이너스 99%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2.58에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게 지금 n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1을 하고요. 더하기 2.58에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때 이 왼쪽이 값이 29.42가 된다는 거고 오른쪽이 b라는 거네요. 이제 해결하러 갈게요. 이때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값을 또 찾아야 될것 같아.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주어진 값을 일단 둘을 엮어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우리 29.42에서 27.08을 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몇이니? 2.34라는 게 이제 좌변이 되고, 오른쪽도 이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일단 x바 날아가고요. 아래에서 1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에서 여기가 빼지는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되면서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데려오게 돼요. 그럼 시그마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분모 10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두 배가 돼서 여기 2시그마가 되면서 우리 1 마이너스 뒤에를 10분의 시그마로 쭉 묶어볼게. 그러면 1.96이랑 2랑 일단 곱해서 3.92가 되죠. 3.92에서 2.58을 뺍시다.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10분의 시그마에 여기가 빼주면요. 1.34.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 이게 지금 2.34라는 건데, 1, 왼쪽에다 빼줄까요? 그럼 1.34가 마이너스? 아, 여기가 플러스네요. 플러스를 묶어야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시그마에 대해서 여기가 1.3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 곱하기. 따라서 지금 시그마에 대한 값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아, 지금의 저 목표준 편차가 10인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A, B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AB, 노노노 왼쪽 값이 주어진 쪽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꺼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보세요. A 플러스 B거든요. 그러면 아, 이 오른쪽 값들을 다 더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 X 봐도 구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지금 구한 시그마 여기다 넣어서 이 친구 구하러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A라는 친구는 왼쪽 27.08에서 몇을 더해준 걸까요? 이게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두 배의 이만큼을 더해주면 사실 오른쪽에 A가 된 거거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B는 각각 A는 어떻게 됐냐면 27.08에서 더하기 두 배의 지금의 저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10이라 2. 이렇게 되면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B도 데려올게요. B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값이 29.4인데 여기에 두배 더해주면 되거든요. 누구의? 2.58에 10분의 시그마. 근데 10분의 시그마는 1이니까 뒤에는 더 이상 계산해 줄게 없다. 이렇게. 그럼 맞아. 계산할게요. 완전 이제 소수점 계산인데 27.08에다가 더하기 여기 4 곱해지는 거니까 7.4 8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9.42에다가요. 마찬가지로 여기 2 곱하시면 2 곱하시면 5.1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앞에 두개더 해줄게요. 그러면 34.92. 이렇게 되고 또 뒤에 두개더 해주면 완전 계산 문제 34.58.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 그러면 69.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10 곱해주는 것까지가 마무리라 우리 69.5에서 10 곱한 695가 이제 최종 답이 되어지는데요. 와, 소수점 계산 많죠?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직접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지금과 같은 문제는 마지막에 이제 AB를 저는 이 X바를 안 구하고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즘에서는 그 X바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니 이제 양쪽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건 신뢰도 95 그리고 신뢰도 99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 구간을 잘 만드는 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에 대한 수는 어차피 주어질 것이니 뒤에 들어가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만들어 주는 게첫 단계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저희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모 평균에 대한 추정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의 마지막 단원에서는 전체에서 표본을 먼저 생각해줬죠.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을 주인공으로 해서 막그 친구를 막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부터 그 M을 한번 추정해보는 것까지.

맞이하고 있다. 이제 길게 달려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단원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단원이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저희 이렇게 15강 이제 잘 끝냈는데, 우리 내신 만점이라는 강의잖아요, 그대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 잘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가장 받지 않을 방법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점수를 잘 받을 때 그러한 스트레스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또 점수를 잘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잘 불태워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잡고 준비 잘 해주시고, 또 시험 기간에는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보시고요. 딱 치러진 다음에는 잠깐 기억 잊고 또 우리 잘 쉬고 잘 놀면서 또 다음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오늘까지 너무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안녕. 다음 기회에 또 봐요. 시험 잘 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에 쓰는 특강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수산물 유통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이라는 것은 수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유통 구조를 거쳐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경제 활동을 수산물 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수산물의 생산자가 있겠죠. 양식업자가 됐건,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류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됐건, 생산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통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유통영역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상정유통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유통기구가 있고, 이러한 상적 유통기구와 물적 유통기구가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수산물의 소유권이 이정되는 그러한 과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상적 유통기구고요. 자, 물적 유통기구라는 것은 수산물 자체, 즉 수산물, 생산된 수산물 자체가 이전되는 데에 관여되는 기구가 물적 유통기구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산물 중간 유통기구는 수산물 생산과 소비 사이에 중간 단계 과정에 있는 모든 조직을 수산물 유통기구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수산물 유통기구에는 산지 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상, 소매상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사회구조가 도시와 산업화삶에 따라 수산물 유통구조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양한 수산물 유통의 형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산물 유통은 공산품에 비해 유통 단계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죠. 왜? 수산물이라는 것은 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겠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유통기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생산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높은 편이다. 뭐 때문에? 가운데 유통비용이 더 공산품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자도 신선도를 유지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그 신선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구매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유통비용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기구를 분류를 해보면은요, 자, 수집 단계, 도매 단계, 분산 단계, 이렇게 기능별로,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집 단계는 수산물을 수집하여 상품 거래 단위를 형성하는 단계를 수집 단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기구를 수집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매 단계라는 것은 수집된 수산물을 소매시장 상인에게 판매하는 단계를 우리가 도매 단계라고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도매 기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분산 단계라는 건 수산물을 마지막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가 분산 단계라고 하고, 소매 기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산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용도에 따라서 유통구조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공용 수산물은 소비용 수산물보다 일반적으로 유통 단계가 더 짧습니다. 유통 단계가 더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소비용 수산물은 가공용 수산물보다 유통의 단계가 더 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용은 가공용보다 여러 유통 단계가 필요하다. 자, 유통되는 우리 수산물의 형태는 앞 시간에서도 선생님 설명했지만
화로 상태로 유통이 될 수도 있고, 선호 상태로 유통이 될 수도 있고, 냉동호 상태로 유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화로는 살아있는 상태의 생물을 화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호는 죽었지만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얼리지 않은 상태의 수산물을 선어라고 얘기합니다. 냉동어는 동결한, 그러니까 얼린 거죠. 얼린 상태의 수산물을 냉동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 기능. 그럼 이러한 수산물 유통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운송하겠죠. 소비자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운송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운송 기능이다. 자, 보관 기능.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은 보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보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정보 전달 기능이라는 것은 수산식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서 수산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요. 자, 거래 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적정 가격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수산물 유통의 거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상품 구색 기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수산식품의 구색을 갖추는 기능. 즉, 구색을 갖춘다라는 건 소비자가 살수 있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기능을 얘기하겠죠. 자, 선별 기능이라는 건 수산물을 용도에 따라 등질 또는 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능이 선별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집적 기능이라는 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는 수산물을 소비자는 대도시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대도시 소비지로 모으는 기능이 집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분할 기능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다수 소비자에게, 즉 시장 수요에 맞춰서 소규모로 나누는 기능을 분할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양한 수산물 유통 경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은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 개통 출하와 비개통 출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개통 출하라는 건 생산자가 어디를 통해서 수산업 조합에 수산물을 내가 생산한 수산물을 대신 팔아달라고 위탁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그게 양식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획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로 활동을 통한 어획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대신 수협에 맡겨놓고 대신 팔아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이러한 출하를 개통출하라고 한다. 그래서 개통출하의 핵심 개념은 수산업 협동조합에 수산물 판매를 맡긴다, 위탁한다. 이게 개통출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기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통출하의 수산물 가격은 경매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자, 비개통출하라는 것은 생산자가 그러니까 개통출하 외에 다른 모든 유통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비개통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외에 유통기구에 판매하는 것을 비개통출하라고 얘기합니다. 비개통출하. 그래서 개통출하, 생산자가 수협에 맡기느냐 아니면 수협 이외에 유통기구를 통해서 출하하느냐에 따라서 개통출하, 비개통출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수협 위탁 유통, 즉 개통출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개통출하는 수협을 통한 유통은
소비자에게,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소비자가 있죠. 자, 생산자는 산지 도매 시장, 즉 산지 수협, 수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위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수협 위판장에 생산자는 생산물을 맡기게 되고요. 그러면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서 또 소비지 수협 공판장을 통해서 소비지 중도매인을 통해서 즉 산지 도매시장에서 산지 중대매인이 구매하고 중대매인은 다시 소비지 수협 공판장으로 납품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그 소비지 수협 공판장은 대도시에 있는 거겠죠. 여기에 다시 소비지 중도매인이 다시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게 되고 거기서 도매상을 통해서 마지막 소매상, 소비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쳐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수협을 통한 위탁 유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요, 생산자는 수산물을 수협에 대신 팔아달라고 위탁, 맡긴다. 위탁하고 수협의 책임하에 공동 판매한다. 자, 수협은 생산자를 대신해서 뭐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에게 수산물을 판매한다. 자, 이러한 유통 경로의 특징은 위탁 경로의 수협 위탁 유통의 특징은 판매에 대한 위험성은 적죠.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건 생산자가 내가 이 생산한 수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한 모든 수산물은 일단은 수협에 다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적다라는 거죠. 판매에 대한 위험성은 적고 판매

대금을 신속하게 경매가 끝난 일정 시간 이후에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생산자에게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 대금을 신속하게 지불받을 수 있으나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어떤 걸로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생산자는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장점은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유통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집상 산지 유통인인데요. 산지 유통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산지 유통인에 의해서 수산물 유통이 되는 경로를 보면은요. 생산자가 수집상 산지 유통인에게 생산된 수산물을 넘기게 되면 수산물은 소비지수역 공판장으로 오고요. 여기에서 소비지 중도매인에 의해서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지 유통인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어획물을 수집합니다. 모으는 거죠. 모으게 되고 수집된 수산물은 소비지 중앙 도매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 중도매인이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장된 수산물은 중도매인에 의해 가격 형성 후에 다음 단계로 유통이 된다. 다음 단계는 도매상, 소매상이 되겠죠. 다음 단계로 유통되는 게 수집상에 의한 유통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주에 의한 유통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사라진 유통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예전에 생산자가 자본이 많이 없던 시절에 나타났던 유통 단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객주가 있습니다. 객주. 그래서 객주라는 건 자, 전근대적인 상업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객주를 경유하는 판매 형태인데, 자, 객주라는 건 생산자에게 미리 생산에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많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게 되고요. 생산자는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업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양식, 물고기를 키워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객주에게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생산된 수산물을 전부 다 객주에게 의무적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빌려준 돈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받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유통 구조다. 자, 그래서 객주를 경유하는 판매 형태로 객주는 위탁받은 수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그런 형태다. 자, 생산자는 업 생산 자금을 미리 빌리는 조건, 전매 자금이라고 얘기하죠. 미리 빌리는 조건으로 판매권을 객주에게 양도한다. 판매권을 객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이다. 자, 그래서 영세한 생산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차입금에 대한, 빌린 돈이죠.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 및 높은 판매 수수료, 낮은 매매 가격 등으로 어업자의 손해가 우려되는 형태의 유통 방식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어업인들이 예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유통, 객주를 통한 유통을 많이,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진 그러한 형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협 직판장에 의한 유통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수협 직판장을 통해서 유통 단계가 굉장히 짧죠. 수협 직판장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유통 구조인데요. 생산자 또는 그 단체에서 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수산물을 판매하는 형태가 직판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자를 대신해서 수협이 대도시에 직매장을 개설하고 수송과 보관 등의 기능도 수협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 자, 판매 경로 단축으로 선도 유지가 용이하겠죠. 유통 경로가 짧으니까 중간 유통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생산물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자, 생산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상품 주문을 접수하고 판매하는 형태, 또는 생산자가 판매 전문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도 있죠. 자, 연안의 소규모 어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수산물을 진열해 놓고 직접 판매하는 형태도 직거래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직거래와 상거래를 통한 유통 방법까지 다양한 유통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물 시장은 크게 산지 도매 시장과 소비지 도매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지 도매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도매 시장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업 생산지에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산지니까 어로 활동을 통해서 잡은 어획물을 배에 싣고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어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자, 양육한 수산물에, 그러니까 육지로 내린 수산물에 1차적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산지 도매 시장이다. 그래서 1차적 가격 형성이 보통은 수협 입판장에서 이루어지죠. 경매를 통해서 1차적 가격이 형성된다. 대부분의 수협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산지 입판장 형태이다. 전국에 약 200개 정도가 있다. 대표적인 게뭐 부산 공동 어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산지 도매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산지 도매 시장의 기능을 보면은요, 어획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거죠. 어선에서 내리는 양육과 그다음에 펼쳐놓는 진열 기능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획물의 양육과 1차적인 가격 형성, 수산물이 유통 배분되는 시장이다. 어업 생산 기점으로 어항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자, 판매 및 거래 형성 기능은 생산자, 시장, 도매업자,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사이에 거래를 형성한다. 어업 생산자는 수협에 판매를 위탁한다, 맡긴다라고 얘기했었죠. 수요자인 중도매인들과 경매로 가격이 결정된다. 앞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개통출하 방식을 설명할 때. 자, 수산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당일에 구입 대금을 수협에 납입한다. 수협은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바로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그래서 대금도 빨리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수협을 통한 위탁 판매면 생산자가 경매가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산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자, 산지 도매 시장의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비지 도매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 도매 시장이니까 대부분의 소비지 도매 시장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겠죠.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소비지 도매 시장은, 자, 산지로부터 수송되어 온 수산물을 대도시 등의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개설, 운영되는 도매 시장이다. 대도시 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자,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은 산지 시장으로부터의 강한 집화 기능, 모으는 거죠. 소비자가 많은 소비지 도매 시장으로 수산물을 모으는 집화 기능이 있고요. 도시 수요자에게 수산물을 유통 분산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산지에서 모인 수산물을 시장 내에서 재선별하고, 그다음에 진열하고 포장 작업의 기능도 소비지 도매 시장에서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상장하여 경매를 통한 거래 및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이 있고요. 신용력이 높은 현금에 의한 신속, 확실한 대금 결제 기능도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지 도매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소비지 도매 시장에 그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중앙 도매 시장과 지방 도매 시장, 수협 공판장, 유사 도매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앙 도매 시장은 도매 거래를 위해 특별시나 광역

서울시 등의 대도시에 개설하는 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중앙 도매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 도매시장은 중앙 도매시장 이외의 나머지 도매시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도지사의 허가로 개설되고 도매법인이 운영을 하는 게 지방 도매시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수협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소비지 공판장도 소비지 도매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수협 공판장도 소비지 도매시장의 하나의 형태이다. 자, 이 밖에 각 지방의 객주와 도매상, 그다음에 소매상들이 모여서 오래전부터 개설, 운영하는 유사 도매시장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매시장으로 허가받아 도매행위를 하고 있는 게 유사 도매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성원과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성원은 중도매인과 매매창가인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것은 구성원 중에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법인을 얘기하는데요. 자, 생산자나 산지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을 위탁받아 위판장에서 도매를 대행하는 판매 대행 상인을 얘기를 한다. 자, 수집상으로부터 출하받은 상품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것도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경매로 가격을 형성하여 금융결제 기능을 지닌다. 자, 시장 도매인이라는 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한 법인을 얘기하고요. 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 위탁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며 도매시장 내에서 상장하거나 입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구입해서 수산물을 구입해서 판매 또는 위탁받아서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로 다시 도매시장 내에서 상장을 하거나 또는 입찰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자, 도매시장 밖에 실수요자에게 도매로 판매하는 게 시장 도매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의 상장, 비상장된 수산물을 구매하고 거래하는 역할을 한다. 자, 중요한 건 경매와 입찰에 참여해서 수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중도매인이다. 자, 거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고 금융결제 기능을 수행한다. 구입 수산물의 일시적 보관, 포장, 가공도 가공해서 가공하는 것도 중도매인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매매 참가인은 뭐냐? 자, 매매 참가인은 아까 경매에 참여하는 게 중도매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매매 참가인도 중도매인과 함께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해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상장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가공업자라든지 소매업자 또는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실수요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실수요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받아서 경매에 참여해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을 매매 참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로서 중도매인과 동일한 참가권을 갖는다. 자, 매매 참가인의 역할이 왜 중요하느냐? 도매시장의 공개적 개방적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을 견제할 수 있다. 즉, 가격을 중도매인들끼리 담합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담합을 매매 참가인도 똑같이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담합을 막아서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매매 참가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산지 유통인이라고도 하고요. 수집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국 산지의 다양한 수산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수집해서 소비지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에 출하하는 사람을 수집상이라고 얘기하고요.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는 금지되어 있다. 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산지 개발비 신상품 개발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산지 유통인 수집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산물 도매 시장의 구성원의 역할과 구성원과 각각의 역할까지 정리를 했고요. 실전 문항, 열 문항 풀어보면서 좀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제도를 수산물 유통에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가 조제받은 약통의 표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었더니 다음과 같은 긴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GS1의 의약품 코드이며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의약품 표준 코드, 유통기한, 배치번호, 필드, 일련번호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14자리로 된 의약품 표준 코드는 의약품 신고 후에 부여받은 제품 코드이고, 6자리의 유통기한은 생산된 제품의 최대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치번호는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관리를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이고, 일련번호는 해당 제품별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자, 그럼 제조회사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의약품 표준 코드에는 제조회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코드, 품목 코드, 포장 단위까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약품 이력, 추적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 약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제시문으로 활용하였죠. 자, 약품 이력 추적 제도와 약품 이력 추적 제도와 비슷한 게 수산물에서는 수산물 이력제죠. 이력제.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알수 있게끔 13자리 바코드를 통해서 그 정보를 담아놓고 소비자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 바코드를 13자리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또는 QR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QR코드를 찍어보면 이 수산물이 나에게 어떤 유통 단계를 거쳐서 왔는지를 다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수산물 이력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러한 약품 이력 추진, 어, 추, 추적 제도와 비슷한 수산물 이력제를 적용했을 때 기대 효과는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다 조회할 수 있고 어떤 단계, 유통 단계를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맞는 얘기고요. 유통 과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얘기겠죠. 모든 유통 단계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 자,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수산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신속하게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에 실시하는 목적은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조치하기 위한 제도가 수산물 이력제의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수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대화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획한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 그러니까, 어획물의 양을 파악하고 제일 먼저 가격을 정하는 역할을 해. 자, 어획물이 가장 먼저 모이는 게 뭡니까? 그, 산지 도매 시장이죠. 산지 도매 시장은 대부분 수협이 운영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수협 입판장 형태로 운영이 된다. 자, 어떻게 개설하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하니까 어민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가에서 주로 개설하고 운영해. 수산업 협동조합이죠. 가는 수산업 협동조합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주로 개설하고 운영해. 자, 거기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으로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어. 전국에 약 9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자, 덕분에 어민들은 조업에 집중할 수가 있겠네 하니까, 맞아. 어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근처에 가공 공장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 유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 산지 도매시장 수협 위판장과 관련된 제시문의 내용이고요. 자, 위 대화에서 B씨가 말하는 수산물 유통기구로 옳은 것은, 자, B씨가 말하는 건, 산지 위판장이죠. 산지 위판장입니다. 산지 위판장인데,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산지 위판장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은 위 대화에서 기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아까 수산업협동조합이었죠. 수산업협동조합은 개통출하를 담당한다. 개통출하의 개념은 수협을 통해 생산자가 수협에 수산물을 판매해달라고 위탁하는 형태로 출하하는 게 개통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수산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개통출하를 담당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민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조합원은 1인 1표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원은 1인 1표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다 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수산물 도매시장 구성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도매시장 구성원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자, 어민을 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서, 재화가 거래되는 과정은 가격 협상이 기본이다. 자,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정해 내놓은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고, 생산자, 소비자 간에 직접 가격 흥정을 하기도 한다. 자, 생산자 스스로 이윤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별 거래에서 생산자가 손해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나 수산물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도매시장 경매에 어획물을 출하한 어민들은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초조하게 애만 태우다가 설령 조업비에조차 못 미치는 가격이 매겨지더라도 그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 자, 우리가 수산물의 1차 가격은 수협 위판장에서 이루어지죠.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간혹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고질적인 불만 사항이다. 그런데 어민들도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일을 담당하는 간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산물을 수집, 분산한다. 자, 가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 도메인입니다. 시장 도메인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산물을 수집해서 분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 기구다. 도매시장 기구죠. 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유통 단계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자, 시장 도메인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도매로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유통 단계가 줄어든다라고, 더 짧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중도메인과 같은 매매 참가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매매 참가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장 도메인의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사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산물 도매 시장 구성원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 땡땡시에서 수산물 도매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현재는 땡땡시에서 유통되는 미역과 김을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자, 도매 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가공하여 이윤은 높이고 시간은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는 받지 못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 구성을 추천해줘 하니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자, 현재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면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자 한다면 매매 참가인이 적당합니다. 자, 매매 참가인도 중도매인하고 똑같이 경매에 참여해서 상장된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는 매매 참가인입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로서 시장의 경매에 동일한 참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유통 단계가 줄어들므로써 인하여 낮은 비용과 빠른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매 참가인의 자격을 얻어서 경매에 참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참가인, 가에 들어가는 것은 매매 참가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세모세모 기업의 유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인공지능 기반 물류 시스템으로 앞서가는 세모세모 기업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로 연안업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수산물 전문 기업 세모세모 기업은 2022년 법인 설립 이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 서해 바다를 무대로 직접 어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조업한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 식탁에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획량 예측, 수산물 가격 변동 분석, 선호 품목 파악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업 효율성을 높이고 홈페이지와 지자체 및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기업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에 이길 배송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자, 세모세모 기업은 어떤 유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해 바다를 무대로 직접 어선을 운용해서 현장에서 조업한 수산물을 소비자 식탁에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한다. 그 다음에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방식을 많이 사용하겠죠. 홈페이지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대기업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에 이길 배송, 그러니까 직거래 방식이죠. 또는 전자거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러한 유통 형태는 이러한 직거래 방식에 의한 유통 형태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아니죠.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 수협 위탁 판매, 개통출하 방식입니다. 제품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자, 땡땡 세모세모 기업이 직접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개통출하와 비개통출하 방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개통출하 방식에 대한 얘기고 니은은 제품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비개통출하 방식이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생산자가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왜? 기업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마 정답이 5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4번입니다. 니은, 기억은 틀린 내용이죠.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개통출하 방식이고 세모세모 기업은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만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저는 지금 땡땡도 세모세모시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고객은 주로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주로 소매상과 대형 식당이 주 고객층입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도매법인이 운영합니다. 도매법인. 자,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수산물 시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땡땡도 세모세모 시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비지 도매시장.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주로 소매상과 대형 식당이 주 고객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죠. 자, 기억 산지 도매시장이다. 틀린 내용이었죠. 저반시설과 선구점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지, 산지 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설 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 하나만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세트형 문항이고요. 자, 다음은 기사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최근 소비자들은 웰빙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수산물의 안전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K푸드의 열풍으로 김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김양식 국가인 일본은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김양식이 거의 불가능하며 중국에서 양식한 김은 국내 소비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이에 김으로 유명한 세모세모군은 생산된 수산물이 양육에서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뭡니까? 햇섭이죠. 햇섭. 다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 또는 기준이라고 해서 자, 생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해 요소를 분석해서 제거함으로써 제품의 수산물의 안전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햇섭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통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이것이 건립되면 생산된 수산물 양육과 냉동, 냉장, 가공, 포장, 보관, 판매, 운송 등의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모세모군의 김에 대한 특별한 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합니다.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햇섭과 산지 거점 유통센터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유통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유통 비용이 감소합니다. 왜? 거기 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바로 가공까지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감소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유통시설이다.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유통시설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리은 디귿 모두 다 산지 거점 유통센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9번은 위 기사에서 세모세모군의 김 제품이 받을 수 있는 식품 인증 표시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모세모군에서 생산한 김이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지리적 표시와 그다음에 아까 사전에 위해 요소를 제거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부여해주는 햇섭 인증 밖글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 땡땡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시장 홈페이지의 일부이다. 이 어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늘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시장인데 입항 현황이 나와 있죠. 배가 입항할 수 있는 수산시장이다. 뭡니까? 산지도매시장이죠. 산지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산지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어장과 가까운 곳에 개설된다. 맞는 얘기가, 어장과 가까운 곳에 개설된다. 산지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1차적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산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1차적 가격이 형성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한다. 생산자는 위탁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산지 도매시장에 수협이 운영하는
수협 입판장의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비계통 출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계통 출하 방식이라는 걸알수 있는 게 땡땡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시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땡땡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출하 방식이기 때문에 계통 출하 방식이죠. 계통 출하 방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계통 출하 방식이 아니고 계통 출하 방식이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정선택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번은 산지 도매시장과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하고 실전 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산업 정보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나래입니다.
1: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그 마라탕을 드디어 처음 먹어봤습니다. 네, 저희 옆자리 선생님께서 보통 마라탕 중독에 걸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분은 그 마라탕을 한 풀타임이 한 40시간마다 차시는 것 같아요. 거의 격일로 한 번씩 먹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마라탕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향신료를 잘안 좋아하나 봐. 그래서 안 먹어봤다가 그때 한번 가서 먹었는데, 사실은 백탕을 먹었어요. 그래서 마라가 들어가지 않은 걸 먹어서 사실 뭐 마라 맛을 제대로 느끼진 않았는데, 옆에서 조금 뺏어 먹어보면서, 아, 이런 맛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고 왔어요. 근데 난 아직도 그 중독되는 그 포인트를 못 느끼겠더라고, 여러분들. 마라 진짜 좋아하시죠? 왜요? 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체험하러 갔던 곳에는 단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무려 1단계도 아닌 이제 다음번에 0.5단계를 시도해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1단계까지는 한번 가보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 저는 이 마라탕의 유행인 그맛 포인트를 저는 아직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마라탕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마라탕을 진짜 자주 드시고, 갑자기 언제든 또 마라탕이 별로 안 땡긴대요. 그럴 때는 이제 마라 샹궈 드시더라고요. 뭡니까? 왜 이렇게 이거 인기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드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 아, 이거 21번 문제들 참 이렇게 양쪽으로 딱 그래프 갈라지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쵸? 왼쪽에서는 지수함수를 접어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로그함수를 또 접어 올릴 거야. 접어 올라간다면 접어 올릴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지금의 y는 fx랑 또 y는 t라는 x축에 평행한 딱그 직선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교점의 개수가 4가 되도록 이들에 대한 교점 이네 개가 최대가 되도록 이제 나타내는 순간을 찾으라라는 건데,

좋아.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죠. 일단 저 지수함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본래 이 마이너스 n이 없으면 우리가 점근선이 x축이면서 증가하는 함수였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때에는 접히는 게 없지. 그러다가 자연수만큼 내려가니까 어딘가 접혀 올라가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구간 생각 안 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냥 그려버릴게. 그럴 때이 어떠한 구간에서 본래는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였던 게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때 y는 절대값 x 플러스 e 마이너스 n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 이번에도 양수인 범위만 말고 그냥 전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마이너스 n을 그냥 빼고 생각해 보자. 얘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4이면서 증가한 함수야. 촥! 이렇게 증가한다고. 근데 걔를 n만큼 내려봤자, 어쨌든 모든 실수의 치역을 다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한 접힐 테고, 원래는 이렇게 증가한 함수였는데, 접어 올라가지니까, 이러한 형태를 띠겠다라는 거죠. 누가? y는 절대값. 로그 2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 이제 y축이 어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만 채택해서 그릴 거고, 여기도 y축이 어딘가 그려진 다음에 오른쪽 부분만 채택해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합체할게요. 맞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그럴 때그두 개를 합체했어. 거기다가 y는 t라는 딱 직선을 그었더니 총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대. 어떻게 될지 눈치가 보여요? 이쪽에서도 두 개? 이쪽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y축을 그냥 러프하게 확 그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쯤에다가 이0 닿는 부분 말고 한 대략 뭐 이쯤에다가 그린다고 생각하면 y는 t가 있어서 이렇게 두개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이 채택이 되어야 되니까 y축이 왼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오른쪽 부분에서 y는 t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거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이러한 t가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따져줘야 될 부분은 이 x가 0일 때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가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본래의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죠. 그치? 얘는 절대값을 씌우기 전이니까 이 빨간 함수의 그래프는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n이 될 거야. 자, t가 지나면서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0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0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0을 넣을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이 양수에 찍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얘가 0이어도 안 돼. 이 증가하는 함수가 이렇게 0이어도 안 되지. 접어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어차피 두개안 생길 거잖아. 접어 올라갔을 때두 개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는 0일 때 양수인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때 정리하게 되면 n은 9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여기도 똑같이 생각해 볼게. 접어 올라갔을 때두 점이 생기도록 된다라는 거는 본래 이 절대값 날린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이라는 건데, 이럴 때이 함수에다가 0을 넣는다면, 즉, 이 값이죠? 그러면 로그 2에 4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는 0보다는 작아서 뒤집힐 때 양수가 찍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두 점이 생길 수 있게 t가 생긴다라는 거지.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값이 2니까 2보다는 큰 n이 되어야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둘을 합쳐주시면 2와 9 사이에 포함되지 않게 들어가는 n을 찾으라는 거고, 따라서 3, 4, 5, 6, 7, 8까지 다 더해주라는 거네요. 그럼 더하게 되면 11, 11, 11. 즉, 11이 3개라 33.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조건 접어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니까, 맥스 두개두 개를 다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 y좌표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이 0일 때의 값이 접어 올라갔을 때 각각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넘어가 볼게. 7,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보다 큰 a예요. 그치? 그럴 때 지금 두 함수가 있어요. 그림이 이쪽. 어디 한번 같이 볼게요. 직선 마이너스 3x가 이런 또한 이렇게 두 점을 지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값은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옮겨 적을게요. 5. a에 대한 길이 비율과 3분 OB에 대한 길이 비율이 루트 3대 루트 19.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찾는 것은 3분 AB에 대한 길이를 찾으러 갑니다. 네. 다른 거는 없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이 주어졌네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그 3분은 이렇게 3분 AB에 대한 길이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쳐다보니 저 직선에 대한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을 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직선이 있어서 기울기가 나올 때에는 제가 길이 비율을 사용하면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저 A라는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다시 내려올게요. 조금 더 이쁘게 내릴게요. 이럴 때, 이 내린 이 점을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OC에 대한 그 선분 길이를 제가 만약에 T라는 양수로 이렇게 준다면,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이러한 AC에 대한 길이가 루트 3t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내린 건 수선의 발이고, 따라서 지금 OA 이러한 빗변에 대한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시면 2t라고 또한 표현해 줄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OA가 2t예요. 여기가 지금 2t 라고 OA를 표현해 줬으니까, 우리는 OB도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루트 바로 암산 가능? 얘들아, 가능? 그냥 암산으로 가자. 여기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19 곱하면 우리 OB에 대한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2 루트 19 t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OAB가 직각삼각형이니까 ET, 그 다음에 ET, 어쩌고 T, 그 다음에 여기 AB에 대한 길이를 T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AB에 대한 길이는 루트 크게 열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제곱, 즉 3분의 4에다가 19 곱하시면 76이네요. 76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의 제곱 해주시니까 4t의 제곱. 계산해주게 되면 루트 7분의 여기 12 빼주는 거니까 그럼 64, 3분의 64t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한번더 정리하면 루트 3분의 8t가 나온다라는 거지. AB의

길이가 루트 3분의 8t 이렇게 또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선분 AB에 대한 길인데 그러면 T의 값을 구하면 사실상 이제 끝이네. 그럼 T를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일단 표현을 해줬죠. 그럼 더 이상 활용할 게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좌표를 이제 잡기 시작해야겠지. 어디를 잡을까요? 저는 저 A를 잡을게요. 저 A점을 제가 이 길이를 T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 요쪽을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면 A라는 점을 마이너스 T, 루트 3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 B라는 좌표도 제가 나타내주고 싶은데 아 여기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싶어서 또한 여기를 그러면 차 수선의 발 내리시고 X축에다가 내리고 또 A로부터 지금의 내린 이 수선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제가 여기를 D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닮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DAC가 90도이면서 OAD를 X라고 이렇게 각 표시를 해주시면 보여요. 여기 CA, OAC에 대한 각이 같거든? 마찬가지로 OAB가 90도라 똑같은 X만큼 빼주시면 BAD에 대한 그 크기가 같아요. 밑에 다 써볼게. 한번 잘 보세요. 각 OAC랑 같다라는 거지. 누가 각? BAD. 착착 한번 잘 보시고 그 말은 삼각형 OAC와 지금 삼각형 BAD가 닮음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닮음비를 쓰고 싶다라는 거지. 보세요. 그럼 빗변이 지금 각각 2t랑 루트 3분의 8t잖아요. 그쵸? 그러면 2t 대 루트 3분의 8t에 대한 이 비율은 작은 삼각형에 대한 그 AC, 즉 루트 3t, 루트 3t에 대해서 결국은 AD에 대한 비율과 같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저 T의 길이는 큰 삼각형에 대해서 BD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길이를 T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는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고 TT 날려주신 다음에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 그렇게 되면 이 AD라는 이 길이는 제가 표현해주게 되면 안에 바깥에 하면 8t를 2로 나누니까 4t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안에 곱하고 밖에 곱하고 계산해 주시면 이 BD라는 길이는 t를 2로 나누니 루트 3분의 4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 가져가서 한번 써볼게. 4 루트 3분의 4 그러면 여기가 4t 이 길이가 4t 이리가 루트 3분의 4t 이렇게 될 거라 우리는 A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B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B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t에서 4t만큼 오른쪽으로 이제 더해주는 거니까 3t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A의 Y좌표에다가 이만큼 루트 3분의 4 올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루트 3분의 4 더하시면 루트 3분의 7t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B의 좌표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AB를 다 표현해 줬고 우리가 아직 안 쓴 정보가 이 지수함수에 대한 함수식이죠. 각 점이 이 점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점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A는 지금 이렇게 이 왼쪽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루트 3t는 마이너스 t를 저 함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a의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b는 오른쪽에 있는 이 지수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루트 3분의 7t는 이 y값은 3t를 저 함수에다 넣어주면 되겠지.
A의 3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 좋아, 좋아. 그러면 이들을 이제 연립해서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t. 맞아, t였죠. t를 찾아주러 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이 친구를 A의 2t제곱은 루트 3t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A의 3t제곱이 저 친구는 루트 3분의 7t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을 텐데, 봐봐. 여기 지수는 2t고 여기 지수는 3t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세제곱 하고 아래는 전체에 대해서 제곱을 해준다면 위의 지수가 6t, 6t로 같아져서 결국은 우변 길이도 같겠죠. 그러한 방정식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위에 식에다가 세제곱 한거 전개해 주게 되면 3 루트 3t의 제곱에 저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제곱하신 다음에 3 곱하는 거니까 9t제곱. 그리고 뒤에는 3 루트 3t 플러스 1. 이 세제곱한 거 전개한 거 데려온 거고, 아래는 제곱해서 데려올게요. 그러면 3분의 49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4t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정리를 해줄까요? 어우, 여기 세제곱. 정리를 해줄까요? 이쪽으로 다 옮겨버리자. 왼쪽으로 다 옮길게요. 그러면 3 루트 3t의 세제곱 2차 데려와. 여기 3분의 27이니까 27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22로 나오겠네요. 22t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3분의 14 루트 3이니까 3분의 14 루트 3이니까 넘겨와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t 그리고 1은 지워져서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3을 곱해주면서 t로 묶어줄게요. 자, 곱하기 3을 해줄게요. 아, 오늘도 아래까지. 자, 내려가 볼게. 그러면 여기 t로 빼주시면 9 루트 3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2t 제곱이 되고, 뒤에는 5 루트 3 이렇게 t 하나씩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제 인수분해 할게요. 자, 여기가 5니까 더 쪼개질 수 없어서 5 뭔가 덩어리. 그리고 루트 3이라고 주어지면 22 맞추려면 여기가 9 루트 3, 여기 1 이렇게 주면서 곱해서 27, 곱해서 5니까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 될 거고, 그러면 t에다가 9 루트 3, t 플러스 5, 뒤에는 t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요로 지금 인수분해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t가 누구였죠? t는 OC의 길이에요. 그쵸? 그러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라 이쪽에서 t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AB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t 루트 3이에요. 데려갈게. 데려와. 루트 3 탁. 여기 탁. 곱해주시면 결과적으로 구하는 거는 8. 여기다 이제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AB의 길이는 8이다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지금 뒤에 대한 뭐 계산이 좀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시작할 때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제가 T를 이렇게 표현해 줬고, 그렇게 될때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똑같이 t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제가 닮음을 사용한 거죠. 그 중간 과정이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좋아. 다시 한번 풀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뭔가 진짜 반복되어지는 그 풀이 과정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찾아주시면서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 무려 2022학년, 2025학년도 수능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소하는 이 지수함수에다가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자. 그래. 알겠어. 그려볼게. 그러면
감사하는

이러한 친구가 있는, 이동했으니까 어느 점이 어떻게 찍히고 있던 어쨌든 감소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y는 5분의 1의 x-3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랑 y는 x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그 x 좌표를 k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k보다 오른편에 있는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일단 저렇게라고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합성함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값을 구하래요. 이 친구 봐. 이 친구 봐. 이 괄호 안에 이 친구 봐. 아주 지독하게도 생겼어. 그치? 근데 우리가 k를 찾아갖고 막이 값을 구해야 될까? 라고도 뭐할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왠지 이 전체 자체를 덩어리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 지독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형태를 일단 뭔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첫 줄. 첫 줄이네요. k를 넣었을 때 5분의 1에 k-3에 대한 값이 지금 k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 친구로 저기 저 괄호 안에 저 친구를 한번 끌어내려 가보겠다라는 거야. 자, 좌변은 5에 마이너스 k 곱하기 5에 뒤집으시면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 친구가 k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딱 다시 쳐다봐.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변에 5에 k제곱을 곱해줘 볼게요. 5에 k제곱을 곱하니까 얘 사라져.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은 k에다가 5의 k제곱 이렇게 되네. 어때? 다시 쳐다봐. 뭔가 비슷해졌죠? 양변에다가 세제곱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럼 5의 9제곱은 k 세제곱에 5의 3k가 된다라는 거고, 드디어 비슷해 아주. 뒤집을게요. 결과적으로 5의 9제곱분의 1, 이저 지독하게 생긴 저 친구가 된다라는 거고, 5의 3k, 이렇게. 그럼 묻고자 하는 저 f의 값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5분의 1의 9제곱을 묻고 있구나. 9제곱에 대한 f값을 묻고 있구나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찾으러 갈 거예요. 5분의 1의 9제곱? 5분의 1의 9제곱은 또한 이 함수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봐보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는 저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얘는 말이야, 저 함수꼴 잠깐 빌려오면 5분의 1에 12-3일 거란 말이야. 즉, x에다가 12가 들어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단, 이때 등식이 될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떨 때 가능하다고 했어? 그 x가 k보다 클 때. 즉, k보다 12가. 여기 들어가는 12가 커야지만 지금 이러한 등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K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면, 우리 이 함수 있잖아. 3 넣으면 몇이에요? 3,1이야. 그치?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3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얘는 3,3이잖아. 근데 걔보다 작게 찍혔다라는 거니까 이 우측이 아니라 이 오른쪽 이 어딘가에 3,1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게 x좌표가 3이라는 거고, k는 3보다 작다라는 건데, 12는 당연히 크겠지.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5분의 1의 9제곱이 f12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왔어.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f의, 저 위에 써 있으니까 여기다 갈게요. 이 값은 f의 f12를 구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12는 k보다 잘 크고 있으니 지금 박스 안에 있는 3x, 즉3 곱하기 12가 되어서 36입니다라고 끝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시고,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생긴 형태를 k구에서 막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덩어리로 이렇게 다뤄봤다. 지금의 문제 말고도 로그 들어가는 뭐 어떠한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에서 요새

또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에서 우리 로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어떻게? A는 로그 3의 t고요. B는 로그 5의 t입니다. 그리고 C는 로그 K의 t겠네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진수는 t로 같게끔 만들어 줬다.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 볼까? 나에서 이제 저렇게 로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친구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로그 C가 5면 이 친구 일단 로그의 성질을 바로 이용해 보죠. 그러면 로그 2 AB를 2A 플러스 B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줬더니 일단 B가 이만큼이랑 같다라는 거야. 아니, C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여기서 뒤집을게요. 왜 뒤집고 싶게? 한번 뒤집어 볼까? 그러면 여기가 2AB분의 2A 플러스 B거든? 그러면 더하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트꼴로 나누게 되면 왼쪽은 B분의 1, 오른쪽은 2A분의 1로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싶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줬고, 그렇게 되면 C분의 1, B분의 1, A분의 1이 필요한데, 탓! 우리 로그의 성질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때 우리가 제 A분의 1로 뒤집으면 뭡니까? 저기 T와 3의 위치가 바뀌죠. 위치랑 진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야.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T에 5가 되는 거고, C분의 1이 로그 T에 K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이제 식 다시 써주게 되면 로그 T의 K는 지금 이 부분 표현해 볼게요. B분의 1은 로그 T의 5고요. 더하기 2분의 1배의 A분의 1이니까 데려오게 되시면 로그 T의 3이네요. 아, 이제 다된것 같아. 그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을 이 위로 올릴게. 2분의 1제곱으로. 그러면 2분의 1 사라지고 루트 3이라는 거고. 그치? 그러면 로그 t의 k가 로그 t의 5루트 3이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k는 5루트 3, k제곱은 25에 3 곱하시니까 75. 이렇게 끝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얘도 이제 로그 자체의 연산을 이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건데, 풀다가, 아, 이래 보면 어떨까, 저래 보면 어떨까라는 그 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감은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하면 생깁니다. 단번에 보이진 않고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11번으로 가볼게요. 두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21번이니? 어, 이거 봐. 또 21번이네. 2에 대해서 왼쪽에서는 지금의 어떤 함수예요, 이거? 유리함수죠? 유리함수가 그려지고 있고, 이 오른편에서는 로그를 접어 올린대. 그럴 때, 이제 또이 표현 나왔지. 진짜 자주 나오죠? X축과 평행한 그 직선을 그렸을 때의 교점의 개수를 결국은 GT라고 한다라는 거고, 괜찮지? 그러면 지금 이 0, 1, 2라는 숫자는 y는 fx와 y는 t라는 이 둘의 교점이 지금 교점 개수가 0 또는 1 또는 2가 생기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때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그 y는 t에 대한 이 t가 자연수 6개, 자연수는 6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아. 그러면 역시나 이제 그래프를 대강 그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유리함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4를 생각해보면, 이 친구 우리 1, 4분면이랑 3, 4분면으로 이렇게 생겨진 형태잖아. 그치? 그런데 이 친구를 3만큼 오른쪽으로 끌어올리고 a만큼 위로 올렸다라는 거야. 그려볼게. 그렇게 되면 x축, y축이 있어서

우리 점근선이 지금 x는 3이랑 y는 a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 위에 자연수인 어떠한 a가 있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가 될 거예요. 어디까지? 3까지. 여기 3까지가 될 텐데 지금 기준이 이 왼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2를 준다고 하면 계속 2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감수함수가 당연히 그려질 테죠. 왼쪽으로 갈때 이렇게 점점 달라붙을 거니까. 그럴 때 지금 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잖아? 저 함수식에다가 x는 2 잠깐 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거든? 즉, a 마이너스 4. 지금 2에서 a보다 작은 a 마이너스를 자를 갖는 여기에 점이 뚫리면서 쭉 내려오는 이러한 함수가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럼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로그 함수가 그려질 텐데, 저 친구는 원래 이렇게 증가한 함수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렸죠. 그럴 때, 아까 뭐라고 했지? 오른쪽에 뭐 로그 함수가 이제 양수 부근에 이제 그려질 텐데, 제가 아무렇게나 또 일단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보자. 뭐 접어 올려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제 2 이상인 데부터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y는 t에 대한 교점이 0, 1, 2가 다 나와야 되는데, 보면 0, 없어. 하나, 오케이. 교점 생길 수 있지. 근데 두 개가 생길 수가 없네요. 따라서, 아, 이러한 경우는 아니고, 그러면 이쪽이랑 겹치게 될 때는 한 줄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 아래쪽에 뭔가 그려지는 게 또한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y는 t가 그려집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y는 t를 잡아주게 되면 하나, 둘,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 t, 자연수 t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보면 지금에 대한 함수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그 t는 a와, 이 y는 a와 a-4 사이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가능한 수가 a-1, a-2, a-3인 세 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연수티가 3개밖에 안 나오는 거고, 밑에가 안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 3개 말고, 다른 쪽에서 3개가 더 더해져서 6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로그 함수를 이러한 형태가 아닌, 어떤 형태로 그릴 수 있을까요? 튕겨져 올라가는 걸 사용하셔야지. 즉,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는 로그 함수를 그리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는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자연수 t가 여전히 세 개가 생길 텐데, 이 아래에서 또한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2에 대한 함수값이 이제 중요해져요. 여기.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음수 쪽으로 찍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f, 2에 대한 함수값을 정리해 주시면 왼쪽에 2가 들어가 있는 이 로그 함수에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튕기고 올라가는 거니까 본래는 이제 음수값이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5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가 2가 들어가야죠. 얘가 2고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쵸?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b가 되어지는데, 우리 b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 값도 지금 자연수입니다. 그치? 어떠한 자연수 값을 가질 때 하나, 둘, 세 개의 t를 가지려면 1, 2, 3에 닿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도 지금 세 개를 가져서 총 6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이 지금 3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B가 8,
이 되어진다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이제 A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봐봐. B는 8이 되었어. 그리고 이 F2에 대한 값은 3이 찍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위에 뚫려있는 이 위치 있죠. 즉 A-4와 3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치 강의가 필요할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3을 제가 이 뚫린 동그라미보다 아래에 그려놨는데 만약 위에 찍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유리함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뚫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y는 t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저 치역이 0, 1, 2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따라서 지금 이 3이 A-4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또는 같거나 써주시면 A-4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A는 7 이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A 플러스 B에 대한 최소값은 가장 작은 7에다가 8을 더한 15가 되어야 된다라고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위에서는 무조건 3개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아래에서 3개를 더 가지기 위해서 로그 함수가 나머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끝이 마지막에 이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끝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래프 이렇게 추론해가면서 푸는 문제 재밌지 않나요? 아, 저는 재밌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재밌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 수다리 문제야. 왜냐면 말이야. 한번 문제를 보잔 말이야. 보면요. 본래 AX제곱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되어 있어. 그치? 여기도 로그 AX에 대한 여기 뒤에 없는 부분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고.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몇 번이에요? 우리 앞에 3번에서 전체적으로 옮긴 그 그래프 있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더 편리한 상태를 만들어서 풀어보자라는 거지. 자, 미리 풀어보고 오세요. 얼른 자 떠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풀어봤던 거 그대로니까 풀고 왔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서 데려오겠지. 맞아? 왜? 지금 y는 ax-1제곱인데 이 친구를 y는 ax제곱으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즉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서 제가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지 지금 저 친구도야. y는 주어진 거는 로그 a에 대한 x-1이지만 이 친구를 나는 로그 a의 x제곱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니까 얘도 똑같이 딱 데려오면 어떠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쟤만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위에 등장한 직선 있지. 저 친구도 땡겨줘야지. 이 친구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옮기셔서 x절편이 3이 된다라는 거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리러 가. 그러면 x, y가 있고 지금 증가하는 두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y는 a의 x제곱 그리고 이 친구를 그려줄 건데 제가 옮긴 이유가 뭡니까?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칭이 되게끔 슬쩍 그려주시면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직선까지 한번 그려줘 볼게요. 그러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면서 지금 x절편은 3이 되어지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 원래 만나는 점이 각각 a랑 b였는데 저는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이 점을 프라임을 사용해서

나타낼게. 그럼 여기가 A'. 그리고 이 점을 B'. 이렇게 나타내 줘보도록 할게요. 좋아. 제가 구해야 될건 뭐죠? C. C네요. C는 원래 점이 X축과 만나는 그러한 점을 C라고 했었는데, 하나 이동했으니까 결국은 이축 위에 있지 않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니? 여기 C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건데, 본래는 여기 0 넣으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0 넣으시면 0,a분의 1이거든요. Y좌표는 변하지 않고 왼쪽으로만 한칸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a분의 1을 갖는 C의 좌표, C'이라고 할게. C'까지 챙겨주면서 그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S로 여전히 같을 거다라는 거지. 그대로 다 옮겨줬으니까. C라는 점까지 말이야. 좋아. 그럼 가볼게요. 이때 주어진 길이가 하나가 2루트이래요. 여기가 2루트이래.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뭐 해주고 싶어요? 또그 직각삼각형 만들고 싶잖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길이가 2고 여기도 2라는 건데, 이때 이 프라임 프라임에 대한 이 중심, 제가 이 점을 M이라고 해볼게요. 이 M의 점은 Y는 X 위에 있어요. 그치? 근데 얘가 얘를 쭉 아래에다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3이고요.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 절반이겠지.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2분의 3이니까 여기 M에 대한 좌표가 2분의 3, 2분의 3이구나를 바로 사실 데려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B에 대한 좌표도 바로 끌어낼 수가 있는데, B'에 대한 좌표도 끌어내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여기 하나 더점 지나잖아요. 여기가 또한 1대 1이 되겠지. 왜? B변이 1대 1이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길이가 1, 1이라는 거고, 이 좌표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오고, 즉 B'에 대한 좌표가 2분의 5, 또한 Y좌표는 1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이 B'은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있어요. 따라서 2분의 1이 로그 A에 대해서 지금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저 A가 2분의 5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4분의 25가 된다라는 건데, 4분의 25가 A예요. 즉, 우리가 C'에 대한 좌표도 찾아줄 수가 있다. 이 C'에 대한 좌표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뒤집으니까 25분의 4가 된다라는 건데, 다 했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저 넓이예요. 저 S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저 프라임에 대한 길이인 2 루트 2 데려오게 되시면, 나머지 이 삼각형의 높이라고 할까요? 높이라고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C'이랑 직선에 대한 그 거리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C점이 지금 마이너스 1, 여기잖아요. 다음에 이 C'에 대한 그 거리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공식 적어주시면 루트 2에다가요, 절대값 몇이고, 마이너스 1에다가 25분의 4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분의 21이 되고,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 2, 2, 루트 2, 루트 2 지워지면서 결국은 2에 대한 절대값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25분의 여기 75 더하는 거니까 96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50을 곱해달래요. 따라서 25분의 96 곱해주시면 2 곱해주셔가지고 192가 최종 답이 되겠다. 괜찮은가요? 마찬가지야.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그래프를 다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면서 해결을 했고, 그치? 비슷한 그 흐름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지난 강에서 우리 동양윤리 보면서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동양윤리 이어서 보고 그리고 서양윤리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바로 넘어갈게요.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다. 또 처음부터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이름을 바로잡는 것, 여기 한자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정명이라고 적혀있어요. 자, 우리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공자는 뭐라고 바라봤냐면 이름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 이름이 바르지 못한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백성이 또 백성답지 못할 때, 즉 백성 안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할 때, 이럴 때 어떤 사회의 혼란들이 생겨난다라고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예약이 흥성하지 않고 예약이 흥성하지 않으니 형벌이 제멋대로이다. 자, 다 요약해보자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이름이 바르지 못함이라고 바라보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유교사상가고요. 을, 도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인 것 나쁘게 바라보고 있고요. 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래요.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가게 되는데 인위적인 덕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라고 바라보는 노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갑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절한 선지죠? 도가사상가, 노자에게 오히려 적절한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교에서는 인간이 제정한 규범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오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지켜야 되는 덕목들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서 무위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유교의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2번 갑.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를 행해야 된다. 자, 이 서라는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윤리를 배울 때 이 서를 배우고 진짜 이 윤리의 매력을 깨닫게 됐거든요. 서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청소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을 때 내가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친구들도 참 하기 싫겠구나. 다른 친구들에게 시키지 않는 이 서의 정신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공자는 사회의 혼란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적절한 선지로 2번 정답이고요. 3번 을,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 이 예법이라는 단어. 인위적인 덕목이죠. 도가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런데 도가사상가인 노자는 예법을 지키는 거는 오히려 이게 다 사회 혼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을,

12선악을 구분해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공자에게 나왔으면 맞을 법한 선지거든요. 그런데 노자의 입장에서는 12선악을 구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이죠. 우리 동물이 어른 보고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악하다, 나쁜 동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기준점은 인간이 만들었고, 또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상적인 삶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둘의 공통선지로 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우선, 노자의 입장에서 인의 시작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고요. 공자의 입장에서도 틀린 선지예요. 왜냐하면, 인의 시작은 공자에 따르면 존비 친소를 구별해서 사랑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존비 친소. 존비 친소 구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높고 낮고, 그리고 나와 친하고 멀고를 구별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인의 시작인 것이지,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사랑을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에게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6번 볼게요. 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을 연기라고 한다.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46번까지 이론 윤리를 쭉 풀어왔으면, 이제는 이 지문이 익숙할 법도 합니다. 누구죠? 석가모니죠? 정말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연기라는 것, 인연생기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불교적, 연기적 세계관이고요. 나,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다. 자, 지금 이나 지문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좀 표시해 봅시다. 우선 인위적인 것, 그리고 분별적 지혜, 그리고 인, 그리고 의, 요렇게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자, 조합해 봤을 때이 모든 것들은 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죠. 인위적인 덕목들. 그럼 이 유교의 이 인위적인 덕목들을 싫어하는 학파 누구예요? 도가사상가고요. 노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역하.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아, 진짜 여러분들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지가.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듯이 불교에서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고정, 불변, 영원, 독립. 요런 거 싫어한다고 했었죠. 요런 선지들로 긍정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불교에서는 틀린 선지라고 쉽게 골라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요. 불교에 따르면. 틀린 선지고요. 니은가.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냐라고 생각하면 나와 다른 생명체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자타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죠. 석가모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하나의 그물망처럼 세계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춰주고, 다른 존재를 비춰주고, 다른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비춰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 거미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처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아, 다른 존재들, 불성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인과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맞는 선지로 적절하고요. 디귿, 나.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에 따라야 된다. 인위라는 거 싫어하죠. 도가에서.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도라는 광활한 원리, 커다란 원리에 따라 살아가자라는 말, 노자가 할수 있는 선지입니다. 릴, 가나. 인의를 통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세요. 자, 인의라는 덕목을 강조하는 학파는 어디예요? 유교죠. 유교의 인의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궁극적으로 추구하자라는 것은 유교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7번 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한대요. 이 대도, 커다란 도죠. 그 세상에서의 어떤 설명을 지금 쭉 적어놓고 있는데 어진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한대요.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재물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 하지는 않고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아서 바깥 문을 닫는 일이 없대요. 아무도 문이 열려 있어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백성들이 모두 도덕적인 각성을 이룬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공자는 설명하죠. 뭐라고? 대동사회라고. 공자의 이상적인 사회, 대동사회고요. 이 대동사회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백성들이 모두 도덕적 각성을 이룬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룬 사회. 자, 그런 사회에서는 특징들, 적혀있는 특징들 보면 내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즉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도덕적인 사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회에서는 도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어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발돼서 통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 공자의 사상이구나, 유교입니다. 을, 나라는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자, 이번에는 이상사회를 이야기하는 다른 학자의 지문을 가지고 왔네요. 나라가 작고 백성은 적다? 이거 네 글자로 소국과민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 요 대동사회 아래다가 적어봅시다. 소국과민. 나라가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백성이 적어야 된대요. 즉, 통치를 함에 있어서 많은 백성이 있으면 법, 이런 질서들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굉장히 작고 백성이 적은 수라고 한다면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꺼내서 늘어놓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아, 소박하고 순수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누구죠? 노자입니다. 자,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기역, 갑, 인의 출발점인 무차별적 사랑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지겨운 선지예요. 너무 많이 나왔죠. 공자에서 인의 출발점은 뭐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부모부터 사랑하는 것이 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 사랑인 겸에는 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무차별적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다? 묵자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니은, 갑.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서 지문처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진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곳이 바로 이 이상적인 사회인 대동사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공자에게 적절한 선지입니다. 디귿, 을, 인위적인 통치가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공자와 반대로 노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라 저렇게라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이끌고 이런 통치 명확하게 반대하면서 뭐라고 하죠? 무위로서 통치해라. 즉, 백성이 가지고 태어난 그 순수한 본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런 사회는 소박한 사회죠. 그래서 노자에게 적절한 선지로 디귿 적합하고요. 리을, 갑과 을, 예법을 통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요거는 우선 노자에게 확실하게 틀린 선지죠. 왜? 예법이라는 거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위적인 덕목들 중에서 하나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공자에게 또 명확하게 들어맞는 선지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했을 때 이 자연스러운 삶에 대한 어떤 공자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을 입장에서 명확하게 또 틀렸고 갑의 입장에서도 크게 와닿지 않는 선지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선지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4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부정의 대답으로 골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모략을 일삼지 말아야 된다.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다함이 없는 돌을 채

체득해서 없음의 경지에서 논의를 해야 된대요. 뭔가 지혜를 많이 쌓고 이런 경지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그 상태에서 논의는 게 중요하대요. 지극한 사람, 지인 되어 있고요. 의 마음씀은 거울과 같아서 일부러 보내지 않고 일부러 맞아들이지도 않는데요. 그저 응할 뿐 간직하지 않는다. 지극한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거울과 같아서 일부러 뭔가를 보내지도 않고 일부러 뭔가 맞아들이지도 않는데요. 즉, 뭐냐면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흐름 그대로 맡기는 사람이 지극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가사상가인 장자가 되겠고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한번 끊어볼까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라 라는 것은 맞죠. 도가사상가들은 이 자연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정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 차별, 구별, 도가에서 싫어하는 선지라고 했었고, 특히나 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점은 인간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에 대한 설명, 장자가 할수 있는 선지 아니고요. 지금 부정의 대답을 할 선지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천지 만물 어디에나 있는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장자에 따르면요. 이 도라는 것은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도는 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랬을 때이 이야기가 이번 선지에 그대로 가져가지죠. 천지 만물 어디에나 있는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자. 자연의 흐름을 주관하는 이 생성 변화의 원리로서의 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장자, 긍정의 대답을 할 거고요. 3번,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 이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한다라는 거 밑줄 쳐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장자가 이야기하는 수양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심제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나만의 주관적인 가치관 혹은 분별적인 지혜들이 가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들을 하면 내가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보고요. 이 심제를 통해서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본성, 도가에서는 이 본성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순수하고 소박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가? 정답이고요. 4번. 세속을 초월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세속이라는 것에는 우리 사는 삶들, 인위적인 기준들이 가득한 삶이죠. 이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기준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상적인 삶이라고 바라봅니다. 5번.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자, 이 문장 전체가 장자가 이야기하는 또한 가지 수양 방법인데요. 우리 앞에서 심제 3번 선지에서 봤다면 5번 선지에 해당하는 수양 방법은 좌망입니다. 앉을 좌자에 잊을 망자를 써서 앉아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이 좌망의 수행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장자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틀린 선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서 49번 보겠습니다. 가나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생기므로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 자, 무명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무명이 긍정적인 단어다, 부정적인 단어다? 부정적인 단어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어리석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자 자체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잖아요. 밝은 게

상태는 즉 밝지 않음의 상태,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요. 집착하지 않게 되면 나를 구속하고 있던 고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지문이었습니다. 자, 나.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건 역시 저것에서 말미암게 된다.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오름이 있다. 마치 가와 약간 그 대응되는 지문을 가져온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성인은 자연에 비추어서 생각한다 라는 장자 도가 사상가의 지문입니다. 이것 저것의 어떤 구별은 인위적인 인간만의 구별이고 성인은 이런 것들의 구별에서 넘어서서 자연이라는 광활한 관점에서 비추어서 생각한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아 정말 이 광활한 커다란 자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 있나요? 선생님도 그 한라산 이런 데 올라가면 풍경을 바라보면 와, 이 자연 속에서 내가 뭐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도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들입니다. 자연에 비추어서 보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하고 다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의 일부일 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 지금 석가모니, 나, 장자라고 대응될 수 있겠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형성해야 된다. 한번 체크해볼까요? 중요한 선지로. 자, 왜냐면요,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고자 나온 선지입니다. 불성이라는 거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 맞죠? 왜냐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우리가 불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불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들이, 자연의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가 될 가능성.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형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는 후천적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거든요. 불성은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가. 원인과 조건이 없는 존재는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 연으로 엮여져서 존재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죠? 인연생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인연생기, 이 연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 불교에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나. 십이선악을 분별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세요 라는 것은 유교에게 적합한 선지이지 도가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자연의 관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십이선악이라는 그런 인간만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분별할 필요 없고요. 도덕적 가치라는 이 용어도 역시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나.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 자,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 장자가 강조하는 내용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고자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짬뽕해서 가져온 선지인데요. 본성에서 벗어나 라는 단어를 그 문장을 봤을 때 우리 도가에서는요. 본성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런 순수와 소박의 덕에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서 이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둘의 공통점, 세상 만물의 가치에는 위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자, 석가모니 틀렸고요. 장자도 반대할 선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에 따르면 우리 1번 선지에서 봤다시피 모든 그 생명체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라는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즉 위계가 있다라는 설명을 불교에서는 할 수가 없죠. 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든 물고기든 뭐든 다 평등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위계가 있다라는 이 선지, 둘 모두에게 해당하는 선지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양 윤리를 다 끝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양 윤리 문제들을 거쳐오면서 느꼈을 지점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아, 참 많은 지문들이 반복되고, 많은 선지들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겸해라는 키워드 유교에 계속 헷갈리게 나왔고요. 그리고 독립, 불변, 이런 단어들, 불교에서 틀린 선지로 반복해서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2023학년도부터 26학년도 최근까지 봤을 때, 이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가 늘 반복돼서 함께 나오는 거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수능에서는 이 덕윤리 맥킨타이어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양윤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볼게요.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실천 관행을 지지하는, 그리고 실천 관행을 내재하는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덕은 선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자기 지식과 선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게 하는 성향이다. 라는 지문 처음 만나보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단어들. 덕, 실천 관행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 또 덕.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요. 맥킨타이어 덕윤리학자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맥킨타이어 입장에 따르면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 우애, 이런 유교적인 덕목들을 강조하죠. 이런 선들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성향으로서의 덕을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을,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가 지배하도록 하였다. 오직 쾌락과 고통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준다. 정말 공리주의에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나한테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피한다는 것은 이것이 나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 둘의 왕좌에 매여 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시해 줄 뿐만 아니라,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역시 쾌락과 고통이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옳은 것은 뭐냐면 공리주의 입장에 따르면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른 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게 그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로부터 윤리적 쾌락주의까지도 흘러가는 이 벤담, 공리주의 학자라고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는 유덕한 행위가 될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적인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먼저 효도하고 형제에게 먼저 잘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덕목이다라는 이야기 우리 앞에서 공자 봤을 때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유덕한 행위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덕윤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공동체주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나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덕목의 실천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친밀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유덕한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고요. 2번, 갑. 행위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속성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세워야 된다. 자, 행위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속성이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도덕 법칙,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볼 의무론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의무론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로 옳고 그른 행위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그른 행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선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 않나요? 의무론의 입장에 따르면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나쁜 행위예요. 즉, 행위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속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의무론적 선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을. 국가의 입법 원리와 개인의 도덕 원리는 궁극적으로 같을 수 없다. 자, 국가의 입법 원리, 그리고 개인의 도덕 원리는
벤담에 따르면 다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리주의 사상가들한테 꼭 챙겨가야 되는 공리의 제1원칙이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국가 통치 원리도 돼야 되고 개인의 도덕 원리도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1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같을 수 없다. 틀린 선지고요. 4번 을. 쾌락과 고통으로서 행위 결과를 평가할 수 있지만 행위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거,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설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맞고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둘의 공통점으로 도덕행위의 실천적 고려 범위에서 공동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5번 선지가 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선지인데요. 우선 덕윤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덕윤리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바로 공동체주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덕윤리에서 강조하는 실천 덕목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덕목으로 제시를 해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일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덕목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절대 공동체를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공리주의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때 최대 다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최대 다수겠죠. 당연히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행위가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에서 덕윤리와 공리주의의 공통선지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서양윤리도 그렇고 동양윤리도 그렇고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선지들 나와주면 땡큐죠.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51번 볼게요. 다음은 갑을 사상가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려면 덕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법한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위 중심 윤리가 아니라 행위자 중심 윤리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행위자 중심 윤리는 덕윤리죠. 덕윤리학자 맥킨타이어입니다. 을 볼게요. 인간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준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학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계속 괴롭힐 학자인데요. 칸트입니다. 의무론에 속해 있는 학자고요. 우리 이 지문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행위에 준칙을 세우는데 그 준칙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냐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준칙을 세워야 된대요. 즉, 준칙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나만의 규칙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가 보이면 죽는다. 혹은 뭐 무단횡단을 한다. 이런 것들 다 준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준칙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준칙은 뭐냐면 이 준칙이 과연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길가에 보이는 쓰레기를 죽는다. 이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준칙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사회, 도덕적인 사회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회는 당연히 질서가 어지러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칙들이 있겠지만 그중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는 준칙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자, 두 가지를 칸트는 구분을 하는데요. 의무에 알맞은 행위, 그리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요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의무에 알맞은 행위란 무엇이냐면, 뭐 내가 동기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의무에 알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동기가 선하지는 않고, 내가 봉사 시간을 받고 싶다라는 그 동기로부터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무에 알맞는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동기를 살펴보면 뭐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의무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동기를 살펴봤을 때그 동기가 선하냐의 여부예요. 그리고 이때의 선하다는 칸트는 내가 이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선택했을 때만 선하다라고 보거든요. 뭔가 동정심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 것은 칸트에 의하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고요.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선한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갑은 맥킨타이어, 을은 칸트고요.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된다. 자, 맥킨타이어 공동체주의학자, 덕율리학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덕이라는 것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도덕적인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속의 어떤 전통과 역사와 맥락을 살펴보고, 도덕적인 게 무엇인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 그런 것만을 습관화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2번, 갑.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덕이라는 것, 덕율리학자니까 당연히 덕을 강조할 것이고요. 덕을 내가 소유하고 그 소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까지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곧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조음인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 2번이 맥킨타이어에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을.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 준칙에 따른 행위 중에서 도덕적 행위가 될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살펴봤던 거. 준칙 중에서 법칙이 될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4번, 을.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자, 의무에 부합한다라는 거 여기에 적었습니다. 의무에 알맞는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론, 동기도 의무로부터 비롯되고, 결과적으로 의무에도 알맞으면 정말 최선이겠지만, 자, 단순히 의무에 결과적으로만 알맞고, 동기는 선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틀린 선지입니다. 5번. 둘의 공통점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자, 이 유용한 결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디? 공리주의 학자들이고요. 벤담이나 밀이 할수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2번 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의지는 키워드부터 우리 칸트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가 아니고, 뭐다?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다. 어떤 행위를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뭐 이런 동기 다 아니고요. 뭐 어떤 동기만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동기냐면, 그 행위가 정말 옳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한다. 그때만 선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칸트의 선의지와 관련된 지문이고요. A의 상황 봅시다. 고등학생 A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받았대요. 평소 웹툰 구독권을 또 사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 교재를 구입할지,

우리 자연법 학자들인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이 강조를 하고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동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선지고요. 2번 부모님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이익 최대화, 이것은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는 틀린 선지고요. 3번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로부터 행동하세요. 요게 정답이네요. 의무로부터 하는 행동,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이런 것들을 의무론의 학자인 칸트가 강조하기 때문에 정답 3번. 4번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신의의 덕목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공동체주의 학자, 덕윤리학자들에게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5번 자신에게 주어질 쾌락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여 행동하세요. 공리주의 학자 중에서도 쾌락의 질을 구분하는 학자인 밀에게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53번 다음의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같은 형식들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즉, 공리의 원칙에 따르고자 한다면 공동체의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선택하고자 한다는 거죠. 누구죠? 벤담이 되겠고요. 벤담이라는 것을 꼭 모르더라도 공리주의다라는 어떤 지점만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 오케스트라 단장 A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단원들과의 불화로 오케스트라를 떠났던 연주자를 재영입하고자 한대요. 그런데 대다수의 단원들이 반대해서 고민 중이다.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 선택에 관련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리주의 학자인 벤담이 할수 있는 조언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번.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연주자 재영입을 결정하세요. 자기 이익만 고려하면 안 되죠. 최대 다수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니까. 2번. 단원들의 의사가 아니라 단장의 권위를 중시하여 결정하세요. 아니죠. 관련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장의 권위만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에 적절한 선지가 아닙니다. 3번. 오케스트라 전체에 가져올 손익의 총합을 계산해서 결정하세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오케스트라 전체에 가져올 손익의 총합을 계산하래요. 즉, 이런, 연주자를 다시 영입을 했을 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고려할 때,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래요. 만약에 손해가 더 크다면 영입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영입해야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하라라고 바라보는 것은 벤담의 선지로 적절합니다. 4번.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음으로 단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세요. 자, 요거는 우리 공리주의 학자들이 또 강조하는 지점인데 인간에게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선택 혹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거든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제1 원리에는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5번. 그 자체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세요. 그 자체로 선한 행위 같은 내용들은 칸트가 강조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자, 5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또 반복되는 문제의 형태죠. 봅시다.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밀의 명언이죠. 정말 멋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자, 보면요. 만족하는 돼지는 지금 쾌락을 따졌을 때 양적으로는 높은 상태의 지점에 놓여 있다라고 할수 있고, 돼지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질적으로는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비교되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은 양적으로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낮은 쾌락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돼지랑 비교해서 인간이라는 지점에서 질적으로는 높은 쾌락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대요? 후자가 더 낫대요. 즉,
양보다 질이 더 높은 상태,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 자, 만족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런데 바보예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낮죠. 자,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는요, 양적으로는 불만족하기 때문에 낮을지라도 소크라테스입니다. 저희 서양 윤리의 대가. 질적으로는 어때요? 높게 되겠죠. 그래서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보는 점에서도 역시 양과 질이 같이 고려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은 양일지라도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질적 공리주의학자 밀입니다. 자, 하루 2만 원으로 행복 찾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등학생 A는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읽을지, 소문난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지 고민 중이래요. 노벨문학상은 지금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죠. 자, 그런데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하는 거, 맛있는 식사하는 거, 질적으로는 낮지만 양적으로는 뭐 충분할 수 있겠죠. 이 질이 높고 낮음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미래 입장에서는 질적으로 고급 쾌락을 추구하라는 조언을 하게 되겠고요. 그 해당하는 선지를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서 골라봅시다. 1번,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끼세요. 1번부터 정답이네요. 식욕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고 책을 읽고 지적인 쾌락을 얻는 것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죠. 이걸 추구하라고 보게 되는 지금 미래 선지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2번,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쾌락의 질을 고려해서 책을 읽으세요. 이런 거는 헷갈리게 만들려고 낸 선지입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아니죠. 우리 공리주의학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결과주의에 속해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쾌락의 질을 고려하라는 지점이 밀한테 적합한 선지일지라도 앞에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틀리고요. 3번, 어떤 선택이 정원명령에 따른다. 칸트에게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하세요. 자,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해라라는 조언, 뒷부분은 적합하지만 앞에 있는 이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는 것안 돼요. 왜냐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그러한 경향성이거든요. 배제하라는 그 단어가 틀렸습니다. 5번, 질적 쾌락보다 양적 쾌락 증진을 위해 풍족한 식사를 하세요. 아니죠. 질적 쾌락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질적 공리주의학자인 밀이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자, 55번 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또 제시할 조언 골라봅시다.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할, 더 이상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은 이미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되어 있고 가르칠 필요 없고 오히려 단지 개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옳은 행위다라고 바라보는 칸트가 되겠고요. A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봅시다. A는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지만 용돈이 부족하대요. A는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친구한테 꼭 갚을게 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요. 지금 나쁜 아이죠? 이 아이는 지금 거짓말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칸트 입장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골라봅시다. 1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명심하세요. 자, 우리 칸트의 인격주의 정식에 따르면요. 인간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의 주어는 인간이었어요. 모든 인간. 심지어 칸트는 범죄자도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약속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이 목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틀린 선지고요. 2번. 약속 준수의 의무는 자기 행복에 대한 열망에 근거한다. 아니죠.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3번, 거짓 약속은 친구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대상을 속이고 있는 거죠.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약속은 친구와의 돈독한 정서 유대를 위해 지켜야 됨. 동기가 정서적 유대가 될수 없어요. 자연적 경향성이기 때문에. 5번. 친구에게 무해하다면 거짓 약속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자, 어떤 조건이 붙는다고 해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도덕 법칙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이런 조건절이 붙지 않아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6번 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평가된대요. 아, 양적 공리주의 학자이구나.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그 양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양적 쾌락주의 벤담이고요. 벤담 공리주의 학자에게 적합한 선지 골라봅시다. 한 지역에서 재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대요. 긴급히 투입된 구조대원 A는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선 구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만 잘 읽었더라면 이 1번 선지가 틀렸다는 것은 쉽게 골라낼 수 있을 텐데요.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라는 것은 벤담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으로만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2번. 신체의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쾌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벤담에게는 그 고통과 쾌락은 전부 계산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3번.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총량을 계산하세요. 이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구조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손해도 있을 거예요. 이 이익과 손해를 마치 저울에 두는 것처럼 계량을 했을 때, 이 총량을 계산한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3번이 공리주의학자 벤담에게 적합한 선지고요. 4번, 구조의 의무는 결과와 무관한 정언 명령임을 명심하세요. 라는 개념. 우리 정언 명령이라는 키워드, 칸트에게 해당하는 키워드점. 기억나시나요? 이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뭔가에 어떤 이득이 됐을 때이 행위를 해야 된다. 라는 건 정언 명령이 될수 없고, 무조건 반드시 이 행위를 해야 돼. 라는 것이 칸트의 정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결과와 무관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주의인 벤담은 절대 이 선지에 동의할 수 없겠죠. 5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하세요. 자, 요 선지 우리 중요하게 챙겨갑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리주의 학자들에게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는 단어가 칸트한테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만 보면 칸트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공리주의에게도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1원칙. 뭐죠? 공리의 원리죠. 풀어서 설명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제1원리가 존재했습니다. 자,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설명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57번 볼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가 있대요.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대요. 핵심적인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한 선에 접근할 수가 없다. 내가 덕을 가지고 있다라면 실천 관행, 우리 뭐 사회의 관습들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실천들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있대요. 조음들. 그 조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인데, 덕이 결여된다면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당연히 덕율약자겠죠?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요. A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대요.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결식 아동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 친구들을 후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훌륭한 아이에 대한 상황에서 맥킨타이어가 할수 있는 조언 골라봅시다. 1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겠죠. 그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이 있거든요.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그런 덕목들을 실현하도록 행동하세요. 라는 이야기. 당연히 덕율약자에게 정말 적합한 선지입니다. 각자의 공동체, A 공동체, B 공동체, C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공동체마다 다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덕율약자인 맥킨타이어에게 적합한 선지입니다. 자, 2번.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우선 이 관습을 따르기보다라는 이 문장부터 틀린 선지고요. 자율적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칸트에게 적합한 선지가 되겠죠. 3번.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주는 이성이거든요. 자, 근데 이 앞에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틀렸죠.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따라야 되는 것이 덕율약자들이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애됨 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겠네요. 4번. 유용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해라. 공동체의 이익, 유용한 결과. 공리주의 학자들에 해당하는 선지고요. 5번, 공동선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선관념, 아니죠. 공동체주의 덕율리학자 맥킨타이어 입장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8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문은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칸트가 참 말을 어렵게 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도덕 법칙이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내가 필연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내가 의도한 행위의 결과인 대상에 대해 나는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할 수는 없다.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존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법칙에 대한 나의 존경뿐이다. 라는 칸트의 지문입니다. 자, 고등학생 A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기로 친구와 약속했대요. 그런데 봉사활동 당일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생겨서 약속을 지켜야 할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콘서트에 가야 할지. 자, 칸트랑 엮여져서 이 문제의 형식이 나오면 이 거짓말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살펴볼 수 있죠. 1번부터 살펴보면요. 동정심을 기준으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판단하세요. 자, 이 동정심이라는 거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경향성에 해당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약속 준수와 공연 관람 중더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선택하세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아야 되는지 이런 건 칸트한테 절대 중요하지 않거든요. 역시 틀린 선지고요. 3번,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자,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공리주의지 의무론인 칸트는 아니죠. 4번, 약속을 지킬지 말지 경향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세요. 마치 칸트의 선지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경향성에 따라라는 말을 살펴봤을 때, 아, 가변적인 경향성은 이 도덕성의 판단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자신의 행위가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따른 것인지 검토하세요. 자, 이 내용 우리 보편주의 정식, 정언 명령에 해당하는 선지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그 행위가 보편화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설명, 칸트에게 적합한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빠르게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직 서양 윤리 끝나지 않았거든요. 덕윤리, 공리주의, 의무론 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1강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사실 중요한 것들은요, 1강에서 나왔어. 오늘 배울 내용은요, 2강에서 배울 내용은요, 사실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요, 항상 처음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찾는 이유가 뭐겠어. 사실 전체를 다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아마 부분적으로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처음 하듯이 이렇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너무 반복은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인트 잘 짚어가면서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11번입니다. 좀 익숙하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들었다, 배웠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봤다. 뭐부터? 그려야 되나? 약간 이 생각도 하시라고요. 그려야 되나? 그려도 되는 문제인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뭐 그리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야. 한번 그려보는 것도 추천해요. 반복할수록 결국 도움이 되는 거거든.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던 건데요. 과거도. 최근 좀 과거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주가 가능한 섬이다. 이러면서 이런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하면요. 신안에 위치한 섬이죠.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자, 우리나라 영해 기점은요, 총 23개로. 그렇지. 자, 얘들아, 기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뭐예요? 아, 기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나오네. 기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직선기선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그렇지. 아, 직선기선과 관련된 거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기선과 관련된 거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기점하면 직선기선인 거야.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를 이은 게 직선기선이잖아. 그럼 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직선기선을 만들겠다는 의도잖아요. 통상기선은 점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매끈매끈한 거야, 매끈매끈. 그치? 23개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시작점이 된대요. 계속해서 기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해 기점이 있는 섬의 영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해의 섬을 발표하는데 뭐가 됐대요? 가거도가 최초로 선정이 되었대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섬이고요. 가거도의 북위, 오, 뭐가 나왔어? 북위 34도, 동경 125도 지점에 위치되어 있대요. 우리 한번 수리적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아, 그리는 거 이제 별로. 그럼 중간값은 128도가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리고요, 4333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4333. 그렇지. 그럼 중간은 북위 38도가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면 됩니다. 정교하게 그리면 돼요. 그렇지. 130도 북은 여기 정중앙부터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중간 짧고 길게. 중간 짧고 길게. 그렇지. 자, 들어간 거 들어가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미 곳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짜잔, 그럴싸하지 않니 정말로? 그리고 제 태남 끝에 제주도가 있고 제주도 끝에 또 마라도가 있죠. 태안 끝에 독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태안과 여기 138도가 지나는 선 가운데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 지나는 선에 나선과 연결한 그런 지점을 딱 그어보면은 어때, 여기가 바로 울릉도가 된다는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요. 34도, 북위 34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1도 정도네. 이게 한 36도니까 35도, 34도 한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요 정도의 위치 될 것 같아. 이 정도 선이 아닐까요? 그치?

동경 125도라고 한다면은 124도와 128도 정 중앙이 126도니까 그럼 거기서 또판 나누면 125도가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쫙쫙쫙쫙쫙쫙쫙 한번 그어 보면은 이게 125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 교차하는 그 지점인 요쪽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각어도가 되는 거지. 여기가 바로 리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어도도 그려야 되니까 그린 김에 조금 더잘 그려 보도록 합시다. 삭제하고요. 자, 여기가 리을이고요. 자, 또한 각어도 서쪽에 47km 해상에 있는 각어초에는 이어도에 이어서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대요. 자, 이런 식으로라니까요. 이어도 말고 해양과학기지가 또 나오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어도잖아. 이어도 뭐그 이어도 말고 47km 해상에 있는 각어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각어초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충분히 추론해서 유추해서 풀수 있게끔 주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149km 떨어진 요곳이 바로 이음인 이어도가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풀고 접근하면 됩니다. 기역을 연결하는 직선은 통상기선에 해당된다. 자, 기점이잖아요. 기점은 직선기선입니다. 이제는 좀 와닿니? 와 닿아야 됩니다. 알겠죠? 통상기선이 아닌 거예요. 대한해협에서 영해의 폭은 3해리죠. 너무 지식적인 걸 물어봤다. 그치? 12해리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 3해리라고 바꾸면 되겠지? 디귿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요. 자, 요런 게 사실 좀 어려운 거지. 그치? 영해 기점이 있는 선으로부터 어디까지? 육지 쪽에 있는 수역까지.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봐봐. 새롭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영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육지야. 그리고 여기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기점을 이은 선이 뭐가 돼? 기선이 되는 거잖아. 직선 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디귿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이 수역은 뭐가 되는 거야? 내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12해리가 0해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니까? 항상 말하죠. 그려보세요. 그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수역이 내수로 속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럼 디귿이 정답인 거, 3번이 정답인 거예요. 4번. 리을은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을, 각어도 아니죠. 최남단은 어디? 마라도가 됩니다. 저 너무 지식적인 거였고요. 미음은 디귿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어도는 디귿 기점 중에 하나이다. 이말 자체가 안 되죠. 이어도는 수중암초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야. 기점이 아니야. 그리고 가장 남쪽인 극남이 마라도 지역인데 마라도는 통상기선이 적용되죠. 왜그 아래는 더 이상 섬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직선기선, 기점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3번과 5번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지, 사실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되게 지식적인 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아직 개념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역은 영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니은은 통상의 기선이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뭐겠어. 그냥 요거는 통상 기선이 되는 거지 뭐야. 그치? 통상 기선. 그리고 다음이죠. 디귿은 또 내수래요. 이렇게 대놓고 좀 알려준 문제는 요새는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도 2025학년도까지는 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놓치면 안 되겠죠. 가는 영토고요. 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는 영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울릉도와 독도는요. 이거 딱 보자마자 통상기선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기역, 영해를 설정하는데 무슨 기선이 적용됐대? 여기는 직선기선. 근데 실제로는 통상기선이 적용됐죠. 그치? 근데 이제는 지식적인 건잘 알아, 여러분들이. 독도, 울릉도, 마라도, 그리고 제주도, 이게 통상기선 적용하는 거 맞단 말이야. 근데 지도로 나왔을 때, 글로서 표현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번, 니은 설정에는요, 통상기선 설정에는 가장 낮은 수위가 나타나는 썰물 때, 이게 바로 뭐였어? 이게 바로

표현하면은 최저조위선이었죠. 최저조위선.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저조선.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개념은요. 알겠죠? 개념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썰물 때 나타나는 해안선에 적용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2번이 정답이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었죠. 3번. 디귿에서,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치?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리 봐봐. 이게 육지고 기점이 되는 기선이에요. 그럼 이 안쪽에서 이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해리가 영해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안쪽을 아무리 메운다 하더라도 지금 기선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영해가 확장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도 않는 거죠. 그치? 4번, 우리나라 가의 최남단은 이어도이다인데요. 우리나라 가라고 본다면 영토죠. 영토는 한반도하고 뭐로 구성됐다고 했어? 부속도서. 그치? 부속도서를 포함한 영토에서 최남단이라고 한다면은 마라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라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최남단은 마라도입니다. 5번, 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전체가 아니죠. 그치? 수역 전체가 아니라, 그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인데, 200해리까지인데 뭘 빼야 돼? 영해선인 12해리는 빼야지. 그치? 그러면 12해리를 뺀 값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 하면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인데 영해를 제외하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188해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은데요. 188해리라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다음, 13번 문제죠. 지도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 이런 것도 주의를 잘 해야 되겠죠. 단, 타 국가의 행위는요. 우리나라의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 뭐가 나올 것 같니? 저는 이걸 딱 보고서 그냥 무해통합권 물어보지 않을까 했었어요. 영해는 사실 영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그런 공간이지만 무해한 배 같은 경우는 그냥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무해통항권이었잖아요. 그쵸? 그건 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무해한 게 핵심이야. 유해하면 안 돼. 유해하면. 알겠죠? 유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지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는요, 지도 크니까 좀잘 보이죠? 기점을 연결한 기선으로부터 안쪽, 육지 안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A는 내수가 됩니다. 요새는 좀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지 않는 것 같죠? 그쵸? 요거 가지고 차라리 적용하기가 문제가 나오죠. 아니면은 막 어디 항로를 그려가지고 그 항로를 지나가는데 직선 기선 통과하니, 통상 기선 통과하니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쵸? 근데 결국 결은 다 같은 문제야. 결은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똑같은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B는요, 영해선의 바깥쪽에 위치되어 있으니까요,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G가 되겠네요. C는요, 기선 바깥에 있잖아. 그럼 그냥 영해가 되는 거야, 영해. 자, 그리고요, D는요, 오호, 직선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딱 봐도 좁아 보이죠? 그치? 대한해협입니다. 3해리죠, 3해리. 3해리. 대한해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요, 여기 뭐가 되니? 이런 것도 좀잘 모르는 친구가 많거든요. 이거는 좀 별표 좀 쓸게요. 왜냐면은 독도로부터 주변 12해리가 우리나라 영해라는 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그 바깥쪽은요. 이에 해당하는 바깥쪽은 한일 중간 수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거. 너무 좀 이렇게 그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쨌든 한일 중간 수역. 독도 바깥으로 12해리 바깥은 한일 중간 수역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절대 안 까먹거든. 알겠죠? 자, 볼게요. 1번. A에서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 범위는 변함이 없다.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했냐면요.

등장하고 있어? 어디를 줘놓고서 그 곳과 뭐 글로서 준다면 뭐 서경렬비도를 줬어. 서경렬비도와 육지 사이에 간척 사업을 한다면은 영해 범위는 어떨까? 요렇게 좀 변화가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라고 결국 이걸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포장지만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물이 되게 다 다른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은 다 똑같은 선물일 거야. 똑같은 선물, 포장지만 달라, 포장지만. 그렇지. 어쨌든 아니라는 거, 맞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2번 B에서는요, EG에서는 중국 어선의 조업 활동이 보장된다. 자, EG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EG라는 게 뭐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건잘 알고 있어. 근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안 하는 친구가 있다.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요. 경제 수역이에요. 배타적. 다른 친구는 안 돼요. 나만 돼. 이게 배타적이라는 뜻이잖아. 경제 수역. 우리의 경제권이 보장되는 수역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경제권이에요. 누구의 경제권? 나의 경제권이야. 우리의 경제권이에요. 우리의 경제권. 그럼 다른 친구들의 경제권 돼, 안 돼? 안 된다고. 중국의 경제권? 우리나라 이지에서? 안 돼요. 왜? 우리나라의 경제 수역이라고. 알겠죠? 이뜻 자체만 좀 이해를 하더라도요. 중국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하면은 물고기를 잡잖아. 물고기는 경제권인데 안 되겠죠. 그치?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의미를 좀잘 파악하세요. 이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막 외워서 하는 건안 돼요. C에서는요, 통상적으로 민간선화, 민간선박의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C가 보니까 영해네요. 무해통항권 인정되는 거 맞죠. 그치? 딱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뭐가 나올까 예상하면서 푸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4번 뒤에 범위는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 인정된다. 네, 맞는 설명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섬이 주어진 적이 있어. 어떤 섬이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들추어낸 적이 있어요. 좀 이따 뒤에 가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뭐 남동쪽으로 12해리는, 아니면 남동쪽으로 뭐 5해리, 6해리까지는 우리나라 영해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뭐 방향성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뭐야?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문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2에서는요, 한일 중간 수역이죠. 공동으로 어족 자원 관리하는 거 맞죠. 물고기 서로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딱 끝. 다른 건좀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동 관리하는 거니까. 그치? 넘어갈게요. 13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14번이죠. 다음 자료는 수행평가 내용에 대한 옳은 학생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요, 수험생들이 다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한국지에서 등장했던 문제 패턴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요거는 푸는 방법을 모르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푸는 방법 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하자 이거죠. 대비를 하자. 자, 우리나라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내용에 맞으면 예, 틀리면은 아니오로 하래요. 모든 행위는 국가간 사전 허가가 없었대요. 무해통항권 관련해서 또 문제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죠. 자, A는 어디야? A는요, 영토가 됩니다. 영토. B는 영해가 되겠죠. 영해. 그리고 C는요, 200캐리인데, 기선으로부터 200캐리인데 영해 빼고죠. 그러니까 EEG가 되겠죠. 경제권이 보장되는 수역. 그치? 그리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 답변이 나와 있어. 요거를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요거부터 살펴보면은, 교사는 각 답변이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준대요. 그래서 갑과 을의 대답을 보니까 갑은 4점이고 을은 2점이야.
그러니까 갑은 문제를 모두 다 맞춘 거지. 을은 이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갑은 모두 다 정답이 되는 거야. 모두 다 정답이어야만 해. 그래야 4점이 맞으니까. 그럼 을은요, 이 갑의 답변 중에서 두 개만 똑같아야 돼. 이해가 되니? 그래야 2점이 되니까. 근데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미 답이 갈렸어. 그치? 정답은 예, 아니오가 정답인데 을은 예와 예를 했으니까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보면은 갑은 1점, 1점, 1점, 1점을 얻었는데 을은 1점, 0점, 그리고 모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기억이 예라면은 이게 예야 이러면은 틀린 거잖아, 을은. 이거 되니? 갑과 답변이 똑같아야지 1점을 똑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만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일 경우에는 니은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아야 되니까. 니은은 예가 될 수밖에 없어. 반대로 기억이 아니오잖아요. 그러면은 니은도 똑같이 아니오일 수밖에 없어요. 딱 이 두 가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 니은이 기억이 아니오라는 거는 이미 을은 1점을 얻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0점을 얻어야 되니까 니은은 을과 대비되는 답을 해야 되니까 아니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일단 여기 문제부터 그냥 한번 봐볼까?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니까,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공은 A와 B의 수직상공이다. 어허, 영토와 영공의 영해의 수직상공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예, 둘 다 1점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B는 영해는 모든 수역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냐? 뭘 빼야 돼? 한 가지 딱 뺀 곳이 있었잖아. 바로 어디? 대한해협. 대한해협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몇 해리였어?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요. 직선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직선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3해리. 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을은 예를 했으니까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0점. 이해가 되죠? 그럼 볼게요. 가가.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A에 포함된다. 포함되나요?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은 가가 우리나라 A에 포함되냐요? 라고 물으면은 갑은 무조건 맞는 걸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니오라고 해야 돼. 여기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럼 이제 니은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오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얘가 들어가면은 을은 3점이 돼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니은은 아니오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기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어렵죠. 처음 접근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접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자, 나가. 시에서는 타국의 인공성 설치가 보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제권이에요. 배타적 경제권이야. 우리의 경제권이야. 근데 타국의 인공섬 설치? 타국이 왜 경제권이 없는데? 우리밖에 경제권이 없는데? 당연히 보장이 안 돼야 되겠지.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아니오가. 그치? 그래서 나가 이런 질문이면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아니오가.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럼 기억도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오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치? 꽤나 복잡하죠?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 기억이 예이면 또 지워볼게요. 계속 또 지우게 만드네. 귀찮게 하는구만. 자, 기억이 예래요. 자, 여기 예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예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그럼 나에는 제주도는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점 중 하나이다. 제주도는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오가 들어가야 돼. 근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오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 질문이면 안 되는 거지. 맞는 선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야 되겠죠. 이것은 아닌 겁니다. 리얼, 리얼이 정답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이거 치우고. 니은이 아니오이면, 여기가 아니오면, 아니이면은 기억도 반드시 아니가 돼야 돼. 그치? 가해는 우리나라 A의 최남단은 해남의 땅끝 마을이다. 자, 우리나라 A 영토의 최남단은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니까 마라도여야 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가 들어가야 돼. 아니, 맞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나름 좀 재밌는 문제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좀 나올까?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네, 15번입니다. 지도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가 나왔네요. 앞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A. 기점에서 기선 안쪽에 육지 쪽에 있는 바다 쪽이네요. 뭐가 돼? 내수가 되는 거죠. 내수입니다. B는요, 마라도를 물어보나, 영해를 물어보나, 일단 마라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뭐, 마라도 아니면 영해를 물어보겠지, 뭐. 그치? 자, C는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인 영해선 바깥에 위치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이지, 우리의 경제권이야, 라는 곳이죠. 그쵸? T는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안쪽에 있으니까 영해가 되겠다. 이렇게 4개밖에 없나요? 어우, 4개밖에 없으면 너무 땡큐. 5개가 아니네. 최근에는 무조건 5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쵸?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변형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디 기점에서 육지 쪽 사이에 있는 수역을 간척한다면 영해 범위가 확대되니? 아니죠. 내수잖아요. 내수는 영해 범위가 확대되지 않죠. 축소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확대되지가 않으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항상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출제진들이요. 보면은 B에는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어도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어도인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B 아니야. B로부터 149km 떨어진,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죠. C는 한해 중간 수역에 위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봤을 때 C가 여기 위치되어 있잖아. 그치.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이지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아래에 찍혀 있었다면,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았겠니? 그래서 제가 이거 한해 중간 수역을 찾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알려줬었잖아. 어떻게 했어? 마라도는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인데 요곳에 있다고 쳤을 때좀 이게 좀 침범을 했네요. 자, 북서쪽에 위치된 곳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고 남동쪽으로 위치된 곳은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아닙니다. 항상 요 이어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는 거야. 북서쪽, 남동쪽.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북서쪽에 떨어진 곳, 남동쪽에 떨어진 곳. 알겠죠? 실제 한번 지도를 봐보세요. 여기 수능 특강 같은 교재라든지 아니면 뭐 수능 개념 같은 교재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D는요. 영해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나. 너무 뭐랄까? 약간 직관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니?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죠. 조금 더 돌려서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결은 같다고, 결국 똑같은 문제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5번입니다. A에서 D의 수직 상공은요, 모두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자, 우리나라의 영공이라고 한다면요, 뭐라고 했니? 영공은요,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상한 친구가 섞여 있죠.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영역은요. 영역은 영공과 영토와 영해로 구성이 됩니다.